0: 피부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기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외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태똥은 굳은 얼굴로 한참 말없이 앉아있다가 다시 물었다. 나중에 석달개가 정나라 군대와 담판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일, 그건 말이 담판이지 실은 기말일세. 노인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태평군은 사방으로 포위된다다가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식량을 구할 수도 없었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진 것이지. 석달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지만은 몇 해 동안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을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지. 정군이 태평군을 한 걸음 한 걸음 핍박하는 것은 적장의 머리를 원하기 때문이었으니 석달개는 부하들의 목숨이라도 건져볼까 하고 낙병장한테 편지를 썼다오. 졸세를 하려고 두 임금을 모시는 일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할 일이 아니지만은 군사를 구하는 일은 의로운 뜻을 품고 떨쳐 일어난 자라면은 반드시 해야 한다. 대장부로 태어나 나라를 위해 변방을 열고 나라에 보답할 수 없을진데 어찌 목숨을 아까워하겠는가. 하지만 이 목숨으로 우리 군사들을 구할 수 있다면은 나를 버릴 것이다. 이 편지의 내용을 청나라 황제에게 전해주기 바란다. 우리의 병사들을 죽이지 말고 백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백성으로 살게 하고 군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군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덕을 베풀어달라. 이 조건을 들어준다면 나 석달개는 자결하고 태평군은 항복할 것이다. 나는 이대로 싸우다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고 머리와 몸이 떨어지더라도 욕되지 않을 것이다. 당구경과 정군의 장수들은 편지를 받아보고는 속임수를 쓰기로 했네. 장수 양응강과 유격왕 송림이 병사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석달개를 만났지. 그들은 석달개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였어. 그러면서 대도하는 쉽게 건널 수 없는 천연 요새인데다가 태평군이 이미 보위되었으니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러 가면서 심하고에 가서 뒷일을 의논하자고 했어. 석달개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 석달개가 거느린 장수 한 명은 심지어 양응강과 송림을 죽이려고 했으니 말이오. 하지만 그들이 하늘에 맹세한다는 둥 어쩐자는 둥 하면서 달콤한 말을 늘어놓자 석달개는 그만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어. 이튿날 석달개는 몇 사람을 데리고 양응강을 따라 심학으로 떠났어. 하지만 양교에 숨어있던 군사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지. 세상을 호령하던 영웅은 어이없게도 그렇게 스스로 올가미에 걸려들고 만 것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지요? 석달개는 어디로 압송됐습니까? 이튿날 대수보로 끌고 갔다가 곧장 성도로 압송해갔지. 그리고 얼마 뒤 죽여버렸네. 석달개를 신문한 관리는 떳떳하고 굳센 기백이 얼굴에 서려 있었고 비굴한 기색 없이 꿋꿋이 절개를 지켰다고 했어. 죽으면서도 그는 태연하였지. 청나라 조정은 석달개의 무리를 베어 호부까지 끌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구경시켰어. 북경까지 가려고 했지만은 길에서 썩는 바람에 그만두었다고 했지. 가장 처참한 것은 2천 남짓 남은 태평군 병사들이었어. 무사히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속여서는 대수보로 데려간 뒤에 6월 19일 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몽땅 죽여버렸단 말이오. 대수보에 가면은 버려진 무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네. 모태똥은 한참 지나서야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석달개는 분명 영웅입니다. 하지만 적들이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믿었지요.
그러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네요. 착한 백성들은 언제나 적들에게 환상을 품고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노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선생 말이 맞네. 석달개는 적들이 자기 머리만

욕심내는 줄 알았지만은 족들이 어찌 그의 머리만 거절했겠는가. 때마침 하늘에서 전동 소리가 들려오면서 집안이 어두워지었다. 노인이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다. 까맣게 구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고, 이때로군. 석달개가 이끄는 군대가 지나갈 때도 이런 날씨였네. 노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에 들어와 앉으며 술잔을 들었다. 자네들 군대도 대도하를 건너러 간다지. 내 말을 명심하게 빨라야 하네.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기울이었다. 땅을 뒤흔드는 천둥소리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다.

장계석은 대도와 상공을 시찰하면서 모태똥을 두 번째 석달개로 만들려고 한다. 주위번들의 마음은 엄청난 압력에 시달려 꿈속에서도 배에 관한 걱정뿐이다. 홍군은 차로를 지나 이족 지역을 완전히 벗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좁은 산골짜기와 구불구불한 산길이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었으니 어디 가나 알록달록한 꽃들에 만발하고 샘물이 흘렀다. 풍경은 아름다웠으나 구경할 여유가 없었다. 그들은 빨리 대도를 건너려는 생각뿐이었다. 전사들은 지휘원들보다 홀가분한 편이었다. 저지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지만 대수로워하지 않았다. 그건 그들의 상급에서 도맡아 처리할 일이었다. 홍군 전사들은 이족 지역을 지나며 보고 들은 재미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걸었다. 하지만 지휘원들은 사정이 달랐다. 선두부대 사령인 요백성과 정치비원 서병진은 말이 없었다. 요백성은 늙은 부루마를 타고 간신히 걸어가는 홍군 대우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의 목에는 망원경이 걸려져 있었고 몸에는 지도 가방과 자루가 휜 우산을 메고 있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돌레의 산봉우리, 냇물, 들꽃, 전사들의 웃음소리는 모두 남의 일이었다. 배만 있으면 될 텐데. 요백성이 중얼거리였다. 작전국장 설풍은 부루마를 따라가다가 무슨 짓이라도 하는가 싶어서 앞으로 가보았다. 배만 있으면 무슨 방법이든 생길 텐데 말이오. 설풍은 마루에 앉아 뚫어져라 앞만 바라보는 요백성을 보고서야 그가 혼자 말로 중얼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설풍은 고개를 돌려 서병진을 바라보았다. 총참모장 동지도 참 못 말리는 분입니다. 자꾸 혼자 뭘 중얼거리신다니까요.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서병진이 마루에서 물었다. 배만 있으면 방법이 생길 거라신데. 어제 한밤중에도 그런 말을 하더군요. 나는 무슨 의논할 말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쿨쿨 자고 있지 않겠나요? 실은 나도 꿈을 꾸었는데 단번에 배에 다섯 척이 생겼어요. 앞서가던 홍군 제1군단에서 급히 공습 나팔을 불었다. 부대는 길가에 멈추었다. 장정에 오른 뒤로 이런 일이 잦았다. 전사들은 숨을 돌릴 틈이 생겨 좋아했다. 노백성과 서병진이 모두 말에서 내리자 마부가 길가에서 나무가지를 꺾어 말에게 덮씌웠다. 곧 적기 세대가 나타났다. 저 거북이가 또 알라우러 왔나 본데? 누군가 외쳤다. 에이, 오르는 궁동에서 연기만 하는데 뭘?

0: 하지만 이번에는 알도 연기도 아니었다. 비행기는 공중에서 한 바퀴 빙 돌면서 선전문을 쫙 뿌리고 돌아갔다. 순식간에 알락달락한 종이가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더니 흐느적거리며 날아 내려왔다. 호위병이 가까운 산비탈에 떨어진 이 선전문을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손바닥만한 종이에 검은 글자가 한가득 박혀 있었다. 공산군 병사들, 앞에는 천엄의 대도하가 있고 뒤에는 수십만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다. 당신들은 이미 전군이 봉밀들 궁지에 몰려있다. 주덕과 모태똥도 이제는 두 번째 석달계가 될 것이다.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하기를 바란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서병진은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선전물을 류백승에게 넘겨주었다. 류백승은 선전물을 힐끗 보더니 사정없이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고개를 쳐들고 하늘에 흩날리는 선전문을 보면서 한마디 하였다. 평신개구리가 고니고기 먹고 싶어 눈이 달았네. 며칠 전에 로이칸 신문을 보니 장계석이 비행기에 앉아서 대도와 전선을 둘러봤다고 하던데 지금도 왔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작전국장 슬픈 빙빙 도는 적기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럴 리가 있겠나. 노백승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벌써 부대 배치를 끝냈을 텐데. 하지만 장계석은 정말 그들 머리 위에 있었다. 그는 군복을 입은 채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 깊은 골짜기 사이로 흐르는 물살을 내려다보았다. 장계석은 이강의 모든 희망을 걸었다. 곁에는 진성이 지도를 들고 앉아있었다. 안순장은 도대체 어딘가? 장계석이 물었다. 저기 물이 굽이져서 흐르는 곳에서 좀 삐죽이 나온 곳이 바로 안순장입니다. 진성이 몸을 일으키며 손으로 가리키었다. 저기 동그란 산 옆에 있는 곳 말인가? 그렇습니다. 조그만 마을이군. 그렇습니다. 아주 작지요. 백가구가 될까 말까 한 곳인데 석달계 군대는 저기에 갇혀 거의 절반이 죽었답니다. 장계석은 눈이 휘둥그레서 그 둥그런 산을 바라보았다. 그는 태평군이 섬멸되는 전경을 상상하면서 흥이 나서 물었다. 그 후에는? 네, 그러다가 군사를 이끌고 아래로 포위를 뚫고 나갔지요. 진성은 대도와 물줄기를 따라 이어진 널찍한 곳을 가리키었다. 저기가 노아설이라는 곳인데 석달계의 많은 군사들이 저강으로 쫓겨 들어갔지요. 왕후 셋도 저 물에 뛰어들었답니다. 이야기에 푹 빠진 장계석은 그것이 70여 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밤낮으로 홍군을 쫓고 있는 이야기 같아서 재미가 났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올랐고 대머리에도 붉은 빛이 감도는 듯이 퍼었다.
1: 설악이 이미 덕창에 이르지 않았나?
0: 예, 맞습니다. 진성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1: 더 빨리 서두르라고 이르지. 이번에는 꼭 한 번에 성공해야 해.
0: 예, 알겠습니다. 비행기는 남쪽 기슭을 따라 천천히 방향을 들었다. 강기슭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장계석이 아래를 가리키며 물었다.
1: 저건 사계를 정리하는 거겠지?
0: 예, 그렇습니다.
1: 잘하고 있군.
0: 장계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1: 하지만 중요한 건 배야. 남쪽 기슭에는 한 척도 남겨서는 안 돼.
0: 예, 벌써 몇 번째 일러는지 모릅니다. 위원장님 명령대로 나무 조각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행기는 북쪽 기슭으로 방향을 들었다.
1: 한우는 어디인가?
0: 장계석이 물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진성이 지도를 보며 대답을 했다.
1: 양삼하고 유문에는 한은에 닿았겠지?

그렇게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럼 내 진서를 떨어뜨리게. 예, 알겠습니다. 전성은 편지가 들어있는 자루를 대도화해서 가까운 자그마한 도시에 떨어뜨려야 한다.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장계석이 자주 쓰는 방법이야 한다. 듣자니 전번에 위원장님께서 양삼을 격려한 전보가 한몫 톡톡히 했답니다. 진성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가 뭐라고 했지? 양삼한테 낙병장이 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말인가? 장계석이 피식 웃었다. 진정한 낙병장은 나지, 어? 장계석은 너털 웃음을 터뜨려야 한다.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모여들더니 이윽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홍군은 험한 산길을 따라 계속 전진하여 했다. 료백성은 자루가 휜 우산을 들고 걸었다. 서병진은 거무스름한 삿갓을 쓴 채 뒤를 따랐다. 십리쯤 가자 날이 저물었다. 좁은 산골짜기는 더욱 어두컴컴하여 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설풍이 얼른 걸음을 멈추며 물었다. 모두들 정신을 가다듬고 들으니 멀리서 정말 쏴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멀리서 폭풍우가 밀려오는 것만 같았다. 비행기는 아니겠지? 요백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비행기는 사라진 지 오랜걸요. 설풍이 대답했다. 혹시 대도와 물소리가 아닐까? 어릴 때 강가에서 자라면서 가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서병진이 한참 귀를 가다듬고 듣더니 말을 했다. 맞을 겁니다. 이젠 대도화가 멀지 않았으니까요. 설풍이 대답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외순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 가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도강중륜은 매주 이 시간대 기수열 시간이게 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오. 기수열 시간을 이용해서 도강중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우선 이 시간을 이용해서 김성춘 이사 선생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춘 이사 선생님께서는 연변병원 중립과에서 3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여기에 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주임 이사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도강중륜에서 병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보시는데요. 이분은 지금 35년 동안 연변병원 중립과에서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서 그러니까 성도를 하게 되면 사천성 성도 중의학대학에서 진수한 경력이 있는가 하면 상해 중의학대학에서 진수한 경력이 있고 그리고 한국경희대에 그 한의원에서 2년 동안 연수한 경력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뭐 학력도 풍부하고 그리고 실제 그 림상 경험도 풍부한 이런 새로운 이사 선생님 우리 여기 도강중연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성춘이라 하면 됩니다. 김성춘 네. 이사 선생님 9월 1일부터 정식회의 나오시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앞에 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데요. 이분은 로중리 선생님에 속합니다. 그리고 부교수급의 부주임이사 이 친구까지 받고 있는 이런 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병을 잘 치료하는가 하면 물론 중의는 전면적으로 과실을 엄격하게 나누지 않지만 해도 많게 이분이 치료를 거쳐서 회복된 분들 가운데서는 어림증이 나거나 두통이 심각하거나 불면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거나 갱년기 종합증을 제대로 잘 건네지 못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식물신경문란이 있거나 중풍후유증으로서 자립하기 좀 힘들어지거나 관심병 그리고 고혈압, 고혈지, 근만성위염 그리고 위장도에 문제가 있어서 변이 항상 고르지 못한 이런 분들 그 외에 지금 그 근만성간염이 있거나 B형간염, C형간염 포함합니다. 그리고 지방과 알코올과 포함하고 담낭에 염증이 있거나 담낭염이 있어서 담낭벽이 두껍다거나 담낭에 결석이 있거나 포함합니다. 간경화 이런 분들 아주 이 선생님 35년간 중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처방을 내고 치료합니다. 그리고 호흡계통의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 그 외에 골가모병으로서 힘든 분들 중류는 과실을 엄격하게 나누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경추, 견주, 요추, 무릎 관절에 문제 있는 분들 포함해서 김성춘 이사 선생님 뭐 찾아오시게 되면 9월 1일부터 직접 도강중앤 2층에서 병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니까 여기에는 도강중앤은 여러분들이 찾기도 쉽지 않습니까? 금방 일백화 북쪽에 위치해 있고 신화서점장으로 오게 되면 신화서점 금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 2층, 3층, 4층이 도강중륜으로 되어 있으며 규모가 아주 엄청납니다. 보통 뭐 중소, 이 중등 그 병원 그 수준급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아주 우수한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데요.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심장과 뇌혈관의 전문가로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분은 북경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연수한 경력도 있는가 하며 심장과 뇌혈관 질병에 있어서는 기본으로서 뭐 얼굴을 쳐다보고 입을 벌려서 구강 안을 쳐다보고 병을 준하게 이렇게

진단할 정도로서 40여 년간의 중기 경력을 갖고 있는 조일만 선생. 이분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춘 선생, 조일만 선생 모두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한 가지 문의합시다. 우리 옆집 할머니가 그런 대전 퍼진 게 백성포위 그래서 예, 전번에 가서 그 주인이라든가 3층에 그 피부과에.
2: 네. 아, 피부과에 최기명.
1: 예.
2: 최기명 주인 봤죠? 예, 예.
1: 두 번 갔다 왔는데. 예. 그 세 살이에 빨갛게 터져 올라온답니다.
2: 어, 최규명 주임 잘 찾았습니다.
1: 용서하신다면서요. 예. 예. 오늘에 한 번 더 예약해달랍니다. 지금 약도 먹고 발로기도 하고 한 게 많이 좋아지고 있다면서요. 영 즐거워 합니다.
2: 그렇죠. 최규명 주임 피부과에서는 명의입니다.
1: 내일 가는 날에 그만가.
2: 예, 화목토.
1: 예. 그래, 내일 토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이죠.
2: 예, 그렇죠.
1: 예, 예 내일 예약하다고 그랬습니다.
2: 예.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최기명 주임께서는 화목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그렇게 시간 잡으면 됩니다. 피부과에서는 알아서는 명예에 속하니까 일체 오래 잘 낫지 않는 피부병은 최주임한테 맡기면 됩니다. 예, 건강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동황중년 흉과 치과에서의 저만 가면 이빨을 가서 보이고 다른 치과에 가서 그저 이빨을 뽑았단 말입니다.
2: 예.
3: 그게 뭐 30달 넘었으니까 나 뭐 지금은 말하는 게 뭐 이빨 뽑은 다음에 처리할 수도 있다면 그랬고.
2: 어 글쎄요 지금 새로운 치과 그 치료 방법이 예.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예.
3: 예 그래 가서 이빨을 저 심었습니다 두 개로.
2: 그래요? 예예. 예.
3: 예, 굉장히 와이 그 좀 어둠 빛이 되는데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2: 어, 치아를 심는다는 거는 그거는 큰 이수를 수여하고 있는데 흉과 건강에서 예, 예. 그런 거 돌파성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예.
3: 예, 그런데 소문 듣고서 그 친구 거기서 했다면서 그래 소개를 합니다.
2: 예.
3: 예, 예 그래서 가 한 게 정말 대단히 마음 든다.
2: 어, 그렇죠.
3: 바로 제일 빠르게 갔습니다. 그죠?
2: 어, 그래요? 예, 예. 많은 예, 분들 참고 있습니다. 예.
3: 예. 저 뭔가 뭐 저 네 저 집사람도 집사람은 분리를 해야겠다며 그랬겠다 기요.
2: 예. 예.
3: 될 수 있을까?
2: 됩니다. 완전히 됩니다. 예. 이게 흠과 예 흠과 공간 찾아오세요. 내관이 여기서 치아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 네. 번에 해서 좋으니까 가족 식구들 내관뿐만 아니라 친척들 친구들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약하지 않게 되면 순서를 잡기 힘들어질 겁니다. 잘 예약됐으니까 신 놓고 찾아오세요.
3: 친척들도 손으로 가서 그래도 이제 내가 말할 겁니다.
2: 그렇죠. 누구든지 치과 문제는 뭐 퍼센트가 높을 정도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도대체 어느 치과에 가면 믿음직하고 제대로 오래 견딜 수 있고 사용에 편리하게 하는가 많이 고민하던 중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흠과 구강 도강 중인 2층에 오시면 됩니다.
3: 예, 없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 흠과 치과로.
2: 네, 그렇죠. 인정합니다. 모두 인정합니다. 연결실에서 예, 인정하는 치과입니다.
3: 그 저는 검사 특강 검사를 하는 것도 뭐 다 면밀로 해주지
2: 그렇죠.
3: 값도 저렴하지 정말 좋습니다.
2: 아 그럼요 맞습니다. 예예예. 예, 예.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셔.
2: 예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리민길 선생님의 병 환자입니다.
2: 아 그래요? 예예. 예.
4: 예, 위를 수술한 지 4년 돼도 음식이 소화 못하고 목음을 울러 올라오고 담담이 나빠서 담당급이 계속 나오고 아니 그래서 그 선생님 뭐 좋다는 약은 신약은 다 먹어도 안 되니까 아 어쨌든 좀 중약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특감에는 그 선생님인데 가서 되니까 앉아서 신을 높여오고 중약을 달해서 배달로 이래 먹었는데 벌써 얘 두 축은 먹으니까 효과해서 제 중내축은 가서 배움에 전기 치모 맞춤에 약을 쓴 게 대단히 효과 좋습니다. 온종일 또 막 아니 소화도 잘 되고 담당 쪽은 습이 쓴물이 올라온다면 입으로 걸러오거든.

0: 힘들었네요. 예.
1: 예, 썩은 지, 매분 지, 지네 썩어 놓으니 막 매.
0: 그렇죠.
1: 매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그거는 덜에 이렇고.
0: 아, 그래요. 큰 문제 해결이네요. 예.
1: 예. 아, 생각밖에 정말, 아이, 잠도 잘 오고, 이 골가에도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건, 그거는 무슨 고집병이 타산하겠지, 인체 소화면이나 치료하면 되지 않게, 아이, 약을 먹으면 그 등기 그 선생님인데.
0: 정기친 그 오빠. 예.
1: 예, 이제, 아이, 허리도 반듯하게 못 누워댄데, 반듯하게 누울 수 있고, 다리도 몇 번 뭐 그런 게 그것은 마음대로 걷게 되고, 약은 네 주고 썼는데 그렇게 효과 맞습니다.
0: 어, 그렇죠. 리명경 선생 예. 호패 있습니다. 예, 예.
1: 야, 그래, 어찌 감사한지 지금 한 번 더 가겠는데, 아이가 사면 또 도실 거만 애수하고.
0: 어, 한 번 더 오세요. 나을 때 한 번 더 와야 됩니다.
1: 예. 나선데 또, 가겠는가 이런 거
0: 예, 나을 때 한 번 더 보시면 근치가 됩니다. 예, 예.
1: 예, 아이 근데 확실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0: 예, 예.
1: 내 치료한 거 보고 모두 아, 정말 아무개 병 치료한 거 보니 용한 것 같아서 내 치료한 거 보고 소리 세부에 가서 치료하고 왔는데 이랍니다. 어, 그래서 무슨 나이 어린 게 한 내기 무슨 아니 뭐 얼마 알겠는가 이제 다 효과 봐서 좋아한다.
0: 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60년 경력에 비하면 이분은 20여년간의 경력을 장춘 중위대 졸업하기 20여년간의 경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봐서는 어리지만 해도 경력은 너무 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와 소화계통의 문제를 치료한 분들 가운데서는 거의 만족하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예.
1: 이렇게 갔다 온 사람마다 기억나. 아, 보기에 그 해내기 같은 게 어린 사람이
0: 예.
1: 중이 무슨 아이 뭐 얼마 알겠는가 이게 정확히 병이 효과가
0: 병 치료하니까 아니죠. 그렇죠.
1: 계속 땡긴다 모두.
0: 예. 예. 예.
1: 그리고 그 갔던 김에 내 그 흥강 치과
0: 흥강 흥강 예, 예, 치과 예.
1: 거기 내 이거 다른 데서 저 이미 대선에 들리러 한 게 자꾸 들떠서 이래서 이번에 아래 이가 그렇게 무슨 음식이라 뭐 자꾸 이렇게 드나지 그래서 그거 버리고 다시 하자고 그랬는데 이 선생님 야 선생님 정말 진짜에 한 자리 이거 돈 보고 자기 돈 버리는 중시 아야
0: 그러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예예
1: 예. 아 뭐든 게 아 노현은 원래 이 잇몸이 쫄매서를 드놓을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내 발 쓸어주겠으니 할 필요 없다 나는 예.
0: 아, 그렇게 하면 될까? 예, 그렇죠.
1: 버리고
0: 돈 버는 차원이라 가면 원래 거 버리라 하죠. 예, 예 그래요.
1: 근데
0: 예.
1: 다시 자기 쓸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안 해주고 정 아이 때문에 다시 오라고.
0: 보자고. 예.
1: 그런 게.
0: 대단하죠.
1: 선생님 쓸어서 예, 딱 맞춰준 게 그렇게 이뤘습니다.
0: 그래요.
1: 뺀고.
0: 예.
1: 그래, 너무 감사해서 수고비를 드리자 또 아이 받지.
0: 그래요. 대단하죠.
1: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1: 예, 이게 예. 노강중위원회 감사드립니다. 예.
0: 예. 예.
1: 선생님들.
0: 우선 이사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환자를 위해서 아주 예. 준악하게 병치료 해주게 되었으니까 고맙죠. 이제 리명길 예. 선생님 토요일 하루 빼곤 다 나오시고 영길씨 흥가병원에는 기본으로서 휴식일이 예, 따로 특별하게 없으니까 시름 놓고 찾아오세요. 예.
1: 예. 리명길 선생님도 정말 이술도 놓고 이독도 놓고 정말 예, 산자에 대해서 정말 따뜻하게 대하는 게
0: 그렇죠.
1: 정말 병이 절에 떨어질 것 같아요.
0: 모두 치아하고 있습니다.
2: 예. 네. 그래요.
1: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죄송합니까?
2: 네.
0: 아, 그러면 말씀하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3: 예, 우리 동서가 그 뭐니까 노강중위원회 가서 치료받고 효과 좋으니까 자기 본가지 오빠 형님도 치료를 받고 효과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우리 동서네 그 모태에서 아주머니가 약항을 해가서 고생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니까 또 자기 친척이 그 자비를 고생하는 분도 모시고 갔는데 그렇게 수의라 못이 타던 게 그 그분도 어떤 두 번 치료받았는데 많이 좋답니다.
0: 자기가 있게 되면 추위를
3: 예,
0: 많이 타고.
3: 예. 이렇게 소름이라면 얻은 게 그것도.
0: 자기만 하고.
3: 가지고.
0: 그렇죠. 예, 예.
3: 그, 먼저 치료 한 분은 목이 딱 뭐에 걸린 것 같아서 용 그것 뭐에 붙은 것 같아서 답답해서 그래서 계속 그랬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심장도 그 아이 답답하고 잠 못 자겠던 게 지금 모든 것이 온정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두 분이 지금 오늘 오전에 또 가겠다고 예약해달라고.
0: 젊은 선생 찾는 거죠?
3: 예예예.
0: 예, 그렇습니다. 됩니다. 젊은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빨리 오시면 됩니다. 예,
3: 그리고
0: 예.
3: 내일 그럼 뭔가 토요일날에 우리도 오빠네 그 언니가 지금 그 뭔가 여드름을 해가지고 고생했는데 어떤 얼굴이 기본상 이렇게 다 아물어가지고
0: 큰 해결입니다. 예예. 예.
3: 예, 그 예. 음식을 이렇게 많이 공들하니까 아들이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뭐 다시라도 못 먹게 하고 일단 거기서 작업서 음식 다 못 먹게 하더라고.
0: 예.
3: 그래 놓으니까 그게 조금 힘들어 그렇지 그래도 치료되니까 너무나 좋아하고
0: 예.
3: 웃음기 돌아서 우리 오빠 이랬다 야 가 거기서 그래 우울증이 올까 봐 그게 걱정이 되지
0: 그렇죠 얼굴이 이뻐도 더 이쁘게 예, 하고 싶은데
3: 예. 나 있어가지고 이런 걱정한 게 너무나 지금 기분 좋아한다
0: 예.
3: 그래서 내일로 예약해달랍니다
0: 책임형 피부과지 월요일부터 그 일요일 사이에 우수요일만 나옵니다. 화목토.
3: 예,
0: 예, 우수요일만 나옵니다.
3: 예,
0: 네, 찾아오세요. 완전히 가능합니다. 피부과에서는 알아주는 명예에 속하니까 실력 놓고 찾으면 됩니다.
3: 예, 뭐 바르면 따위 바르고 그렇게.
0: 그렇습니다. 당약 한 가지로. 예, 예, 그렇죠.
3: 예.
0: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네, 지금 젊은 선생님이 뭔가 치료를 받고, 갑상선 치료를 받고, 지금 많은 효과를 받습니다.
0: 저는 예.
4: 날이 푹 빠진 거 아니냐고, 예. 지금 목이 아프고,
0: 예.
4: 어제도 그리고 신경쇠 있어서, 옆에서 여기가 어디서 정신 아프게 되겠다.
0: 그렇죠.
4: 근데, 예, 어제 갑상선하고, 그리고 신경쇠.
0: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항진이 다 그렇습니다. 많이 분비하거나, 갑상선 호르몬을 적게 분비하거나 이런 경우에 특히 적게 분비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처럼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4: 예, 지금 왜 자꾸 다리만 하던데 지금 땀도 덜 잡아가요. 영혼 기분도 좋고 나도 나들로도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어제 성격 아신다.
0: 예, 예.
4: 예, 그런 거 그랬습니다. 지금
0: 갑상선 기능저하가 명확하게 이제 그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으면 뚱뚱해지고 자기만하고 맥이 없고 기억이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젊은 선생 찾아서 보시는 게 확실하게 좋게 잘 찾으셨으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4: 네,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네,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저 이 위가 대단히 저 백분인 게 딱 골짜기인 것 같은데 단단한 게 그다음에 소화해서 그 내려가고 올라다가 올리도 뻗치면서 내려가고 올리 뻗치다니까니 야 어찌 그 바쁜지 막 입에서 털 그 냄새가 나서 죽이면서 지 국물이 막 올라오고 이렇게 애를 먹었다만 근데 그 리맹규 그
0: 리맹길 예 리맹길 선생님 예 예
5: 그 이거 그저 얼마 벌써 한 처음 먹은 게라 이거
0: 한 번 예예
5: 예.
0: 일주일치
5: 먹거니 약간 백복이 쌀쌀해 나더라만
0: 예예
5: 그래던 게 무슨 말이다 다 먹을까 그거 이곳에서 다 먹을까 벌써 아래 내려가는 게 아니더라만
0: 내리꺼지는 게 항 알겠냐
5: 예,
0: 그렇죠
5: 꺼지더라만
0: 예예 예.
5: 그러면서 입에 냄새가 없더라만
0: 예.
5: 아 용합되다
0: 예예
5: 그래서는 저 무슨 이번에 또 한 번 더 가다 먹자 내일로 여행합시다
0: 그렇게 하세요. 리명결 선생 화목토 아니요
5: 예.
0: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토요일 빼고는 다 나오십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예.
5: 잘 알았다.
0: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그 젊은 선생님을 본 우리는 가족입니다.
0: 예,
6: 예. 저는 요즘 서민 소리 발단 위병으로서 야 고생하다가 치료를 했는데 이런 데 가서 어떤 위병이 완전히 나타나서 지금은 밥 잘 먹고 찬 거 이놈은 매번 거 미니만 먹던 게 지금 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 약이 처방이 묘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또 위가 쓰리고 쓰리던 게 구성차도 나왔었어
0: 그렇죠
6: 아니, 이 선생님 진짜 지금 위가 쓰리던 것도 많이 나왔었어
0: 예.
6: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또 어제 자자고 새니까 빼고 뭐가지 빼고 안 되겠다 뭐 넘치신 것도 그냥 아프고 막 그 수술 지르면 아프고 그래서 어째 그런가 했어요. 그 병원에 가 물어보고 자정신 갑상선이랍니다.
0: 갑상선에 결절이 있거나
6: 예, 예.
0: 갑상선 결절이
6: 구병이 됐어요. 예, 예. 구병이

0: 깝상 선생 이상이
1: 내가 살아났던 게 선생님 발치를 한다는 방송 들으니까 이소일만 선생님이 나는 신명철멸만 살았는가 했더니
0: 아닙니다. 예. 전면을
1: 손도 그리 살았죠. 내가 저번에 저래 진찰해보고 알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엄두하다고 그래서 어느 때 두 번 지나 두 번 지나게 비교적 목이 이렇게 자라고 쓰셨을 것 같아 하고 지금 맥이 없었죠.
0: 깝상 선생님 그 호르몬 분비가 균일하지 못하게 돼서 결절이 있다는 거 한 대 뭉쳤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일만 선생의 갑상선 결절, 갑상선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1: 무슨 말이요? 예. 내게 비교적 엄중하다면서 몇 번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하고서는 오늘에 또 가겠는데 우리 그 진도 부모님도 또 자동차를 지어야 되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내 같이 갈까? 오늘에 두 분 예약되겠을까?
0: 완전히 됩니다. 오늘 오전에 두 분이 빨리 오세요. 시간은 예, 조금 넘어가더라도
1: 나는 용서가서 예. 우리 오빠 우리 형님도 그새 자상선 지어드려서 목이 아파서 만나십니다 지금
0: 예, 예, 예.
1: 오늘이 가겠어요 예?
0: 예 그렇게 하셔 두 분 찾아오시는 예, 예, 걸 알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동생이 음식을 유치성이 있으니까 예, 음식을 먹게 된 생각이 없던 게 어떤 예, 음식을 지었는데 당시에 내가 잘 먹고 있답니다. 사도 잘 먹고
0: 예.
3: 예, 그리고 예, 참 우유나 예, 참물나 과일을 못 먹었는데 지금 예, 예, 하나를 좀 조금씩 먹고 있답니다.
0: 그래요? 예.
3: 예, 예, 그리고 예, 그런 이 동생이 침전기 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예, 두 번 치료를 하니까 예, 지금 많이 나았답니다.
0: 리맹글 선생 찾아보신 걸로 예, 예 좋은 효과를 보셨다 그렇죠.
3: 아침에 일어나면서 10분에 화장실을 두 번 갔답니다. 정상이 못 돼서 그러던 게 이것도 여튼 거의 정상으로 된답니다.
0: 대단하죠.
3: 그래서 예. 이제 좀 몇 번 치료를 하고 위도 좋고 이빨도 좀 흔들기도 하지만 예, 그런 참기나 참물이나 따가운 거 먹으면 새콤새콤 해서 못 먹었는데 지금 치료를 한번 받았는데 더 치료를 받고 예, 위도 좋고 이빨도 좋고 하면 예, 9월 말에 좀 예, 한국을 데리고 나가서 일하겠다 예, 이명진 선생님이 정말 용하다고 예.
0: 치열하고 있죠.
3: 예, 약속도 저렴하고 용 감사하다고 합니다.
0: 저희 사회적으로 인정합니다. 리명규 선생님,
3: 수고하십시오. 예,
0: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0: 지금 도강 중년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확하게 진단을 하고 확실하게 처방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도강중년에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병치료에서는 도강중년이구나 이 정도까지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특히 도강중년 2층에 흉가구강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의사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단순 리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어떻게 편리하면 어떻게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제처럼 틀리가 힘든 걸 그 교정해서 다시 쓸 수 있게 우리 객관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세포는 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니 같은 것은 그거는 완전히 세포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나온 그런 제품에 속하게 돼 그거는 변하지 않고 뭐 세포는 수축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지간하면 원 그 틀니 같은 걸 살리는 차원에서 한다는 게 보통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해도 이렇게도 여러 환자분들에게 경제적이고 편리한 조건을 창조해서 여러분들한테 연길 흉가공항에서는 이미 여기 와서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어젠가는 그 무료로 검사하고 발편하고 그리고 직접 치아를 씻는데 19원 90전에 한번 씻습니다. 치아를 씻는데 이게 얼마나 싼 가격인데요. 아주 말수간 치아를 찾는데 그건 왜다 씌우느라 하게 되면 큰 돈이 드는데도는 이렇게 다 하게 되었고 모든 치아를 고정하고 틀니를 하고 임플란트하고 이런 데 다 빠져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실 때. 그리고 최기명 피부과 주임 의사 선생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피부과의 문제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이게 두 개 극단에서 피부과 문제가 많이 범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노년층에 또 하나는 그 젊은 한참 그 모든 기능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 이 중에는 청소년 가운데서 피부과 문제가 호르몬 분비 때문에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오게 되면 대상포진이라든지 백전풍 어려운 질병이죠. 소보짐, 습진,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후이츠자병이라든지 그 외에도 뭐 난 바깥에 내놓고 말하기 싫은 매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네. 잘 치료합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노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4: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0: 오늘 우리 함께 찾아갈 전통 음식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주 특별합니다. 네, 흔해서 소중함을 잊기 쉽지만 우리 식탁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 모두의 반찬이죠.
1: 그렇습니다. 흰빛이 나는 네모 반듯한 모양, 또 부드럽지만 짜릿한 식감까지 지금쯤이면 많은 분들이 벌써 짐작하셨을 건데요. 자, 바로 오늘 함께할 음식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하얀 보석 두부입니다.
0: 네, 시골에선 예전부터 집에서 직접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어 먹어서 부드러웠습니다. 네, 두부는 담백한 맛이 특징이라 다른 재료와 잘 어울리고 누구나 쉽게 소화할 수 있어서 어른부터 아이 환자까지 모두가 즐길 수가 있는 음식입니다. 네, 우리의 소박하고 따뜻한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싱싱한 두부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국에 넣거나 볶아도 맛있는 만능 음식입니다. 일상 음식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재료이기도 하죠. 자, 이 작은 두부 한 모에 담긴 유관 역사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처음 만들어 먹었을지, 우리 조상들은 두부를 어떻게 음식으로 또 문화로 발전시켜 왔을지 잠시 뒤

0: 듣고 하니까 참 이제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죠.
1: 네. 두부 한모로 많은 것을 했었습니다. 네.
0: 어릴 적 제 시골에서 두부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 정말 그 두부를 바꾸러 네. 어린 아이들을 보내고
1: 그냥 돈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콩으로. 콩을 메워서 예. 그리고 콩에다 또 돈도 좀 줘야 돼.
0: 가공이. 왜냐면 이제 콩이 집에 지금 모자라면은 네. 살짝 이제 십전 얹어서 그렇죠. 예, 가져다가 이제 두부를 바꿔왔죠.
1: 저는 이제 두부를 먹으려면 반드시 콩을 갖고 가야 되는 네. 그런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또 따라가지고 이제 가공비를 조금 받으면 우리가 콩을 바꿔서 하들하들한 두부모를 집에 안고 왔습니다.
0: 근데 그 두부가 그렇게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사실 굉장히 좀 귀한 음식이었죠, 두부는.
1: 네. 보통 농촌 마을에 한 집씩은 있었어요.
0: 예, 있었는데.
1: 거기다 줄을 서서 네. 사 먹었잖아요.
0: 그런데 그런 음식이 요즘 참 현대에 와서 많은 변신을 하고 있죠.
1: 네, 두부의 이야기는 무엇보다 콩에서 출발하게 되겠죠. 네, 지금으로부터 무려 4천년 전 아유. 우리 조상들은 이미 콩을 재배하며 단백질을 섭취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재배된 콩은 이후 두부는 물론이고요. 장과 콩나물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발전하면서 음식 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0: 이 두부의 발명에 관해서는 여러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한나라 시대의 회남왕 류안 이제 기원전 179에서 122에 관한 것인데요. 그는 학문을 사랑하고 불로장생의 비법을 찾던 중 우연히 만든 두부의 맛에 반해서 세상에 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명나라 리시진의 본초 강목에도 기록되어 있어 오랫동안 역사적 사실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1: 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전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라 시절의 문헌이나 훨씬 뒤에 나온 6세기 농구 백과사전인 제민요술 어디에도 두부에 대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두부는 정확히 언제 처음 등장한 것일까요?
0: 현재까지 알려진 두부에 대한 가장 오래된 확실한 기록은 10세기 5대 시대 학자 도곡이 쓴 청의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대신할 값싼 단백질 공급원으로 두부를 추천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두부를 작은 양고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 네, 이후 두부에 대한 기록은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서 급격히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식탁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실질적인 두부의 역사는 약 1000년 정도이며 가장 오래된 두부의 조상은 순두부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흥미로운 점은요, 명칭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네, 처음에는 한자 발음을 그대로 살린 두부로 불렸지만 후에는 점점 두포라는 우리식 명칭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받아들인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입맛과 문화에 맞게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조상들은 어떤 방법으로 두부를 만들었을까요? 또 만들어진 두부로는 어떤 요리를 즐겼을까요? 자, 전통적인 두부 제조법은 현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통 두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주 재료는 콩, 다시 말해서 대두죠. 응고 재료는 간수나 석고, 그리고 물입니다. 간수는 두부를 만들 때 콩물을 응고시키는 소금 성분의 액체로 옛날에는 해초를 태운 제이에서 추출했다고 합니다. 도구로는 콩을 갈 맷돌 또는 믹서기. 그때는 믹서기가
1: 맷돌로 그때 가는 것을 예, 그때 방식으로서 나옵니다.
0: 그러니까 콩물을 걸러낼 보자기나 면보 그리고 큰 냄비 그리고 두부를 눌러서 성형할 틀과 무거운 돌 정도가 준비되면 된다고 합니다.
1: 네, 계속해 제조 과정은 노래 한 곡도 알아볼 네. 텐데 저희도 예전에 두부방에 아침에 일찍 문을 열면요. 먼저 가서 어떻게 만드나 한참 구경을 했던 것 같아요.
0: 이 뽀얀
1: 김이 막
0: 김이 돌죠. 네. 그러면 이제 사람도 잘 안 보이죠.
1: 허소한 냄새가 쫙 나오는데
0: 맞아요.
1: 뽀얀 안개수 같은 속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두부를 빚는 모습이 또 보였습니다.
0: 그 제가 알기로는 진짜 예전에 두부방에는 당나귀가 많이 있었죠.
1: 근데 저희가 갈 땐 당나귀 없었어요. 예. 그 당나귀 이미 나간되었나 봐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두부를 만드는 과정 어떤 뭐 집에서는 이제 직접 주인이 가는 네. 반면에 어떤 면에는 또 이제 당나귀가 직접 이제 가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모로 저희가 이제 이 간단한 두부지만은 이 두부를 또 이제 맛있게 만드는 그 과정들을 잠시 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제소 과정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돌을 이루고 나서 집에 가서 직접 콩을 불려가지고 두부를 만들어 드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1단계가 바로 콩 불리기입니다. 네, 좋은 콩을 골라서 깨끗하게 씻은 후에 콩이 잠길 정도로 충분한 물에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불립니다. 네, 겨울엔 조금 더 길게 여름에는 짧게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콩이 전부

0: 약 두 배로 불어나고 콩알을 반으로 쪼갰을 때 속이 균일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1: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콩갈기입니다. 불린 콩을 물과 함께 1:3 비율로 맷돌이나 믹서기에 넣어서 곱게 갈아줍니다. 이때 나온 걸쭉한 혼합물을 비지라고 하죠. 전통 방식은 맷돌로 천천히 갈아 콩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0: 네, 3단계입니다. 콩물 끓이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지 불린데요. 금방 갈은 콩물 보자기에 부어서 손으로 꼭 짜서 콩비지와 콩물을 분리합니다. 네, 분리된 콩물을 냄비에 붓고 바닥이 타지 않도록 저어가면서 서서히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3분에서 5분간 더 끓여준 후 뜨거운 콩물을 다시 보자기에 한 번 더 걸러내면 매끈한 두유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4단계 응고시키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끓인 두유를 70에서 80도 정도로 식힙니다. 너무 뜨거우면요, 두부가 질겨지고 너무 식으면 잘 응고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간수나 석고를 아주 조금씩 넣으면서 천천히 저어줍니다. 간수를 넣으면 두유 속의 단백질이 서로 엉겨붙어서 마치 손뭉치 같은 순두부 형태로 변합니다. 이때 간수의 양이 너무 적으면 응고가 잘 안되고 너무 많으면 두부가 거칠어지니까 경험이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5단계입니다. 성령하기입니다. 응고된 순두부를 보자기에 들깐 네모난 두부틀에 담고요. 보자기로 잘 싸고 위에 묵은돌이나 추를 올려놓습니다. 무게를 눌러주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네모 반듯한 두부로 굳어집니다. 네, 눌러주는 시간에 따라서 두부의 경도가 달라지고 이렇게 만든 두부는 물기 함량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물기가 가장 많은 순두부는 그러니까 약 90% 이상은요, 구매 당일 바로 먹어야 할 정도로 신선도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찌개나 국요리에 매우 어울립니다.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기가 중간 정도인 연두부는 약 85에서 88%는 부드럽지만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해 반찬으로 좋고 물기가 가장 적은 경두부 약 80에서 85%는 단단해 부침이나 조림, 튀김 등 다양한 조리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두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겨울철 김장철이면 이웃끼리 모여 함께 두부를 만들며 정을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지금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가끔은 이 전통 방식을 따라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통 간수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사용하면 집에서 더 쉽게 순두부를 만들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0: 그리고 우린 제사상에 반드시 두부로 만든 소적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전에 다 정말 가져갔었어요. 네, 고기 대신 올린 이 소적은 고인의 넋을 달래고 정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듯 두부는 단순한 반찬을 넘어서 정성과 청렴의 상징으로서 조상의 순관 정신을 기리는 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1: 물론 서민들의 식탁에서는 더없이 사랑받는 반찬이었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두부를 이용해 만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문헌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름에 지져 양념한 두부조림, 양념에서 지진 두부전, 미꾸라지를 넣어 끓인 추어 두부탕, 이 지역마다 특색 있는 제조법도 발전했습니다. 두부 장아찌를 만드는 방법이나 두부로 만든 산적에 이르기까지 두부 요리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0: 네, 특히 현재까지 전해진 요리책에는 수백 종에 달하는 다양한 두부 요리법이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 사람들의 사랑을 짐작하게 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부의 유래와 역사 그리고 우리 문화 속에서의 위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부를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놀랍도록 뛰어난 두부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우리가 두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단지 맛이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영양학적 가치도 어마어마한데요.
1: 그렇죠.
0: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이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식물성 완전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약 60에서 70g 정도인데요. 두부는 고기와 비슷한 수준의 품질 좋은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두부는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고 포화 지방산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두부 100g당 지방 함량은 약 5g 정도이지만 그중 80%가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0: 네, 게다가 두부는 갱년기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이소플라본을 비롯한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중 지질 농도를 감소시켜서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한 칼슘 함량도 높아서 뼈 건강을 지키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1: 불과 30년 전만 해도 서양에서는 두부를 이상한 동양 음식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가 식물성 식단으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부는 이런 흐름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두부는 이제 채식주의자들만이 찾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모든 현대인을 위한 스마트한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네, 두부는 기름에 볶거나 양념을 강하게 하지 않아도 본연의 콩고소함과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조리 방식에 따라서 담백하게 혹은 진한 맛으로 변신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네, 단순히 간장을 찍어 먹는 기본 방식 외에도 국물 요리, 구이, 샐러드, 찜, 전 등 여러 레시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각 조리별법 특징과 간단한 조리 팁을 함께 소개할게요.
1: 먼저 가장 간편하면서도 두부 본연의 맛을 살리는 두부 간장 양념 찍어 먹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0: 먹고 싶어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1: 예, 우리가 말하는 모두부죠.
0: 네, 그렇죠. 네,
1: 통째로.
0: 네.
1: 별도로 불을 사용하지 않아 5분 만에 완성할 수 있어서 간식이나 밑반찬으로 최고입니다. 두부를 용기에서 꺼낼 때는 부서지기 쉬우므로 칼로 자르기 전 용기 속 물을 살짝 따라내고 넓은 접시에 부드럽게 쏟은 뒤 숟가락으로 적당한 크기로 떠내면 형태가 깨지지 않습니다. 기본 양념장 간단하죠. 간장 두 스푼, 참치액 한 스푼, 다진 파 조금, 다진 마늘 약간, 참깨, 참기름, 네. 그리고 뭐 우리 조금 고추. 매운 고추,
0: 고추 같은
1: 예, 요런 것들을 살짝 넣어서 만약에 이제 단맛을 조금 좋아한다면은 뭐 이제
0: 설탕 조금 넣고. 예. 근데 양념장 후에 볶은 김가루나 김치 잘게 썬 것을 얹으면 또 맛이 배가 될 수 있어요. 또 차가운 두부에 짭조름하고 고소한 양념을 찍어 먹으면 입안에서 막 사르르 녹는 느낌과 콩 특유의 달

0: 크다는 향이 어우러져서 식사 전 전체로도 아주 좋습니다. 여름에는 접시 밑에 얼음을 깔아서 차갑게 요지하면 더 시원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깔끔한 국물과 함께 먹기 좋은 두부 맑은 고기입니다. 네, 두부를 오래 끓이면 단단해지고 콩맛이 희석되기 때문에 두부는 마지막 단계에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육수는 멸치 다시마 육수를 기본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요. 물에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10분간 우린 뒤 건더기를 꺼내서 맑은 국물만 남깁니다. 육수에 무채를 넣고 5분간 끓여서 무가 투명해지면 표고버섯과 양파를 넣고 다시 3분간 끓여줍니다. 네, 불을 약하게 줄인 뒤 숟가락으로 덩어리째 두부를 국물에 올리고 1분만 살짝 데우듯 익힙니다.
1: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다진 파와 참깨를 뿌리면 완성인데요. 매운맛을 원한다면 청양고추 한 개를 송송 썰어 넣거나 고춧가루 조금을 풀어 얼큰한 맑은 두부국으로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넣고 싶을 때는 소고기채를 미리 볶아 육수에 넣으면 고소함이 더해지면서 채식주의자는 버섯과 미역만 추가해도 담백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두부를 오래 끓이면 부드러운 식감이 사라지고 퍽퍽해지므로 절대로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 그리고 구이요리로 즐기는 간장 두부구이도 별미입니다. 두부는 수분이 매우 많아서 그냥 팬에 구우면 물이 흘러나와 제대로 구워지지 않기 때문에 키친타월로 두부 표면에 수분을 충분히 눌러내는 전처리가 필수입니다. 두부를 두툼한 직사각형으로 자르고 팬에 식용유를 얇게 두른 뒤 중약불로 표면을 살짝 노릇하게 굽습니다. 네, 한 조민이 구워지면 뒤집어서 반대편도 같은 색이 나오게 익힌 뒤 미리 준비한 양념소스를 팬 가장자리에 불러서 볶게 됩니다. 양념소스 어떻게 만들까요?
1: 집에 다 있죠. 이런 네, 소스는 간장 같습니다. 예, 간장 뭐 3스푼, 물엿 1스푼,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춧가루를 섞어 만들며 또 소스를 넣은 뒤 약한 불로 양념이 졸아들 때까지 2분간 천천히 저어줍니다. 양념이 두부 표면에 골고루 덮어지면 불을 끄고 참깨와 실파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겉은 살짝 짭조름하고 속은 촉촉한 두부의 식감이 대비되며 밥도둑 밑반찬으로 안성맞춤입니다. 매운맛을 선호한다면 양념에 고춧가루나 고추장 조금을 섞어서 매콤달콤한 두부구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0: 저희가 왜 또 과감하게 소개할 수 있냐면 어떤 요리인 솔직히 소개하자면 좀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좀 그런데 예, 두부는 우리 누구나 어느 가정에서나 다 드실 수 있는 좋은 식재료고 완전 식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게 우리 조선족 분들은 뭐 이제 모두부대로
0: 예. 그렇죠.
1: 근데 또 이제 마라두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집에서도 네, 쉽게 해먹을 수 있고.
0: 그렇죠.
1: 예, 입맛이 없을 때 마라두부. 예.
0: 그리고 저는 자꾸 구워 먹길 좋아합니다.
1: 두부전.
0: 예, 두부전을. 네. 그리고 거는 저긴 거기에 소금을 안 뿌리고 간장을 찍어 먹거든요.
1: 근데 그 두부전 할 때 예전에 할머니들이 하얀 두부에 손으로 소금을 이제 뿌렸어요. 양쪽으로 이제 발라. 그게 또 손맛이 있거든요.
0: 여러 가지 양념이 없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아. 요즘은 여러 가지 이제 레시피와 함께 찍어 먹을 수 있는 양념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죠. 뭐 소금을 안 뿌려도 괜찮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0: 네, 두부가 정말 대단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단백질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콜레스테롤은 없고 소화도 잘 되고 또 뼈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1: 게다가 환경에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지구를 위한 푸드테크의 정점에 서 있는데요. 이 작디 작은 콩 하나에서 시작해 맷돌과 물과 불과 정성을 만나 하얀 보석으로 다시 태어나는 두부. 그 속에는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0: 네, 두부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예전에 힘들었던 날의 든든한 밥상이었고 또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정성의 표현이었고요. 제사상에 올라 조상의 넋을 위로하는 신성한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건강식이자 환경을 지키는 미래식품으로도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1: 야, 두부 한 모 오늘 조금 특별하게 대접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살짝 데쳐 간장 한 방울 떨어뜨려 그 본연의 맛을 음미해보셔도 좋고 혹은 두부조림, 두부전, 순두부찌개 등 따뜻한 요리로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행복을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0: 네, 맛있는 두부 한 모처럼 우리 여러분의 모든 분들의 하루도 두부처럼 푸근하면서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이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신장 기능 저하와 근육 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 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두 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구산맞이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삼남성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잠남성 구멍약과 더불어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잠남성 구박약,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은 특수한 우대활동에 속합니다. 우리 자치주 성립 준회를 맞이하는 큰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폭이 좀 큽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뭐 하루 휴식이었는데 이번엔 3일 휴식까지 주는 이런 차원에서 나라적으로 우리 지구적으로서 아주 큰 그 명절이라고 인정해서 이번에 우대활동도 크게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이 잠남성 구박액은 598원인데요. 15일간 복액할 수 있습니다. 지금 15각을 사면 15각을 드립니다. 첫째 우대활동. 거기에 1,000원 현금권을 빼줍니다. 큰 우대활동이죠. 1,000원 시장에 가서 자면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눈에 붙이는 고양이 10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한 25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수한 제품 자체는 노는 게 한번 써보는 게 기본으로 됐을 겁니다. 원리 쳐주는 약 가운데서 이 제품이 아주 뭐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게 되어 있는 이런 특점이 있게 되었기에 여기 들어간 성분들을 하나 이제 분석하겠지만 해도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598원인데 15가게 15가구 주고 1,000원 빼주고 평균 가격은 지금 25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598원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5가게 15각을 드리고 1,000원을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는 차원이라면 한 가게 가격이 26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수한 21가지 진기중약제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눈병치료에서는 거의 명서방을 쓰지 않는 분들이 거의 적거나 없는 걸 알고 있으니까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과 안과 질병을 치료해 준 데는 명서방을 적극적으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예, 잠남생 구박약을 먹는 환자입니다.
1: 아, 어떠세요?
2: 네, 좀 늙은 지 얼마간 됩니다. 예. 이거 한 세겠다 그런지, 아, 효과 영 좋습니다.
1: 예.
2: 약보다. 예. 예, 이거 특수한 효과가 있습니다.
1: 특수합니다. 이 효과성이 돼서.
2: 지방간 때문에 지방간이 예. 있어서 용 애를 먹었을까? 예. 그 서치가 검사할 때마다 지방간이 있다고.
1: 예.
2: 약도 먹고, 무슨 여러 가지 자타는 건 다 먹었는데, 아이들이 여기서 내 지금 효과 뭐. 간이 그냥 깨끗해서 뭐지, 아, 지방간인데 아프다. 아무리 이러다가 이가를 넘어가고 무슨 지방간.
1: 강경화. 예, 강경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나이 예. 있을까네 몇 능력이 나자 그런지 자꾸 이병 지병 처리한단 말은 그리고 또 손도 나빠서 야 저기 소변 넣어도 되니 약을 퍼지 요습은 저녁에 넣어서 한 일 약을 퍼지 깨어나야 됩니다.
1: 예.
2: 소변에 가다가 그리고 거기다 또 어째 그냥 어째 맥이 딱 없을까 소리 나빠 그런지 맥이 딱 또 저녁에 잡으려면 아예 엄덤이네.
1: 예.
2: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해 먹었는데 요즘은 이게 간이 좋아졌는지 별 약간 내가 뭐 아파도 그등사죠 지금 간이 좋아지니까네 이거 눈도 약간 좋아진 눈이 원래 나쁜 게 눈이 약간 말소한 감이 나고요. 그래 그냥 간이 나서 맥이 없던 그등사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어.
1: 여기
2: 약 없어 그래서 어디 가서 언니가 하나 가서 그래서 자꾸 침대 느끼시고 낮에도 그래서 밥 먹다 약간 누웠다 일어나고 그러나 그러더니 요즘에 그등사 없어졌습니다.
1: 바로 여기 차의 후라든지 시향후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데 수간 제위해주면서 맥이 나게 하고 기본으로서 정신이 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기분 나게 하는 이런 점이 있게 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점들이 많이 개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2: 요즘에 간이 난 것과 간 좌지 손 좌지 맥이 난 건 이거 살 것 같습니다.
1: 지금. 그렇죠.
2: 그래서 이번에 활동 용서수도 특수한 활동합니다. 이번에.
1: 특수한 우대 활동입니다. 이번에.
2: 네. 예. 특수한 활동 있을 때
1: 저는 빼준다는 게 어디입니까? 예,
2: 아직
1: 예.
2: 조금이긴 한데 예, 전면 몰라서 잘 많이 못 샀는데 이번에 또 15꽉 사면
1: 15가게 15각을 주고 1,000원 빼주고 눈에 붙이는 꼬약 10각.
2: 예. 이럴 때 이런 경제적이 얼마나 좋을까요?
1: 그렇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15각 싸면 서로 30각 가지는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1,000원 뺐습니다. 네. 거기서 또.
2: 예, 이번에 것도 서로 이 간하고 쓴 병을 뚝 떼자 그럽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2: 그 후에도 계속 먹겠습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천호성고에 그 예전은 안색이 먹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예, 많은 면에서 지금 효과가 영 좋습니다.
1: 예.
3: 아, 이 약을 먹어보니까 예, 영, 어쨌든 단약보고 예, 효과가 영 특수하게 빠릅니다.
1: 빨리 올라옵니다. 예. 예. 원기 회복이 빨리 됩니다. 우리가 예. 지금 원기 부족으로서 만병을 불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3: 새약이라 그런지 영도 막 효과받고 영도 확실히 이 저기 자꾸 약이 새로 좋은 약 많이 나오니까 새약 먹긴 먹어야 되겠습니다.
1: 그렇죠. 우리가 네. 나이가 들면 시대가 좋은 시대에 들어섰는데 건강 장수의 비결은 약물요법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느 정도는 약물요법을 적당하게 차지하는 게 좋은데 빨리 효과를 보는 이거 봐야 되지. 아, 반년 후에 1년 후에 효과 보는 이것보다도 이 제품 자체는 오늘부터 세계에서 효과가 쭉 좋아지는 이런 좋은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남성 구복의 선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3: 예. 그 먹어보니까 지금 제일 좋은 게 나는 이 녹공제 부주가 심하고 일어나고 혈압이 높고 하니까 나 오지금증이 잡고 나서 영 바쁘다 말인다.
1: 예.
3: 병력이 미니 없어 피시하러 좀 뭐가 들러갔다가 계속 좀 생각난단 말입니다.
1: 원지란 성분 자체가 잠을 잘 자게 하고 기억을 많이 올려주는 이런 역할한 성분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먹은 게 지금 오지름증이 그리 안 나고 경력이 빨리 돌아섭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지금 예, 계속 때깔때깔 생각나고 예. 정말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큰 해결이죠. 큰 해결이죠. 예.
3: 예. 그리고 얘 저기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맨날 밥을 먹지 못해 용고생했는데 지금 소화가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좀 냉이 납니다.
1: 여기 사인이란 성분이 들어가서 심피화스해주는 역할하고 부중해는 능력이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능력이 아주 강한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예.
3: 그리고 저기 잠 맞춰서 용고생했는데 내 잠 저기 수년대로 먹고 살았댔습니다.
1: 그랬어요? 예, 예. 예,
3: 근데 이거 먹음이부터 지금 수년대로 그렇게 안 먹어도 잠이 엄청 잘 잡니다.
1: 그렇죠. 이 좋은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수면제는 멀리 하는 게 좋은데 방법이 없어서 아닌 방법 가운데 방법으로 쓰는 거죠. 예, 예.
3: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변이 불편하던 것도 많이 났고 우리 여러 면들 좀 효과 영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소리 들어보니 이번에 그 사람 활동이 영 좋습니다. 예.
1: 그렇습니다. 특수한 우대 활동입니다. 예.
3: 예. 15가구 싸면 돈 1,000원 빼준다. 아니야 어차피 오늘 15가구 배달 받겠습니다.
1: 15가게 1,000원 빼주고 눈에 붙이는 거야 10가게 따라가니까 귀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됩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저도 뇌경색 후유증에 혈압도 높고 혈증 높고 그러는 게 자주 어지럼증이 나면 식은땀도 나고 기억력도 까빡까빡합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4: 네, 그러다 밥맛이 없으면 몸이 그러나 몸 피곤한 날이 없고 예. 그러고도 나는 이게 소변이 밤소변이 잦았습니다. 그래 이게 아예 자지 못하는 아침이면 정신이 안 나고 흐리면 거기에서한테 상남성 구백을 여든 뭔지 거의 숨날 더 됩니다.
1: 예.
4: 그러니까 이게 효과 좀 아깁니다. 그리고 그게 밤 좀 많이 들어들고 왜 맥이 그러니까 잠 자자니까 아침에 맥이나 정신 납니다 이 약 먹으니
1: 그렇죠 예예
4: 그리고 항상 어지럽던

0: 이중상하고에 경력이 없던 게 경력이 지금 왜 무서워 지금 뭐고 저도 찾지 못했는데 지금 그게 저는 경력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1: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예. 수간 제위해서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고 간에서 모두 영양 합성을 하는데 이 간 공능이 올라가고 건파 공능이 올라가 소화 공능이 올라가고 결국 순환이 잘되고 이렇게 하니까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 호흡계통이 좋아지 이게 전면을 도와주는 차원에서는 이런 제품이 많지 않을 겁니다. 예.
0: 예, 그 약이 맞더라도 정말 약이 질량이 좋고 특히 생약 부분이 확실히 효과 빠른 게 아닙니다.
1: 예, 위생부의 신약 생산 피허가 나온 거의 짠리에 가까운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드셔보시기가 드시지 않을 때 완전히 내가 사람이 바뀌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정신이 번쩍 나고 예 그렇죠. 네.
0: 내가 이 효과 전에 우리 집사람들 항상 가슴이 떨리지나 머리 어지럽고 아 지금 다음 남에 이래 이야기 맞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배달 오늘에 15개
1: 좋으니까
0: 배달이 15개가
1: 받쳐야겠는데
0: 돌이 먹길래
1: 그렇게 하셔. 501-776에 전화 넣으셔.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도 그 명서방 문약도 쓰고 이 참랑성 구복에 썼습니다.
1: 예,
3: 예. 예, 이미 전에 저는 정말 영 어제는 나 뭐 보니까 불편한데 영만 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 좋다는 약도 선에서 많이 먹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어째 나 점점 먹으니까 효과도 없고 별로 그저 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초점이 혈압이 높고 약 먹어도 잘 온정도 안 되고 그러면 또 소변이 닿고 밥맛이 없어서 밥은 이내 먹기 쉽지 않고 밥만 먹으니까 내기 없고 그래서 집에 있으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워만 있고
1: 임신에 누워있는 게 편하니까 임시 예. 편한 대로 예. 가서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예예
3: 예. 예. 계속 누워있고 했거나 그러다가 걸다면 막 후들후들 떨기고
1: 그렇죠
3: 못하겠지
1: 예.
3: 그래서 그러면 어제는 지금은 나오는 약이 점점 발달해서 더 좋겠지 생각하고서 예. 이 참나성 구복약 먼저 마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도 저 명서방 문약 쓰고 너 시력은 좋아졌는데 정말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이 근육도 없고 손도 닿고 불편하니까나
1: 그렇죠.
3: 내 먼저 이것들은 이제 딱 25일을 먹었습니다.
1: 아, 참남성 구박에.
3: 예. 속성이 알기는 게 밥맛이 오니까.
1: 아, 소화가 잘 되죠.
3: 예. 그리고 밥맛이 오고, 그 다음에 소비에 샀던 게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하잖아. 예.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때를 하기도 조금 쉬워졌습니다.
1: 그렇죠.
3: 그러네요. 지금 후에 나온 약이 점점 더 좋구나. 이거 먹어야 되겠다.
1: 예.
3: 우리 집에 아바이도 또 영 힘들어 하지 않을까나. 이번에는 활동 용도수 때라에.
1: 그렇습니다. 특산우대 할 때입니다. 예.
3: 예. 예. 그래서 15가구에 싸가우스리 그래서 나드렸습니다. 둘이 같이 먹자고.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예. 일단 견제 복용하시게 되면 말릴 수 없을 정도로서 이 제품이 나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구나 그런 감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3: 예,
1: 바랍니다.
3: 말입니다. 예. 늦음하게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말고
1: 그렇죠. 자식을 아낀다면 예. 내 절로 내 몸 잘 관리하는 차원이라면 이 제품이 몸을 빨리 얼리 처세우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을 그리고 효과가 온화합니다. 보충해 주지만 부상 더 예.
3: 예.
1: 그렇습니다. 예.
3: 한 달 나이 먹었는데 좋습니다.
1: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식전에 예. 드시는 방법 그것도 예. 뭐 빨리 흡수가 될 수밖에 빨대를 빨아들이는 액체니까 이렇게 예. 좋은 제품 자체가 우리 시중에까지 오게 돼 그리고 위생부 그 특별한 신약 피준 호마가 있는 OTC 국약이니까 얼마나 믿음성이 강한 좋은 제품인데요.
3: 예. 예. 예, 먹어보니까, 정말, 셀로 나온 약이 확실히 좋습니다. 예.
1: 그렇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10가지 우수한 성분 자체는 후마에 꾸투어 한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원래 이렇게 맥의 중위들이 딱 짚어보게 되면, 오, 당신 맥이 너무 약한데, 맥이 너무 없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걸 회복해서 팍팍팍 뛰게 이렇게 역할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이치 써셔야 했습니다. 결이 잘 수통되면서 피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관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마치 교통경찰이 지키는 것처럼 피가 자기 그 혈관을 따라서 아주 순리롭게 잘 통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성분 들어갖고, 잠이 잘 오고, 기억이 잘 되고, 네. 예, 여러 가지 좋은 제품 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곰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천명입니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방송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직 가보지 못한 곳과 듣지 못한 따뜻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여행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장소의 풍경, 현지의 맛있는 음식과 그곳 사람들의 소소하고 진솔한 일상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작은 여행이 되는 시간, 지금부터 천천히 떠나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 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행가에 대해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옮겨서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여행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40분간 맛과 정이 가득한 전국 맛집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팔산 일수 1분 전 8산의 하나의 물, 하나의 밭이라는 말처럼 산과 바다가 공존하는 땅, 복건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복건은 중국 동남부에 자리잡은 산과 바다의 고장입니다. 서쪽과 북쪽은 울창한 산림이 감싸고 동쪽은 드넓은 동중국해와 맞닿아 있어 산진, 해미, 산의 진미와 바다의 별미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축복받은 곳입니다. 복건 요리, 즉 민 요리는 중국 8대 요리 체계 중 하나로 깔끔하고 감칠맛 나며 부드럽고 순하고 육향이 진하며 느끼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복건 요리는 일탕십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물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가지 국물로 열 가지 변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건은 또한 중국 요리 역사상 가장 먼저 해외 맛을 받아들인 곳이기도 합니다. 송원시대 천년 전에 세계 최대 항구였던 천주를 통해 해외의 향신료와 조리법이 유입됐고 이러한 개방성과 포용성이 복건 요리를 더욱 독특하고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복건을 대표하는 음식들 불도장, 복건 어묵, 육연, 해려전, 사차면 그리고 동안 복육까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서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산과 바다가 함께 빚어낸 복건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산과 바다의 풍미가 가득한 복건의 미식여행 시작합니다.

복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바로 불도장입니다. 불도장은 복권을 대표하는 국가급 무형문화 유산이자 중국 국빈 만찬에 오르는 명품 요리가 되겠습니다. 이 요리에는 전복과 해삼, 어순, 표고버섯, 조끈, 대북, 메추리알 등 무려 수십 가지의 고급 식재료가 사용됩니다. 이 모든 재료를 볶은 로즈와 함께 특별한 항아리에 넣고 약한 불에 2, 3일 동안 정성스럽게 끓여냅니다. 불도장을 만드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입니다. 각 재료는 최적의 상태로 손질이 되고 투입되는 순서도 철저히 지켜집니다. 전복은 먼저 넣어서 깊은 맛을 내고 해삼은 나중에 넣어 식감을 살리는 식입니다. 완성된 불도장은 국물이 맑으면서도 깊고 진한 향을 자랑하며 각 재료의 맛이 하나로 어우러져 한입에 바다와 산의 풍미가 모두 느껴진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날 불도장은 복권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품 요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권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복권 어묵입니다. 복권 어묵은 복환이라고도 불리고 복권 사람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복권 어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호심 어원은 신선한 생선살을 갈아서 만든 껍질 안에 돼지고기 소를 넣은 것으로 한입 베어물면 고기의 육즙과 생선의 신선함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실심 어화는 소를 넣지 않고 생선살로만 만든 것으로 더욱 탱글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어묵을 만들 때는 생선의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데 복권의 요리사들은 새벽에 갓 잡은 생선으로 어묵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복권 어묵은 복권 사람들의 정서를 담고 있는데요. 둥근 모양은 원만함과 행복을 상징하며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복권 사람들은 어묵을 바다가 선물한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복권의 한 어부가 폭풍우를 만나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는데 그의 아내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갓 잡은 생선으로 어묵을 만들어 남편에게 대접했습니다. 그 어묵은 너무 맛있어서 그 후로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복권 어묵은 복권을 대표하는 길거리 음식으로 관광객들이 꼭 맛보는 별미로 됐습니다.

복권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육연입니다. 육연은 복권의 자랑이라고 불리는 전통 음식으로 그 모양이 제비가 날개를 펼친 듯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육연의 가장 큰 특징은 껍질에 있습니다. 밀가루로 만드는 일반 만두와 달리 육연의 피는 돼지고기와 감자 전분으로 만듭니다. 고기를 망치로 오랜 시간 두드려 만든 육연피는 얇으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육연을 만들 때는 고기를 최소 1시간 이상 두드려야 얇고 쫄깃한 육연피가 완성됩니다. 이 과정을 복권 사람들은 육연의 혼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복권 사람들은 육연을 태평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육연을 오리알과 함께 요리하면 평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복권으로 오리알은 암란, 즉 난리를 누른다는 뜻으로 육연과 오리알을 함께 먹으면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권에서는 결혼식과 생일잔치, 명절 등 경사스러운 자리에 반드시 육연이 등장합니다. 이 요리가 나오면 손님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옛날 복권의 한 신부가 시집갈 때 육연을 잘 빚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육연은 너무 정교해서 마을 사람들이 저 집 며느리는 제비의 날개를 빚는 솜씨를 가졌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복권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해려전입니다. 해려전은 신선한 굴과 달걀 그리고 감자 전분을 섞어 기름에 지져낸 복권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입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굴의 신선함과 달걀의 고소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진다는 점입니다. 복권 사람들은 해려전을 먹을 때 특제 달콤한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해려전의 성공 비결은 굴의 신선도에 있습니다. 갓 채취한 굴을 사용해야 바삭한 식감과 깊은 맛을 낼 수가 있는데 해려전에는 흥미로운 역사도 전해집니다. 명나라 말기 정성공 장군이 네덜란드 군대와 싸우던 중 식량이 떨어지자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굴과 감자 전분으로 이 요리를 만들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 요리는 군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정성공의 승리와 함께 널리 퍼져나갔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정성공의 군사들은 이 요리를 먹고 이 맛이면 적과 싸울 힘이 난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날 해려전은 복권 전역에서 사랑받는 국민 음식이 됐습니다.

복근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사차면입니다. 사차면은 복근의 대표적인 면 요리로 사차라는 특별한 소스가 핵심입니다. 사차는 땅콩과 새우, 마늘, 고추, 향신료 등으로 만든 고소하고 매콤한 소스로 동남아시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소스를 뼈를 우려낸 진한 국물에 풀어서 면과 함께 즐기는 것이 사차면의 정석입니다. 복근 사람들은 사차면에 돼지고기, 오징어, 두부, 새우 등 다양한 재료를 올려서 먹습니다. 사차면의 국물은 뼈를 4시간 내지 5시간 이상 우려내야 깊고 진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사차면은 복근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원래 사차는 인도네시아어 사태에서 유래했습니다. 해외 무역을 통해 복근에 전해진 이 소스가 복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돼서 지금의 사차면이 탄생했습니다. 옛날 천주 항구에는 수많은 외국 상인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중 인도네시아 상인이 가져온 사테 소스에 복근의 한 요리사가 매료돼서 직접 재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복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땅콩과 마늘을 더하고 매운맛을 조절해서 지금의 사차 소스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복근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사차면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그릇의 사차면에 천년의 해양 역사와 문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권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동안복육입니다. 동안복육은 복권 함운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 요리로 돼지고기를 네모나게 썰어 향신료와 함께 천으로 싸서 푹 찐 요리가 되겠습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고기를 천으로 싸서 찌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의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고 향신료의 맛이 깊이 배어듭니다. 완성된 동안복육은 고기가 부드럽고 촉촉하며 깊고 진한 맛이 일품입니다. 동안복육을 만들 때는 소금, 간장, 오향분 등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해서 고기의 풍미를 극대화합니다. 동안복육은 복권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5대 10국시대 민국의 왕이 봉인되었을 때 이를 축하하기 위해 만든 요리라고 합니다. 네모난 고기 모양은 왕의 인장을, 고기를 싼 천은 인장을 감싸는 비단을 상징합니다. 이름 속의 봉자는 봉하다, 봉인하다라는 뜻으로 왕의 봉인을 축하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 동안 지역에서는 과거 시험에 급제한 자제가 있으면 온 마을이 함께 이 동안 복육을 만들어 축하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기를 싸는 천은 축복을 감싼다는 의미였고 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축복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동안 복육은 함은 사람들의 명절과 경사스러운 자리에서는 빠지지 않는 음식으로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복권 요리의 왕좌, 불도장, 바다의 신선함을 담은 복권 어묵, 또 제비 날개를 펼친 듯한 유견, 바다와 달걀의 조화인 해려전, 해외 향이 깃든 사차면, 그리고 왕의 인장을 닮은 동안 복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음식에는 복권의 풍요로운 자연과 오랜 해양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곳의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닌 그곳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복권의 맑고 깊은 맛은 산과 바다가 함께하는 이 땅의 풍요로움과 천년의 해양 문화가 만들어낸 이곳의 개방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여행 가이드 복권성 특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민화, 진행의 정천룡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부부로서 연인으로서 함께 걸어가는 모든 분들을 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정권 작사, 지혜선 작곡의 안룡수 마복자 가수가 부른 우린 그냥을 함께 감상해볼까요? 이 노래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온 길,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화음이 동행의 소중함을 더욱 깊게 전해줄 것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끔 충전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박경만 작사, 김창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쉼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편안한 쉼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수 작곡의 여성 3인창 해랑강 고향의 강요를 전해드립니다. 해랑강의 푸른 물결을 따라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아름답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 리하 작사, 류현근 작곡의 당신과 나 함께라면을 전해드립니다.

0: 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곽에는 세 곽을 더 드립니다. 한 곽에 한병살이 들어있는 게인데 우리가 몽땅 꼬방으로 된 겁니다. 꼬방이라는 거는 중약재를 가공하는 방식 열 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서 꼬방은 하기 제일 바쁘고 약이 원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농축에서 나오고 효과가 또 제일 빠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놓고 말하면 하루 잡순 양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순 양과 같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꼬우팡은 좋은 점 뭔가 안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다. 또 임신분에도 먹을 수 있다. 예. 이런 거는 우리 이 건신고 밖에 없습니다. 예. 예. 공룡 주치 명백하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병사리가 300g 되는 게입니다. 예. 그래서, 뭐, 레아이가 많이 들어갔죠. 예. 그래서, 여섯 곽, 세 곽 더 드리고, 아홉 곽이 되게 되면, 반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열 곽에는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한 1년 복용할 수 있고, 열다섯 곽에는 직접 열다섯 곽을 더 드립니다. 그럼 서른 곽 되죠. 예. 그래서, 거기다 또 침구,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10곽 이상 사는 분들부터 오늘이 결정해서 여기입니다. 전화 채서 사겠다 하는 분들 또 황금색 응답분 1680원짜리 한 곽을 증송해 드립니다. 이 한 곽이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큰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예,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예,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예,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예, 현대인들이 이런 질병 본다 할 때는 예, 어디게 모자라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무슨 어디면 그 허에서 걸리는 병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황제내경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예, 实症, 死人, 虚症, 不死人,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사람 몸이 허하다 하게 되면, 그럭저럭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근데, 实症이가 빨리 죽는다, 그 뜻입니다. 그럼, 实症이란 건 뭐인가? 몸속에 무슨 게 있다. 원래 없던 게 생겼다. 이런 걸 말하죠. 예를 들어서, 물이 안에 또 있다. 네, 개체하면 무슨 낭중이람이 있다. 뭐 지수이람이 생겼다. 네, 뭐 강경화람이 예, 이런 게 생겼다. 노지수이, 폐지수이 이게 다 지수에 속하는 게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사람 빨리 죽는다 그 뜻이죠. 허증이란 거는 없다. 좀 허하다. 이런 걸 말하죠. 예,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핀들핀들 앓으면서 예, 팔고 싶고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 나는 암병도 없다. 영 건강하게 서리 잘 지낸다 하던 게 불쇠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오래가지고 불쇠로 돌아가죠. 이게 몽땅 실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예, 지금 사람들은 너무 잘 먹어서 오는 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고혈압, 네, 중풍 이런 사람들은 이게 잘 먹으면서 이런 영양가가 인산차 대사에서 나가지 못하고 리용되지 못하고 떡 남아있으면서 마지막에 잘못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제내경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진구야오리 그리고 쌍한론 여기면서 주장하는 게 뭐인가 자꾸 뭐 보충하는 데서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남방 이사들은 대부분 지금 남방 이사고 북방 이사고 우리 그 기본적인 병을 치료한 뒤로는 어느 걸 쓰기 쓰는가? 남방 이사들 그거 많이 씁니다. 안전하게 서리. 예, 그래서 보양하자 이런 짝을 많이 해주셔. 그래서 뭐 모자라 뭐 보충한다 자꾸 보충해준 짝을 합니다. 근데 우리 쌍한론이라면은 진구이올레라면은 보충해준 짝을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뭔가 몸속에 나쁜 것들을 빨리 내보낸 짝으로, 즉 다시 말해서 경락을 열어준 짝으로 집중적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내가 소화가 잘 안되고 예, 그 위 안에 무지개 꽉 들어찼다. 예, 이런데 더 먹자 해도 먹지 못합니다. 예, 예.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데 내가 영양가를 흡수도 못하고 소화를 못 해내는데도 되고서 자꾸 거기다 비타민도 보충하고 미네랄도 보충하고 단백분도 보충하고 대구 보충합니다. 뭐 부산약을 부화하거나 이것이 아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이 진짜 이론은 뭔가 고명한 이사들은 먼저 약 처방할 때 먼저 이 사람 몸에 있는 나쁜 거 오래 남아있는 건 무조건 나쁜 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안에 음식이 들어간다면은 꼭 24시간간에 다 나가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막 며칠씩 남아있고 특히 어떤 사람 변비라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변 안 해봐도 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몸속의 온도가 36.5도입니다. 36.5도 안에서 대변이가 계속 막 일주일씩 남아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밥도 그렇습니다. 밥이 안에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씩 남아있어 보세요. 뭐 이러겠는가? 그러면 썩지요. 그러면 그 독소가 올리밀면서 뇌경색도 오고 혈압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신고는 점점 뭔가 근신고는 맨 보충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충하고 씨에 부시에 동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진식. 그러니까 먼저 시에하고 부하고 부한다고 뭐 부하는가? 혈을 보충해줍니다. 사람 몸의 기본은 피입니다. 피 모자라게 되면 무슨 거나 다 문제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공쇠 부주 피 모자라죠. 그 다음에 신지최쇠 이것도 피 모자라는 게죠. 어쨌든 피 모자라게 되면 손발도 시련하고 구구대나고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병을 전면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사람 건강 상태를 되찾아주는 겁니다. 우리 피를 보충해준다? 일단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혈압 조절을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약 처방 본다 할 때 혈압 조절이 홍삼 들어갔습니다. 홍삼은 아래오 혈압 차이를 조절해주는 데 제일 좋습니다. 쌍샹 겨우제 쉐약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황게 들어갔습니다. 황게는 손발이 사지가 마모기 오거나 그 다음에 중풍 반신불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황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궁이라는 약자는 천슝. 천슝은 호쇄해주고 대뇌 혈액 공급을 잘 되게 해주고 여기에서 당귀하고 천슝과 결합하게 되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땅구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를 보충해준 작용 제일 좋죠. 땅구이는 피도 보충해주고 변비를 개선해주는데 또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천시용은 무슨 작용을? 피를 보충해줘서 이 피를 사지 말단까지 다 보내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 반신불수 이런 사람들이 땅구이 천시용 이걸 대량적으로 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말씀 주세요.
2: 근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2: 네, 이 약 쓰기 전에는 오장육부 아픈 데 없이 아팠습니다.
1: 예. 네.
2: 고리 다리 다 아팠습니다.
1: 네.
2: 그리고 간염 있어, 맥이 없고, 뭐, 다니기 바빴습니다.
1: 예. 네.
2: 선생님이 저를 이거, 밭에 구멍과 신체 약한 거.
1: 예, 네, 예. 네.
2: 신체 얼마나 약했습니까?
1: 예. 네.
2: 선생님 친구하고 이 세 가지 약을 결합해서 썼는데
1: 네.
2: 효과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1: 좋죠. 네.
2: 선생님이 이 약과 침을 맞기 전에는 온 데를 다니면서 또 많이 썼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1: 네.
2: 선생님이 저희 정말 살기 고통스럽게 봤습니다.
1: 네.
2: 예. 전 선생님

0: 대미약을 쓰니까 온몸이 좋아지고 눈도 맑아지고 신체도 좋아져서 체중이 올랐습니다. 밥맛이 없었는데 하루에 두 명씩 먹었는데 지금은 밥도 맛이 없어서 하루 세 끼 다 먹습니다.
1: 예, 어머님 면풍도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0: 예, 예, 면풍도 이제 돌아왔습니다.
1: 예.
0: 그리고 밤에 담남이 아프고 입이 뜨겁고 마른 걸 하는 것도 저는 약 쓰니까 먹은 첫날부터 담남이 아예 아프대다.
1: 강경화, 담결석 이런 처방 여기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반샤시신탕이라고. 예.
0: 선생님 약은 다른 약보다 정말 엄청 효과 좋습니다.
1: 예.
0: 계속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1: 네, 예.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뭐 필요로 해서 지금 선생님의 건신과 혈배가 풍수빵 다 먹습니다.
1: 예.
3: 예, 그런데 어째 그런지 자꾸만 입금에서는 자꾸만 피가 나고, 예.
1: 네.
3: 아,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만 코피 나오더라 말입니다.
1: 네.
3: 코피가 줄어들고, 그 다음 뜬하면 피를 조금씩 토하고, 예.
1: 네.
3: 깨끗거림이. 그리고 밥 먹자, 모래 앞에 씹으면 갖고, 예. 밥 맛이 없고, 예. 그러니까 경력이 잠도 못해져서 약 먹고 또 먹고 이래 됐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항상 어지럽고,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쩌면 심지어 양배 올라갈까, 또 곱사로, 예. 병원에 실어 가기도 이렇게 땡기도 하고 이래 됐습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지금 예, 선생님 추천하니 건신과를 먹고 해병학을 먹고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벌써 친구의 나올 만이가 이 몸에서 효과가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예, 그러니까 지금 혈압약 뭐 지수한테 아이 먹고 밤에서 올까 기억력도 전체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올까
1: 기억력이 좋아서
3: 네, 몸이 고분하면서 예, 마음이 유쾌하단 말입니다.
1: 건신고 공농수치 약과기다 네. 직접 썼습니다. 기억력을 해결해준다, 변비를 해결해준다, 딱 썼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예, 벌써 마음이 이렇게 병이 나서까 유쾌하단 말. 그래 내가 이렇게 효과를 보니까 우리 집에 아바이지 지성이 뇌경색이 왔습니다.
1: 뇌경색에.
3: 예, 그러니까 발과 다리도 이렇게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예, 숨 차서 헐떡거리고. 예, 아, 그 다음 밥 먹으면 깨끗고, 예.
1: 예.
3: 예, 그러고서 개성원도 내가 받아내야 했습니다.
1: 예.
3: 예. 그러니까 일하니까 나도 예, 아픈데다 효과는 보지만 해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1: 예.
3: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효과 볼까. 지금 선생님이 이 혈배관과 건승을 배합하고 또 선생님 친구 하니까 예, 지금 친구 한 달 만에
1: 네.
3: 너무 야들만이 기본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아, 그러면서 왔습니까? 예.
3: 예, 예. 선생님 친구가 이렇게 효과가 빠르다 말입니다.
1: 예,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건이, 일반 백성들이 이거 잘 알아먹었는데, 우리 고대로부터 우리 중풍을 치료하는 중풍 바다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제가 딱 해놓게 되면 모든 이런 중풍 환자들 반신 못 쓰거나 그 다음에 뇌위축이나 맞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고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 기억력이라면 점점 떨어지거나 파킨슨 증상 또 뭐 자사하고 나서 뭐 탕화이 됐다 예, 이런 분들 약도 중요하겠지만 이 친구가 직접 들어가서 그 경락을 열어주기 때문에 효과 빨리 보는 겁니다. 예.
3: 벌써 치모 마드가 지금 오늘까지 숨은 야들이 되는데 벌써 예, 자기들로도 깨끼지 않고 침도 아예 흘리고 숨이 아예 헐떡거리지 않습니다.
1: 그렇죠.
3: 예, 그리고 자기들이 예, 혹했을까 침대에서 일어나고 팔과 다리도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1: 네.
3: 그러니까 대사관도 내가 이제 받아내는데 지금 예,
1: 네.
3: 자기들로 예,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도 걸을 수 있고
1: 예, 옆에 사람 편안하죠. 예,
3: 예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건신과가 이 선생님 친구가 얼마나 정말 선생님 친구를 얼마나 잘할까?
1: 네.
3: 야 정말 우리 아바의 친구에서 선생님 친구에서 정말 아바에 살렸습니다.
1: 네.
3: 네 정말 이 친구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1: 아 우리는 다 진심으로 해줍니다.
3: 아무리 맞아도.
1: 예. 예, 예.
3: 그런데 이번에 선생님 친구에서 이렇게 기적 같은 효과를 볼까? 얼마나 정말 좋았을까?
1: 네.
3: 예, 그러니까 지금 친구도 계속하고 지금 약도 계속 먹고 지금 우리 아바이가 지금 기뻐서 하는 말이, 아, 세계도 이런 선생 처음 봤다며.
1: 야, 내가 이 선생 살았구나. 차를 다 모셔다 드렸는데, 우린 데 밖에 없습니다.
3: 예, 예. 아, 그러니까 차를 다 치러가고 싶어. 이런 선생 어디 있는가.
1: 네.
3: 어, 전 세계도 없겠다며. 예, 대단히 기뻐합니다.
1: 네.
3: 예, 그러니까 또 우리 영감이 하는 말이가, 선생에게 한 번 더 중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고요.
1: 아, 예.
3: 예, 감사하단 말이에요. 자꾸만 하랍니다. 그 선생님 건강하시라고, 예.
1: 네.
3: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1: 네.
3: 예,
1: 네.
3: 그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이번에도 네. 지금 친구도 계속하고, 예. 이렇게 일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1: 예.
3: 정말, 예. 정말 이래도 몰랐는데,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네. 같이 건강합시다. 예. 예.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리고 저기 중요한 처방. 불영하고 백출 들어갔습니다. 이 불영 백출은 온몸에 이런 습기 이런 것들을 불영이가 몽땅 그것을 한 대 모아 놓은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영만 들어가서 안 됩니다. 꼭 백출이 들어가야 됩니다. 백출이 무슨 작용? 리뇨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영이가 모든 습을 한 대 몰아놓고 그 다음에 이 백출이가 리뇨를 통해서 그 습기를 내보내죠.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4: 예.
1: 네.
4: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4: 예, 오늘도 참 수고가 많습니다. 예, 저는 예. 이전에 경호과를 쓰던 환자인데,
1: 네.
4: 그, 이 건신고는 경호과보다 더 성급한 이 약이라니까, 그 건신고, 경호과를 먹으면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량도 고발에 더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4: 예. 예, 안전하고, 먹기도 좋고, 네. 모든 병이 다 떨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건신고를 쓰는데, 지금은 이전에는 예, 손발이 따뜻하지 않고, 그 다음 식은땀이 밤에는 따뜻함이 많이 흘리고 어떤 때는 그래서 선뜩선뜩하면 감기도 걸리고 또 선생님도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래 땀을 많이 흘리면 그건 피를 흘리는 것 같다고
1: 네.
4: 좀 놀라기도 하고 좀 불편한 점도 많은데 어제는 이 건신고를 먹으면서 땀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근심도 들고 사람이 정신이 개운해지고 몸이 급분해집니다.
1: 네.
4: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일반 처방이 들어갔다는 게 경추며 견주며 자고 성격 등이 예, 다 나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선생님이 묘한 진구려법을 해주니까 예, 시원하고 예, 몸속에 독이라며 다 예, 한기란 다 없어져서 용 좋습니다. 그래 아프지 않고 예, 다리 붓긴 거랑 다 낫고
1: 네.
4: 정말 건신고에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1: 그렇지.
4: 예, 그 뒤도 좋아지고 기관지도 좋아졌습니다.
1: 네.
4: 그리고 이 약 선생님이 이래 알선하는 약은 얘네 여러 가지 다 먹고 있는데 다예 한번 나무 예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힘이 많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1: 네.
4: 뭐 다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은 한 가지 어디 아프면 거기 대응해서 침 넣는 게 아니라 전신을 회복해주기 때문에
1: 네.
4: 노는 침이라서 더 예, 효과가 빠른 것 같습니다.
1: 네.
4: 예, 그래서 나는 예, 하나 더 부작용도 없고 많이 경호법보다 많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효과가 더 빠르니 앞으로도 계속 건신고를 쓰고 풍습방과 혈배강을 계속 쓰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선생님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전진하면서 박선생과 같이 항상 그저 머리를 뒤집자면서 좋은 양만 예, 알선하고 좋은 친구만 나오니까 우리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4: 선생님 참말로 고맙습니다. 예.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5: 예, 저는 있잖아요. 예, 혈지하고 그다음에 혈탕하고 다 받아주시래 약을 예, 많이 썼습니다. 약은 계속 쓰고 있지만 예, 가끔씩 좀 화음도 해보고 이러면 검사하면 그래도 이제 잘 내려가고 그다음에는 어떤 때 정사 대속에 약을 좀 끊으면 특히 혈지 같은 거니 또 다시 반복하고 그다음 혈당도 그렇게 조절해야 되고 그다음 이 어떻게 됐어요? 이 감기 요즘이 있고 걔가 면역력도 못 사는데 감기고 감기 온 다음에 여름이고 겨울이고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 감기 오고 그렇게 감기 올 때부터 이 예예

0: 또 발자해서 또 그래요. 하여튼 용 이렇게 애를 먹는다만다. 이게 그 이전에도 제가 이때 뭐 이때도 날씨와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감기 오면 기침은 다 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을 그저 때 먹고 나면 그냥 또 얼마 이제는 또 감기 죽고 또 재발하고 그다음에 호두염이 또 와서 그렇게 또 애 나오고 근데 죽고 신고 먹은 다음부터 그다음에 저는 또 전문의가 선생님 또 세배강 또 같이 먹으면 효과 좋다 해서 같이 먹습니다. 걔 먹고 그다음에 처음에 갔으니 선생님 약 땜에서 선생님 데서 침도 맞고 이래고 나니까 이제가 이 여러 가지 약 하나의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이래니까 이제 지금 이제가 이 기침 아이하고 감기 아이 한지 오순에 약 먹어서 그것만 얼마 안 돼서부터에 좋아진 게 이제가 이게 이때 또 당연히 어간에 항상 기다린다만 또 언제 또 감기 오겠는데 제가
1: 어머님은 생색 도왔지 않습니까? 예.
0: 예예. 그 그다음에 혈지 이 약을 먹고 얼마
1: 관심병도 있고
0: 오래, 예. 예 오랫동안 이렇게 약 먹고 나니까 예. 이 전문의가 혈지 검사를 우선 가서 해봤습니다. 굉장히 혈지도 정상이고 지금 혈당도 이용 이렇게 전문의가 조절이 잘 되고
1: 당뇨도 해결됐죠.
0: 예예예.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래니까 제가 좀 많은 사람이 지금 이제 와서 그래서 아픈데 없고 그다음에 이래니까 예. 좀 사는 가고 그다음에 내 감기도 아예하고 그냥 기침 하여튼 이 여러 이 특히 호두염은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온다만 다 근데 이게 전문가 이번에 전제 무엇을 때보다도 어떻게 하여튼 전문가 이 효과도 또 예 또 알리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여기에 그 호흡기 계통 놓고 말한다 할 때는 홍삼이 일단 들어갑니다. 이것이가 폐가 허해가지고서리 기관지 이런 천식이라면 있는 분들 자꾸 말은 기침이라거나 이런 데 좋고 그 다음 황계, 부령, 질간초, 그 다음 천피, 반샤 이 다섯 가지 이런 약재들을 본다 할 때 폐기를 도와주면서 자꾸 이렇게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고 가래를 또 녹이 내보내고 숨이 차고 이런 데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면 또 당뇨 방면에는 그 백출 또 구기산 여전자 이것이가 혈당을 직접 낮춰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도수라면 달고 있는 분들라면 점차적으로 이도수 끊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0: 혹시 그래도 전문가 홍삼도가 여러 가지 황제도 이런 약재도 들어가니까 이제 선생님에게 한 것은 것 좋지만 그다음에 또 면역력도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렇게 매국 이래는 게 하여튼 전문가 여러 방면으로 이 효과를 보고 하니까 예. 좀 아이가를 꾸준히 계속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1: 예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거는 여전자 약재가 직접 양간 민무한 작용이 있으면 눈을 밝게 해주고 그리고 간을 자양해주고 여전자하고 질허수 이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혈관 탄력을 회복했습니다. 동맥경화 생긴 분들 그리고 하수어가 직접 심장의 공혈 부족 이것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쌍선 천피 또 구기자 허소우 이 네 가지 약재 결합하게 되면 예, 혈지 혈당을 조절해줍니다. 네, 예, 그래서 반샤가 또 결합하다니까나 반샤는 예, 우리 선농분 조직에서 뭐라는가 심류를 제대로 돌가셔가지고 반샤가 주요한 작용입니다. 예, 평상시 우리 심줄이 고르지 못하다 이런 분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심줄이란 거는 심장이 한번 뛸 때면 대뇌까지 피를 공급해줍니다. 심줄이 고르지 못하다 한다 할 때는 심장이 뛰다가 중간에 서거나 이렇게 되면 곧 설 때면 대뇌에 피를 공급 못합니다. 이러면 뇌경색이란 무조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심주를 제대로 돌가줘야 됩니다. 거기에 빤시아마에 좋은 약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숙지가 들어감으로써 숙지는 기능력을 회복해주는데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공농주치 우리도 귀에 소리 나거나 그 다음에 기능력이 못해진다 잠 잘 못 잔다 이것을 치료해준다고 서로 명백하게 딱 써놨습니다. 그리고 한 방면에는 소화계통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여기 매 소화계통 도와준 약재 황기, 바이설 이 두 가지 약재는 밥맛이 없는 분들 특히 또 변, 무른 대변 보는 분들 변탕에 이 김에 전문 해결해주고 또 불령이라는 약재는 밥 먹은 다음에 이 물이라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해서 배가 자꾸 짱해나거나 소화 흡수 공능이 못해지거나 이런 데 불용이 또 쓰입니다. 그 다음 백출 천피가 위궤양에 좋습니다. 여러 가지 궤양,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이런 데 좋고 그 다음에 또 빨설, 쯔간차원, 여선자, 빨샹 이 네 가지 약재 결합해서 위장도에 경련이 생긴 거 풀어준 게 좋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 저기람 있다 이런 분들 그리고 강한 경락을 열어준 작용 엄청 좋죠. 당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변비를 해결해 준다고 소리. 예, 그리고 당뇨 합병증 이런 분들한테 그 백출 구기자 여전자 쌍선 들어갔습니다. 쌍선이가 성진 우리 당뇨 환자들이 산쇼에 속합니다. 상초, 중초, 하초, 말라드는 이런 질병이죠. 진액을 대량적으로 보충해주는 데는 쌍선이가 좋습니다. 황계도 좋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몸속에 쓸데없는 물을 빨리 없애줍니다. 이 물이란 건 간 비장에 지수가 생겼거나 중거, 중초, 거기에 그 헌금호, 거기에 지수가 생겼거나 이럴 때 심장이 막 바쁩니다. 그 다음에 전신의 수중 붓기거나 예, 그리고 폐지수이 생겼거나 노지수이 생겼거나 제가 노지수이 이거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뇌에 종양이라면 생겼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그 종양에다 대고 집중해야 합니다. 종양을 자꾸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영양가를 보내주는 무리가 뭔가 나쁜 물입니다. 나쁜 물이란 게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한수이랍니다. 찬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체 내 찬물이란 거는 이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 이런 세포들이 자라날 수 있게끔 영양가를 부단히 보충해 주죠. 이 물을 빨리 내보내줘야 됩니다. 이 물을 내보내준 데는 우리 이 건신고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신고는 네 가지 처방에 들어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간단방 간경화나 담낭 결석이나 이걸 해결해주는 결석이란 녹에 내보내는 이런 처방 반샤세신탕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골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고대로부터 취장탕이랍니다. 그러니까 집행이를 집던 거 집행이를 버린다 이런 처방이죠. 그 다음에 정우탕 정우탕은 리뇨한 작용이 있습니다. 폐 곰팥이 처방이죠. 그 다음에 수우탕이란 피를 보충해준 처방 이런 처방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치료해준 뒤 건신고가 좋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1: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9.3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들판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고 온 대지도 물감을 들인 듯 은은하고 아름다운 색채를 부드럽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계절, 행복한 9월 보내시길 바라면서 연변의 아름다운 9월의 향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박경만 작사 작곡의 너와 나의 연변을 김선희 가수의 노래로 듣고 오셨습니다. 연변의 가을을 가장 포근하게 만드는 것, 그건 역시 연변 맛이 아닐까요? 연변의 산과들이 준 신선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다양한 연변 특색 음식들을 이어지는 노래에 담아봤습니다.

연변의 맛, 이너레와 함께 연변 특색 음식, 냉면, 불고기, 김치 등 다양한 연변 맛을 느껴보았습니다. 연변은 우리에게 푸른 꿈을 심어준 포근한 안식처입니다. 연변 사랑을 가야금 병창으로 흥겹게 노래한 가요. 류운정 작사, 황기욱 작곡의 내 사랑 연변이여를 연변 가무단 여성 중창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연변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고향이죠. 푸른 하늘, 맑은 공기, 낯익은 얼굴들이 그리워지는 연변의 모습을 이어지는 노래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연변은 내 고향일세.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연변은 새시대 물결 타고 번영해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날로 도약하는 연변의 기상을 노래 속에서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강효삼 작사 방화 작곡의 사랑하자 우리 연변을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푸르른 가을 하늘, 구름송이마저 이 계절에 유난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풍요로움으로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우리 연변, 이 계절의 활기와 희망을 노래에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등만 작사, 남려령 작곡의 날에 치는 연변을 도명일 전예정의 이인창으로 보내드립니다.

북장단에 맞춰 울려 퍼지는 흥겨운 노랫소리. 고향 땅에서 활락의 기쁨을 느껴볼 수 있는가요로 이어드립니다. 지혜선 작사 작곡의 어화동동 우리 연변 강화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966년에 창작된 노래 붉은의 변강 비춘에는 원봉거 건설 현장에서 시작돼 60년간 조국 방방곡곡에 널리 울려 퍼지며 여러 민족이 분발 정진하도록 격려하는 정신적 역량으로 됐습니다.
1: 2026년 길림성 문화 및 관광산업 투자 용자 접목 교류 활동이 연기돼서 있었습니다.
2: 중국이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기념일을 맞으며 우리족 각지의 홍색 애국주의 교양 장소에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9월 3일은 연변 조선족 자치소 창립 74주년 기념일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연변 대지는 초기의 간관 창업으로부터 단결 흥성, 번영 진흥으로 나아가는 길을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이 활기찬 연변 대지에서 1966년에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회가 창작됐습니다. 60년 전에 나온 힘찬 선율의 이 노래는 원봉거 건설 현장에서 시작돼 조국 방방곡곡에 널리 울려 퍼지며 끊임없이 불리워져 왔습니다. 이 노래는 변강 대지의 천지 개벽을 증근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분발 정진하도록 격려하는 정신적 역량으로 됐습니다. 장백산 기슭 해란 강반에서 탄생한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에는 6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틱톡, 콰이소, 소홍서, 영상 계정 등 주요 짧은 영상 플랫폼에서 이 노래의 기악 연주, 창의 무용 등 다양한 2차 창작물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나이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람마다 뜨거운 사랑으로 고전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깊이 감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세대 네티즌들은 노래를 들으며 지난 날을 추억하고 젊은 네티즌들은 노래를 듣고 그 연원을 찾아 노래 뒤에 담긴 분투 이야기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변강 건설의 세월을 직접 겪지 못했지만 힘차고 격앙된 선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섬서성 서안주민 왕홍합니다. 이 노래에는 우리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감정, 즉 공산당이 오늘날의 좋은 생활을 가져다 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백산 주민 장혁입니다. 처음 인터넷에서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선율이 아주 힘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점차 이 노래 뒤에 담긴 이야기를 읽어야 하면서 더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틱톡 플랫폼에서만 2023년 한 해 동안 100여 개 계정이 붉은 해 변강 비춘의 전승에 참가했고 재생량은 3,200만 회를 웃돌았습니다. 틱톡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검색어 재생량은 1억 7천만 회에 달했습니다. 뉴미디어 행렬은 전통 매체의 전파 한계를 타파하고 더욱 빠른 속도와 더 넓은 범위에서 정서적 공감과 정신적 전승을 실현함으로써 시대를 뛰어넘은 붉은 선율이 신시대의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도록 했습니다. 1966년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온 이래 연변 가문단은 이를 보류 청목으로 정하고 세대의 세대를 이어 혁신적으로 공연해왔습니다. 문예일꾼들은 독창, 중창, 노래와 무용, 교향악, 개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국의 도시와 농촌, 교정과 초소를 두루 찾아다녔으며 국가급 주류 무대에도 올랐고 국문을 나서 문화 교류도 펼쳤습니다. 예술단체는 또 짧은 영상 플랫폼에 의탁해 지속적으로 전파하면서 이 변강 찬가가 세세대대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신합니다.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에는 이미 일반 노래의 범주를 뛰어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중대 공연에서 이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홍색 부호로서 시종 연변의

0: 문화명감을 대표해 왔습니다. 이 노래가 시대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 와닿은 것은 생활에 뿌리내리고 분투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기 50년대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은 토지가 척박해 반농사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1956년 10월 원봉구 공사가 정식 착공됐고 현지의 한족, 조선족 등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깨 겪고 분투하면서 수로를 뚫었습니다. 원봉구 건설 참가자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 촌민 동숙서입니다. 모두 정말 일치단결했습니다. 돌이 크면 쇠갈고리를 걸고 구령을 외치면서 함께 들어올렸습니다. 한 번 등해지면 힘을 냅시다 헤이요 하고 구령을 외쳤습니다. 근 2년간의 간고분투를 거쳐 1958년 5월 원봉구가 완공됐고 두만 강물을 60여 미터 높이의 산등성기까지 끌어올려 과거 척박했던 땅을 옥답으로 만들었습니다. 초민들은 마침내 벼를 심고 쌀밥을 먹으려던 수건을 이루게 됐습니다.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 촌민이며 동숙서의 아내인 곽윤탑니다. 지금 모두의 생활이 이렇게 좋아지고 쌀밥도 먹게 됐으니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당시 조선족 작사자 한윤호와 작곡가 김봉호는 건설 일선에 심입해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물길을 다스리고 산천을 개조하는 장엄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변경 대중들의 자력갱생, 단결분투 정신에 깊이 감동한 이들은 가장 진실한 노동 생활에서 자양분을 섭취해 이 땅에 가장 소박하고 뜨거운 분투 정신을 선율로 다듬고 가사에 새겨넣어 붉은 해 변강 비춘이를 창작했습니다. 노래가 세상에 나오자 신속히 조국 각지에 널리 퍼져 시대를 울리는 힘찬 목소리로 됐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평 정석이는 화룡시 광동촌을 찾아 고찰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천민들이 노래 붉은 해 변강 비춘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본 습금평 정석이는 조선족 대중들이 춤을 아주 잘 추며 동작 하나하나가 확실히 남다르다고 칭찬했습니다. 습금평 정석이는 수십 년 전 자신이 촌당지부 서기로 있을 때 촌의 방송에서 매일 붉은 해 변강 비춘이를 틀어줘 아주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민속무용대 대장 김중일입니다.
1: 정석께서 광동촌에 오셔서 우리는 정석이 앞에서 노는 춤을 추었습니다. 정석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정석 복장이 매우 곱고 다양한 변장은 60년대 노래 매우 듣기 좋습니다. 동무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0: 당의 민족 정책의 햇살 아래 지난 몇십여 년간 연변은 흥변 부민 행동, 향촌 진흥 등 국가 전략에 의탁해 경제 발전, 민생 개선, 민족 단결, 대외 개방 등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오늘날 연변의 변경 기초 시설은 전면 제고됐고 교육, 의료, 양로 등 공공 봉사는 지속적으로 기층에 내려가고 있으며 주거 환경은 더 살기 좋게 표현했습니다. 특색 산업은 왕성하게 발전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수입은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 어렵게 수로를 건설했던 화룡시 숭선진은 오늘날 드넓은 옥탑과 흥성한 문화관광산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려녕 관광객 광만상입니다. 붉은 해 변강 비춘의 노래는 연변과 길림성, 나아가 우리 동북의 자랑입니다. 직접 와보니 길도 잘 닦이고 교통도 원활하며 산은 푸르고 물은 맑습니다. 개혁개방 이래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웅대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60년 전 이 열토에 뿌리내린 분투 정신은 신시대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주민족 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발원지입니다. 1994년 처음으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평위된 이래 연속 5차례 이 영예를 수상했고 2차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주로 평위됐습니다. 올해 국가 1급 배우 변영화가 모교인 연변대학을 다시 찾아 졸업식 무대에서 붉은 해 변강 비춘이를 정답게 불렀습니다. 이 노래의 격정적인 감화력은 사람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한 뜨거운 분투 정신과 애국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붉은 해변강 비춘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분투의 씨앗인 바 60년간 대대로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뿌리 내리고 싹트며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0: 이 노래는 하나의 정신적 기치로 되어 변강 아들딸들이 승리의 방향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신시대에 들어서 온 오프라인에서 더 널리 울려 퍼지면서 세대를 이은 지속적인 전승 속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끊임없는 정신적 역량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2026년 길림성 문화 및 관광산업 투자 용자 접목 교류 활동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 부청장 류대위, 부주장 윤조희가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윤조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객거 건강 양생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뚜렷한 지역 우세가 있는 바, 천혜의 생태 자원, 완전하게 전승된 민속 문화와 건강 양생에 적합한 변경 풍조를 갖추고 해서 동북아에서 발전 참전에 큰 객거 건강 양생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년의 연변조에서는 객거 건강 양생 발전 기회를 다잡고 추진하여 삼림 건강 양생, 온천 요양, 민속 체험 다원화 경력 모시기 초보적인 규모를 갖춘 바 일핵 집결, 세계 지대 연동, 다섯 개 구역 협동의 건강 양생 청사진이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접목 교류 활동을 계기로 객거 건강 양생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 자본, 자원 접목을 심화하며 기업이 고품질 발전을 이루도록 조력하여 길림 문화 관광과 금융 합작 공용의 새로운 판도를 함께 구축하길 바랍니다. 류대위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성당위와 성정부에서는 객거 건강 양생을 새로운 산업 분야로 삼고 산업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객거 건강 양생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때 관한 시험점 사업방안을 내왔는 바 자연자원과 인문생태를 통합하여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치하고 소비를 이끌며 금융기구가 적극 참여하여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산업의 양성순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과 금융기구가 손을 잡고 객거의 새로운 기회를 공유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개척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활동은 객거 건강양생 길림의 투자를 주제로 정부 은행 기업 간 접목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우리성 객거 건강양생 산업의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활동 기간 참가 귀빈들은 존의 일부 관광 건강양생 대상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활동에서 비암산 온천, 고촌락 등 객거 건강 양생 기업들이 추천 소개를 하고 일부 투자 협력 기업들이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으며 금융기구와 문화관광기업들이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활동에서 길림성 객거 건강 양생 합작 연맹이 정식으로 설립되는데 우리 주에서는 9개 기업이 연맹에 가입했습니다.
0: 아래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의 법치적 토대 튼튼히 다져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관찰을 론함이란 제목으로 된 중국 민족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이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습니다. 신시대의 헌법 관련 규정을 실시하고 민족 사무를 처리하며 민족 사업을 전개하는 기본 법률로서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당조항의 결책 포치를 관철 실시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역사적 방위에 립각해 헌법의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 관철했습니다. 이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법치적 토대를 튼튼히 다졌으며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에서 포치한 중대한 정치 임무이자 립법 임무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중화민족이 역사에서 미래로 전통에서 현대로 나아가고 다원에서 일치로 응집되는 발전의 대세에 순응해 민족 단결이라는 생명선을 단단히 틀어주고 중화민족의 정치적 시각과 여러 민족의 공동리익에 립각했으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함으로써 전국 범위의 민족 관계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민족의 공동 단결 진보와 공동 번영 발전은 중화민족의 생명이자 힘이며 희망입니다.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 로정에서 우리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도리에 더 긴밀히 뭉쳐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착실히 관철 실시하면서 법치가 근본을 공고히 하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원한 발전에 유리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중화민족의 대단결로 중국식 현대화를 촉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합시다.
1: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판파시오 전쟁 승리 기념일을 맞으며 우리 조 각지의 홍색 애국주의 교양 장소에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명기하고 승리의 경의를 표하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서 홍색 정신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일자 용정치 일본 연변 침략 죄증관에서는 애국주의 교양 활동이 장중하게 펼쳐졌습니다. 항미 원조 로병과 퇴역 로병 10명, 소년 10명이 역사 유적지에 모여 고난의 흔적을 돌아보고 파란만장한 세월을 되새기며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민족 항쟁의 서사시를 되새겼습니다. 1909년에 건설된 이 건축물은 한때 일본이 연변을 식민 통치하던 핵심 기관이었지만 지금은 침략 죄행을 폭로하고 민족의 기억을 일깨우는 중요한 교양기지로 됐습니다. 오전 9시 30분 전체 인원은 해설원을 따라 전시관을 참관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실물과 사진, 자료들은 당시 연변 인민들이 받은 잔혹한 압박과 그들이 진행한 불굴의 항쟁을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자본봉사자들은 또 정경재연을 통하여 당시 연변대지가 겪었던 잔혹한 압박과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구담없이 투쟁했던 장면들을 재현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로병 정수함입니다. 아이들이 나라와 고향을 지키고 분발하며 강국 부흥의 중임을 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참관이 끝난 뒤에 홍색 무대극과 애국 실황송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로병 대표는 우수 소년 선전 강연원들에게 기념 트로피를 수여해 소년들의 홍색 정신을 계승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주최 측은 공훈 노병들에게 기념 복장을 증정을 하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들의 뜨거운 충성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로병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부른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네 우리는 공산주의 후계자의 선율이 장래 울려 퍼지면서 두 세대의 정신적 공감과 신념의 전승의 노래소리 속에서 빛났습니다. 붉은 넥타이 선전 강연원 연결제 북단소학교 학생 장송유입니다. 전시관을 참관하고 나니 전쟁의 초인이 자욱했던 세월과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을 절절히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의 평화로운 생활과 행복한 나라는 수많은 혁명선열들이 뜨거운 피와 생명으로 바꾼 것을 알게 됐지요. 앞으로 저는 꼭 조국에 보답하고 강산을 수호하며 역사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에서는 연변체육운동학교 학생들이 동만항전 역사기념관을 찾아 진귀한 역사문물, 영상자료와 역사전시판을 관람하고 동장역, 양정우, 진안장 등 혁명선열들의 영롱한 사적을 기여했습니다. 학생들은 동북항일연군 장병들이 피흘리며 싸운 장엄한 세월을 되새기며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혁명 선배들의 순관신념과 간고분투의 투쟁 정신을 깊이 느꼈습니다. 도라에서는 도라시 제5중학교 고중 1학년 신입생 550명이 도보로 지난장 열사 릉원을 찾아 열사들을 위해 묵도하고 경의를 표했음에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장 열사의 영웅사적을 들으며 추모 속에서 리상신념을 굳게 다지고 가국 정회를 두텁게 했습니다.
0: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영화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인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0: 확인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 세라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경보는 소프트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풍으로 한방건강 베개 2개와 유산균 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풍으로 바닷 오리알 선물 세트 2세트와 입살 한 포대 그리고 남경동인당 B족 비타민제 5곽을 함께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산풍으로 가치가 1,000원에 상당하는 영양밥솥 한 대와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5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 산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연골 영양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증정합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대 활동은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가을 계절을 잘 넘기에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약을 살 때 약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상에서 우리 약이 한 곽의 가격이 절반 가격도 되지 않는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이런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동충하초 발효균분하고 함께 사용하게 되면 약 효과를 가벼로 제거할 수 있는 우리 설사 변비에서는 익선균이라든가 심장에 좋은 부메 Q10 그리고 심혈관에 좋은

0: 셀린이라든가 골가병에 좋은 안탕 그리고 우리 비타민 부족으로 씌우는 B족 등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괴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부는 새로운 토경을 개척한 천년 약물이 발효 특징을 과시한 이런 제품으로서 전통적인 제조 방법이 부족점을 미봉하고 새로운 현대 발효 기술을 채용해 가지고 이야기 난제를 해결해 주면서 인체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우리 몸에 병이 나타났다게 되면 우리 혈관이라든가 많은 곳이 막혔기 때문에 병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기가 통하지 않거나 경락이 통하지 않게 되면 침을 맞게 되는데 아픈 침을 맞지 않고 그냥 복용하는 약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동청아초 발효균의 특징으로 되고 있는데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혈관을 통하게 하고 음양 그냥 해야 되는데 우리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을 조절해주는 그리고 오장을 동시에 치료하고 동청아초의 세포수복소 그냥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동청아초 발효균의 한 봉지가 3g인데 모두가 세포수복소로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나타나게 되면 만년 세포의 사망을 말하게 되는데 동청아초 발효균을 쓰게 되면 사망된 세포를 대체해가지고 신진대사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 약으로 인체에 나타나는 같지 않은 병을 동시에 치료하는 약품으로 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가 들어대서 복원하고 치료를 포기하신다면 특히 우리 지금 낸색에서 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써가지고 효과를 보시지 못했던 분들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이 많고는데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정점에 남은적 가게 되는데 우리 지금 그 신심을 갖고 동청아초 발효균을 보건 이후로는 지금 우리 70대에서 90대에 달하는 이런 분들이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전 동청하초를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이 동청하초를 쓰기 전에 저는 몇 년 동안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이래서 검사하니까 폐하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특히 폐는 수술하라는 이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자고 보니 내가 나이도 많고 그다음에 좀 건강한 편도 못 되고 하니까 또 수술을 하면서까지 이 나이에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해보려고 약 많이 썼습니다. 뭐 병원 약이라든가 알기니가 또 중요한 약 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광고에서 나온 좋다는 약을 쓰면서 안 되면 또 다른 것도 바꿔서 이래서 여러 번 바꿔 많이 썼는데 그게 치료는 아니겠더라. 그러다 선생님들이 그 동청하초 강의를 듣고서 동청하초를 쓰는 시도였는데 그러니까 점차 나아져가지고 어제는 한 4년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상에서 아프거나 뭐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1: 그렇지.
2: 이전에는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마른 기침하고 마른 기침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또 항상 허열이 나고 이래서 영 힘들었는데 지금은 기본상에서 가슴이 편하고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동청하초는 뭐 좌제도 아닌데 이전에는 정말 밥도 잘 못 먹고 했는데 지금은 밥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또 밥맛이 있고 때 되면 배고프 하니까 나 정말 때가 되면 정말 밥맛이 먹습니다. 이러니까 나 뭐 저는 이 4년 동안 정말 감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0: 했겠죠. 예.
2: 예, 사는 게 영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청하초는 이 위장이가 영 편하고 또 그다음에 가슴이 편하고 하니까나 아 정말 어디 불편한 점도 없으니까나 진짜 약을 쓰다 쓰다 이렇게 편해 보기는. 지금 저는 이렇게 편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0: 맞죠, 예.
2: 예. 그리고 저는 이 동청하초로 활동할 때마다 사니까 나 그렇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먹으니까 나 특히 선생님들이 그 지도대로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하루에 이전에는 한 봉지씩 두 번 먹었는데 지금 아침에 한 봉지를 아니 아침에 두 봉지 먹으니까 먹기도 영 편한다.
1: 맞지요? 예.
0: 예. 예. 그리고 기본상에서 다른 약 알 수 있는 동충 하철로서 기본상에서 뭐

0: 그래서 선생님이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3: 나도 이 동청학자를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난 어제는 한 년 썼습니다.
1: 예.
3: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지요.
3: 기억력이 전혀 없던 게 있는데 기억력이 많이 돌아오고요. 혈압 조절도 잘 됩니다. 이거 쓴 다음에.
1: 맞습니다. 예.
3: 그 다음에 저녁에 잠이 잘 오졌던 게 잠도 지금 잘 오고요. 그다음 식사도 잘합니다. 식사도 그전에는 소화 잘 되지 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거 쓴 다음에 지금 식사도 잘하고 설사라든지 설사도 먹고 때로는 변비 있었는데 변비도 해결됐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다오 그럽니다.
1: 그러십시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3: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나는 60부터 심장마 하고 위축성 위염이 몸에 간편이란 병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만 25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무데 댕기도 그렇게 쉬운 안 되고 한데 우연한 게 이번에 아바이가 현병원에 폐에 좀 염증이 왔다가서 아바이가 현병원에 유병했는데 우리 노래교실 같이 다니는 이승희 남편이 또 편치 않아서 현병원에 입원하다니까 우리 서로 같이 그러다 원래부터 아이가 나 그러다 나 아이 동풍하도 자기는 오란데니 아무 병 이거 병원 다 되면 당약 썼는데 낫지 않아서 이 동풍하도록 지금 석 달 넘어 잡았는데 효과를 많이 봤다고 그래 우리인데 천대내고 또 녹음기까지 빌려줘서 우리 영감 넣었으니 한 여름 녹음기 듣고서는 우리 많이 구매를 했는데 아예 어제 이렇게 마음씨 걷고 좋은 분이 이렇게 나를 소개를 해줬는데 이 소개를 한 사람께는 한 나의 보상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1: 예. 건강은 찾으면 되죠. 예, 함께
4: 적대체 땄는데 이 소개란 사람 그 얼마나 운이 정말 운입니다. 그러니까 나 많이 구매를 했으니까 나 그 많이 좀 보상해 주길 바랍니다.
1: 예.
2: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네, 예.
5: 제 전화할까?
1: 맞습니다.
5: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동청하철 지금 먹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남편도 쓰고 나도 쓰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예. 원래 이렇게 둘 다 아픈 데 많아가지고 예. 돈도 많이 썼습니다. 아직은 죽을라야 아이들 때문에 좀만 살겠다고 예. 그래도 아이들 때다 둘 다 노공이고 예. 우리 남편도 특히 예. 코로나 때 세게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괜찮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노공도 있지만은 고혈압에 고혈지에 우리 남편도 당뇨도 있고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뼈가 많이 아팠습니다. 항상 예, 뼈 너무 아파서 시장에 갈 때니 계속 남편 달고 다니겠습니다. 내 무거운 거 들지 못해서 목이 아프고 허리 이게 저기 뭘까 이 관절이 너무 아파서 그랬다는데 예, 지금은 예. 남편 아이 데리고 다니는데 내 혼자 먹어본 것도
1: 좋고 아, 예.
5: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5: 계속 그래서 남편 달고 다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 달고 다니는데 내 먹어본 거 혼자서 당마다에서도 들고 오고 이래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5: 우리 남편도 예. 우리 남편도 정말 코로나 후에 예, 그 후유증을 많이 고생했는데 그 동청하철 먹은 다음부터 지금 많이 좋습니다. 또 그 심장 우리 둘도 둘 다 심장이 나쁩니다. 심장이 나빠서 예, 그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빨리 뛰거나 혹시 늦게 뛰거나 이러면 예, 막 또 그 겁이 나서 병원 따라가고 또 이랬단 말입니다. 지금 어떤 병원 아이 간지 안 체크된다. 작년부터 아이 가고 지금 1년 동안 아이 가고 무사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결국 예, 저기 그런 우리 나라에 코로나 후에 그 폐 때문에 많이 이렇게 이쯤 잡고 짓고 예, 그때 숨이 차하고 예. 그리고 어떨 때는 저기 또 뭘까 가래지라고 이랬던데 뭐 없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거의 없다시피 됐습니다.
1: 맞죠.
5: 그래, 예. 그 좀

0: 뭐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냥 이렇게 전번에도 싸다고 했는데, 전번에 때 좀 바빠서, 조금밖에 못 샀습니다. 오늘이 이번에 이렇게, 싸다고 된다.
1: 이번에 활동
0: 활동 그냥 예. 하고 하니까, 예.
1: 맞습니다.
0: 예. 예. 어쨌든, 예, 먹어본 약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어디면 지금, 4,500m 그런 고산 중에서 사는 반 그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 정말 그런 그 30배가 도도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먹어볼까?
1: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0: 먹어볼까? 정말 우리는 둘이 약 많이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먹어본 주에서 최고입니다, 약이. 그래서 예, 이번에 또 그러니까 18각 사다 전번에 싸게 샀는데 좀 조금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각 주문하자고 전화했습니다. 예.
1: 그러십시오. 어쨌든 많이 사면 많은 그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내 전화인가?
2: 예. 예.
3: 나도 동사할 수도 있는데 동사하면 먹은다부터 영혼이 효력이 좋습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점심이나 그 근무나고 이러는데 동사하초 먹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점심하고 몸이 헷갈아지니까 몸도 환해지니까 씁니다.
1: 맞아요.
3: 정말 예. 그래갖고 예. 밤 저기 내 소변은 자꾸 잦아가지고 밤에 자지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다니까.
1: 맞습니다.
3: 야 정말 예. 좋은 약입니다. 그래갖고 이빨 자꾸 말라가지고 예. 그냥 그저 어디 나가나 어찌나 할 때는 집에서 물 자꾸 먹어도 안 됐대다. 그냥 나갈 때는 찜탕도 입에다 넣고 가고 이랬는데 지금 그게 이렇지 않을까?
1: 맞습니다.
3: 입술이 자꾸 이렇게 열이 나면 이랬댔습니다. 근데 내 광고 약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안 됐대다. 근데 이건 이동차 처먹은 다음에 이게 정말 씁쓸하게 이렇습니다.
1: 우리 입술이랑 먼저 생긴 건 이 비장하고 관계했습니다. 예, 이게 비장이 좋아지니까 그것도 따라서 좋아집니다. 예.
3: 글쎄, 그래, 어째 좋아졌는지 좋아졌길래,
1: 맞습니다. 예.
3: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입이 자꾸 마르고 그랬는데,
1: 예.
3: 아, 그래서 이제 밥을 먹기 전에 밥 못 먹어서 난 키도 크고 이런데 거의 90근 다 해갑니다. 80몇근 밖에 안 갔습니다. 밥 먹고 나면 얼굴 나면 이랬어요. 밥 먹기 싫어서 억지로 먹어야 되겠다 해먹었는데 아이 동초 하초 먹은 다음에 어떤 밥맛이 이렇게 댕깁니까?
1: 그렇지요. 예.
3: 아 정말 예, 때대로 하면 밥을 예, 정말 얼마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도 쭉 떠볼까요? 6개나 올랐으니까 정말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지요. 예.
3: 예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 약은 정말 5분 할라리 그저 일어나자마자 한 번만 먹을까 부담이 없지 않을까
1: 맞습니다.
3: 예, 어디 가자도 정말 이 약을 또 먹어야 되겠는데 근데 이런 부담이 없이 아침에 한 번만 흘먹으면 아분 달달도 이러고요. 그리고 또 이 약 먹은 다음에 어디나 다 좋아집니다. 정말
1: 맞죠. 예.
3: 정말 예, 맥이 없어서 그중에 그것도 그렇게 했는데 어쩜 정말 80 넘어서 맥이 없어서 당기기도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 약 먹은 다음에 정말.
1: 맞습니다. 예.
3: 이 약은 예, 정말 먹어본 사람이고야 좋다는 거 압니다.
1: 그렇지요.
3: 예, 그래 나는 이 약이 이렇게 좋을까나 이런 활동이 좋을까나 예, 좀 싸려고 전화드리겠습니다.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네.
4: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가족도 동천하자 마련을 못 먹는 가족입니다.
1: 아, 예.
4: 예, 처음에는 제가 시작해 먹었단 말입니다. 제가 시작한 건, 예, 자관에게 혈압 조절이 잘 나야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혈압이 높았다, 낮았다 하며, 잠잠 못 자고 잘때 꿈이 많고 겨우 시원 땀 흘리고 그래서 이게 제일 힘들었단 말입니다. 너 나 있으니까 여기저기 불편하긴 불편한데 이 잠 못 자는 게 영 힘듭니다.
1: 맞습니다. 예.
4: 예, 밤 꿈기다 일어나면 예, 진짜 뭐 머리가 그저 힝하게 내 정신에 사는지 진짜 힘들었단 말입니다.
1: 그랬겠죠.
4: 거기다가 예, 추위를 세게 타고 그저 지나가고 오는 감기는 다 하고 예, 겨울이고 여름이고 계속이 여름에도 집에서도 예, 이번 밑에서도 양말을 두꺼운 거 신고 잤댔습니다.
1: 아, 예.
4: 발이 시려봐가지고

0: 그래서 이 약은 많이 썼는데 면역이 약해 그렇다 해서 면역에 대한 것도 먹고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그런 것도 이 효과 크게 못 보다가서 내 이 동생 와서 발효견분이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를 이거나 먹어보자 하고서 이거 먹어봤단 말입니다. 선생님 강의하는 게 영 좀 이렇게 이래 내용이 영 특이하더라 말입니다. 겨울에는 원래 여름에는 불러하고 얘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지 거기다 또 발효까지 했다지 하니까 하도 신기해가지고서 이것도 피워먹어봤는데 먼저 한 1년 좀 넘어 먹었습니다.
1: 아.
0: 예, 근데 이거 먹은 게 이 증상들이 다 해결받아가지고 예.
2: 맞죠.
0: 그래서 예. 예, 겁부나 마음으로 그래서 밤도 잘 자고 밥도 맛있고 그래서 놀라다니는데 예, 너무 좋습니다.
2: 그렇지요.
0: 우리 집에서는 예, 이거 어째 우리 집에 보는 어째 이거 잡수는가 하면 예, 이 식모예는 옛날에 알았댔다 말인다 한 몇년 전에
2: 예.
0: 그래가지고 고상시 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지 염이 그냥 이거 달고 산다. 그래서 이 그냥 기침 그래서 뭔가 쓰리면 기침 그래서 끊임없이 하고 땡디도 한 10번씩도 하고 그래다도 낫지 않고 해서 예, 점약도 먹어보고 낫지 않아가지고서 내 이 동천 와서 발효 원분 집에 있는 거 내 먹는 거 대접시켜봤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 달 조금 이래 잡수니까 예, 좀 알지더라며
2: 맞죠.
0: 예. 이렇게 예, 성황이 형 좋아지는 게 알진다며 이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잡수다 우리 집에서도 한 서너 달 잡수었습니다 이거. 이 예, 근데 지금 이 손에서 말하던 증상들이 모두 해결되고 전열선염도 있고 소변도 바로 못 이렇게 자주 보면서 밤잠도 못 잤는데 이것도 해결받고 영 여러모로 영 좋다며 그립대다.
2: 맞죠. 예.
0: 예. 그래서 우리 둘이 먹길래 해서 예, 연락도 꽉 배달받으시오 그래서 나 했습니다.
2: 그러십시오. 본관에 쓰는 분들은 그 많이 드리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2830666번에.
2: 예.
0: 예, 예. 수고하세요.
2: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그 아왕 로상 교수님이 10여 년간 이런 노력하고 심혈을 몰버가지고 1,300여 년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황궁에서 사용했던 동충하초의 정화를 계승하고 발전해 가져왔고 국제 최신 채취 기술하고 장업을 융합해가지고 중대한 돌파를 지도한 제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가 표명한 데 한다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중약의 온정성하고 안정성에 대해서 보증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충하초는 중화 9대 신선초의 왕으로 불리고 있고 인삼하고

0: 응하고 함께 중국 3대 유명하고 진귀한 보약 중이 법으로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권위명주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 좀 중한 병으로 고생하시면서 우리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잘 되지 않던 분들, 그리고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 우리 그 동청화초 발효기문은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는 이런 약품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지금도 우리 우대 활동하면서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라고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청화초 발효기문은 인체에 세 가지 생명 통로를 열어주면서 백병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하나는 우리 동청화초 발효 중약은 우리 그 간하고 신장이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데 빠른 속도로 손상된 간하고 신장을 수복해주고 간하고 신장이 쓰레기하고 대사폐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간이란 거는 체내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주는 이런 장기고 또 우리 간이란 거는 오장육부 가운데서 가장 이런 강한 장기이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치료의 난제를 갖다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청화초 발효기문은 간하고 간이 해독한 다음에 신장이 좋아서 우리 그 체내 나쁜 노폐물한 것이 대변, 소변, 땀으로 나가게 된뒤 신장, 소변으로 나가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간이 해독해 주게 되면 신장이 폐설 공능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 공능 효과를 많이 회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이 깨끗해지고 장부가 깨끗해지고 인체의 자유능력이 새롭게 건립돼가지고 우리 젊었을 때는 우리 자유능력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병이 걸려도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게 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우리 나아지게 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이래 인체의 자유능력이란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꼭 밖으로부터 약으로 보게 되는데 우리 동청화초 발효기문이 바로 새롭게 우리 자유능력을 건립해줘가지고 우리 간이라든가 네. 신장이 이런 공능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네,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보다 새로운 시선을 만날 때 더 크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일이다. 희망은 행동을 낳는다. 이 말은 위니 프레드 홀트비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화려한 명성이나 부를 쫓기보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을 평생의 목표로 삼았던 위니 프레드 홀트비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위니 프레드 홀트비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정의는 거창한 말보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세 번째,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순간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 밖에도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무관심을 거두는 것이다 등 명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영국의 소설가이자 언론인 그리고 사회운동가였던 위니프리드 홀트입니다. 그녀는 37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삶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 전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가의 역할이 세상을 비판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글에는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미움보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향한 애정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전쟁 이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여성의 권리와 교육, 노동, 정치 참여를 둘러싼 논의도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높은 벽이 존재했습니다. 홀비트는 그 벽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펜을 들었습니다. 신문과 잡지에 사회 문제를 다룬 글을 꾸준히 발표했고 소설 속에서도 평범한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녀는 사회를 바꾸는 힘은 거대한 혁명보다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이야기할 때 가장 아름답게 기억되는 장면은 평생의 친구였던 베라 브리튼과의 우정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처음 만나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됐습니다. 문학을 사랑한다는 공통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닮아 있었습니다. 원고를 쓰면 가장 먼저 서로에게 보여줬고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쟁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실패의 순간에는 가장 큰 위로가 돼 주었습니다. 특히 홀트비가 병으로 점점 쇠약해질 때도 브리튼은 끝까지 곁을 지켰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남겨진 원고를 정리해 출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덕분에 세상은 홀트비의 마지막 작품을 만날 수 있었고 그녀의 이름도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홀트비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작가였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지방의 쇠퇴, 교육의 불평 등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직접 취재하며 글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글은 분노만을 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결국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을 읽다 보면 사회를 향한 비판 속에서도 따뜻한 희망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공동체는 더 나아질 수 있으며 작은 실천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움직인다는 믿음이 문장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자 사우스 라이딩 역시 그런 신념이 담긴 작품입니다. 영국 북부의 한 지방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정치와 교육, 지역사회, 인간관계를 세밀하게

그려내며 당시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를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등장인물들이 모두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완벽한 영웅도 절대적인 악인도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하고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과정 속에서 성장합니다. 홀트비는 바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작품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그녀가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장 질환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도 그녀는 집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에도 원고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이야기를 남기고자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작품이 출간되기 전 세상을 떠났지만 사우스 라이딩은 사후 출간과 동시에 큰 찬사를 받으며 오늘날까지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짧은 생애였지만 그녀가 남긴 문장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독자들에게 사람을 이해하는 법과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죠. 하루만 방치해도 먼지가 쌓이고 어수선한 공기를 정리하려면 한숨부터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과 몇 가지 유용한 꿀팁만 알고 실천하면 청소가 훨씬 쉬워질 수 있는데요. 오늘 꿀팁 시간에는 청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 바로 청소 루틴을 정하기입니다. 막상 청소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욕실, 화요일에는 주방, 수요일에는 침실,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청소할 곳을 정해두면 부담도 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10분씩만 간단한 정리를 해도 집이 금방 어수선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루틴을 지키면 청소를 해야 할 때 고민한 시간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습관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 꿀팁, 위에서 아래로 청소하기입니다. 먼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부터 닦아버리면 나중에 선반을 닦을 때 다시 먼지가 내려와서 다시 바닥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천장에 있는 먼지를 먼저 제거하고 선반, 책상, 마지막으로 바닥 순서대로 청소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꿀팁은 청소 도구를 손이 닿는 곳에 두기입니다. 사람은 귀찮음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죠. 그래서 걸레나 세제 같은 청소 도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쉽게 청소를 미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방에는 행주와 스프레이를 가까운 곳에 두고 욕실에는 청소솔과 세제를 비치해 두는 식으로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면 청소가 더욱 수월해집니다. 작은 변화지만 청소를 더 자주,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청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꿀팁. 멀티태스킹 청소법을 활용하기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청소는 또 하나의 일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청소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하면서 세면대를 닦거나 샤워 후 욕실 거울을 닦는 습관을 들이면 청소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또 요리를 하면서 조리대 주변을 닦아두면 설거지가 끝난 후 별도로 청소할 필요가 없어지죠. 이렇게 하면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집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꿀팁, 천연 세제를 활용하기입니다.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천연 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활용하면 기름때 제거에 효과적이고 레몬즙을 사용하면 냄새 제거에도 좋습니다. 특히 화학세제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부담이 없는데요. 또한 커피 찌꺼기는 냄새 제거에 탁월하며 식초와 물을 섞고 유리창을 닦으면 얼룩 없이 깨끗한 광택을 낼 수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 꿀팁. 물건을 줄이면 청소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청소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인데요. 쓸모없는 물건을 줄이고 자주 쓰는 물건은 지정된 자리에 놓는 습관을 들이면 청소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청소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할 시간을 정해두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 줄어들면 청소할 면적도 줄어들고 집이 훨씬 쾌적해집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청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에는 위니 프레드 홀트비의 이야기 그리고 청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은 정답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오래 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풍성하게 채워주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외손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모태 또운 굳은 얼굴로 한참 말없이 앉아있다가 다시 물었다. 나중에 석달개가 정나라 군대와 담판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일, 그건 말이 담판이지 실은 기말일세.

설세를 하려고 두 임금을 모시는 일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할 일이 아니지만은 군사를 구하는 일은 의로운 뜻을 품고 떨쳐 일어난 자라면은 반드시 해야 한다. 대장부로 태어나 나라를 위해 변방을 열고 나라에 보답할 수 없을진데 어찌 목숨을 아까워하겠는가. 하지만 이 목숨으로 우리 군사들을 구할 수 있다면은 나를 버릴 것이다. 이 편지의 내용을 청나라 황제에게 전해주기 바란다. 우리의 병사들을 죽이지 말고 백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백성으로 살게 하고 군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군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덕을 베풀어달라. 이 조건을 들어준다면 나 석달개는 자결하고 태평군은 항복할 것이다. 나는 이대로 싸우다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고 머리와 몸이 떨어지더라도 욕되지 않을 것이다. 당구경과 정군의 장수들은 편지를 받아보고는 속임수를 쓰기로 했네. 장수 양응강과 유격왕 송림이 병사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석달개를 만났지. 그들은 석달개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였어. 그러면서 대도하는 쉽게 건널 수 없는 천연 요새인데다가 태평군이 이미 보유되었으니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러 가면서 심하고에 가서 뒷일을 의논하자고 했어. 석달개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 석달개가 거느린 장수 한 명은 심지어 양응강과 송림을 죽이려고 했으니 말이오. 하지만 그들이 하늘에 맹세한다는 둥 어쩐자는 둥 하면서 달콤한 말을 늘어놓자 석달개는 그만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어. 이튿날 석달개는 몇 사람을 데리고 양응강을 따라 심학으로 떠났어. 하지만 양교에 숨어있던 군사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지. 세상을 호령하던 영웅은 어이없게도 그렇게 스스로 올가미에 걸려들고 만 것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지요? 석달개는 어디로 압송됐습니까? 이튿날 대수보로 끌고 갔다가 곧장 성도로 압송해 갔지. 그리고 얼마 뒤 죽여버렸네. 석달개를 신문한 관리는 떳떳하고 굳센 기백이 얼굴에 서려 있었고 비굴한 기색 없이 꿋꿋이 절개를 지켰다고 했어. 죽으면서도 그는 태연하였지. 청나라 조정은 석달개의 무리를 베어 호부까지 끌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구경시켰어. 북경까지 가려고 했지만은 길에서 썩는 바람에 그만두었다고 했지. 가장 처참한 것은 2천 남짓 남은 태평군 병사들이었어. 무사히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속여서는 대수보로 데려간 뒤에 6월 19일 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몽땅 죽여버렸단 말이오. 대수보에 가면은 버려진 무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네. 모태똥은 한참 지나서야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석달개는 분명 영웅입니다. 하지만 적들이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믿었지요. 그러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네요. 착한 백성들은 언제나 적들에게 환상을 품고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노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선생 말이 맞네. 석달개는 적들이 자기 머리만 욕심내는 줄 알았지만은 적들이 어찌 그의 머리만 가지려 했겠는가. 때마침 하늘에서 전동 소리가 들려오면서 집안이 어두워지었다. 노인이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다. 가맣게 구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고 이때로군. 석달개가 이끄는 군대가 지나갈 때도 이런 날씨였네. 노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에 들어앉으며 술잔을 들었다.

0: 자네들 군대도 대도하를 건너러 간다지. 내 말을 명심하게 빨라야 하네.
1: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기울이었다. 땅을 뒤흔드는 천둥소리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다.

장계석은 대도와 상공을 시찰하면서 모태똥을 두 번째 석달계로 만들려고 한다. 주의원들의 마음은 엄청난 압력에 시달려 꿈속에서도 배에 관한 걱정뿐이다. 홍군은 차로를 지나 이족 지역을 완전히 벗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좁은 산골짜기와 구불구불한 산길이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었으니 어디 가나 알록달록한 꽃들에 만발하고 샘물이 흘렀다. 풍경은 아름다웠으나 구경할 여유가 없었다. 그들은 빨리 대도를 건너려는 생각뿐이었다. 전사들은 지휘원들보다 홀가분한 편이었다. 저지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지만 대수로워하지 않았다. 그건 그들의 상급에서 도맡아 처리할 일이었다. 홍군 전사들은 이족 지역을 지나며 보고 들은 재미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걸었다. 하지만 지휘원들은 사정이 달랐다. 선두부대 사령인 요백성과 정치비원 서병진은 말이 없었다. 노백성은 늙은 부루마를 타고 간신히 걸어가는 홍군 대우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의 목에는 망원경이 걸려져 있었고 몸에는 지도 가방과 자루가 휜 우산을 메고 있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돌레의 산봉우리, 냇물, 들꽃, 전사들의 웃음소리는 모두 남의 일이었다. 배만 있으면 될 텐데. 요백성이 중얼거리였다. 작전국장 설풍은 부루마를 따라가다가 무슨 짓이라도 하는가 싶어서 앞으로 가보았다. 배만 있으면 무슨 방법이든 생길 텐데 말이오. 설풍은 마루에 앉아 뚫어져라 앞만 바라보는 요백성을 보고서야 그가 혼자말로 중얼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설풍은 고개를 돌려 서병진을 바라보았다. 총참모장 동지도 참 못 말리는 분입니다. 자꾸 혼자 뭘 중얼거리신다니까요.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서병진이 마루에서 물었다. 배만 있으면 방법이 생길 거라신데. 어제 한밤중에도 그런 말을 하더군요. 나는 무슨 의논할 말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쿨쿨 자고 있지 않겠나요? 실은 나도 꿈을 꾸었는데 단번에 배에 다섯 척이 생겼어요. 앞서가던 홍군 제1군단에서 급히 공습 나팔을 불었다. 부대는 길가에 멈추었다. 장정에 오른 뒤로 이런 일이 잦았다. 전사들은 숨을 돌릴 틈이 생겨 좋아했다. 노백성과 서병진이 모두 말에서 내리자 마부가 길가에서 나무가지를 꺾어 말에게 덮씌웠다. 곧 적기 세대가 나타났다. 저 거북이가 또 알라우러 왔나 본데? 누군가 외치었다. 에잇, 오르는 공동에서 연기만 하는데 뭘? 하지만 이번에는 알도 연기도 아니었다. 비행기는 공중에서 한 바퀴 빙 돌면서 선전문을 쫙 뿌리고 돌아갔다. 순식간에 알락달락한 종이가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더니 흐느적거리며 날아 내려왔다. 호위병이 가까운 산비탈에 떨어진 이 선전문을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손바닥만한 종이에 검은 글자가 한가득 박혀 있었다. 공산군 병사들, 앞에는 천엄의 대도하가 있고 뒤에는 수십만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다. 당신들은 이미 전군이 봉밀들 궁지에 몰려 있다. 주덕과 모태똥도 이제는 두 번째 석달계가 될 것이다.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하기를 바란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서병진은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선전물을 노백성에게 넘겨주었다. 노백성은 선전물을 힐끗 보더니 사정없이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고개를 쳐들고 하늘에 흩날리는 선전문을 보면서 한마디 하였다. 평신개구리가 고니고기 먹고 싶어 눈이 달았네. 며칠 전에 로이칸 신문을 보니 장계석이 비행기에 앉아서 대도와 전선을 둘러봤다고 하던데 지금도 왔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작전국장 슬픈 빙빙 도는 적기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럴 리가 있겠나. 노백승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벌써 부대 배치를 끝냈을 텐데. 하지만 장계석은 정말 그들 머리 위에 있었다. 그는 군복을 입은 채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 깊은 골짜기 사이로 흐르는 물살을 내려다보았다. 장계석은 이강의 모든 희망을 걸었다. 곁에는 진성이 지도를 들고 앉아있었다. 안순장은 도대체 어딘가? 장계석이 물었다. 저기 물이 굽이져서 흐르는 곳에서 좀 삐죽이 나온 곳이 바로 안순장입니다. 진성이 몸을 일으키며 손으로 가리키었다. 저기 둥그런 산 옆에 있는 곳 말인가? 그렇습니다. 조그만 마을이군. 그렇습니다. 아주 작지요. 백가구가 될까 말까 한 곳인데 석달계 군대는 저기에 갇혀 거의 절반이 죽었답니다. 장계석은 눈이 휘둥그레서 그 둥그런 산을 바라보았다. 그는 태평군이 섬멸되는 전경을 상상하면서 흥이 나서 물었다. 그 후에는? 네, 그러다가 군사를 이끌고 아래로 포위를 뚫고 나갔지요. 진성은 대도와 물줄기를 따라 이어진 널찍한 곳을 가리키었다. 저기가 노아선이라는 곳인데 석달계의 많은 군사들이 저강으로 쫓겨 들어갔지요. 왕후 셋도 저 물에 뛰어들었답니다. 이야기에 푹 빠진 장계석은 그것이 70여 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밤낮으로 홍군을 쫓고 있는 이야기 같아서 재미가 났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올랐고 대머리에도 붉은 빛이 감도는 듯이 퍼었다. 설악이 이미 덕창에 이르지 않았나? 예, 맞습니다. 진성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더 빨리 서두르라고 이르지. 이번에는 꼭 한 번에 성공해야 해. 예, 알겠습니다. 비행기는 남쪽 기슭을 따라 천천히 방향을 들었다. 강기슭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장계석이 아래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건 사기를 정리하는 거겠지? 예,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군. 장계석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배야. 남쪽 기슭에는 한 척도 남겨서는 안 돼. 예, 벌써 몇 번째 일렀는지 모릅니다. 위원장님 명령대로 나무 조각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행기는 북쪽 기슭으로 방향을 들었다. 한우는 어디인가? 장계석이 물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진성이 지도를 보며 대답을 했다. 양삼하고 유문에는 한우에 닿았겠지? 네, 그렇게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럼 내 진서를 떨어뜨릴게. 예, 알겠습니다. 진성은 편지가 들어있는 자루를 대도화해서 가까운 자그마한 도시에 떨어뜨리었다.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장계석이 자주 쓰는 방법이었다. 대짜니 전번에 위원장님께서 양삼을 격려한 전보가 한몫톡톡히 했답니다. 진성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가 뭐라고 했지? 양삼한테 낙병장이 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 그가

아닌가? 장계석이 피식 웃었다. 진정한 낙병장은 나지, 어? 장계석은 너토로 숨을 터뜨려야 한다.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모여들더니 이윽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홍군은 험한 산길을 따라 계속 전진하였다. 료백성은 자루가 휜 우산을 들고 걸었다. 서병진은 거무스름한 삿갓을 쓴 채 뒤를 따랐다. 십리쯤 가자 날이 저물었다. 좁은 산골짜기는 더욱 어두컴컴하였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설풍이 얼른 걸음을 멈추며 물었다. 모두들 정신을 가다듬고 들으니 멀리서 정말 쏴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멀리서 폭풍우가 밀려오는 것만 같았다. 비행기는 아니겠지? 요백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비행기는 사라진 지 오랜걸요. 설풍이 대답했다. 혹시 대도와 물소리가 아닐까? 어릴 때 강가에서 자라면서 가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서병진이 한참 귀를 가다듬고 듣더니 말을 했다. 맞을 겁니다. 이젠 대도하가 멀지 않았으니까요. 설풍이 대답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외순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노래가락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보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조선족 정서의 상징이기도 한 노래인 아리랑. 아리랑은 지금까지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널리 불리워진 대중적인 노래입니다. 이런 대중적인 노래인 아리랑이 2011년 5월 우리나라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이래 중국 조선족 아리랑은 폭넓게 광범위하게 이 땅에서 꽃씨를 뿌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에서는 연변에서 꽃 피어가고 있는 아리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세마치 장단으로 이 노래는 8분의 9박자로 구음으로 말씀드린다면 덩덩 따쿵따 더덩덩 따쿵따. 장단은 흥겹고 어깨춤이 저절로 덩실덩실 추게 하는 매력을 갖고 있는 장단입니다. 세마치 장단으로 창작된 아리랑 몇 곡을 감상해 보실까요? 아리랑 연변 이 노래는 세마치 장단으로 창작된 노래입니다.

역시 새마치 장단으로 창작된 아리랑 우리 마을입니다. 가사말은 나날이 비약 발전하고 있는 시골의 풍경들을 흥경 장단에 잘 반영한 아리랑입니다.

반곡거리 장단으로 창작된 노래 가운데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리랑이 있습니다. 아래 반곡거리 장단으로 창작된 아리랑 몇 곡 감상해 보실까요? 열두 아리랑이어서

아리랑은 그 어떤 특정된 시기에 특정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창작된 것이 아니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불려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리랑이 어찌하여 신비한 매력을 갖게 된 것일까요? 아리랑은 음성론 쪽 그리고 의미론 쪽 측면에서 볼 때 부모인 아라리, 아리아와 가장 근접된 음과 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라리는 부모로 허허벌판의 모은지형에 홀로 서 있다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서운 현실 공간에서 흔들리는 의식 세계를 용기와 인내로 극복해야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지만 긍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아리랑은 또한 날 버리고 간 님에 대한 원망과 앞날의 희망을 동경하는 의미도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땅장단으로 창작된 아리랑 감상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안땅장단은 4분의 4박자로서 궁으로 말씀드린다면 덩다따 궁딱 궁따 덩다다따 궁딱 궁 여기에 장백아리랑 이어서 두만강아리랑 장백의 새아리랑 세 곡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중국 조선족 정서의 상징이기도 한 노래인 아리랑. 연변에서 다양하게 꽃피어가고 있는 아리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집과 진행의 오미란, 녹음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

0: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었는데요. 치명, 광조, 담양, 사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광, 복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의 공동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는데요. 많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상술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서 특히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일종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에 속합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한 임상표현은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겠습니다. 심장병 환자 지켜보세요. 그리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참 답답한 증상 가운데서 입이 마르면 혹시 당뇨인가, 입이 쓰면 내가 혹시 뭐 담낭에 뭐 이상이 있는가. 그러면 특히 제일 답답한 것은 입에서 아주 모진 냄새가 나는 이성을 칫솔질해도 해결되지 않고 위약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데 본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다면은 기본으로서 입에서 아주 모진 냄새가 나던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초온 청심환에 어제는 반에 넘었었습니다.
1: 예.
2: 예. 예, 이거 쓰고 지금 여름에는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아, 반에 썼으면, 예. 한 개료정 반을 썼네요. 예, 예. 네, 잘 썼습니다. 예.
2: 네. 그런 게 지금 내 심장을 해서 나도 많이 이게 고생했습니다. 예, 조금 나가도 예, 좀 돌아다니기 허리 나가서 예, 조금이라도 숨이 차가지고. 전에 나가 돌지 나가서 예, 이 동기들이랑 같이 놀지 못합니다. 나가서
1: 예.
2: 조금 앉아 놀기도 어떤 때는 가끔 가다가 숨이 잘 올라오지 않죠.
1: 예, 예. 예.
2: 그다음에 조금 걸어다니기도 매력이 없고 숨이 허리차고 예, 식은땀도 바짝 나고 이런 증세도 있지. 그다음에 예, 또 같이 다니기도 어떤 때 입에서 냄새가 시작이 나니까 옆 사람들 그 싫어하죠.
1: 아, 그렇죠. 자기 손으로도 많이 위축되고 예, 예.
2: 예, 냄새부터 알기는 게 다른 사람도 어떻게 냄새를
1: 그렇죠.
2: 알기지. 예. 그리고 그다음에 같이 뭐 식사하기도 싫어하고 이러니까 그 얼마나 난처한.
1: 그렇죠. 난처하죠. 예, 예.
2: 예. 그래서 뭐 난 이 뭐 언니 잘 치아가 그래서 자꾸 언니 뭐 염증 생기는 게 아니고 뭐 아 거기에 문제가 아예 시.
1: 예.
2: 거기 아닌데 이렇게 후에 보니까 이게 심장을 내 이게
1: 다. 예.
2: 예. 그리고 저기 뭐 인각이 되게 되면 목에 가려 자꾸 맞히고 기침이 자꾸 많은 게 증거 많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1: 예.
2: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증서들이 어떤 내 판역 구도 있을까나에 입안에 냄새 나는 것도 이렇고 지금 예 입안에 마르거나 입안에 식었고 저 입에서 예 저 뭐 인각이 되면 목에 마르고 이런 증서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아, 완전히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해결됐었다. 그렇죠. 그럼요.
2: 예. 예. 지금 나가 어디는 친구들과 놀고 뭐 활동도 하고 다시 이래도 지금 예, 매번 줄 모르고 숨이 뭐 차거나 이런 것도 이렇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2: 아, 이제 반년 썼는데 이 약에서 효과가 잘 봤습니다. 지금 예, 숨은 내가 이 보니까 내 숨을 쓸수록 지금 전제 더 좋아집니다.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2: 그러니까 내 이 약은 아무래도 꾸준히 오래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예, 지금 이번에도 오늘도 예, 한

0: 9번 더 배달 받으려고 그랬나?
1: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이 초원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3: 저는 이 처음에는 중간기 걸려 2층 걸려서 그래서 감기 걸려서 심해서 예, 그랬는가 목이랑 그렁그렁하고 헐떡헐떡 하는 거 안에서 병원에 가서 예, 입이 내서 한 도름 입이 했다가 그래 나왔는데 또 구도래고 구도래고 하더란 말입니다. 어서는 예. 이름 내 이게 잘못됐다 이거 아이 되겠다. 아이 그때서 말해도 놀라지 열쇠를 열어도 놀라고 전화 소리에도 놀라고 예. 그리고 모제비도 못 넣고 혈압 조절이 바라야 되고 머리가 항상 흐릿허분해 맑은 날씨 보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하면 터질 지경이고 예. 그래서 누워있던 타이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세 통 쌀까 한 통 더 줍디다. 예. 그래서 그거 먹고 나예 아이 그런 이발 그렇게 고쳐하던 게 그게 이렇고
1: 벌써 예 그게 한 달 반 차오더니인데 예예
3: 예. 예, 목이 그렁그렁 하던 게 이렇고 헐떡하는 게 이렇고 모자비를 못 넣던 게 발 넣고 예 머리가 흐릿허분하던 게 맑아지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예 소화가 잘 되고 밥을 덜 대라고 합니다. 내 정말 영약했습니다.
1: 예.
3: 이게 몸이 불어나서 어떤 군도 한 대꾼 불어나서
1: 그러면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3: 예, 그래 예, 활동 예. 못하던 게 활동도 할까 야, 새 청춘을 얻은 것 같더랍니다.
1: 예.
3: 어디 나 먹으면 병도 떨어집니까? 발이 떨어지지 않지요.
1: 한 곳이 불편하면 다른 한 곳이 떠등달아 불편하게
3: 예,
1: 되고 이렇죠.
3: 등달아 예. 아파나고 이러든지 이거 먹고 그래. 야 저는 정말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계속 이 약의 또 9각 배달해서 또 쓰려고 장기적으로 쓰자고 그런다.
1: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아, 저는 심장이 나빠서 예, 19년도에 가서 심장에 주사를 두개 넣었습니다.
1: 아, 19년도 예, 어제는 7년 됐습니다. 예, 예.
4: 그런데 그래도 한 몇 년이 이렇던데 가서 와서 내가 심장이 또 답답하고 예, 맥이 없고 가슴이 키우고 속이 차고 그래서 이게 지금 초원정신만 없으니까 예. 아 그런 것에 다 없어졌습니다.
1: 예예 예.
4: 초원정신이 심장에 용도 없습니다. 남의 심장약에 이전에 많이 썼다 했습니다. 그래서 써도 효과 없는데 이 초원정신만으로 이런 효과 보고 있습니다.
1: 예
4: 이게 쓰게 된다니 나 걸쩍을 하는 것도 한 서너 명이나 가는가 그래도 섬이쳐서
1: 부성답이 심각합니다. 예예
4: 예. 예, 예. 무슨 발에 한 발달 4명이 되면 힘들어 말입니다. 그거는
1: 예예
4: 그 지금부터 상담에 어떤 먼 어떤 시장에 가서 차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1: 아예
4: 아까 효과 좋으니까 더 싸서 계속 쓰라고 그랬다.
1: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기본으로서 한 번 내지 두 번 가운데서 지금 정도에서는 두 번씩 견제하시면서 알수는 수말 밑으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4: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신반의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면 우리 순의 각 신약대학방 번점 분점 여기에서 모두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게 한 각 그리고 아홉 가게 세 각 18가게 6각 이 정도까지 무료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40원 그 좌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게 한 가게에다면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고 지금 아홉 가게 세 각은 12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넉 달치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단순히 일조일석에 해결되는 이런 질병이 아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서 훌 끊으면 효과 원래 효과가 오히려 뒤번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 달이 한계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홉 가게 세 각을 받게 되면 넉 달 동안 복용하고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갖고 나가거나 혹은 붙여보내거나 이럴 때는 비교적 그 곽수를 많이 사게 되었는데 기본 그 비결로 놓고 말하면 12각을 사면 6각을 물어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3각에 1각 이런 비례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이 지금까지 외국 생활에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해관에서 문제점으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시고 거기 붙여보내고 이러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동료들, 친인들, 형제들 이렇게 쓰면서 아주 외국에 많이 나가는 이런 비례가 높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합니다. 황제의 기관에 속한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심장에 이상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혀 끝이 재빨갛게 되어 있거나 혀 변두리가 재빨갛다면 간열로 혀 바닥에 많이 철개가 앉거나 붉어진다면 위열로 저에게 심장열로는 혀 끝이 재빨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입원했다 출원할 때게 되면 황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바로 우리 심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뭐 심방과 심실, 심방피 들어오고 심실은 피 나가는데 심방피 들어오는 간도 또 어간에 판막이 있습니다. 좌심방, 우심방, 심실도 좌심실, 우심실 피가 나가는 간에 그리고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나가야만이 심실이 각 기관에 피를 보내겠는데 여기에도 또 을잼바, 산잼바라는 이런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이 하루에 10만 차자 후 열렸다 닫혔다를 정상으로서 그 진행되는 경우에는 10만 차자 후 열렸다 닫혔다를 이거 반복하게 되는데 판막에 이상이 생겼을 때 특히 심방 판막에 이상이 생겼을 때 황찬이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생겼다 이러게 되면 일단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할 것은 그렇거니 심장병이 일조이겠지 이렇게만 지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여기에 아주 경각성을 높여서 치료해야 되지 만약 이거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완전히 큰 병원이가 큰 수술 몇십만 원, 50만 원 이 정도 쓸 수 있게끔 그 판막을 바꿔야 됩니다. 그 판막은 뭘로 바꾸는가? 거기에는 거기에서 전업으로 하는데 동물이 판막 이것으로서 바꾸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데 이거는 어지간한 병원에서는 못합니다. 아무리 산자병원이라 또 특수하게 심장병 이런 판막 이식을 하는 이런 데 가야만 되는 건데 평소부터 이것도 심장 근육의 일종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상동맥을 심장 근육을 전면적으로 살려주는 심장 근육에 충분하게 영양을 공급해줘서 심장 근육으로 하여금 판막까지 포함해서 충분하게 자기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에서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있는데요. 심장병이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가지고 제일 적게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나거나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할 때가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고 치아통이 생기고 치아가 흔드는 경우가 심장병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좋은 정치만이 나도 쓰고 서 이용 좋습니다, 지금.
1: 예.
3: 꽤 내 쓰고 심장병이 지금 많이 좋아져서 예, 이전에 일이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동생이 한국에서 와서 보디만에 자기도 이 심장에서 대마에 고사했다고 들이 쓰겠다 해서 이전에 쓴 지 한 1년은 됩니다.
1: 예.
3: 시동생. 그런 게 아무 일도 없이 현장 일 한다 되니까.
1: 이 제품 쓰시고 기본으로 예. 정상 돌아오셨다. 그렇죠.
3: 예. 예. 그래서 예, 오늘이 또 붙여주자고 그랬다. 거기 현장 사람들이 쓰는 게 많아서 많이 돈 붙인다.
1: 그렇죠. 아주 많이 건네가는 경우가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여기 네. 335번 연락하면

0: 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이 아닌가고 인정했는데 이 제품을 쓰시고 소화가 잘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황차 소화가 잘 되면서도 때때로는 저음식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중요한 항계약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립니다. 리간허외완이라고 있습니다. 리라는 유리하다는 리. 간은 아주 중요한 소화장기에 속하는데요. 리간허 합평이라는 허. 그리고 위라는 위, 리간허외완이라는 이 제품 함께 적당하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전반 대사를 조절하기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또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966년에 창작된 노래 붉은의 변강 비춘에는 원봉구 건설 현장에서 시작돼 60년간 조국 방방곡곡에 널리 울려 퍼지며 여러 민족이 분발 정진하도록 격려하는 정신적 역량으로 됐습니다.
1: 2026년 길림성 문화 및 관광 산업 투자 용자 접목 교류 활동이 연기돼서 있었습니다.
2: 중국이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기념일을 맞으며 우리족 각지의 홍색 애국주의 교양 장소에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9월 3일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4주년 기념일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연변 대지는 초기의 간관 창업으로부터 단결 흥성, 번영 진흥으로 나아가는 길을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이 활기찬 연변 대지에서 1966년에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해가 창작됐습니다. 60년 전에 나온 힘찬 선율의 이 노래는 원봉구 건설 현장에서 시작돼 조국 방방곡곡에 널리 울려 퍼지며 끊임없이 불리워져 왔습니다. 이 노래는 변강 대지의 천지 개벽을 증근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분발 정진하도록 격려하는 정신적 역량으로 됐습니다. 장백산 기슭, 해란 강반에서 탄생한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에는 6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틱톡, 콰이소, 소홍서, 영상 계정 등 주요 짧은 영상 플랫폼에서 이 노래의 기악 연주, 창의 무용 등 다양한 2차 창작물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나이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람마다 뜨거운 사랑으로 고전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깊이 감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세대 네티즌들은 노래를 들으며 지난날을 추억하고 젊은 네티즌들은 노래를 듣고 그 연원을 찾아 노래 뒤에 담긴 분투 이야기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변강 건설의 세월을 직접 겪지 못했지만 힘차고 교강된 선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섬서성 서안주민 왕홍합니다. 이 노래에는 우리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러나오는 감정, 즉 공산당이 오늘날의 좋은 생활을 가져다 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백산 주민 장혁입니다. 처음 인터넷에서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선율이 아주 힘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점차 이 노래 뒤에 담긴 이야기를 읽어야 하면서 더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틱톡 플랫폼에서만 2023년 한 해 동안 100여 개 계정이 붉은해 변강 비춘의 전승에 참가했고 재생량은 3,200만 회를 웃돌았습니다. 틱톡의 붉은해 변강 비춘의 검색어 재생량은 1억 7천만 회에 달했습니다. 뉴미디어 행렬은 전통 매체의 전파 한계를 타파하고 더욱 빠른 속도와 더 넓은 범위에서 정서적 공감과 정신적 전승을 실현함으로써 시대를 뛰어넘은 붉은 선율이 신시대의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도록 했습니다. 1966년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온 이래 연변 가문단은 이를 보류 종목으로 정하고 세대의 세대를 이어 혁신적으로 공연해왔습니다. 문예일꾼들은 독창, 중창, 노래와 무용, 교향악, 개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국의 도시와 농촌, 교정과 초소를 두루 찾아다녔으며 국가급 주류 무대에도 올랐고 국문을 나서 문화 교류도 펼쳤습니다. 예술단체는 또 짧은 영상 플랫폼에 의탁해 지속적으로 전파하면서 이 변강 찬가가 세세대대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신합니다.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에는 이미 일반 노래의 범주를 뛰어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중대 공연에서 이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홍색 부호로서 시종 연변의 문화 명함을 대표해왔습니다. 이 노래가 시대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 와닿은 것은 생활에 뿌리내리고 분투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기 50년대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은 토지가 척박해 반농사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1956년 10월 원봉구 공사가 정식 착공됐고 현지의 한족, 조선족 등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깨 겪고 분투하면서 수로를 뚫었습니다. 원봉구 건설 참가자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 촌민 동숙서입니다. 모두 정말 일치단결했습니다. 돌이 크면 쇠갈고리를 걸고 구령을 외치면서 함께 들어올렸습니다. 한 번 등려지면 힘을 냅시다 헤이요 하고 구령을 외쳤습니다. 근 2년간의 간고분투를 거쳐 1958년 5월 원봉구가 완공됐고 두만 강물을 60여 미터 높이의 산등성기까지 끌어올려 과거 척박했던 땅을 옥답으로 만들었습니다. 초민들은 마침내 벼를 심고 쌀밥을 먹으려던 수건을 이루게 됐습니다. 화룡시 숭성진 상촌촌 촌민이며 동숙서의 아내인 곽윤탑니다. 지금 모두의 생활이 이렇게 좋아지고 쌀밥도 먹게 됐으니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당시 조선족 작사자 한윤호와 작곡가 김봉호는 건설 일선에 심입해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물길을 다스리고 산천을 개조하는 장엄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변경 대중들의 자력갱생, 단결분투 정신에 깊이 감동한 이들은 가장 진실한 노동생활에서 자양분을 섭취해 이 땅에 가장 소박하고 뜨거운 분투 정신을 선율로 다듬고 가사에 새겨넣어 붉은 해 변강 비춘이를 창작했습니다. 노래가 세상에 나오자 신속히 조국 각지에 널리 퍼져 시대를 울리는 힘찬 목소리로 됐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평 정석이는 화룡시 광동촌을 찾아 고찰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천민들이 노래 붉은 해 변강 비춘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본 습금평 정석이는 조선족 대중들이 춤을 아주 잘 추며 동작 하나하나가 확실히 남다르다고 칭찬했습니다. 습금평 정석이는 수십 년 전 자신이 천당지부 서기로 있을 때 촌의 방송에서 매일 붉은 해 변강 비춘이를 틀어줘 아주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민속무용대 대장 김중일입니다.
0: 정석께서 광동촌에 오셔서 우리는 정석이 앞에서 이런 춤을 추었습니다. 정석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전적 복장이 매우 곱고 다양한 변장은 60년대 노래 매우 듣기 좋습니다. 동무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당의 민족정책의 햇살 아래 지난 몇십여 년간 연변은 흥변부민행동, 향촌진흥 등 국가전략에 의탁해 경제발전, 민생개선, 민족단결, 대외개방 등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오늘날 연변의 변경기초시설은 전면 제고됐고 교육, 의료, 양로 등 공공봉사는 지속적으로 기층에 내려가고 있으며 주거환경은 더 살기 좋게 표현했습니다. 특색 산업은 왕성하게 발전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수입은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 어렵게 수로를 건설했던 화룡시 숭선진은 오늘날 드넓은 옥답과 흥성한 문화관광산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려녕 관광객 광만상입니다.
3: 동타양
1: 붉은 해 변강 비춘의 노래는 연변과 길림성, 나아가 우리 동북의 자랑입니다. 직접 와보니 길도 잘 닦이고 교통도 원활하며 산은 푸르고 물은 맑습니다. 개혁개방 이래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웅대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60년 전 이 열토에 뿌리내린 분투 정신은 신시대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두 민족 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발원지입니다. 1994년 처음으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평위된 이래 연속 5차례 이 영예를 수상했고 2차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주로 평위됐습니다. 올해 국가 1급 배우 변영화가 모교인 연변 대학을 다시 찾아 졸업식 무대에서 붉은 해 변강 비춘이를 정답게 불렀습니다. 이 노래의 격정적인 감화력은 사람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한 뜨거운 분투 정신과 애국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붉은 해 변강 비춘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분투의 씨앗인 바 60년간 대대로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뿌리 내리고 싹트며 꽃을 피워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의 정신적 기치로 되어 변강 아들, 딸들이 승리의 방향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신시대에 들어서 온 오프라인에서 더 널리 울려 퍼지면서 세대를 이은 지속적인 전승 속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데 끊임없는 정신적 역량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 2026년 길림성 문화 및 관광산업 투자 용자 전목 교류 활동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 부청장 류대위, 부주장 윤조희가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윤조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객거 건강 양생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뚜렷한 지역 우세가 있는 바 천혜의 생태자원 완整하게 전승된 민속문화와 건강 양생에 적합한 변경 풍조를 갖추고 해서 동북아에서 발전 참전에 큰 객거 건강 양생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년의 연변조에서는 객거 건강 양생 발전 기회를 다잡고 추진하여 삼림 건강 양생, 온천 요양, 민속 체험 다원화 경력 모시기 초보적인 규모를 갖춘 바 일핵 집결, 세 개 지대 연동, 다섯 개 구역 협동의 건강 양생 청사진이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목 교류 활동을 계기로 객거 건강 양생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 자본, 자원 전목을 심화하며 기업이 고품질 발전을 이루도록 조력하여 길림 문화 관광과 금융 합작 공용의 새로운 판도를 함께 구축하길 바랍니다. 류대위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성당위와 성정부에서는 객거 건강 양생을 새로운 산업 분야로 삼고 산업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객거 건강 양생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때 관한 시험점 사업방안을 내왔는 바 자연자원과 인문생태를 통합하여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치하고 소비를 이끌며 금융기구가 적극 참여하여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산업의 양성순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과 금융기구가 손을 잡고 객거의 새로운 기회를 공유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개척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활동은 객거 건강양생 길림의 투자를 주제로 정부 은행 기업 간 접목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우리성 객거 건강양생 산업의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활동기간 참가 귀빈들은 존의 일부 관광 건강양생 대상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활동에서 비암산 온천 고촌락 등 객거 건강 양생 기업들이 추천 소개를 하고 일부 투자 협력 기업들이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으며 금융기구와 문화관광기업들이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활동에서 길림성 객거 건강 양생 합작 연맹이 정식으로 설립되는데 우리 주에서는 9개 기업이 연맹에 가입했습니다.
1: 아래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의 법치적 토대 튼튼히 다져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관찰을 론함이란 제목으로 된 중국 민족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채택된

0: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습니다. 신시대의 헌법 관련 규정을 실시하고 민족사물을 처리하며 민족사업을 전개하는 기본 법률로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당중앙의 결책포치를 관철 실시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역사적 방위에 립각해 헌법의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 관철했습니다. 이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법치적 토대를 튼튼히 다졌으며 민족단결진보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에서 포치한 중대한 정치 임무이자 립법 임무입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중화민족이 역사에서 미래로, 전통에서 현대로 나아가고 타원에서 일치로 응집되는 발전의 대세의 순응에 민족단결이라는 생명선을 단단히 틀어주고 중화민족의 정치적 시각과 여러 민족의 공동리익에 립각했으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함으로써 전국 범위의 민족 관계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민족의 공동 단결 진보와 공동 번영 발전은 중화민족의 생명이자 힘이며 희망입니다.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 로정에서 우리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도리에 더 긴밀히 뭉쳐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착실히 관철 실시하면서 법치가 근본을 공고히 하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원한 발전에 유리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중화민족의 대단결로 중국식 현대화를 촉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합시다.
1: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판파시오 전쟁 승리 기념일을 맞으며 우리조 각지의 홍색 애국주의 교양 장소에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명기하고 승리의 경의를 표하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서 홍색 정신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1자 용정치 일본 연변 침략 죄증관에서는 애국주의 교양 활동이 장중하게 펼쳐졌습니다. 항미 원조 로병과 퇴역 로병 10명, 소년 10명의 역사 유적지에 모여 고난의 흔적을 돌아보고 파란만장한 세월을 되새기며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민족 항쟁의 서사시를 되새겼습니다. 1909년에 건설된 이 건축물은 한때 일본이 연변을 식민 통치하던 핵심 기관이었지만 지금은 침략 죄행을 폭로하고 민족의 기억을 일깨우는 중요한 교양기지로 됐습니다. 오전 9시 30분 전체 인원은 해설원을 따라 전시관을 참관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실물과 사진, 자료들은 당시 연변 인민들이 받은 잔혹한 압박과 그들이 진행한 불굴의 항쟁을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자본봉사자들은 또 정경재연을 통하여 당시 연변대지가 겪었던 잔혹한 압박과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구담없이 투쟁했던 장면들을 재현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로병 정수함입니다. 아이들이 나라와 고향을 지키고 분발하며 강국 부흥의 중임을 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참관이 끝난 뒤에 홍색 무대극과 애국실황송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로병 대표는 우수 소년 선전 강연원들에게 기념 트로피를 수여해 소년들의 홍색 정신을 계승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주최 측은 공훈 로병들에게 기념 복장을 증정을 하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들의 뜨거운 충성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로병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부른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니 우리는 공산주의 후계자의 선율이 장래 울려 퍼지면서 두 세대의 정신적 공감과 신념의 전승의 노래소리 속에서 빛났습니다. 붉은 넥타이 선전 강연원 연결제 북단소학교 학생 장송유입니다. 전시관을 참관하고 나니 전쟁의 초인이 자욱했던 세월과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을 절절히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의 평화로운 생활과 행복한 나라는 수많은 혁명 선열들이 뜨거운 피와 생명으로 바꾼 것을 알게 됐지요. 앞으로 저는 꼭 조국에 보답하고 강산을 수호하며 역사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에서는 연변체육운동학교 학생들이 동만항전 역사기념

0: 정권을 차지하자 진귀한 역사 문물, 영상 자료와 역사 전시판을 관람하고 동장역, 양정우, 진안장 등 혁명 선열들의 영롱한 사적을 요해했습니다. 학생들은 동북항일연군 장병들이 피 흘리며 싸운 장엄한 세월을 되새기며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혁명 선배들의 순관신념과 간고분투의 투쟁 정신을 깊이 느꼈습니다. 도라에서는 도라시 제5중학교 고중 1학년 신입생 550명이 도부로 진안장 열사 릉원을 찾아 열사들을 위해 묵도하고 경의를 표했으며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학생들은 진안장 열사의 영웅사적을 들으며 추모 속에서 리상신념을 굳게 다지고 가국정회를 두텁게 했습니다.
1: 연배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영화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찬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 가네.

0: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위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

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장작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작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 실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 실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장약 심내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장약 심내방, 우리 지금 뇌 경색이 왔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약과기 치료범이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뇌 경색하고 뇌출혈이 오면은 대뇌에 미치는 손상이 매우 큽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조직이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괴사가 생기게 됩니다.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가지고 대뇌 안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가지고

세포가 압박을 받게 되죠예. 뇌 경색하고 뇌 출혈이 왔다 하면은 되돌릴 수 없게 신경 손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예. 대뇌는 우리 인체 내에서 핵심이고 사령부입니다예. 뇌 경색이 왔거나 뇌 출혈이 이미 온 분들은 재발을 할 수 있는 위험도를 줄여주고 우리 대뇌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뇌 경색 뇌 출혈 후유증을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주치공릉에 쓰여 있는 이런 약을 선택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 대뇌에는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하이마 방회라고 있는데 이 하이마 방회를 해마체라고도 합니다. 이 해마체는 대뇌 내측 관자엽 깊은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관자엽이라는 것은 대뇌의 오른쪽, 왼쪽, 양쪽 귀 부위와 가까운 이런 부위를 말하는데 대뇌의 오른쪽, 왼쪽 반출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에 발생한 이런 금방 발생한 일들을 해마체가 기억해내죠. 예. 그런데 금방 한 일들을 기억했던 일들이 오랫동안 해마체에서 머물다가 그것도 대뇌 피질로 전달돼 가지고 해마체에서 머물던 그런 일들을 대뇌 피질에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 전의 일들로 잘 기억할 수 있죠. 예. 그러나 금방 한 일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이 해마체는 가장 쉽게 산화됩니다. 그래서 그 이 산화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쉬운가 하면은 사과나 감자를 절반 따개서 한참 놔두면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된 걸 산화된다고 말합니다. 해마체는 대뇌 안에서 산소가 가장 많은 부위일 뿐만 아니라 자유기가 또한 가장 많은 이런 부위입니다. 공작량이 가장 크고 또 산소 소모량이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자유기도 많아가지고 손상도 가장 심합니다. 이 해마체는 대뇌에서 먼저 손상받고 가장 먼저 위축되는 이런 부위죠. 이 해마체가 엄중하게 산화되고 위축되면은 해마체에서 금방 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미 해마체가 엄중하게 산화되고 위축돼서 금방 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들이 오랫동안 머물다가 대뇌 피질로 전달된다 하더라도 해마체에서 전달 된 일들을 대뇌 피질이 기억 못합니다. 다행히 그 이전에는 그래도 해마체가 산화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을 때 기억했던 일들이 오랫동안 해마체에서 머물다가 대뇌 피질로 옮겨졌기 때문에 몇십 년 전의 일들도 기억해낼 수 있죠. 그러나 대뇌 피질까지 산화된다 할 때 몇십 년 전의 일을 전혀 기억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전체 뇌가 완전히 산화 되면서 위축이 오고 완전히 엄중한 치매에 들어서게 되죠. 엄중한 치매에 들어선다면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전혀 치료를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엄중해질 때까지 절대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미루미루 장약 심리박 같은 이런 약을 써서 대뇌가 위축이 오는 것을 방지해줘야 되죠. 이런 방지책의 제일 좋은 이야기가 장약 심리박입니다. 우리 지금 로인절 맞이 우리 활동 8월 달에 했던 겁니다. 이 우리 활동 지금 이달 말일까지 딱 하게 되는데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리죠.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드리죠. 17곽을 사시는 분들 또 다른 그 선물이 있습니다.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인데 푸른팔 누에 섬유 여름잎을 한 채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리죠. 그리고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겐데 이
오늘은 야생해삼 그 한 시트를 더 드립니다. 우대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0: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지금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한 20년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다 선생님 당뇨약 심예방 강의를 듣고 지금 이 당뇨약 심예방을 먹게 됐는데 야, 혈압 조절을 얼마나 잘 되는지 예,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예. 또 선생님이 예, 알려준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쓰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여덟 달 만에 지금 당뇨약 심예방만 먹고 있어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0: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2: 예.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영상 여러 번 오면서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예, 아이 눈도 무거워서 영 뜨기 힘들었는데 이 약 먹으면서부터 예, 머리 가벼워지고 눈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바짝나니까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2: 네. 예. 그리고 심장에 좋지 않아서 예, 항상 가슴이 후들거리면 숨이 차더니 증상도 많이 없어지지. 위가 막 예, 소화 안 돼서 예, 밥을 얼마 못 먹고 아니 체중도 떨고 했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 밥이 맛있고 예, 맥이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0: 맞습니다. 예,
2: 이 약 보면 해발이 예, 그렇게 높은 데서 야생약제고 또 서당약이고 이런 황금으로 된 약재가 네 가지가 들어갔지.
0: 그렇죠. 예, 그게 포인트.
2: 먹어보니까 확실히 특수한 게 알려지다 이야기다.
0: 써본 사람이고 사암다 이야기 어떻게 좋다는 거 써보지 예. 못한 사람 모르죠 이런
2: 예. 예. 그래서 예, 우리 남편도 당뇨 해병질에서 이약 쓰겠는데 야 영심 효과 좋습니다 지.
0: 예, 그렇죠.
2: 예. 그래 우리 부부는 이약 먹으면 건강 챙기려서 예, 오늘도 제리 여섯과 배달 받아왔는데 선생님 하나 문의하고 싶은 건 예, 어제 우리 동창생을 만났는데 예, 그 친구는 이 다리 혈관이 무슨 구불구불 해가지고 혈관 툭 튀어나왔단다지.
0: 네.
2: 네. 걔 이런 사람이 약 쓰면 효과 볼 수 있겠는가 하고 문의해달래 그런다.
0: 예, 다리 혈관이 구불구불 해지면서 혈관이 툭 튀어나온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정맥곡장이라 합니다. 예. 이 정맥곡장은 정맥혈전이 형성된 후 정맥판막 공능이 손상을 받으면서 예, 혈액이 원래 정상 방향으로 흘러야 됩니다. 예.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정맥곡장을 초래하게 되죠. 예. 예, 그래서 다리 혈관이 불룩불룩 튀어나오면서 꼬불꼬불해집니다. 예. 예, 이 정맥곡장이 온 분들 보면은 다리 피부가 많이 차갑습니다. 예. 그리고 붓기고 예. 다리가 무거운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돌발성적으로 통증이 나타나죠. 예. 피부가 붉어지고 열이 납니다. 예. 예, 중이는 정맥곡장을 기혈이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차가우면서 피 흐름을 막아놓기 때문에 어혈이 생기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하죠. 예. 예, 다시 말해서 피를 잘 순환시켜줘서 어혈을 풀어주고 찬 기운을 몰아내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은 예, 우리 장약 심내방이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피를 잘 순환시켜주고 기혈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약이라고 딱 밝혀놨습니다. 예. 그리고 어혈을 풀어주고 찬 기운을 몰아낼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죠. 예. 예, 소홍화라든가 또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또 당귀라든가 우슬 또 황기 예, 담남성이라든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신이 혈액순환을 또 특별히 잘 시켜준다. 예. 그래서 어혈을 풀어줘서 찬 기운을 몰아내주기 때문에 정맥곡장 치료의 치료작용이 아주 좋죠.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2: 네, 그럼 오늘 예, 체리님 수가 받아 쓰겠다는 거죠?
0: 예, 241-7979번으로 구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3: 이 당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이라고 예, 20개월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3: 임영사 후에 당약 심내방 먹고 있는데, 예, 몇 달 더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됩니까?
0: 알기죠. 꼭 알기.
3: 예,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0: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니다.
1: 예.
0: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가만히 누워있어도 집이 빙빙 돌아간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대다.
1: 예.
0: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어지럼증이 인사 일없습대다.
1: 예, 어지럼증이 빨리 없어집니다.
0: 예,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아, 좋지.
0: 저는 이 약을 먹으면서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아, 예.
0: 우리 집 두 사람은 이 약만 먹으면서 지금 건강 찾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0: 예,
1: 그래도
0: 선생님 한 가지 몸에 합시다.
1: 예.
0: 우리 사촌언니 한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위궤양이 있어서 속이 쓰리고 식구물이 올라오고 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위에 배가 붓기고 아프답니다.
1: 아.
0: 그리고 눈이 자주 빨개지는 눈 건조증이 나타난답니다.
1: 아, 예.
0: 이런 사람도 이약 쓰면 어떻게 하는지 해서 그랍니다.
1: 좋죠. 이 우리 장약이 심내방 보면은 아 소홍화하고 당귀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미세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위 상처가 생긴 주변의 위점막이 혈류량을 증가시켜가지고 위가 궤양이 생긴 이런 부분을 치료해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사질 수 있죠. 예. 그리고 예. 지금 위에 염증이 또 있어가지고 또 위에 배도 또 붓기고 이렇다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이 위염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보면 위시로가 있다거나 또 위미란이 있다거나 또 흐르거나 이 위궤양이 생겨가지고 아 식후물이 자꾸 궤양 올라오면서 궤양이 생겨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꾸 아파나는 이런 분들 위산이가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위가 자꾸 짱해서 이런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그 장약 심리방 보면은 홍경천하고 천궁이 아주 교묘하게 여기에 배합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 그 위에 때배가 붓긴다거나 또 식후물이 자꾸 올라온다거나 속이 쓰리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약이죠. 예. 그래서 그분이 쓰는 게 아주 좋고, 아, 또 결국 그분이 눈이 또 빨개지면서 그 눈 건조증이 또 이렇게 나타난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우리 항진애경에는 간, 카이, 처, 위무라고 똑똑하게 그 밝혀놨습니다. 예, 적혀져 있죠. 예. 간이 정기는, 아, 눈이라는 구멍으로 열려 통한다. 이 뜻입니다. 예. 중리는 간과 눈이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고 보는데, 예,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 보면은, 아, 일곱 가지 약재에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아, 소목이라든가 천궁,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요 우술이라는 요 성분이 간 경락이 들어가가지고, 간이 기가 조절되게 하고 또 간이 혀를 자양해 준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눈이 붉어지거나 아 마르거나 또 그 물체가 또 흐릿하게 보인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좋아질 수 있죠.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그러면 인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오후에도 배달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장약 심리방 우선 5년 5개월째 쓰고 있는 한답니다.
1: 예, 맞습니다. 우선 5년 예. 5개월이 너무, 예, 너무 짱가.
3: 예, 옛날에는 예. 이 약 쓰기 전에는 도마 이게 중풍 치료를 한다고 공두치 딱 시의 그런 치료된다고 시의 있지 않는 약을 쓰니까 아무런 효과를 못 받았어요.
1: 원래 거기 약을 선택할 예. 때는 그거 보고서를 딱 쓰는 게 기본이 기본입니다.
3: 예,
1: 예 그거 기본이 기본.
3: 치료를 한다니 이런 게 없는 거 쓰니까 기혈보족 치료를 한다 이런 게 없는 거 쓰니까 아무런 효과 못 보고
1: 그래서
3: 돈만 먹고 해돈만 팔고 그래서 아이 시간만 날리고 그 돈만 날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렇지. 선생님이 강의에서 개발받고 공용주치 이건 소장약이고 천연약제고 과학가들 15년 연구를 한 약이라 하니까나 아 그다음에 공용주치
1: 공원은 주치 그래서 딱 그래서 예, 치료된다고
3: 입제콩
1: 예.
3: 모든 거 치료를 한다니까나 아 그다음 기울부족도 치료를 하고 이러니까 요약 쓰면 내 딱 그래서 나를 대상해서 만든 약 같아서 그래서 아이 자식들이 반대도 마다 하고 그래서 이거 선택했었는데 이 정말 이 약 써보니까 이만큼이 신노시발병에는 정말 딱 소리나게 치료되느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3: 예. 어느 정도만 노시산이 두

0: 와서 예, 반신주의고 눈이 다 덮이고 그래서 거기다 어느 장에 밥 먹기도 다 힘들고 약이나 물 먹자 말 입마 벌리면 아래 태도 막 떨어가지고서 막 엄청 힘들어서 많은 곳을 치료를 했지만은 이대처럼 거서 그 약하게 치료된다고 쉬어 있지 않느냐 그런 쉬어 있다고서는 치료된다고 쉬어
1: 있지 않느냐고
0: 아무런 효과도 못 받아 예. 말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약 쓰고서도 막 이렇게 모든 것이 정상 살림할 수 있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벗어서 막 이 그런 보험집이 옛날에 죽고 싶은 마음이니 지금은 살고 살겠다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그만 치료되니까나 좋은 게 있겠거나 살아야 되죠. 그렇습니까? 예. 누구나 살고 그 오래 살기 싶다. 이거는 누구나 이 욕망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 금방 그래서 뭐 인사 죽겠다 이런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이건 또 이게 뭘까 관상동맥
1: 예, 관상동맥 경화도 치료를 해주시 예, 관심병도 예. 치료를 해주시
0: 관상동맥이 많이 맥혀가지고 두절하라는데 검사수치 도달 못해서 두절 못한데 이 약독이 지금 얼마 무난히 잘 보내고 예, 뭔지 모르겠습니다.
1: 이 약을 쓰면서 지금 두절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째 그런가 이거 제가 잘 빠관한다 말입니다. 예, 이거 딱 예. 해야 될 사람은 딱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될 사람은 아이 못하게 하면 거기 그 돌아가시면은 그게 뭐 그 아이 된다 말입니다. 그게 그래 그래 딱 그래서 제대로 그래서 그거 빠관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 그래 지금 예, 우리 이거 잡수면서 이약 잡수면서 일이 아이 나는 게 제가 그래서 아주 그게 그 오는 사람들한테 그거 아이 하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이거 거서 제대로 지도를 한다 말입니다. 그거 딱 아이 딱 해야 되는 사람은 해야 되지 않고 뭡니까 그 그렇지 않은 목숨 거두는데
0: 맞습니다. 예. 당약 진내방이 약대 성분이 얼마나 없습니까?
1: 그렇죠. 예.
0: 소장에서 연한금으로 부르는 약이 아이 그런 뭡니까 이 약대도 한 5톤 4,500m 이상 홍경표는 5,400m 이상 연한금으로 부르는 약대가 아이 네 가지나 들어갈까 약효가 얼마 강한
1: 그렇죠
0: 그리고 예. 세 번 그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지 특수치료
1: 방법으로
0: 제일 그 특수료법으로 치료를 하지 하니까
1: 그렇죠
0: 병에서 해탈될 수밖에 없죠
1: 맞습니다
0: 예. 요래는 가서 마시 노시고 병에서는 요 약처럼 딱 소리나게 치료되느냐고
1: 이러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5년 5개월 이상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 이게 제목은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습니까 효과 없으면 효과 없으면 응용 못합니다 이거
0: 선생님이 혼자서 이 약만은 5년 5개월
1: 넘어서니 지금 하지 않을까 혼자서니 하는
0: 하고 있대, 예. 심리방 이 당약 그러니까 신호시발 병이 있으니 이 양마이 오래 강의라는 약은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방송도만 매일 그래서 어느 시간이나 빼놓고 두지만
1: 심리혈관 질병에서는 이게 예, 치료 효과가 두 번째라면 애한 약입니다. 이 약은.
0: 맞습니다. 예. 이거 예, 활동할 때마다 싸면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효과 빠르고 확실하고 이래놓으니까 나 정말 이 5년 저도 이 약 한 가지 마가지고 5년 5개월 때 먹고
1: 하하 그래 다른 거 아예 잡수잼까 그래
0: 예 얼마나 없을까 매일 머리
1: 병원에 입에 아예 하지 아이 그만큼
0: 검사수치 정상이 되지 뭐든지 표 아이 혈압이 확 낮아서 피부가 되는데 지금은 혈압도 정상이 되지
1: 기혈부족
0: 기혈부족이 다 해결 받으니까 아유 이 약만 좋은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 약으로 가서 사는 날까지 가서도 막 그런 대포 예방하는 끝까지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예. 항상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는 혈압 조절을 한 30년 혈압약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1: 예.
3: 아, 그러다 서현이 장약 심리방 강의를 듣고 장약 심리방을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약한 네. 만에 당연히 10년만 먹는데도 좀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럼 저도 또 예, 병원에 검사한 결과에 예, 경강에 오른쪽 방팔이 있어서 항상 예, 근심했습니다. 이 방팔이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난다 해서 그래 이래 내 10년만 넉 달만 먹고 아이 검사한 결과에 방팔이 사라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1: 예, 좋죠. 빨리 그래 그게 없어진 겁니다. 넉 달만 예.
3: 예. 네, 그리고도 예, 여러 번만 하고 보면 되죠.
1: 예.
3: 아, 심장도 아주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함에 앞에 가

0: 가슴에 바늘을 찔러서 소소리 아파는데 애야 뭐 후부터 이틀 사이 없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손 맥힌 상태가 완전히 이렇습니다 죽고.
1: 네.
0: 그래 다음에 특히 또 전리집으로 밥소변이 자꾸 한 번만 소변행이야 조금씩 나가다 시원하지 못하고 아 이러니까 잠 자지 못하니 어질지 나고 이랬는데 이 야구 후부터 밤소변이 한 번만 소변행이 많아지면서 밤소변 차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그게 좋은 일이죠.
0: 예. 예, 그러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좀 바짝 나는데.
1: 아, 예, 저녁에 일을 많이 나던 게 안 나니까 정신이 나죠, 예.
0: 예, 예. 우리 부부가는 또, 예, 예약 모음에서 정말 활동마다 싸운다.
1: 예.
0: 예. 그런데 한 가지 뭐냐, 그러다. 이 내 친구 죽고, 예. 아, 뱀피신에서 예, 며칠 한 번씩 뱀 본답니다.
1: 아.
0: 아, 그러려고, 예, 혈압이, 아, 오르고, 특히 또 애가 뱀 볼 때 막 울고 오르면서 영 바쁘다며 그랬다.
1: 그렇죠.
0: 이 약이 효과도 이 약을 좀 써봤으면 하는데 어떤가 또 알아봐달라고 합니다.
1: 좋습니다. 예. 이 연세가 있는 분들 보면은 뱀비가 있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예. 예. 네. 특히 혈압이 그 이 조금 높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뇌출혈 한 번씩 변을 보면서 변을 볼 때 힘을 쓰면은 뇌출혈 위험성도 또 있어집니다. 예. 아, 이게 네. 대상이 진액이 말라들면 뱀비가 생기죠. 예, 결국 중이는 폐와 그 대상을 한 집안이라고 보는데 폐열이 세면 대상열도 세집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폐열 대상열을 내려줄 수 있는 성분이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황계가 들어갔고 진액을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성분이 황계하고 소홍화가 배합이 아주 잘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변비 해결이 아주 좋습니다. 예, 이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꼭 쓰십시오, 아, 이분이.
0: 예. 자당 바뀌었답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이 장례 심리방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우리 이 좀 중간 환자가 지금 이약 쓰기 시작했는데, 야, 약은 정말 심리혈관 지병에는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1: 그렇지.
3: 그럼 어째 이만한 약이 없다 하는가? 혈압이 140, 심률이 140가다. 이러면 이 사람이
1: 140은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3: 예.
1: 혈압이 140이면 예. 혈압이 140이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3: 혈압이 아래께 140이라 말입니다.
1: 아, 예.
3: 예, 위께 240.
1: 아, 그럼 아주 높죠.
3: 예. 그래서 이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들어가면 위께 내려옵니다. 예, 한 달 쓰고 나니까. 그럼 예. 아래 거는 그 140이라는 게 아예 내립니다, 선생님.
1: 아래 혈압이 아예 내리면은 뇌출혈 가능성이 영우 많습니다.
3: 네, 그렇지. 그래서 한 달에 쓰니까나 예, 야 정말 어디야 말이야. 조금 더 수행하는 게 그다음에 선생님부터 로세로법 같이 하고 예, 지도로 받으면 약간. 그다음에 열 달 쓰고 나니까 그다음에 계속 그거 한 달에 세 번씩 그거 그 서약지 되는 게 그 뭡니까 혈압약지 되는 게 그게 글쎄 끝내 글쎄 그 혈압이 내리면 차차 내리면 양배 20, 양배 이때 80 이렇게 내리면 어떤 게 나는 살았고 제프 오지 않았다고 예 본인이 자기 전에도 어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는 그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사람들도 나중에 떨미 그렇게 와르르고 허리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예, 이 약을 예, 감아볼까 예 심리혈관 질병에는 아메드 선생님이 5년 5개월을 예, 제일 오래 한 약이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거 조선말 방송에서 예. 5년 5개월을
3: 예. 한 약이 아, 약은 그러니까 그게 효과 없으면 그렇게 5년 5개월을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효과 없으면 뭐 사못하지.
3: 이거 심리혈관 질병이요. 중풍이요. 그 다음에 동맥경화요. 심장병이요. 딱 약과기 써 있으니까
1: 이렇게 치료된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이 기본입니다. 예, 약을
3: 예,
1: 선택할 때.
3: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락 아무리 별났게 심내려와서 심장에 좋다 무슨 아니 출혈이 무슨 동맥병이 좋다 해도 쓸데 있으면 그게 쓸데
1: 네,
3: 없는 거
1: 당연합니다.
2: 마칠 그래. 시간인데요.
1: 예,
2: 네, 내일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종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바액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두루

분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력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살다 보면 마음이나 멘탈이 흔들리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이라고 하네요. 자존감은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기, 타인에게 휘둘려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않기, 있는 그대로 유일한 내 모습을 사랑해주기, 평소보다 에너지가 필요했던 하루라면 내가 나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다고, 누구보다도 정말 잘 해냈다고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자,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볼까요? 자,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웃음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진리를 느껴볼까요?

0: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자, 아들 자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부모가 서로 자기 아들을 자랑합니다.
1: 우리 집 아들은 정말 천재예요.
0: 할아버지 목소리네요. 자,
1: 우리 아들은 정말 천재예요.
0: 어제 벽에 잠자리를 그렸는데 이 아내가 몇 번이나 자보려고 했잖아요.
1: 그게 무슨 대단한 건가요? 우리 아들은 이 바닥에다 뱀을 그려놓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라 문을 박차고 나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문도 벽에 그린 그림이었어요.
0: 할아버지 둘이 대화하네요. 자,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털이 가장 부드럽다고 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름하여 잊을 수 없는 선물. 소강이 전학 가기 전에 반 전체 학생들이 익명으로 이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소명은 여의봉, 한어말로는 루이 징구박을 사서 선물로 줬습니다. 자, 몇 년 후 두 사람은 우연히 다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소명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 그때 내가 줬던 여의봉 아직도 혹시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 소강이 격동해서 말했습니다. 어, 내가 평생 아버지한테 맞던 그 여의봉이 내가 준 거였어. 이런, 선물이 이렇게 쓸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 열어봅니다. 해리는 상품을 가득 싣고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길을 가던 도중에 똑같이 행상인으로 보이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보게 친구, 해리가 외쳤죠. 당신은 무슨 물건을 파나?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에이, 농약이야! 농약이네! 그러자 이 해리가 말했죠. 그럼 당신이

0: 아니, 먼저 가게.
1: 그러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0: 오, 아니야. 난 당신 뒤에 따라가게 돼. 내가 파는 건 묘미거든.
1: 참 못된 농담이네요. 참 못됐어요.

0: 자, 요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변호사를 찾아 리혼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죠.
1: 그래서 아내와 이혼하고 싶으신 겁니까?
0: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1: 더 이상 아내의 나쁜 버릇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내일 아침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어요.
0: 그러자 변호사가 또 물었습니다.
1: 그럼 이 아내는 밤에 뭘 하는데요?
0: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죠.
1: 술 마신 내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0: 참 어이없는 남편이네요. 느끼기가 하시는 남편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부터는 좀 일찍 들어가서 아니와 아이들과 좀 단란한 시간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밖에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아내보다 더 좋을까요? 자, 더 좋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에는 집으로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0: 자, 이어서 오늘이 다섯 번째 이야기 열어보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회사 앞에 한 잘생긴 남자가 큰 장미 꽃다발을 들고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직원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자 직원이 머뭇거리며 나와서 얼굴을 붉히면서 꽃다발을 받은 뒤 수줍게 말했습니다. 아, 여자네요. 좀 어떻게 할까?
1: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다른 데로 갈까요?
0: 그러자 그 잘생긴 남자는 능숙하게 영수증 한 장을 꺼내 그녀한테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2: 그 시간이 없어요. 빨리 서명하세요. 오늘 배달 업무가 엄청 많거든요. 아, 그 참.
0: 그래요?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자, 여성분이 참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랑 함께 재미있는 사연들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함께 웃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또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사연들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재미나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984년에 자, 청도에서 중국 가전계 냉장고 대표 기업 하이얼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부채 147만 원에 달하는 파산 직전의 조그만 공장에서 시작해 현재 년 매출 4천억을 넘어서는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하이얼은 40년에 걸쳐 놀라운 창업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자, 이 역사는 한 기업의 성장기일 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업이 약함에서 강함으로 꼴등에서 선도로 나아간 생생한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하이얼의 창시자 장서민의 창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984년 12월 26일 35세의 장서민이 청도 냉장고 공장의 공장장으로 파견됐습니다. 그가 맡은 곳은 직원 600여 명의 빚이 자산을 초과한 파산 직전의 조그만 동네 공장이었답니다. 공장은 이미 147만 원의 적자를 떠안고 있었고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자, 그전까지 이미 3명의 공장장이 연이어 사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부임 직후 생산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장서민은 13개 조항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공장 작업장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었다고 하네요.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규정이지만 그만큼 당시 공장의 관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보여줍니다. 바로 이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 하이얼 식구들은 힘겨운 창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국가에서 기업들이 해외 선진 기술을 도입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장서민은 이 기회를 잡아 독일로 시차를 떠납니다. 독일인들이 품질을 중시하고 태도가 엄격하며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4성급 냉장고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그는 독일 리버헤르사와 협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해 기술을 도입하고 또

가동을 시작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율이 창급이 첫 포물을 힘차게 연 순간이었답니다. 1985년 하이얼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부 사용자로부터 하이얼 냉장고에 품질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장세민은 즉시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창고로 가서 검사한 결과 400여 대의 냉장고 중 76대에서 작은 흠집이나 요철 등의 품질 미비점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물자가 부족하던 시설 냉장고 한 대 가격은 1,762여 원으로 일반 노동자의 2년치 월급에 달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가 있는 냉장고를 직원들에게 싸게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장서민은 어렵지만 단호한 결정을 내렸죠. 모두 다 때려 부수자는 겁니다. 게다가 누가 생산했는지 그 사람이 직접 내리치게 했습니다. 냉장고를 부수는 현장에서 많은 직원들이 너무 아까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장서민은 잘 알고 있었죠. 만약 오늘이 이 76대의 냉장고를 팔도록 허용한다면 내일이면 760대 이런 제품이 생산될 것이고 그는 직원들의 품질 의식을 깨우고 싶었던 겁니다.

자, 지금 저희랑 함께 하율이 창시자 장서민의 창업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같은 해 국가에서 기업들이 해외 선진 기술을 도입하도록 장려했고요. 자, 장서민이 기회를 잡아 독일로 시차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985년 하율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죠. 자, 냉장고를 부수는 현장에서 많은 직원들이 안타까워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는 결연히 냉장고를 품질 저하가 있는 냉장고를 때려 부셨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기업사에서 고전적인 사례로 남아있답니다. 결함 있는 제품은 곧 폐기물이다라는 이 관념이 모든 하이어린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겁니다. 3년 후 하이어린 중국 냉장고 업계 최초의 품질 금메달인 국가 우수 제품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이얼의 국제화기는 전설적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1990년 하이얼 제품이 처음 독일 진출했을 때 독일 유통기업 업체들은 중국 브랜드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이얼 직원들은 하이얼 냉장고와 독일 냉장고를 함께 두고 라벨을 떼낸 뒤 추첨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결과 선택된 냉장고는 하이얼 제품이었죠. 현재 하이얼 브랜드 가전은 전세계 2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진출해 있습니다. 15년 연속 세계 대형 가전 1위 브랜드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하이얼이 40년을 되돌아보면 장서민의 성공한 기업은 없다. 시대를 타는 기업만 있을 뿐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즉 변하는 것은 시대에 맞춰 따라야 하고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최소화하는 것을 고수하는 것이다. 진정한 강함은 규모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이얼이 주는 교훈이자 장수하고 싶은 모든 기업이 공유의 답일 겁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현대병원 원장님께서 직접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평소 궁금해하셨던 점들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 준비해 오셨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은 아주 알기 쉽고 실용적인 병치료 원리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연길시 현대병원 하면 부강주사요법이 유명하다는 것을 많이 또 들어왔는데요. 네, 부강주사요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 골관절병과 난치명 질병을 치료한 지는 이미 40여 년이 되었습니다. 세포재생을 촉진하고 퇴화됐다는 게 로화된, 괴사된, 썩은 뼈와 조직을 새롭게 되살려낼 수 있는 부강주사료법이 탄생했습니다. 이 치료기술은 전국에서 오로지 연길시 현대병원에밖에 없는 독특한 첨단기술로서 아무리 큰 병원에 가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처음에는 치료기술이 매우 미흡하였으나 40년간 매일과 같이 꾸준히 노력하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남병 연길시 현대병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치료 방법 자체가 개념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림상에 보면 아주 큰 병에 걸린 일부 환자들이 큰 데로 가면 더 낫겠지 하는 것은 북경이나 상해나 물론이고 아이덤도 일본이나 미국까지 가서 치료해도 잘 안 되다는 환자들도 이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하고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0: 네, 많은 환자분들이 부강주사요법이 좋기는 한데 주사 맞을 때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하시던데요. 무슨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1: 아, 그건 사실입니다.
0: 네,
1: 이게 부강주사요법이 확실히 효과는 좋은데 치료할 때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다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2026년 9월 1일부터 부강주사의 수면 무통 치료를 진행합니다.
0: 수면 무통 치료란 또 어떤 치료법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여러분들이 큰 병원에 가서 미내시경이나 장내시경 검사를 할 때 수면 무통 위경, 수면

0: 무통 상징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부산과에 가서 인공유산할 때도 모두 소면 무통유산을 합니다. 지금 이 소면 무통치료는 많은 병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무통치료법입니다. 치료할 때 환자가 잠깐 잠을 자면서 치료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다 치료하고 깨어나면 이미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1: 네.
0: 아, 그러므로 치료할 때 전혀 아픈 건 모르죠. 뭐.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개 부위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부 마취제로 치료했는데 기실 국부 마취제를 놓을 때도 여러분들 맞아봤지만 그것도 여간 나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국부 마취제는 한 번에 놓는 술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넣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 번에 한 개 부위값밖에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한 환자가 경추병 있고 경추병, 뭐 견조염, 잔등, 곱사등이도 환자 있지 않습니까? 곱사등이 어깨 그 펴는 거, 허리 치료, 골반이 응치뼈 양쪽에, 그 신다리 뭐 장단지, 그다음에 뭐 좌골신경통, 발목, 무릎, 아 이렇게 한다면 어떤 환자는 한 번에 열 곳도 넘어 치료합니다.
1: 네.
0: 한 번에 한 곳을 치료한다 해도 열 번도 더 다니며 치료해야 하는데, 아이고, 이거 정말 이사도 힘들고 환자들은 아마 더 힘들죠.
1: 네네.
0: 그러나 이제 수면 무통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열 곳을 치료한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한데, 그렇지 않으세요? 열 곳을 치료한다 해도 치료 시간은 보통 15분이나 길어서 20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네.
0: 한참 푹 자고 깨어나니까 열 곳도 치료가 끝났다.
1: 네.
0: 이렇게 많은 곳을 치료하면서도 전혀 아픈 줄 모릅니다.
1: 네.
0: 그래서 옛날에 더 치료하고 싶어도 아파서 치료 못했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제는 그런 걱정을 아예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부강주사료법을 수면 무통치료법으로 치료합니다.
1: 네, 들어보니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부강주사요법으로 어떤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그게 크게 병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일체 골관절 질병, 두 번째로는 모든 동통성 질병, 어디가 어떻게 아프든지 상관없습니다. 아픈 병은 아프지 않게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1: 네.
0: 세 번째는 난치성, 완고성 내상 질병. 그래서 치료하기 어려운 병, 현대 난치성 질병을 치료합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아래 세 가지 부분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익숙한 골관절 질병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골관절 질병 치료한 병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하지만 퇴화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병원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경추병이나 허리병이 심해지면 조직이 다 퇴화됩니다. 여러분은 퇴화된다는 말이 이학명사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고 물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늙었다 이릅니다. 조직이 늙었다. 또는 무릎 연골이 다 다스렸다. 이 말은 쉬워도 현대의학은 아직까지 퇴화되고 다스린 연골을 확실하게 새롭게 수리하고 재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퇴화한다면 그냥 그것을 수술해서 인공관절을 바꿔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북경 상해 아니고 미국 갔다 해도 매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이 이 방면은 아주 채 해결하지 못한 이학 난제입니다. 이게 하지만 영길시 현대병원이 부강주사료법은 퇴화된 세포를 다시 재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CT나 MRI 상에서 무릎 연골이 다스린 환자도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척수라는 게 우리 골수 아닙니까? 연변에서는 골수라 척수가 보이지 않는 심한 척추관 협착증. 이 사진에서 이게 협착증이 그 배우지 않는다면 이거 대단히 심한 게

0: 네.
1: 수술에도 맡기지 않거든.
0: 네.
1: 그래야 우리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들은 수술해도 반드시 꼭 낫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자들에 대해 치료 효과를 책임진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기술에 확신하기 때문이고 1년에도 한 수천 명씩 어제는 40년 하면 정말 수만 명 환자들을 치료하며 여전히 경험을 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 효과를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수술 치료는 또 수술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예, 그렇지만 부강주사료법 부작용과 치료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1년 냉기면 봐도 부작용 후유증이 있다 그런 환자들이 발견 못합니다. 1년에도 수천 명 골관염 환자를 치료하는데 퇴화된 세포가 재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많은 퇴화성 골관절 환자들이 치료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퇴골 무균성 괴사. 괴사됐다는 말은 뼈가 썩었다는 말입니다.
0: 네.
1: 확실히 썩은 게거든요. 현대의학은 아직까지 아무리 큰 병원에 가서도 괴사된 대퇴골 괴사를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은 큰 병에 걸리면 문 앞에 현대병원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먼 곳으로 큰 병원 찾아갑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로 가도 수술하지 않고 썩은 뼈를 살려내는 큰 병원은 없습니다. 한번 돌아다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부강주사료법으로 썩은 뼈를 얼마든지 되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치료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환자들과 계약서를 쓰고 치료 효과를 책임지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는 몇 해 동안 뭐 이렇게 해온 게기 때문에 요 며칠간이 하는 게 아니거든.
0: 네.
1: 모든 것은 사실로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수면 무통 치료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는 우려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첫째, 이제 골관절병에 대해서. 어쨌든 일체 골관절 질병은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일체 통증. 통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관성 통통, 뭐 신경성, 공능성, 기질성 통증. 그 외에도 진단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이런 통증은 아무리 큰 병원에 가서도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0: 네.
1: 하지만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이런 완고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고성 두통, 10년, 20년이 넘는 완고성 두통, 온갖 치료를 다 해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왜서 그럴까요? 과학이란 원인을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두통약은 보통 지통제를 쓰고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기실 대뇌는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대뇌가 어째 신경을 통증 얻겠나? 대뇌를 떼개고 대뇌를 침을 지르든지 칼을 지르든지 해도 대뇌는 아픈 거 몰라요. 이거는 대학교 교재 별칙에 다 있습니다. 이거 내 혼자 말이 아니거든. 완고성 두통이 근본 원인은 대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뇌와 연접한 기타 부위의 원인이 있습니다.
0: 네.
1: 부강주사료법은 그 원인을 찾아서 주사를 놓아서 치료하는데 절대 대부분의 환자들은 단 한두 번 치료로 10년, 20년 되는 완고성 두통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삼차신경통 얼마 아픕니까? 여러분 아파 본 데는 전하제일 통통 삼차신경통 대상포진 후유증도 역시 같은 기치입니다. 이 병을 알아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아무리 큰 병원을 가도 진통제 외에는 별로 특수한 근치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강주사료법은 3차 신경통이나 대상포진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3차 신경통이나 대상포진 후유증은 두통보다는 좀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15일 간격으로 3차 내시 4차 치료한다.

0: 하면 기본상 임상완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강주사료법이 위력입니다. 통증에는 아주 많은데 배가 아픈 병, 무슨 저 잔등이 아픈 병 뭐 많지 않습니까?
1: 네.
0: 배 아픈 병이라 해도

0: 암청 통증 두렁딩 맞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강주사료 보면 말기암 통증을 아프지 않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통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손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는 손을 수술했었더니 손 잘라버렸어요. 그래도 손이 계속 아프다. 잠도 잘 수 없고 근본 살 수가 없어요. 그래 방법 없이 발끝이 잘라버려. 그래도 계속 손이 아프다. 손은 없는데 손체 난치성 이난병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림상에서 적지 않은 환자들이 부강주사는 다만 골관절병과 아픈 병만 치료합니까? 라고 물으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강주사가 무엇입니까? 그 공능이 무엇입니까? 퇴화성 질병, 퇴화된 거, 로화된 거, 이거 술이 재생하는 공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체 내장의 병도 퇴화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부강주사의 치료 원리는 또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0: 부강주사료법의 원리는 한마디로 환자 자신이 자가 치유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1: 네.
0: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 잘 안 되시죠.
1: 무슨. 네, 그렇죠.
0: 근데 아픈 분 지통제를 먹고 뭐 염증 소염제 먹어야 되지. 그 지통제 다 해먹고 소염제 다 해먹고 환자의 자가 치유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기 한다. 이거 참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1: 네네.
0: 주사를 놓은 다음에 주사약이 신경교통을 자극하여 대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대뇌가 퇴화된 세포를 처리하고 새로운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면역세포를 파괴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NK세포, T세포, 줄기세포 들어보셨죠?
1: 네네.
0: 이 세포들이 대뇌에서 파괴되어 온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들이 병든 부위에 몰려와서 병을 치료합니다. 이 치료 과정을 인체 자가 치유 능력,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자가 치유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자가 치유 방법에는 부작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1: 네.
0: 자기 세포로 자기 치료하는데 부작용이 어떻게 있습니까? 있을 수 없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부가주사료법은 혹시 마취제 주사에 극소수 환자들이 체질적으로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부강주사 자체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특대로 가장 큰 우점입니다.
1: 네, 원장님. 그러면 부강주사요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난치병 하면 실질이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우리 먼저 간단히 귀납해 봅시다. 눈병. 지금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뭐, 진광염, 뭐, 황방변성, 눈병 얼마 많습니까? 시력이 되는 거.
1: 네네.
0: 그리고 비염, 과민성 비염, 인후염, 완고성 위장병, 치질, 뭐, 만성 맹장염, 급성 맹장염, 뭐, 병이 얼마 많습니까? 많은 점립성 질병. 지금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네. 계속 앉아서 그렇거든.
1: 네.
0: 앉아서 깔고 있어요. 전립성 질병. 소변이 작고 소변이 흐르는 병. 이 눈병하고 전립성 질병은 정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네.
0: 그러나 부강주사료법 모두 다 수술하지 않고 수면 무통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이상의 질병들은 부강주사료법으로 여러분들이 큰 병원에 가면 환자는 온몸이 불편한데 진단이 없다든지 진단은 있는데 또 치료 방법이 없다든지 하는 병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 네, 그렇죠.
0: 예, 현대병원 부강주사료법은 바로 큰 병원에서 말하자면 현대비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많은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금방 리관라 선생이 너무 과장하는 게 아닙니까?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이 리관라는 금년에 74살입니다. 허풍 뗄 나이가 아저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치료 방법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병원에 가도 퇴화된 세포를 수복하고 재생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아직 부강주사료법 이 기술이 보급 대신

0: 되지 않았다 이 문제입니다. 트레인이 전번 달까지 약 15만 자에 달하는 이학론 저작을 만병육부라는 제목이 만병육부인데 다 집필해서 완성했습니다. 지금 한창 출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만약 이 책이 출판되면 전 세계 부강주사료법이 널리 보급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몇 가지 적응증에 대해서 간략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머리로부터 설명드려 볼까요만은 금방 설명드렸습니다만 완고성 두통, 완고성 어지럼증, 아무리 오랜 병도 보통 한두 번의 림상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완고성 실면, 우울증, 불안장애, 하늘로 조리증, 정신병, 지금 이 현대의학은 근치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 간단한 실면은 물론 뭐 약이 있죠만 완고성 실면 약이 없어요. 우울증, 조리증, 시간이 오라는 건 다 약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씩 약 먹어. 대뇌 억제제와 잠자는 약 먹어야 잠자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렇지만 오래 먹으면 지력장애 등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40여 년의 연구한 결과 이상과 같은 신경정신질병의 대부분의 원인은 교감신경이 장기적으로 흥분되면서 교감신경 하늘 교관신증에
1: 네네.
0: 예, 뒷잔등하고 복부에 근막 경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건 대뇌배이 아닙니다. 복부와 뒷잔등의 근막이 배이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병원에 가도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40년 이사를 하면서 치료하면서 터득해낸 비결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들어볼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므로 아무리 대뇌 안정제 약이나 수면제 약을 먹어도 림시 증상만 해결할 뿐이지 병의 뿌리는 절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완고성 실면, 우울증, 불안장애, 그 조리증에 정신병이 대부분은 대뇌병이 아니고 뒷잔등과 복부의 근막이 경화되면서 생긴 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생소해야 합니다. 대뇌에 배에 든 게인데 무슨 뒷잔등과 배에 병이 들었다. 이 무슨 말인가. 그렇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대뇌신경을 조절하는데 칭화수라고 조선말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분비가 어디서 나오나 대장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과학계에서 이미 다 증명된 겁니다. 실제 사실이 증명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리관리를 믿으시고 한번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치료를 무통치료법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너무 우려될 것은 없습니다.
1: 네, 부강주사요법으로 병을 치료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혹시 일부 환자들은 치료할 때 무슨 병이나 할 때 그저 부강주사 한 가지로만 치료하나요? 하고 물을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다른 방법도 있는 거죠?
0: 다른 방법 꼭 결합해야지. 무슨 얘기냐면 중약을 꼭 결합을 했어야 된다. 네. 심한 환자들은.
1: 네.
0: 시간이 오라고 이런 환자들은 체질이 다 소모됐기 때문에
1: 네네.
0: 안색이 어둡고 거무직직하고 윤기가 없고 눈빛이 흐릿빛이하고 금방 봐도 전신기혈이 부족한 분들 그리고 질병 상황에 따라서 꼭 중약을 결배 복용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가만히 있어 땀 줄줄 흐리는 환자들은 벌써 땀 줄줄 흐리는 환자의 땀을 멈추지 않으면 기가 싹 빠지거든.
1: 네.
0: 기혈을 보충해서 근골을 양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중약을 먹어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게가 요거 하나 설명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부강주사를만 모두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 네. 다른 방법 결합해서 하신다는
0: 예,
1: 거죠?
0: 예, 예.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0: 구강주사료법으로 병을 치료할 때 주의할 점을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병들이 퇴행성 질병 이런 병들은 한 번 치료하면 다 낫는가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포재생이 꼭 시간이 수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뱃모 심궜다. 그럼 심자마자 내일이 한 봄씩 자라납니까? 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꼭 시간이 수요되는데 보통 료종은 15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3번 내지 4번 치료를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심한 분들은 4번 이상도 치료한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치료하자마자 아픔이 사라지는 환자들이 대략 100명 중에 70명은 아픔이 좀 경감됩니다만은 네. 한 30% 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도 아무 소용 없어요. 이틀 두 번이나 치료해야만이 차차 아픔이 멎습니다. 네. 요거 꼭 조심해야 됩니다.
1: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 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수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 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권평 주석이 2026년 상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르기즈 수단과 이집트에 대한 국빈 방문을 마친 후 귀국했습니다.
0: 새 사상 로세 노정 인솔, 15분 생활권 건설의 범위 확대와 성격이 민중의 안정된 행복을 위해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1주년 좌담회가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0: 각지에서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1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 보도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9월 4일

0: 오전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이르기 스스단 이집트 국빈 방문을 원만히 마치고 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부인 백려원 여사,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반공청 주임인 책이,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 부장인 왕이 등 수행인 오늘도 같은 비행기로 돌아왔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민중을 위해 봉사한다는 취지를 견지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의 조직과 대민 봉사센터를 잘 건설하며 지역사회의 민중을 위한 기능, 민중의 편의를 위한 기능, 민중을 안심시키는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필요하면 지역사회가 곧바로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주민이 가장 믿고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작에 의해 각지들은 따뜻하고 생활감 넘치는 지역사회의 봉사 공간을 많이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은 집 앞에서 량질의 봉사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15분 생활권은 민생을 보정하고 개선하며 소비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됐습니다. 정오 무렵 호북성 무한시 정산구 정화구 지역사회는 밤 냄새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사회 식당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10원 정도면 고기 반찬 하나, 채소 반찬 하나, 국 하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현실적인 수요를 중심으로 정화구 지역사회는 노인과 어린이에 초점을 맞추고 15분 생활권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사, 보육부터 수리와 민원 처리까지 주민들은 도보로 15분 이내에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화구 지역사회 당위원회 부석이 풍원원은 습근평 총서기가 지역사회를 시찰할 때 우리 공익단체가 자원적으로 지역사회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배달 식사를 제공하고 생활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일을 해냈다고 우리를 칭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실제 수요를 파악하고 공동건설 단위와 자원봉사자 등 여러 방면의 지원을 조율해 주민들의 생활 속 작은 일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군중의 급하고 어려우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일을 마음에 새기고 편리한 대민 봉사를 더 세심하고 실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는 작지만 수많은 가정들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습근평 총서기는 정화가 지역사회를 시찰할 때 지역사회는 기중의 기초라고 표하고 나서 기초가 튼튼해야만 국가의 기반도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산당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당입니다. 인민을 위한 일에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중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잘 처리해야 합니다. 총서기가 가르치는 방향을 각지들은 현지 실정에 맞게 한 지역 한 정책의 방식으로 15분 생활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90%가 넘는 지구급 이상 도시들이 편리한 생활권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사회 주민 1억 8,900만 명을 위해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 앞 로인 돌봄 봉사 거점 200곳을 추구하는 올해 처음으로 상해시 민생 실천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양포구 은행 가도의 60세 이상 로인 인구 비율은 50%를 넘습니다. 가도는 집 앞 로인 돌봄 봉사 거점을 기반으로 공익 동행 진료 봉사팀을 육성 배양해 로령층을 대상으로 진료 전 과정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 가도 지역사회 봉사사무소 주임 개구는 우리의 봉사 범위는 은행 가도에서 점차 양포구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점에서 면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통해 로인 돌봄 봉사가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로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분 대민 생활권 건설은 애초에 봉사망이 있는 해에서 봉사가 소원회로 전변했습니다. 며칠 전 강소성 남통시 송천구 룡호가원 지역사회 여름방학 돌봄반이 원만하게 끝났습니다. 올해 지역사회는 공익 돌봄을 제공할 뿐더러 로 전문가와 로 전사 등을 초청해 어린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수업을 제공했습니다. 룡호가원 지역사회 소소연 당 총지석이는 지역사회 부대시설은 타가와 돌봄, 양로봉사, 야채시장 등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0: 써 살기 좋은 대민 생활권을 구축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소소윤석이는 주민들이 급히 수요하고 기대하는 바에 주목해 주차가 어렵고 충전이 어려운 등 백성들이 관심하는 문제의 100여 건을 해결하며 18개 자원봉사자 대회를 조직해 주민들이 봉사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81주년 기념좌담회가 3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산전부 부장인 리서류가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인민 항일전쟁은 간곡하면서도 위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중국인민 항일전쟁은 세계 반파시오 전쟁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중국인민은 막대한 민족적 희생을 치르며 인류 문명을 구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좌담회에서 중앙통일선전사업부, 중앙당사연구문헌연구원,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책임자와 항일용부대 청년장병 대표, 청년학생 대표가 자리로 발언하면서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의 위대한 의의를 조명하고 역사를 명기하고 열사를 추모하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결의와 신념 그리고 평화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어갈 때 관한 숭고한 염원을 전했습니다.
0: 9월 3일은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81주년 기념일입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애국주의 교육 활동을 개최하여 항전의 역사를 교육하고 혁명 선열들을 추모하면서 위대한 항전 정신을 계승 발행하고 있습니다. 련영성 심양시 9.18 역사박물관에서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관내의 2,400여 점의 귀중한 유물과 역사사진,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몰입형 해설을 진행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령도 아래 일본 침략자에 맞서 싸운 지하당원, 항일연군 장병, 동북쪽 민중들의 장렬한 항쟁 장면을 관람객들에게 재현해 보였습니다. 9.18 역사박물관 사회교육부 부주임 계령은 항전의 역사와 진실을 실제 장면으로 재현해 전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애국심과 민족의 기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할 것입니다. 9월 3일 오전 강 소성 남경에 있는 중국 침략 일본군 남경 대학살 희생 동포 기념관에서 약 500명의 각계 인사들이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81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보조 연주자들은 송대 나팔을 우렁차게 연주했습니다. 이어 노래 산하가 송리 광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남경 효장 학원의 음악학원 행지 합창단 학생 해지엔즈는 이 노래는 시공을 넘나드는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평온하고 아름다운 산하와 강산은 수많은 선열들이 희생으로 바꾼 것입니다. 신시대 청년으로서 우리는 의력사를 기억하고 항쟁 정신을 대를 이어 전해 내려갈 것입니다. 섬수성 연안시에서는 많은 관람객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연안 혁명 기념관을 참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요난이 항일전쟁 지휘총투로서 지닌 중요한 역사적 위상을 깊이 체감하면서 혁명 선열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조국을 지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관광객 룽해는 오늘의 평화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평화를 더욱 소중히 아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소송 남창시에서 사법 종사자들과 사생대표 그리고 사회 각계 인사들이 매요오 생가를 찾아 매요오 선생의 동상에 화환을 드렸습니다. 1946년 매요오는 중국을 대표해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판사로 임명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쿄재판에 참여했습니다. 남창시민 호문청은 이런 옛 물건들과 많은 자료를 통해 우리는 당시 도쿄 재판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선배들의 헌신을 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그 시절의 역사를 알게 되고 지금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해발 4천여 미터의 카라코람 고원에서는 신강군구 장병들이 정렬에 서서 군인의 선수를 다시 되새기면서 선열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훈련과 전투 준비에 실제 행동으로 바꿨습니다.

0: 것입니다. 신강군구 장병 배유건은 당시 항진 용렬사들은 피로소 민족의 치욕을 씻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력사를 잊어서는 안 되고 선열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시대 고원의 장병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홍색맥을 이어받아 피를 잘 흘리더라도 절대 한치의 국토도 잃지 않겠다는 맹세를 뼛속 깊이 새기고 자신의 위치에서 조국의 모든 용토를 굳게 지킬 것입니다.
1: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3일 15차 5개년 전망기획 시작 계열 주제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국가체육총국 관계자의 소개에 의하면 2030년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1인당 체육시설 면적 4평방미터를 실현하고 자주 체육단련에 참가하는 인구 비례를 40% 정도로 끌어올리며 체육산업 총규모가 7조 원 돌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식 발표회에서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체육강국 건설의 총적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발표하고 2030년까지 우리나라 체육사업 발전에서 품질과 효율의 이중 향상, 전면적인 질적 승격과 효율 증대를 실현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가체육총국 고지단 국장은 대중운동공간 확장 계획과 대중신변의 작고 아름다운 장소시설 건설 공정을 실시하고 대중체육경기 행사를 풍부히하며 다양화된 대중체육경기 행사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리그, 마을리그 등 대중들이 즐겨보는 체육경기 행사에 대한 지지 강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경기체육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계속해 청소년 체육 후비 인재 기반을 다지고 과학적인 훈련 체계를 보완하며 체육훈련 경기 준비에 대한 과학기술의 에너지 부여를 강화하고 3대 구기 운동 내 지능 발전을 실속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고지단 국장은 15차 5개년 전망기획 시기 세계 챔피언 수가 전 세계 앞자리를 유지하고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알프스 동계올림픽 등 세계 대형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더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체육산업면에서 향후 5년간 우리나라는 체육산업 규모를 계속해 장대시키고 체육소비의 질적 승격과 규모 확장을 추진하며 체육과 문화관광, 건강, 과학기술 산업의 심층융합을 촉진하고 체육경제의 새 원동력을 끊임없이 방출시킬 것입니다. 국가체육총국 체육경제사 양설동 사장의 소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30년 체육산업 총규모 7조 원 목표를 긴밀히 조준하고 주최하기 좋고 보기 좋은 경기에 주목해 경기 경제를 깊이 발굴할 계획입니다.
0: 공업정보부가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등 10개 부문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발전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규모 이상 중소기업의 1인당 영업수입이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조망됩니다. 계획은 신형 공업화 실현 목표를 확고히 기능하여 우수기업 육성, 공공봉사, 법률정책체계를 정비하고 생산요소와 발전 환경 보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혁신, 창업, 창조활력, 잠재력을 충분히 고취시키고 중소기업의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하부 중소기업구 량지봉국장은 계획 내용은 신규와 우량을 지향하는 동시에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육성기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단계적 성장을 추진하며 지능화, 친환경화, 융합화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인재 부족, 자금 부족, 권익 보호 등 애로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기업별 특성에 맞춰 분류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영업수입과 총자산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노동보수와 노동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 발전 역량이 현저히 강화되어 규모 이상 공업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내부 지출은 년 평균 8% 이상 증가하며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작은 거인 기업은 2만 2천 개에 달하고 국가급 중소기업 특색산업 클러스터는 600개에 이를 조망입니다.

0: 공업 정보화부 가길흔 부부장은 디지털화와 지능화 지원 측면에서 디지털 조난의 대표적 응용 시나리오를 다수 조성할 것이라며 조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수준 2단계 이상 달성 비율을 95% 이상, 3단계 이상 달성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중소기업 봉사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중소기업 공공봉사의 확대와 질적 제고 기재를 마련하게 됩니다. 발전 환경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다각화된 자금 조달 경로를 더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 지원 자금을 방지하고 해소라는 장기 기재를 기본적으로 확립하며 중소기업 권익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업정보화부 중소기업부 량지봉 국장은 향후 공업정보화부는 부문 간 협력, 중앙지방연계, 공동협의를 강화하고 계획이행에 대한 관측과 평가, 감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여 전 사회가 중소기업 발전을 관심하고 지원하는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3일 저녁 서장 시가제시 기롱 통상고 핵심 구역의 临시 전력 공급 선로가 전부 긴급 복구돼 핵심 구역의 긴급 구조 작업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핵심 구역에서는 그물망식 수색 작업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사후 처리 등 사업도 질서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롱 통상구가 위치한 산사태 핵심 구역은 7개 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중국 안능의 굴착기 조작원, 안전요원, 해방군, 소방대 등 인력이 역할을 분담해 협력함으로써 기계와 인력을 병행한 수색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안능 제3공정국 성도기지 총공정사 주봉은 각 구역마다 굴착기 한 대와 안전요원 한 명을 배치했고 전문 수색팀의 지휘를 기준으로 삼아 모든 장비들이 이에 맞춰 협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주봉은 수색요원들은 항상 곁에서 관찰하면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될 경우 즉각 장비 작동을 중지시키고 소동 수색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근 200명 규모의 돌격대로 구성된 소방구조대는 3개조로 나뉘어 교대로 근무하면서 핵심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주차장과 공동검사청사 등 중점구역을 중심으로 한층씩 뒤집고 한층씩 수색하며 한층씩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생명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휴대하고 구조견과 함께 구간별, 구역별, 지점별로 정밀 수색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현장 일부 구역에는 여전히 물이 고여 있어 구조요원들이 수시로 진흙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색요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견된 유품 등을 일일이 등록하고 정리합니다. 물증 봉투 등 용기에 분류 포장한 뒤 규범에 맞게 인계했습니다. 주봉 총공정사는 수색 작업은 매일 아침 8시 날이 밝기 시작할 무렵에 시작돼 밤늦게까지 지속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장에는 탐조등이 설치되고 무인기도 공중에서 조명을 제공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자정까지 작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산비탈면이 여전히 불안정해 안전 우려가 있고 또 오후 8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수색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구코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합적 요인으로 유럽 채무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용자 원가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채권 시장의 채무 부담이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경제체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통화 팽창 반등이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를 강화하고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 압박

0: 이 심화되었으며 글로벌 자본의 재배치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이번 유럽 국가들의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함께 이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 부담이 확대되면서 유럽 각국 정부의 향후 신규 채권 발행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이 추가로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영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9월 1일 장중 최고로 5.9%에 도달해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장중 한때 약 5.25%까지 올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독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39%로 올라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에스파냐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각각 약 4.25%, 4.22%, 3.83%였습니다. 또한 벨지크, 네덜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등 국가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뚜렷하게 상승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유럽 국가들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원인 중의 하나는 다시 높아진 통화 팽창이 중요한 추진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유로구의 8월 통화 팽창률은 연율 기준으로 3.3% 상승해 7월에 2.9%보다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주민과 기업의 비용을 직접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도 강화했습니다. 시장은 유럽중앙은행이 9월에 25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이후 추가적인 통화정책 긴축 가능성도 평가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이며 유럽중앙은행 집행리사인 게디미 나스 시모쿠스는 통화팽창 환경이 이미 강화됐고 유로구 경제의 성과가 이전 예상보다 또 탄력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충분하고 한 차례 금리 인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의 거시연구 책임자인 카스틴 브레스키는 국채 수익률 상승 자체는 이미 금융여건의 긴축을 의미한다면서 금융여건을 적절히 긴축하면 유럽중앙은행이 통화팽창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정 압력 또한 유럽 채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영국 정부의 차입금은 현재 관변측 전망을 웃돌고 있고 부채 리자 지출 부담도 시장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공공부채 규모는 약 3조 5천억 유로로 국내 총생산의 117.5%에 해당해 상당한 재정 긴축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볼수카 정부는 2027년 재정 적자률이 국내 총생산액의 7.1%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채 상환 비용도 한층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볼수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미 6% 안팎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정비가 계속 지연될 경우 볼수카의 향후 재정 조정 압력이 커지고 이후 조정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통화 팽창과 재정 요인 외에도 글로벌 자본 배분의 변화와 유럽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초시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유로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은 현재 유로화 표시 비금융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 총액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연구부는 인공지능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 수요가 유럽 정부와 한정된 장기 자금을 두고 경쟁하게 되어 시장의 자금 조달 비용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유럽 채무 시장의 압박은 통화 팽창, 재정 여건, 공화정체, 글로벌 자본, 배분 변화 등 요인이 서로 겹쳐 작용한 결과입니다. 분석가들은 에너지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재정 정비의 진전이 제한적인 가운데 미국의 인공지능 투자가 계속해서 전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면 유럽 경제체는 자금 조달 비용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새로운 국면에 적응해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합적 요인으로 유럽 채무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용자 원가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출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기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스큰뱅이 좋아하는 정거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세계 다민족 지역의 농촌 발전에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제공한 소장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홍해와 사막 사이에서 느끼는 중국과 이집트 협력의 뜨거운 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큰뱅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리요 운명 공동체 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이 한달랑 말은 습금형 주석이 2021년 10월 25일 중화민공화국 유엔 합법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산 연설 내용입니다. 그중 백가의 아름다움을 다하지 않고서는 한 사람의 독특함을 이룰 수 없다는 문구는 청나라 류계의 여완 운대궁 보론 문서에서 유래했습니다. 류계는 청나라 동성파 사문가로 이 문구는 한위의 사문에 대한 류계의 평가 글입니다. 류계는 한위의 사문이 이처럼 높은 수준에 도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다양한 학파의 장점을 널리 흡수하고 전국적으로 이를 융합관통시켜 독창적이고 비범한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광범위하게 학습하고 각 학파의 우세를 참조하는 동시에 최고 기준으로 자신을 요구해야만 기존의 틀을 깨고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글쓰기에서 여러 학파의 장점을 흡수해 독창적 이론을 형성하듯이 문명의 발전 역시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융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국 역사에서 서로 다른 문명 간의 대화와 상호리해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이뤄낸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장건이 서역으로가 비단의 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위대한 시도입니다. 장건이 서역으로 간 이야기는 일찍 사마천의 사기 대원 열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책에는 서북쪽 국가들이 비로소 한나라와 교류하기 시작했으니 이는 장건이 길을 착공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원문의 착공은 무슨 뜻일까요? 뚫을 착과 동나다의 공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간단한 두 글자지만 소욕으로 가는 길은 멀고 미지의 고난과 위험으로 가득 찼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어진 길이 없는 상황에서 장근은 끊임없는 탐색과 노력을 거쳐 최종 서역 각국과 한민족이 왕래하고 교류하는 비단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천년 동안 번영을 누린 이 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소통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명 상호 참조의 역사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경전이며 백가의 장점을 배우지 않고서는 1인의 특색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의 전용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139년 장건은 사절 신분으로 처음 서역으로 떠났습니다. 서역으로 가는 모나먼 길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좁고 긴 하소회랑에서 장건의 사절단은 기세 등등한 흉노 기병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사절단 전원이 포로로 잡혔지만 장건은 항상 한나라 사절로서의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후 장건은 마침내 기회를 찾아 부하들과 함께 흉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움에 굴하지 않았고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으며 탈출한 후에도 계속 소행길을 갔습니다. 장건은 100여 명의 수행 인원과 함께 길을 떠나지만 13년이 지나 귀국할 때 곁에 남은 건 당읍부 뿐이었습니다. 귀국한 후 장건은 길에서 보고 들은 것을 한무제에게 상세히 보고했고 그의 이야기는 한무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따라서 서역과의 교류와 소통에 대해 한나라는 기대로 부풀었습니다. 원소 4년, 바로 기원전 119년 장건은 종랑장으로 임명돼 300명의 수행원과 함께 소와 양 수만 마리, 금과 비단 등 값진 물품을 싣고 재차 서역으로 떠났습니다. 오순에 도착한 고 장건은 부사절들을 대완, 강거, 월지, 대하, 안식 등 주변 국가에 파견했습니다. 원정 1년, 바로 기원전 115년 장건은 오순국 사절을 데리고 귀국했으며

0: 이듬 해부터 보사절들도 각국 사절을 동반해 귀국했습니다. 이로써 한나라와 서역 간의 교류 통로가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장건의 서역행이 있은 후 중국은 세계로 진출했고 세계 역시 중국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서양 간 문화, 경제, 정치, 물자, 과학기술 등 제6역의 교류가 추진되면서 후세 사람들은 장건의 발자취를 따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단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1: 양무 선생님의 훌륭한 해설 감사합니다. 인류가 왜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할까요? 우선 운명 공동체는 세계의 질문에 대한 중국의 답변입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이라는 이 중국 열쇠는 오늘날 세계의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 각종 혼란세를 해소하며 상호 리익과 호혜 상생을 도모하는 데 유조합니다. 다음 운명 공동체는 중국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진심으로 단합하고 함께 노력해야만 지속 가능한 평화와 공동 번영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2: 병어근인 스큰팽이 저하는 정고 제11부 명월이었지 두 곳으로 나뉘리요 운명 공동체 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세계 다민족 지역의 농촌 발전에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제공한 소장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존중을 전제로 한 가치 형태, 인권 보장을 핵심으로 한 발전 리념,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 지향으로 한 소장 농촌 발전과 문화 개성은 농촌 발전과 문화 개성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민족지역 농촌진흥의 전형을 제공하고 민족 특색을 가지면서 현대적 활력이 넘치는 향촌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했습니다. 향촌 발전 과정에서 소장은 전통 존중을 전제로 문화를 통해 맥을 잇고 문화를 통해 산업을 일으키며 문화로 사람을 교화하여 문화 보호와 혁신을 병행하고 전통과 현대가 심층 융합하는 독자적인 경로를 형성했습니다. 사천대학 공공관리학원의 나롱잔도 교수는 소장이 향촌 발전과 진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색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경제 성장만 단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자원

0: 일괄적으로 고려하고 체계적으로 기획하며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장학연구센터 현대연구소의 장시고 소장은 소장이 문화의 응집과 함양, 역량 강화를 통해 경제, 정치, 사회, 생태 문명의 제반 분야가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이끌었고 농촌사회가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현대화 전환을 이루도록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장 향촌의 번영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사시입니다. 이는 세계의 현대화는 결코 소구화가 아닌 우수한 전통문화가 자체의 토양에 불이 내려 미래를 향해 창의적으로 전환되면서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발전 경로는 중국식 현대화의 독특한 장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민족 지역이 문화 보호와 발전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온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1: 들어 자리 잡았습니다. 테다 협력구 확장구는 2016년 1월 21일에 현판식을 가진 이후 건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섬유, 가전 등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가 잇따라 계약, 착공, 생산에 들어가면서 이집트 경제와의 융합과 발전이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투자 열기가 지속적으로 뜨거워지면서 지난해 단지는 서쪽으로 2.86평방미터를 추가 확장했습니다. 중비태 다 투자주 시규환 회사 산업부동산의 투자 유치 총감인 장질상은 테다 협력구가 현재 이집트에서 종합 환경이 가장 우수하고 투자 밀도가 가장 높으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많고 중국 기업이 가장 밀집한 공업단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도 과거의 조방형에서 정밀 선별과 사슬식 유치로 전환하면서 산업의 연결성과 기업의 질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집트 합작 시디안 에게막 고압전기유 한 책임회사는 테다 협력구의 선두기업 중 하나입니다. 수년간 해당 기업은 고압전기설비의 현지 제조를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여러 중요 전력기반시설 프로젝트에도 참여해왔습니다. 회사 링컨비 총경리는 2008년 설립 이래 회사가 총 35건의 EPC 프로젝트와 28건의 단일기기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면서 이집트 나일강 연안의 여러 변전소 건설에 참여하여 현지 전력의 고품질 송전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회사가 이집트 서북부에 위치한 신상 각주에서 시공한 3개 변전소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며 이집트의 사막을 오아시스로 계획에 힘을 보탰습니다. 단지가 활발히 발전하면서 현지 청년 직원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국 거석 이집트 유리 섬유 주식유한회사의 제1진 이집트 직원 중 한 명인 36세의 아흐메드 순레이만은 생산라인 기술자에서 한 걸음씩 회사 부총경리로 성장했습니다. 순레이만은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는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도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장은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관리 능력에서도 나타납니다. 공장과 작업장을 나와 더 넓은 도시 공간으로 시선을 돌리면 경전철 한 대가 까이라 시내에서 신행정수도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중철과 중국 항공기술국제합동체가 건설을 도맡은 남아단 11도시 경전철은 이집트 최초의 전철화 도시철도로 중국 이집트 1대1로 공동건설의 대표적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까이라 시민 무함마드 후세인은 예전에는 주로 자가용이나 미니버스로 출퇴근했는데 길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승도 여러 번 해야 해서 통근 체험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전철이 개

0: 통된 후에는 훨씬 편리해져서 까이라 시내에서 신행 정수도까지 5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경전철은 이제 신행 정수도 정부 공무원들의 주요 출퇴근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중국 항공기술국제주식회사 이집트지사의 곽계상 총경리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는 중국의 궤도 교통 시스템 해결 방안 전체를 완벽하게 이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건설과 이후 유지 모수에서의 우수한 성과로 인해 이집트 측의 인정을 받았고 중국 기업은 3기와 그 후속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어 순환적 발전의 좋은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사막 깊은 곳으로 열차가 달리다 보면 새로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집트 신행 정수도 중앙 상무구에는 상징적인 랜드마크 타워가 하늘로 솟아있고 고층 건물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며 건물 사이에 녹화되는 사막에서 새로 일어난 도시의 생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노동자들은 실내 인테리어와 전기기계 설비 시운전 작업을 육속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에 도면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황량한 사막뿐이었습니다. 12D 프로젝트 가봉령 총공정사는 프로젝트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집트 공정사들이 함께 양성되었습니다. 12D 프로젝트 공정부 야세르 사이드 부경리 역시 이러한 엄청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이 건설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랜드마크 타워와 여러 고층 건물이 우뚝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도시의 성장은 중국과 이집트 건설자들이 함께 분투한 결과입니다. 제가 보아온 것은 수년간의 노고와 우리가 함께 극복해온 수많은 어려움, 그리고 수천 명의 중국과 이집트 건설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이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석양이 서쪽으로 기울며 금빛 노을이 해변과 사막, 도시 사이에 짙게 물듭니다. 줄지은 공장들, 달리는 열차들, 우뚝 선 고층 건물들이 바로 중국 이집트 우호 협력에 번영하는 생생한 증거로 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그램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0: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윤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 모시고 수천 년의 전통 속에서 전해내려온 서장의 감로장약을 통해 몸과 자연 그리고 질병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감로장약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감로장약에서도 4대 보물급 장약에 속하는 치수의 전주환하고 런칭창주의 런칭망주의 조수다시 이 네 가지 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적으로 본다 할 때에는 지금 초가을이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여름에 몸이 많이 상하면서 또 이 자연의 변화에 의해서 신체상에서 특별히 좀 심장질환이 있거나 혹은 뇌혈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좀 증상이가 중해집니다. 예, 이럴 때에는 우리 치수의 전주화를 쓴다 하면은 이런 만성질환이 급성 발작을 또 피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수의 전주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극치에 도달한 보석 같은 진보급 약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때문에 그만큼 우리 인류의 생명하고 건강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약품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치수의 전주화는 뇌혈관하고 신경계통, 뇌신경하고 뇌세포를 보양하고 치료도 하는 이런 최고의 보물급 장약입니다. 그리고 치수의 전주화는 15세기 중반에 우리 장의 선조들이 연구를 종합해서 현재가 사용되는 처방으로서 개발한 장의학에서도 아주 다양한 급성 만성 뇌혈관 질환하고 신경계통 질환을 치료하는 국가급 보물 장약입니다. 그리고 치수의 전주화는 전부가 우리 청장고원의 아주 특유의 동물이라든가 식물, 광물성 약재를 선택해서 제조한 이런 아주 중요한 약으로서 주요한 약재는 쪼타이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쪼타이뿐이라 할 때에는 각종 질환을 치료도 하고 해독도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장약에서 제조 공예 기술하고 현대 제약 기술을 결합해서 가공해서 제조한 이런 약품으로서 우리 안신작용도 있고 진정작용도 있으면서 경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기혈도 조화롭게 하고 또 머리를 많이 맑게 합니다. 아마 요즘 들어서서는 가슴이 또 답답해지거나 혈압이 온

0: 운동 안 되거나 혹은 혈당이가 운동 안 되는 이런 분들은 또 입맛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은 예, 우리 또 질병이가 엄중해지기 전에 이 보물꽃 장약으로서 치료한다 할 때에는 좋은 치료 효과를 또 볼 수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2: 저는 빈갈이고 지방간이 있습니다.
0: 예.
2: 오른쪽 옆구리 무지가고 맥이고 땀이 높습니다.
0: 네.
2: 그래서 지금 창제, 망제 수간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이전은 오른쪽 옆구리 무지가지 않고 맥이 나고 땀에도 동사입니다.
0: 네.
2: 그리고 당뇨염이 있어 입이 쓰겁고 달걀 한 개도 먹지 못하는데 지금 입안이 쓰겁지 않고 매일 달걀을 먹어도 됩니다.
0: 네.
2: 선생님 제 사촌도 이해하고 쓰고 있는데 강경하도 많이 좋아졌고 배 꺼진 게 알겠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아, 선생님, 이 약을 써보면, 나는 딴 약, 딴 곳에 약을 많이 써봐도 이렇게 가져온 약은 처음 써봅니다.
0: 예.
2: 예. 그리고, 예, 전문의 선생님, 저는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망제를 8덩 쌓거나 주간 전원 한 달 치르셨겠네요.
0: 예, 6과거들입니다.
2: 예.
0: 예.
2: 그런데, 저는 가서 배달받았는데 제 사체 이 약을 쓴 게 이렇게 효과 좋아, 예. 내일도 배달받아 계속 쓰겠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렇게 무슨 질병이나 만성질병이 있을 때에는 간을 치료하면 빨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로넨에 나타나는 질병들은 이 독소와의 싸움에서 쟀다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주관전항하고 런칭망제, 창제를 이랬으면 전신의 해독작용하면서 이 질병을 또 개선시킵니다. 예.
2: 맞습니다. 그 선생님 창제를 쓰면 또 암도 예방해야 되죠.
0: 그렇죠. 예예.
2: 예.
0: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저 한 6달 정도 세 가지를 같이 쓰고 6개월 후부터는 창제만 써도 됩니다.
2: 예.
0: 예. 창제가 망제를 가지고 조절하면 됩니다. 예.
2: 예. 예. 선생님 또 언약을 사귀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저기 사촌 오빠가 내경색이 왔는데 머리 아프고 예, 어지럼증이 나고 다리 쥐어려고 이 팔이랑에 주먹을 꽉 쥐지 못하고 저리단다.
0: 네.
3: 약을 많이 썼는데 낫지 않아서 소장약이 좋다니까 어떤 약을 먹었으면 좋겠는 도해 문의한다.
0: 중풍이 언제 얼마 된단가?
3: 어제 한 2년 됩니다.
0: 아, 2년 됩니까? 그럼 잘 써야 됩니다. 지금이 장약으로서는 10년 되는 분도 회복된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은 지금 이 주먹도 꽉 쥐지 못하고 한 반신불수가 왔습니다. 언어는 이렇습니까?
3: 언어 좀 떼야 된다.
0: 예, 언어 장애도 있죠. 예? 그래서 치수의 전주안 반드시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지금 이 신경마비 있으니까 알수의 쌍후안은 또 씁니다. 그리고 예. 그런 거는 저 혈압은 이렇습니까?
3: 혈압도 좀 높다.
0: 예,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제가 네 가지를 선택해 줄게요. 예. 스바의 장샹완하고 바의 천샹완, 치수의 그다음 쌍후완 이렇게 네 가지 가운데서 세 가지를 선택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이 예. 그 장대표로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가셔.
3: 예, 예, 그래요.
0: 예, 그리고 선택.
3: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0: 5089929번입니다.
3: 예, 알겠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4: 안녕하세요.
0: 예. 네.
4: 저 동생이 있는데, 지금 나이가 58이에요.
0: 네.
4: 그런데, 잠을 못 자요.
0: 네.
4: 자기는, 네, 그럼 물어보지 마. 지금 뭐, 어떻게 됐나? 어떻게 잤나? 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로 잤는데 폭 잔 것 같지 않고 그것도 비몽상몽으로
0: 네.
4: 안 말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약은 왜 뭐 저기 놓고 있는데 약도 떼서 저기 수면제 떼가지고 먹고 그리고 한대 수면제 먹어도 그냥 그렇게 폭 못 잔다고.
0: 예. 근데
4: 그러면 예. 손도 저리고
0: 예.
4: 발도 저리고 다리도 저리고 이 손발이 시리고 이렇대요.
0: 네.
4: 그러니까 내게 무슨 그러니까 무슨 뭐 용하다는 이사들이든 뭐 보이고 뭐 점약도 먹고 뭐 많이 그러는 것 같아. 그런 게 효과 하나 더.
0: 진단은 뭐인가?
4: 진단은 무슨 확실하게 무슨 진단이 별로 없지 뭐 그저

0: 내가 잠이 안 오고 이런 담문도 고해 내가 잠자니 하고.
1: 그래, 신덴트라도 아예 해봤은가?
0: 저기, 시티?
1: 예, 시티 한 개 어떻답니까?
0: 시티를 해봤는, 그게 언제야? 6월달에? 예. 한 번 놓고 해내서 시티를 해봤어요.
1: 네. 예.
0: 시티 해봤는데, 물이라는 아무래도 이렇대.
1: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신경 물란입니다. 그래서 이 그 환자분은 아직 60이 안 됐기 때문에 수면제 이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0: 예. 68이에요.
1: 60, 50이야들?
0: 68.
1: 아, 60이야들이면 예. 그래서 예. 제일 최저량으로 약한 걸로 쓰셔. 쓰면서리, 그 다음에 예. 지금 쓰던 분들이 우리 장약을 쓰면서리 그 약, 예. 수면제를 뗀 분들이 많습니다. 예. 치수의 예. 전주완하고 예. 안성완, 로도코완 이 세 가지 쓰면 됩니다. 그분은 지금 심장이라 이런 60야들비 뭐 이신지 최소라 있겠는데
0: 심장도 좀 나쁘대요.
1: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환자분도 직접 덕길 장약방 찾아가셔 딱 신경성 문제만 아닙니다. 지금 예, 심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예,
0: 심혈관 질환도
1: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처음이기 때문에 그 덕길 장약방 찾아가셔. 장기편대가 예. 보이고, 예. 그 다음에 예. 약을 잘 배워봐죠. 예. 예. 가실 때, 예. 508-9929번에 연계하고 가십시오.
0: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2: 네, 계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저는 만재 서드리종을 지도의 전두환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선생님 수비대가 있어요. 서면 가서 보고, 어떤 때는 손은 잘 나가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노도관 꽂고 손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손을 다시 보지 않고 손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그리고 머리알이 맑아진 감이 납니다. 이렇게 효과도 우리에 배달받아 드시라고 그랬다.
1: 네, 508-9929번에 연계하죠.
3: 508-9929번에
2: 9929번입니다.
3: 아, 9929번.
2: 네, 알았습니다. 안내해 주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치수의 전주완이라 할 때는 여러 가지 이런 70여 가지 약품이라 하지만 실제로 100여 가지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치수의 전주완은 역대 장기들이 지속적인 실천하고 현대 임상 관찰에 의해서 이 치수의 전주완은 혈관성 질병하고 신경성 질병 모두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진귀한 이런 약품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는 예, 좀 이렇게 뭔가 손발도 저리고 시리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머리도 어지럽고 그다음에 이 가슴도 좀 답답하고 주로 손발 시리게 저리고 이게 바쁩니다. 그러게 그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 장대표를 찾아가 보였습니다.
1: 네.
4: 그래 본 게 그 뭔가 치수의 정도안하고 그 화신 골프에도
1: 네.
4: 약 이용 두 가지 결합해 먹었지 이 손발 저린 게 인사났을 때다 한 게 뭡니까?
1: 네. 저리고 손발이 차고 네. 이런 게 인사났습니다.
4: 인사났을 때다 정말 예. 일주일은 못 가나고 인사났을 때다
1: 예.
4: 다시 거부해도 좋구나 이 정주한 이야기도 선생님이 대대해서
1: 예. 이거는 예.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이 보물급 장약입니다.
4: 예. 예. 그래 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정한다가 아주 약은 특수한 이야기였다 예. 어디 무겁고 예 좀 날이 거리 날이 억대의 열이 난 것도 예 이것도 어떤 예 이제 두 달 열을 거서 썼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 약에서 떨어져서 좀 거기 가서 보면 좋겠는지 배달해도 되겠는지
1: 얼마 동안 썼던가?
4: 두 달 열을 썼습니다.
1: 예 그러면 예 이제 한 개료 정도 쓰셔. 예, 한계료종 예, 이제 두 달 더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4: 똑같은 거예요.
1: 예, 예, 예, 예, 이게 치료 범위가 영 높습니다. 이 뇌순환 장애를 예, 이거 개선시키기 때문에 이 뇌로 가는 이 차단된 모세 혈관들을 다 열어준다.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뇌신경 기능 손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4: 예, 얘기 남다. 예, 어쨌든 예,
1: 그리고 잠은 잘 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4: 잠 스르르 잘 온다.
1: 예, 잠도
4: 영 좋은 약입니다. 소장약이.
1: 그리고 예, 우리 장약은 덕길 장약방에 와서 장약을 쓰면은 이 배합이 중요합니다.
4: 아,
1: 예, 약물이.
4: 그래서 그거 보고서리 검사하던 게 두 가지를 쓰라.

0: 네, 그러면은 이 두통이라든가 수면장애, 뇌혈전증이 있거나 예, 이런 게 다 같이 개선됩니다.
1: 아, 예. 약, 예, 감노방 약이 어제는 또 쓴다, 약이는.
0: 맞습니다.
1: 이렇게 받아가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 병으로 고생한 지 몇십 년 넘었습니다.
0: 예.
3: 배에다 뜸도 많이 뜨고 약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0: 예.
3: 친구도 하고 위가 나쁘니까는 간나고 장도 다 나빴습니다.
0: 예.
3: 지금 망치하고 저도 다시하고 참기름 세 가지를 40일 썼습니다.
0: 네.
3: 지금 소화도 약, 이 약을 쓸까나 소화도 잘 되고 위가 그냥 이렇게 아래옆에 자꾸 땅땅하네 그렇던 것도 다 풀렸습니다.
0: 네.
3: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처음입니다.
0: 네.
3: 그리고 변비 있어서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네.
3: 근데 이 약 쓸까나 변비 이내 풀립니다.
0: 네. 맞습니다.
3: 예, 이 장약이 정말 최고약입니다.
0: 이 세 가지 이런 거 보물급 장약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좀 특별합니다. 여기서 다 설명 못할 이런 림상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쓰면서 예. 또 저절로 또 합해서 쓰십시오. 예.
3: 예. 예. 효과 좋을 때 약을 내 더 사서 쓰겠습니다.
0: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5: 감로장약 판매 지점 윤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2: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우리 치수의 전주와는 주요하게 지금 우리 중풍 환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중풍이 있는 환자분들이거나 이 변마비라든가 반신불수, 간질병이 있고 또 뇌진탕이라든가 뇌출혈, 예, 뇌질환 수술 후에 회복이라든가 심장병, 고혈압하고 자율신경실조.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자율신경실조에 쓰는 약품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서약을 하는 것도 고의수나 쓰고 이런데 이 중약으로도 조절하기 용 바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우리 자율신경실조에 치수의 전주환하고 쌍후환 그리고 천생환 이래 같이 쓰면은 자율신경실조로서 이 영 힘들어한 분들도 개선이 됩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우리 더 구체적으로 치수의 전주환의 림상 효과를 보면은 뇌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뇌혈관 저항을 낮추면서 혈속판의 응집도 억제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줍니다.
2: 네.
0: 예, 그리고 혈전의 형성을 억제해주면서 뇌혈액 순환 장애하고 뇌세포 에너지 대사를 개선시켜줍니다. 예, 바로 우리 뇌세포 에너지 대사라 할 때는 뇌에 필요한 좋은 물질들은 공급해주고 뇌를 청소해주는 이런 작용을 한 가지입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이 뇌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순환 장애에 대한 체내 내성을 강화해주면서 뇌 산소 소비량을 낮춰주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2: 네.
0: 예, 때문에 벌써 우리 치수의 전주화를 쓰면은 예, 이 환자분들이 처음에 쓰

0: 오실 때하고 그다음에 찾아왔을 때는 환자의 정신 상태하고 이 모든 신체 상황이 다 달라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진정 작용도 있고 항경련 효과도 예,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아, 나는 어째 기억력이 떨어져서 이거 치매 올까 봐 무섭다 하는 분들이 많죠.
1: 네.
0: 예, 지금 깜빡깜빡하면 기억력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이 기억력 개선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우리 림상에서는 에, 이식을 맑게 하고 막힌 것을 키워주게 하는 이런 효능으로 인해서 건망증이라든가 뇌혈관 병변으로 인한 에, 기억력 감퇴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신경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는 예, 우리 치수의 전주환하고 상후환을 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치수의 전주환을 보면은 뇌 손상 후에 혈관 투과성을 현저히 감소시키면서 뇌 부종을 완화시켜서 뇌 부종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 뇌 위축이 있는 분들이 예, 저 CT라 해보면은 부종이 있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도 효과 아주 좋고 신경 기능을 개선하면서 이 행동 장애까지 현저하게 회복시킵니다.
1: 네.
0: 예, 우리 중풍 후에는 아, 처음에는 이 좀 치료를 잘하면은 이 후유증에서 이 행동 장애까지는 아예 옵니다. 예, 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중풍이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없던 분들도 예, 차츰적으로 또 이 후유증이 엄중해 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후유증 개선에서는 이 치수의 전주화를 쓰면서 상후화를 쓰고 또 심장을 반드시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천생화로도 같이 써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치수의 전주화를 보면은 정신도 안정시키고 진정시키면서 경락을 소통시켜서 혈압을 조절하는 작용이 아주 뚜렷합니다.
1: 네.
0: 예, 지금 우리 혈압 조절에서는 주요하게는 예, 스바의 장상환하고 치수의 전주화를 쓰면서 또 천생화를 같이 씁니다. 예, 그리고 급성 신장성 고혈압을 현저하게 또 내려줍니다.
1: 네.
0: 예, 우리 지금 어떤 분들은 좀 젊은 분들인데 이 신장성 고혈압이 많습니다. 예, 아무리 혈압약을 써도 잘 안 된다. 예, 이런 분들을 다시 검사해 보면 신장성 고혈압입니다. 예, 이런 고혈압에도 효과 좋을 뿐만 아니라 유전성 고혈압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은 혈압이 유전이다 하는 분들이 있죠.
1: 네.
0: 예, 이런 분들은 아, 우리 이 치수의 전주환을 맨날에 한 번씩 예, 정망에 따라서 혈압 측정해 보면서 또 매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방 차원이라 할 때는 예, 이렇게 조절해 쓰면은 이런 아, 유전성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도 예방도 또 가능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치수의 전주환이 연구가 지금 그냥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양리학적 연구하고 림상학적 이 관찰은 예, 계속해서 지금 더 연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네.
0: 관심병이 있거나 협심증이라든가 실리부치 있거나 심근염이 있거나 고혈압하고 편두통, 예, 갱년기 종합증에도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갱년기 종합증이라 할 때는 여러 가지 증상, 자율신경문란하고 호르몬 변화가 겹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이럴 때에는 예, 우리 치수의 전주환하고 로도코환은 같이 있으면은 이 갱년기 종합증에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1: 네.
0: 예, 어떤 분들은 이 호르몬하고 신경문란이 같이 겹치면서 아무런 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 한 50대 좌우분인데 북경까지 가서 치료해봐서 안 되던 분이가 예, 지금 나서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신경도 안정시켜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이 정신적 질병, 예, 우울증이 있거나 예, 그리고 불안증이라든가 정신착락증, 예, 경도이식문란이 있거나 정신분열증에도 씁니다. 예, 그리고 뇌위축이라든가 로인성 치매, 예, 우리 치매 치료제라는 이런 인증까지 치수의 전

0: 수화는 받았습니다.
1: 네.
0: 그리고 파킨슨병이 있거나 간질병, 예, 신경장애 치료하는 데서 효과를 아주 뚜렷합니다. 예, 우리 이러한 질병에서는 치수의전주환하고 안성환 그리고 두제환 같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치수의전주환은 예방보건작용도 있으면서 로화를 늦춰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 진주라 할 때에는 이 로화 방지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1: 네.
0: 예, 혈관 로화만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피부 로화라든가 전신 로화까지 방지해 줍니다. 예, 그리고 혈관하고 신경을 보양해 주면서 경락도 통하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 혈속판이 응집을 억제해서 혈액이 점도도 낮춰줄 뿐만 아니라, 예, 혈관이 탄성을 높여서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치수의 전주화를 쓰면서 기타 천생활이라든가 이제 두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자기 몸에 맞는 것 결합에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좀 병이가 처음 장약을 쓰거나 혹은 예, 난병이가 아주 엄중하다 이런 분들은 직접 덕길 장약방에 찾아오셔서 예, 상담받고 약을 잘 배합해 쓴다 할 때는 치료 효과도 빨리 나고 약물도 빨리 몸에 적응되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불필요한 약품을 아예 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동료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9월 7일은 백로절기입니다. 가을철의 세 번째 절기인 백로는 양력으로 9월 7일에서 9월 9일 사이에 뜨는데요. 이때면 일교차가 커지고 날씨가 점차 서늘해지면서 가을의 기운이 깊어집니다. 오늘에는 재미나는 동요와 함께 백로절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황설아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태홍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노을 속에 걷는 길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백노라는 이름이 어떻게 유래된 걸까요? 백노절기 후로 해가 지면 기온이 재빨리 내려가게 되는데요. 밤이 되면 공기 중에서 떠도는 수증기가 액화되어 작은 물방울로 변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른 아침이면 땅바닥과 나뭇잎에 많은 이슬이 맺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침 햇살을 받으면 작은 구슬처럼 빛나는 이슬이 너무 예쁘답니다. 그래서 백노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최숙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널뛰기 성순한다야를 보내드립니다.

백로절기에는 백로차를 마시거나 꽃감, 룡안, 뱀장어를 먹는 전통 풍습이 있는데요. 백로차란 백로절기에 따는 잔잎을 말합니다. 백로절기 전으로 차나무는 두 번째 성장기를 맞이하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뚜렷해지면서 잔잎의 당분과 다양한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축적됩니다. 백로차를 마시면 향긋하면서도 부드러운 깊은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장월향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창규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누가 먼저 가을을 아냐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룡안을 즐겨 먹나요? 복건성 복조 지역에는 백로절개 룡안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백로전에 딴 룡안은 열매가 크고 당도가 높아 맛도 달콤한데요. 룡안은 또 수면과 피부 건강에 좋은 음식이랍니다. 백로절기에 뱀장어를 먹는 것은 강서성 소조 지역의 전통 풍습인데요. 이때 뱀장어가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맛도 좋답니다. 소조 지역 사람들은 흔히 뱀장어를 무와 함께 요리를 만드는데요. 뱀장어는 영양이 풍부하고 무는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 두 가지 재료가 어우러져 좋은 조화를 이룬답니다. 김교현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정연택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산동성 담성현에는 백로절기 아이들이 제비수레를 밀며 달리는 풍습이 있는데요. 제비수레는 대나무와 나무로 만든 장난감으로 색종이로 만든 제비가 올려져 있어 정말 예쁘고 귀엽답니다. 백로쯤이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제비수레를 만들어주는데요. 아이들은 이 수레를 밀며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추위를 이기고 체력을 키운답니다. 김상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응대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삐약이와 꼬꼬댁을 보내드립니다.

백로절기쯤은 하늘이 높고 맑으며 상쾌한 날씨가 이어져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시기인데요.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가을 나들이를 가보는 건 어떨까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맛있는 제철 음식도 즐기면서 재미나는 시간 가져보세요. 백로가 지나면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긴팔과 긴 바지를 입고 양말과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최미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문경덕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그리워라 동년 시절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에는 가을의 세 번째 절기 백로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친구들, 기온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고 건강도 잘 챙겨야 한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을 보내자요. 김동진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량문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금방울 목걸이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0: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은 국가 통일의 기반이고 민족 단결의 근본이며 정신적 힘의 영혼입니다. 2026년은 15호 계획의 시작의 해이자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이 정식 시행되는 관건적인 해입니다. 전유상하나 기치 선명하게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제

0: 반삽 주선으로 삼고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국 구축이라는 목표와 임무를 확고히 정했습니다. 성류꽃 활짝 핀 옆면 공동체 브랜드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한 차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주 건설,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 건설 등 중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민족 단결 진보의 꽃이 연변대지 언제나 활짝 피고 가지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고 있습니다. 왕청현 장영가도 강북 사배구역 홍성류 문화관에서 주제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배구역은 민족 단결 시범거리, 홍성류 문화관, 홍성류 생활관 등 한 개 거리 두 개 관 진지를 알심들을 구축을 하고 정책 선전 강의를 회의실에서 거리와 골목으로 옮기고 편민 봉사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융합시켰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배구역에서는 잔물이 가득 쌓였던 낡은 마당을 1000평방미터 규모의 민족단결 선전마당으로 개조하고 4000평방미터 유휴지를 민족단결 유원지로 조성했습니다. 사배구역은 또 따뜻한 마음 식당을 꾸려 독거로인들에게 수만 명 분량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왕청현 강북사회구역에서 연결시 연홍사회구역에 이르기까지 나가 전주 189개 사회구역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상호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은 형태적 피복에서 효과적 관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더욱 광활한 공간에서 관광은 여러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루대로 되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에서 유일하게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구획 시점도시로 선정이 된 연변은 33개 촉진기지를 고품질로 조성을 하고 14갈래의 다채로운 연변 중화민족 한가족 주제 로서를 발표하며 다채로운 연변 플러스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기슭의 안도현 두산촌 풍경구에서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자연 풍광에 심취돼 짙은 민속 풍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촌에는 레저 농업, 향촌 관광, 온천 휴가, 견학 교양, 민속 음식 숙박, 빙설 경제 등 다양한 경영 모식을 일체화한 전역 전계절 관광 목적지가 초보적으로 건설이 됐습니다. 안도현 이도백 가진 두산촌 당지부 서기 장자희입니다. 다양한 좋은 산업 대상을 정밀하게 배치했죠. 두산촌의 루계로 1억 3,300만 원을 투입해 향촌진흥 견학기지와 공공봉사중심, 관광객 운영중심 등 1년의 중점 대상을 추진해 촌의 관광발전 경영모식을 완성하고 200여 명 취업 인원을 흡수하여 변경에 정착시키고 우리 촌 건설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문화에 대한 인정은 가장 깊은 차원의 인정이며 민족 단결의 뿌리이자 민족 화목의 영혼입니다. 연변 박물관에서 선보인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역사 문화 진회로 지금까지 근 150만 명 관람객을 접대했습니다. 연변 가마단의 장작 가무시 오색 아리랑은 첫 공연 이래 루계 공연 회수가 근 100회에 달했고 민족 무용국 오설 장백은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종합공연 참가 작품에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이런 공연과 작품은 여러 민족 문화가 교류와 상호 학습을 통해 빛을 발하게 했고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을 더 튼튼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112개 학교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양 선행 학교로 명명을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양이 일상 교수와 교양 과정에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변대지 곳곳에는 서로 융합되고 여러 민족이 성유시처럼 똘똘 뭉쳐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은 아름다운 생활을 함께 건설하고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리며 민족 단결을 함께 촉진하고 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일이면 인심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혈맥의 융합돼 반석처럼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족 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세로중에서 연변은 단결을 근본으로 주한민족 공동조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실천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 분포하는 방대한 역량을 응집하겠습니다.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 본보기를 전력 구축을 하고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세장을 힘차게 써내려가겠습니다.
1: 아래

0: 당의 민족사업 총대리론 및 실천 성과 집중 구현,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관찰을 논함이란 제목으로 된 중국 민족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국가립법의 방식으로 당이 민족사업에서 거둔 중대리론과 실천 성과를 국가의지로 전환한 성공적인 실천입니다. 이는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석분평 정석의 중요사상의 진리의 힘과 실천적 위력을 충분히 보여줬으며 민족사업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튼튼한 사상적, 제도적, 법치적 보장을 제공해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이 시종 정확한 방향을 따라 전진하도록 확보했습니다. 법률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수단이고 훌륭한 법률은 훌륭한 관리의 전제입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에서 포취한 중대한 정치 임무입니다. 이 법률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라는 이 중대 리념을 국가 의지로 전하고 18차 당대회 이래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성공적인 경험을 법률 규정으로 승격시켜 제도와 법률적으로 민족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보장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30여 년 내 처음으로 서원을 둔 법률로서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청석의 중요사상을 근본 준칙으로 삼고 이 중요사상의 핵심적 요의를 서원과 정칙 부분에 집중 구현했으며 각 장에 전면적으로 관통시켜 신시대 민족단결진보사업의 사량 8주라는 기본 골격을 뚜렷이 세웠습니다.
1: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관광국에서 주최한 연변주 무형문화재 플러스 민박 융합발전 교류보급활동이 2일 용정회란대 조순종 민속휴가구에서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세 갈래 무형문화재 플러스 민박 주제 관광 노선을 발표해 전주 특색 무형문화재와 민박 차원을 연결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조순종 문화체험의 새로운 선택을 제공했습니다. 활동에서 국내 문화관광 분야 유명 전문가와 학자, 업계 종사자, 우수 민박 운영자와 무형문화재 전승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제 연설, 우수 사례 공유, 업계 대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융합발전의 새로운 사로와 방법, 경로를 깊이 교류하고 연변문화관광산업 융합혁신발전 전망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운남성 보이시 삼호구 로조청 창업촌락 운영자 왕하입니다. 이번 무형문화재 플러스 민박 활동에 참가하게 돼 아주 기쁩니다. 앞으로 연변에서 조선족 문화를 더 깊이 발굴하여 몰입식 연변 민박을 만들고 청년들의 창업을 많이 부추겼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창업자 중심도 많이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해란강변 민속온천 변경 자가 운전 노선, 한눈의 새나라 변경 풍정 체험 노선, 장백산 지역 산림건강 양생 레저 노선 등 세 갈래 무형 문화재 민박 주제의 우수 관광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 노선들은 전주 무형 문화재 자원과 특색 민속, 자연 생태와 변경 문화 관광 요소를 통합하여 관광객들에게 고품질 객급 출행 선택을 제공했습니다.
0: 구삼 휴가 기간 우리주에서 다채로운 문화관광활동이 펼쳐졌습니다. 광범한 문예일꾼들과 체육 애호가들은 열정적인 노래와 춤, 특색활동으로 관광객들에게 연변의 독특한 민족문화 매력을 보여주며 명절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3일 조체육국, 조민족사무위원회, 조교육국에서 주최한 2026년 연변주 제14회 민족식 씨름경기 결승전이 연길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전주 각 현시와 할빈 대표팀에서 온 140여 명 선수가 참가했으며 성인조, 중학조, 소학조와 로인조 등 4개 조별 경기를 설치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면서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경기장 주변에서는 관중들의 응원소리와 북소리가 한데 어우러졌고 우렁찬 함성이 민속원 상공에 울려퍼져 긴장되고 뜨거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참가 선수 최지성입니다. 저는 민족식 씨름을 5년 정도 연습했습니다. 민족식 씨름을 하면 몸을 단련할 수 있고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0: 어찌지금 장사 봐.
1: 민속은 근회장에서는 화려한 민족 복장을 차려입은 공연자들이 발판을 딛고 힘을 빌려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이 공중으로 힘차게 솟구칠 때마다 주변 관광객들의 탄성과 박수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3일 정체로운 깜짝 공연이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에서 펼쳐졌습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최근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명태 응원단이 등장했는데 활력 넘치는 응원 체조와 조선족의 신나는 춤 사위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연변만의 특색 문화 관광 매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어 장고춤이 무대에 올라 현장 관중들이 가무의 고향 연변의 문화 저력을 몰입식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려객 홍유진입니다. 저는 해군에서 복무하다 올해 9월에 제대했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고 기쁘면서도 많이 아쉽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도 창립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다시 집에 돌아온 것 같아 아주 친근하고 감동적입니다. 왕창에서는 2026년 들판의 메아리 자치도 창립 기념일 대에 찬 향촌 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3개 특별 공연으로 나뉘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8월 30일에는 록음악 특별공연, 9월 2일에는 추억의 명곡 특별공연이 펼쳐졌는데 여러 전문악단과 공연팀이 정성을 다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왕청현 문화관 관장 손지강입니다. 우리는 왕청현의 여러 우수한 민간문예단체 종목을 선발해 이번 대형 공연을 펼쳤습니다. 왕청현 대중들과 함께 연변 조선족 자치도 창립 기념일을 경축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성체육국에서 주최한 2026년 도나 육정산 야외 도보 초청 경기가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길림성 포미에서 만 16세부터 65세까지의 도보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숲속 보행로를 힘차게 걸으며 자아에 도전하는 동시에 도나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마음껏 감상하고 도나의 깊고 유구한 문화 저력을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2: 현재 우리 조의 각종 가을 알곡 작물은 나달이 여무는 성숙 관근기에 들어섰고 특색 공예 작물과 각종 과일도 잇따라 수확철을 맞고 있습니다. 각지에서는 과학적인 보존 관리에 나선 한편 농업과 관광의 융합 발전으로 향촌 진흥의 질 향상과 효익 증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화룡시에서는 벼, 옥수수 등 주요 알곡 작물의 작황이 좋습니다. 화룡시 농업농촌국에서는 농실을 다 잡고 봉사를 앞당겨 농업기술 일꾼들을 밭머리에 보내 물과 비료 관리, 배수, 침수 피해 방지, 병충해 예방 통제 등 관근고리를 둘러싸고 정밀화 기술 지도를 펼치며 가을 수확 전에 재반 관리 보호 사업을 세밀하고 착실하게 추진하여 가을 알곡의 풍장을 전력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룡시 농업농촌국 농업기술보급중심 책임자 로단입니다. 현재 고온다우 기상 조건에 대비해서 화룡시 농업기술 중심에서는 광범한 농민들이 두 가지 면에 조의를 돌릴 것을 당부합니다. 먼저 도랑을 잘 소통시켜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감측을 강화해 병충해를 방지하는 것이죠. 우리 주 특색산업도 풍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용정시 덕신양 남양촌에서 빨갛게 익은 고추가 집중 수확과 가공 고봉기를 맞으면서 열기 넘치는 생산 현장이 가을철 향촌의 눈부신 풍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촌내 전문 합작사의 가공 작업자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싱싱한 고추가 세척, 선별, 건조, 절단 등 자동화 공정을 거쳐 고추 말랭이, 고추 가루 등 특색 제품으로 가공되고 있습니다. 표준화 가공을 통해서 농산물이 부가가치가 높은 특색 상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용동시 덕신양 남양고추 재배처문 합작사 책임자 유영남입니다. 올해 우리 남양고추 재배처문 합작사의 고추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고추를 가공한 후에 파란 고추 말랭이와 고춧가루를 만드는데 고추 말랭이는 한국에 판매하고 고춧가루는 주로 연길 시내에 판매합니다. 도나시 과원이 들어서면은 자홍색을 띤 탐스럽고 통통한 자두와 빛깔이 고운 능금이 상큼한 과일 향기를 풍깁니다. 촌민들은 과수 사이를 오가며 과일을 따면서 기쁨 넘치는 풍장의 전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당지에서는 천혜의 기후 우세에 의탁을 해 특색 과수 재배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집집마다 과원이 있습니다. 당지 과수농가들은 과일을 따서 판매하는 동시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과일 따기 체험을 즐기게 하고 있습니다. 황금가을의 연변대지는 알곡이 넘치고 경치가 아름다우며 주민들의 생활에 더 윤택지고 있습니다. 우리조 각지들에서는 알곡 생산 토대를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특색 부민 산업을 육성을 하여 다원적으로 효과를 높이면서 신시대 향촌진흥의 풍작 다반지를 힘차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전이 5일 저녁 6시에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주 상무국과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이 함께 경기 관람 더하기 계열 해민 활동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은 강인한 경기 작품과 뛰어난 체력, 조직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5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에서 연변 대표팀은 홈에서 정규 시즌 1위인 대련 대표팀을 맞이합니다. 관람 체험을 향상시키고 소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 상무국과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경기 관람 더하기 계열 회민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경기 전과 중간 휴식 시간에 대형 북공연, 가요련창, 특색 응원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며 대련에서 온 출연진도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경기장 밖에는 특색 시장이 조성돼 삼꽃 냉면, 한정 삼계탕 등 연변의 유명 먹거리와 문화관광 상품이 전시됩니다. 관람객은 입장권 부분으로 주내 20개 중점 관광지를 무료 또는 절반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니온페이 APP를 통해 식사, 숙박, 출행, 관광, 구매, 오락, 우대 패키지와 1원 냉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일 저녁 6시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 연변 대표팀 대 대련 대표팀 경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에서는 저녁 5시 25분부터 경기 전 다채로운 공연과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한편 이날 저녁 7시 연면 용정 크시안팀은 원정에서 무속 5구팀과 맞붙게 됩니다. 당일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과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날 경기를 실황 중계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이영화 서태문이었습니다.
0: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감동의 좋은 글로 따뜻한 마음과 감사를 나누고 문화예술과 함께 쉬어가는 공간. 일상생활에 지친 당신에게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 라디오 산책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산책길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지만은 그 깊이를 잘 몰랐던 세 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메리카노, 빨간 고추 말리기, 두려움 극복하기, 그리고 가재 효능입니다. 극복에는 전혀 다른 이 세 가지 주제, 하지만은요, 모두 작은 정성과 관심이 만드는 큰 변화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잘 익은 고추 오래도록 맛있게 먹으려면요 역시 말려서 보관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붉은 고추를 어떻게 하게 되면요 맛과 색상을 그대로 살려 잘 말릴 수 있을지 전통 방식부터 요즘 사용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고추를 말리기 전 준비 단계부터 살펴볼까요? 고추는 꽃이 핀 후에 약 45일에서 55일 정도 지나면 완전히 빨갛게 익는다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요. 착색이 완료된 후에 4, 5일 정도 더 기다렸다가 수확해야 말린 고추의 색상이 훨씬 좋아진답니다.

덜 익은 고추를 바로 건조하게 되면은요, 탈색되니까요. 마치 과일이 나무에서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듯 고추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수확한 고추는 바로 말리지 마시고 그늘에 펴서 하루 정도 두었다가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고추 내부의 수분이 골고루 빠져나가고 말린 후에도 고추가 쭈글쭈글하지 않고 탄력 있게 유지된답니다. 네, 이때 병든 고추는요, 골라내야 하는데 병든 고추를 마대에 담은 채로 방치를 해두면은 마대 속 온도가 올라가 탄저병 같은 병균이 퍼질 수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요, 고추를 깨끗이 씻은 후에 말리면은 색상이 훨씬 좋아지고 위생적이어서 품질 인증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통에 물을 받아 고추를 살살 흔들어 씻은 후 물기를 빼면 준비 끝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준비 과정만 거쳐도 말린 고추의 품질이 확 달라진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인 건조 방법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 천일 건조, 즉 햇볕에 말리기입니다. 넓은 자리나 마당에 고추를 펼쳐놓고요, 햇볕에 말리는 방식인데요. 예로부터 우리 할머니, 어머님께서 가장 많이 해오신 방법이죠. 네, 햇볕 아래 펼쳐진 빨간 고추의 모습은요,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지 않나요? 네, 하지만 이 방법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될 때는요, 3, 4일이 되면 충분하지만 흐리거나 비가 오면 건조 시간이 길어지고 고추가 상할 위험이 커집니다. 햇볕이 너무 강한 날에는요, 신문지나 망사로 덮어 강한 일사로 인한 손상을 막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밤에는요,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꼭 덮어줘야 하고요. 다음은 비료의 하우스를 이용한 건조, 흔히 태양추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비료의 하우스 안에 단을 만들어 그 위에 고추를 넣어 말리는 것이네요. 햇볕이 좋을 때는 4일이면 건조가 됩니다. 비료의 하우스 안은 바깥보다 온도가 높아 건조시간이 단축되고 먼지나 벌레로부터 고추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비가 오게 되면 건조기간이 길어지고 곰팡이가 끼기 쉬우니 환기를 잘 시켜주고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건조기를 이용한 열풍 건조, 이른바 화건초 방식입니다. 화건초. 네, 요즘은요, 가정용 고추 건조기도 많이 나와 있어서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빠른 건조로 노력이 절감이 되고 고추 품질 변화도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조 온도는 60도, 네, 섭씨 60도 이하로 설정을 해주고요. 습기 제거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일부에서는요, 섭씨 50도 내지 55도에서 35시간에서 50시간 정도 건조하기도 합니다. 고추 건조기에 고추를 넣을 때는요, 물기를 충분히 말린 후에 넣어야 고추가 무르거나 곰팡이가 끼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건조가 잘 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건고추의 수분 함량이 14% 이하가 돼야 제대로 말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확인 방법은 말린 고추를 흔들어 보는 것인데요. 씨앗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건조가 완료가 된 상태라고 보면 좋습니다. 이때 수분 함량은요, 약 13% 내외라고 하니까 이 소리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한 고추 꼭지를 손으로 살짝 비틀어 보았을 때 잘 부러지고 고춧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되면 제대로 말리는 것입니다. 말린 고추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완전히 식힌 후에는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선호라고 건조하는 곳에 보관을 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건고추는 섭씨 0도에 가까운 저온에 보관을 하면 곰팽이 발생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습기가 많은 여름철에는요, 냉장 보관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가끔 꺼내서 상태를 확인해 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빨간 고추를 맛있고 오래도록 보관하는 방법, 좀비부터 건조 보관까지 좋은 과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햇볕에 말리던 태양초등, 건조기로 말린 화근초등, 정성을 다해서 말린 후 고추 한 줌, 겨울철 김치와 찌개에 얼마나 귀한 감칠맛을 내주게 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올가을 잘 말린 고춧가루로 더 깊은 맛의 밥상을 차려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고추를 말리는 과정에서 기다림과 정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삶의 많은 순간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 때문에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을 미루곤 하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가 없는 한 가지 감정, 바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공포 혹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리고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 구도로 바꿀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두려움은 단지 이 하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정에 너무 익숙해져서 마치 두려움이 곧 나 자신인 양 착각하곤 하죠.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마음의 파동일 뿐이죠.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아서 잠시 머물렀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왜 생겨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신념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주변 상황을 불신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불신이 쌓여져서 점점 더 큰 두려움으로 자라나기도 합니다. 마치 고추가 충분히 익지 않았을 때 색상이 바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은 흔들리고 바래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에 발목이 잡히다 보면은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늘 제자리 걸음만 반복을 하고 새로운 도전은 미루고 결국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도 혹시 두려움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오늘 그 두려움과 마주할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조차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인물들도 선택의 순간에는 두려움에 떨었고 실패할까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해결책을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공황 시기 전 국민이 절망과 공포에 빠졌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이 한마디가 당시 미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었는지 아시나요? 그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극복할 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요, 조 더글리라는 기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더글리 프로덕트라는 회사의 창업자로 현재는 업계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작은 추락이 그지가 없었죠. 그는 매일 밤 주방 싱크대에서 머릿결을 부드럽게 만드는 화장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직접 만든 제품을 들고 판매하러 나섰죠.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제품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점이 아닌 미용실을 찾아가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였고 한 명, 두 명 대리점을 하나하나 늘려나갔습니다. 그 결과 사업을 시작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 그의 회사는요,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 더글리는 어떻게 그 수많은 실패의 순간에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비결은 바로 독서였습니다. 그는 책을 읽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두려움을 극복할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두 시간 책을 읽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서너 시간 읽다 보면 잠재식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요, 그가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런 자신의 안정제인 책을 펼쳐 두려움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해결책을 찾는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려움은 감정일 뿐 내 자신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노크를 해도 문을 열지 않으면 됩니다. 아, 지금 두려움이 찾아왔구나 하고 인정만 하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손님과 같아서 우리가 초대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조 더글 얘기는 책이었고 어떤 얘기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명상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신뢰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두려움은 스스로 자리를 잃고 사라집니다. 그 다음은요, 두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바꿔주십시오. 두려움은 우리에게 약점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 약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두려움 덕분에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아,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어도 그냥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다 보면은 두려움은요,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두려움이 맞서기로 결심한 순간 두려움은 증발한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 작은 용기 하나를 내는 거,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지나가는 계절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차갑고 거세게 몰아치지만 반드시 지나가고 봄은 옵니다. 오늘 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일을 종이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면 나는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까라고 써보세요. 그 상상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고초를 말리며 인내를 배웠고 두려움을 극복을 하며 용기를 얻었다면요. 이제 우리는 몸을 돌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지만 그 진가를 잘 몰랐던 한 가지 채소입니다. 바로 가지인데요. 보라색 빛깔이 고운 이 채소, 흔히 칼로리가 낮고 영양가가 별로 없다고 해서 채소 중에서 가장 영양가가 낮다는 오명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지는 다이어트 식품을 넘어서서 우리 몸의 열과 습기를 말끔히 없애주는 훌륭한 약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오늘은 이 가지의 숨은 효능과 먹을 때 주의할 점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지의 약효부터 살펴볼까요? 가지는 단맛이 나고 성질은 차입니다. 그래서 열을 내려오고 독을 풀어주는 효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몸속에 쌓여 생긴 종기나 피부queue야, 혹은 여름철 벌레 물렸을 때도 가지가 훌륭한 약으로 되지요. 신선한 가지를 으깨서 즙을 내어 상처 부위에 바른다거나 가지를 말려서 가루로 만든 뒤에 상처에 붙이다 보면 염증이 가라앉게 되고 아무는 데도 도움이 빠릅니다. 또한 사막이나 땀띠, 기미, 주근깨 같은 피부 트러블에도 가지가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여름철 피부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는요, 더할 나위 없는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가지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가지에는 어혈을 불어주고 응어리를 없애는 작용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긴 멍이나 타박상 혹은 치질로 인한 출혈이 있을 때 가지가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가지를 불에 태운 뒤에 그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먹거나 가지를 푹 삶아 수주에 며칠 동안 담가두었다가 찌꺼기를 걸러내고요, 공복에 따뜻하게 데워 마시기도 했습니다. 혹은 가지를 완전 건조시켜 가루로 만든 뒤에 따뜻한 술과 함께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활용도가 넓은 채소라는 것이 참 놀랍죠? 자, 그럼 이제 현대인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지의 성인병 예방 효과입니다. 여러분, 이 가지의 아름다운 보라색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보라색의 정체는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인데, 특히 나스닌과 히아신이라는 성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나스닌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요, 동맥경화 같은 순환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관상 동맥경화, 심

0: 괴혈병 환자들에게 가재가 훌륭한 보조 치료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재는 비타민 B 성분이 비교적 풍성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세포와 세포 사이를 튼튼하게 붙잡아주고요. 미세혈관을 보호해주며 큰 혈관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가재가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을 예방을 하고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출혈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평소 혈압이나 혈당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에게는요. 가재가 정말 반가운 식재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모든 분들께 다 잘 맞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가지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평소에 몸에 열이 많고 달아오르는 분들에게는요 아주 잘 맞습니다. 네, 하지만은 비장과 위장이 허약하고 냉한 체질인 분들은요 가지를 드실 때 조금 주의를 돌리셔야겠습니다. 특히 평소에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자주 설사라는 분이 있다면은요 가지를 많이 드시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은 오히려 속이 차가워져서 배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아예 못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에 들어있는 찬 성질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기름에 볶거나 구워서 드시거나 된장이나 고추장과 함께 조리를 하면은 훨씬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따뜻한 국이나 찌개에 넣어서 끓여 드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우리가 자주 먹지만은 잘 몰랐던 가지의 효능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만 알려졌던 가지가 사실은요 성인병을 예방을 하고 피부를 회복시켜주며 몸속 열과 독을 풀어주는 귀한 약재였다니까요. 참 놀랍지가 않으십니까? 이 여러분의 밥상에 가지가 오를 때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시원한 가지 무침이나 보랏빛 가지 구이 한 접시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오늘은요 세 가지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고추를 알뜰히 말려 주방 양념을 준비하는 지혜를, 다음은요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용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의 놀라운 효능으로 건강을 챙기는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내용은요 모두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이 됩니다. 바로 작은 관심이 만드는 큰 변화입니다. 고추 한 줌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1년 내내 깊은 맛을 누리게 되고 두려움 한 조각에 관심을 기울이면 인생의 폭이 넓어지며 가지 한 뿌리에 관심을 기울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를 꿈꾸지만 그 큰 변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오지를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오랜 시간 쌓여서 비로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치 고추가 햇볕 아래서 서서히 말라가듯이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져 가듯 가지가 땅속에서 영양을 쌓아가듯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세 가지 중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었나요? 고추를 한 점 말려보거나 두려움을 적어보거나 또 가지 요리를 하나 해보는 것.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내일을 확실히 바꿔놓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오늘 바쁘고 피곤하시더라도 꼭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작은 행동도 꾸준히 하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네,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깔끔하고 단단하고 건강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라디오 산책길이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 진행의 서태문,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1: ...비밀은 우리의 세

생명선입니다. 비밀 보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아이 키우는 문제는 모든 주부님들의 영원한 화두인데요. 방학을 맞은 지금 많은 주부님들이 육아 관련 크고 작은 걱정들이 쌓이고 있을 텝니다. 오늘은 아이의 생활 리듬 관리부터 시력 보호, 수면 습관, 자세 건강까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육아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유용한 생활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방학 때든 평소든 많은 주부님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가 밤 11시, 12시가 넘도록 잠을 자지 않고 아침에는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낮잠을 자다가 해가 질 때까지 잠들어 밤에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밥을 먹는다든가 또 놀고 숙제하는 것까지 정해진

시간이 없이 온 가족이 아이의 뒤죽박죽이 된 생활 리듬에 휩쓸리게 되죠. 장기적으로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 부모와 아이가 매일 다툼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아이의 집중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성장 발육과 정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아이의 생활 리듬이 어지러워지는 핵심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부모님들부터 통일된 생활 규칙을 세우지 않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에게는 9시 반에 불을 끄고 자라고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또 거실에서 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불평을 부리게 돼요. 어른들은 밤새 놀아도 되는데 왜 나만 일찍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이 설산수범하지 않으면 모든 수면 규칙은 아이에게 일방적인 구속 명령으로만 여겨지게 되고 저항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부득이하게 야근 때문에 늦게 잠들어야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미리 설명을 해주고 어른의 특별한 상황과 아이의 고정된 수면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야지 대충 둘러대서는 안 되겠죠.

다음으로 빛과 전자기기 때문에 생체 시계가 완전히 깨지는 경우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주범인데요. 많은 아이들이 잠들기 1시간 전까지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게임을 하며 뇌를 계속 흥분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편안한 수면 모드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낮잠도 함정이 있어요. 이 낮잠을 45분 넘게 자거나 오후 3시 이후에 잠들면 밤에 잠을 자려는 욕구가 크게 줄어들어 밤에 잠들기가 힘들어지죠. 3세 이상 아이의 낮잠은 20분에서 40분으로 제한하고 늦어도 오후 1시 반 전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생활 리듬이 흐트러진 걸 발견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소리를 지르며 재촉하거나 억지로 불을 끄는가 하면 아침이면 또 억지로 이불을 걷어내 우리 아이들을 일으키곤 하는데요. 사실 이런 방식은 아이에게 잠자기, 아침에 일어나기를 부정적이고 답답한 일로 각인시키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저항감을 키우고 심하면 잠들기 전 불안감을 느끼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아이의 생활 패턴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시간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고정된 절차를 통해 이제 잠들 시간이라는 조건 반사를 형성해 잠자리에 드는 걸 미루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잠들기 전 순서는 30분 내지 40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구성합니다.

우선 15분 전에 부드럽게 예고해줍니다. 놀 시간이 15분 남았으니 곧 세수하고 잠자리 준비하자. 아이가 놀이를 갑자기 중단하는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전자화면을 끄고 집안 조명을 어둡게 조절합니다. 이어서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간단히 세수하고 잠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계속해서 종이 그림책을 함께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줍니다. 네, 이 과정 내내 다투지 말고 또 자극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낮에 잘못한 일을 나무라지 말고요.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해야겠죠. 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의 생활 리듬이 불규칙적인 건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장난꾸러기이기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안정적이고 통일된 생활 환경이 없기 때문인데요.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건 아이만 구속하는 일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맞춰가며 서서히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부모님께서 조급한 마음과 대립되는 태도를 내려놓고

솔선수범하고 고정된 아침 저녁 생활 절차를 만들어주고 낮에 충분한 활동을 병행하면 몇 주 안에 아이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방학 동안 아이의 생활 습관 관리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시력 관리인데요. 여름방학 기간 아이의 시력 저하에 많은 부모님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방학이라 학교 수업이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방학 동안 무질서한 눈 사용, 근거리 활동 시간 증가로 근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쉽습니다. 방학 동안 대부분의 아이들은 장시간 실내에 머무르며 야외 활동이 부족하고 자연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어지죠. 이 자연광의 전 스펙트럼 조명은 망막에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데 이 물질은 안축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방학 기간 아이들이 휴대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와 또 계속되는 근거리 시선 사용은 안축성장을 가속화하고 시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여름방학 무더운 날씨 탓에 아이스 음료, 밀크티 이런 갖가지 간식을 자주 먹게 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과도한 당분 섭취는 체내 비타민 B1과 칼슘을 대량 소모시키고 안구벽 탄력을 낮추어 안축이 길어지도록 만들어 근시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죠. 여기에 뭐 또 늦잠, 운동 부족 등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 겹쳐서 시각 피로를 끊임없이 키우게 됩니다.

방학 기간 어떻게 과학적으로 아이들의 시력을 관리해야 할까요? 안과 전문가들은 시력 보호가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의 전자기기 사용 기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한 번 근거리로 화면을 보는 시간을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하루 누적 사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야외에서 자연광을 쬐며 활동하도록 보장하는데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기 전 저녁에 공원에서 걷거나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쓸 때에는 주먹 하나, 30cm, 3cm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슴과 책상 사이에 주먹 하나 공간을 두고 눈과 책은 30cm, 펜을 잡는 위치는 펜 촉으로부터 3cm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누워서 또는 엎드린 채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는 일은 절대 금물이고 3, 40분마다 한 번씩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해줍니다.

일상 식단에서는 단 음식과 튀긴 음식 섭취를 줄이고 루테인,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하도록 하며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늦게 자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각종 시력보호 제품을 맹목적으로 믿고 사용하지 마시고요. 아이에게 시력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정규적인 병원에 찾아가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겠죠.

시력관리 다음으로 아이 수면과 관련된 궁금증을 짚어볼게요. 많은 주부님들이 아이는 어른보다 옷을 더 껴입히고 잠잘 때 이불을 두툼하게 덮어줘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에어컨 온도도 너무 낮게 조절하면 안 된다고

고맙다고 여기는데요. 하지만 이 관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가 밤잠을 잘 때 너무 더우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이 생기는데요. 첫째, 오히려 감기에 쉽게 걸려요. 너무 더우면 아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뒤척이다가 이불 밖에서 자게 되고요. 호흡기 감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옷을 적게 입어서가 아니라 수면 환경이 너무 더워 이불을 차버리기 때문이죠.

둘째 아이가 무기력해집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면 다음날 기운이 없고 또 입맛이 떨어지며 쉽게 피로를 느끼고 활동하기 싫어하죠. 성미가 급해지고 안색이 어두워지며 미스꺼움, 두통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잠을 자다가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이를 갈고 입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자증병에 시달릴 뿐더러 학습 집중력과 사고 능력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셋째는 영양실조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식욕에 영향을 주어 식사량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 몸이 여의고 허약해집니다. 그리고 넷째는 아이의 키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밤 깊은 시간에는 이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데 잠을 뒤척이고 푹 자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아 성장 발육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잘 때 어떻게 이불을 덮어줘야 적당할까요? 아이의 수면 온도 관리의 핵심 원칙은 먼저 덥지 않게 하고 그 다음 춥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간단한 기준을 기억하세요. 첫째, 아이 몸 어디에도 땀이 흐르지 않고 등 손발이 따뜻한 상태가 적당합니다. 둘째, 배만 따뜻하게 유지하면 되고요. 손등, 뭐 어깨, 허벅지, 발등 이런 부위는 약간 차가워도 괜찮아요. 셋째, 배는 꼭 감싸주고 어깨나 다리, 발은 이불 밖으로 내놓아도 무방합니다. 너무 두툼한 이불보다는 얇은 이불로 배를 보호하는 방식을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프로에서는 아이의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방법, 방학간 시력관리, 올바른 수면 환경 만들기까지 다양한 육아 정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정에서 실천해보시고요.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꾸려나가시길 바랄게요. 주부클럽은 다음 이 시간에도 유용한 생활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산은 계곡이 깊을수록 울창한 수림을 키울 수 있고 더 많은 비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지치고 넘어질 것만 같았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 그릇을 하나씩 넓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큰 비를 견디고 더 단단한 나무로 자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조금씩 단단해지는 마음으로 주말이면 산을 찾는 사람들,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영군의 글 서로의 과배기를 나누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산에 다닌 지 언간 10년이 넘었다. 그 사이 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거쳐갔고 또 곁으로 다가왔다. 얼마 전 뜻이 맞는 사람들만이 서로 만난다는 산봉우리에서 산과 들을 좋아하는 산매니아 언니를 만났다. 나보다 한 살 이상인 언니는 산을 무척 좋아했다. 봄이면 개취나물이며 고사리, 물숙에 이어 뽕잎 등 산나물들을 따서 밥상을 싱그럽게 차렸고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둥글레며 도라지를 찾아다니며 흰눈 휘날리는 겨울에는 눈꽃이 무성하게 핀 나무들을 구경하러 신근을 동여매고 차가운 공기를 헤가르며 산을 향했다고 한다. 산속을 누비는 그네의 두 눈은 햇빛을 품은 듯 열정이 흘러넘쳤고 두 다리는 손오공이라도 따라잡을 듯 날파람이 일었다. 음식 솜씨 또한 기가 막혀 매번 산에 갈 때마다 산나물 속 만두며 손수 만든 장아찌들은 물론 보기만 해도 군침이 스르르 도는 매콤 두부 등 요리들을 척척 내놓기도 했다. 유머도 넘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항상 즐겁게 해주었다. 한참 앞서 가다가 뒤에 사람들이 뒤처진다 싶으면 입에다 두 손을 모아 나팔손을 하고 뒤에 배가 어디까지 왔소 하고 소리치며 뒤떨어진 멤버들은 박자를 맞춰 여기 청도부두까지 왔소 하고 답을 하듯 받아친다. 그리고는 모두 고개를 들고 땀을 훔치며 깨르르 웃는다. 나팔손을 했다면 재치있고 엉뚱한 말들이 쏟아져 나와 같이 함께 다니는 사람들의 피곤함을

가셔 주었다. 나 또한 이런 산 분위기를 좋아하니 자연히 자주 만나 동행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산 저산 누비며 다녔다. 계단을 훌훌 오르고 돌을 넘기도 하며 큰 비가 온 뒤 계곡을 만나면 쏴싸거리며 흘러

새들이처럼 늘 기다려지고 반가웠다. 등산 중에 꽃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자주 있는 일이지만 산을 돋아오르면서 힘들 때 이제 곧 만나게 될 싱그럽고 소박한 밥상을 생각하면서 버틴 적도 많았다. 우리는 산에 가는 날이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가느라 부산했다. 산 정상에서의 따뜻한 커피 한 잔, 라면과 누룽지, 그리고 건두배에 돌돌 마른 파와 령혼이 승배한 된장과 고추장 등은 우리의 콧끝과 위를 항상 즐겁게 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먹는 재미는 등산에서 빼려고 해야 뼈 수 없는 미션이 되었다. 오죽하면 먹으러 산으로 간다는 말이 나왔겠는가. 산 꼭대기에서의 밥상은 먹는 맛도 일품이지만 어떤 때는 다쳤던 마음을 치유하는 상능약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어느 날 언니는 꽈배기를 준비해왔다. 고향의 재래시장 가게에서 특별히 주문해서 보내왔다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 꽈배기가 그렇게 먹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간식을 마음대로 먹지 못한 섭섭함을 달래겠다고 했다. 그녀에게 꽈배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배고팠던 시절의 추억이라고 했다. 다른 친구들이 달콤한 꽈배기를 입에 오물거리며 만나게 먹을 무렵 그는 진지 먹고 싶지 않은 척 옆을 가볍게 지나쳤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다른 친구들은 먹고 있는데 나만 먹지 못한다는 수치심 같은 것은 늘 얄밉게 고소한 맛을 타고 지사계 배속 깊이 깊이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그녀는 특유의 유머로 나팔손을 하던 두 손을 이번에는 양옆으로 활짝 펴 어깨를 살짝 우르솟구치며 전혀 먹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이야 하면서 능청을 부려 흘러내리는 것도 보았다. 지천명의 나이에 고향의 꽈배기가 먹고 싶어 산 정상까지 둘러치웠고 올라와 베스트 음식으로 가방에서 꺼내던 언니가 안쓰러웠던지 그 무렵 우리의 옷깃을 파고들던 차가운 바람도 조금 수그러들었다. 우리는 너도 나도 고향의 맛이 제일이라며 꽈배기를 나눠 먹으며 어두운 기억들을 토막내듯 툭툭 끊어서 나눠 먹었다. 밝고 씩씩한 언니가 이런 과거도 있었군요. 말괄량이 같은 언니가 전혀 어울리지 않은 유앙스네요. 흐흐, 마구잡이처럼 행동하는 언니가 감성적이고 섬세할 때도 있으니 다 이런 아픔이 있어서였군요. 우리는 위로하며 공감하며 언니의 뜨거웠던 과거를 함께 고소하게 먹어주었다. 나도 맛에 슬픈 적이 있었다. 고중을 다닐 때 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학업이 박세다고 많은 친구들이 노르스름한 작은 병에 든 뇌 영양제를 아주 있어 보이는 빨대를 꽂아 고개를 뒤로 멋지게 꺾으며 쭉쭉 들이키던 모습이 생생하다. 나도 그때는 전혀 먹고 싶지 않던 것처럼 연기를 했다. 내 힘으로는 공부만 할 수 있었던 시절, 먹을 것만이 아닌 많은 것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 가지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태어내야 했던 시절, 얄미운 것도 많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던 시절, 끙끙거리며 원망도 하고 옹졸한 마음이 자꾸 갈마들던 시절, 남몰래 노력도 많이 했었던 시절, 격해의 서러움이 쌓여가던 시절, 그 시절은 내 몸속에 오래 남아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비오는 날이나 일이 꼬이는 날에는 소금을 맞은 배추처럼 맥이 빠지고 늘어지게 했다. 그런데 동행했던 산호들의 이야기 보따리를 펼쳐놓고 보니 모두가 서러움을 안고 있었다. 혹자는 얼굴이 이쁘지 않아서, 혹자는 머리카락이 희어서, 혹자는 키가 크지 않아서, 혹자는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혹자는 부모가 리혼을 해서, 슬픔의 리유에는 천만 가지가 있었다. 서러움의 모양새는 햇빛에 반사되는 수정의 아우라처럼 각양각색이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서럽고 어두웠던 터널을 오로지 혼자 감당하면서 걸어왔던 것 같다. 하지만 산 위에서의 우리의 즐거움은 비슷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부지런한 사람들의 자신감과 자기 스스로 앞날을 헤쳐나갈 준비가 듬뿍된 사람들의 여유였다. 꽈배기 언니도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났다. 어려서 가지지 못했던 서러움이 커서인지 사업도 악착스레해서 많은 일을 해냈다. 한국, 일본, 미국 등 나라에 옷을 수출하는데 불철주야 품질 관리에 수량 체크에 바쁘다. 언니 말로라면 눈썹을 휘날리며 뛰어다닌다. 일뿐만 아니라 그녀는 고층 건물이 즐변 도시에 살면서 어느 날 텃밭을 가꾸기 위해 1층 건물로 이사를 했다. 그의 텃밭에는 파, 마늘, 상추, 고추, 도라지, 민들레, 취나물 등이 곳곳이 고개를 쳐들고 있고 고향의 우물 방불케 하는 김치도 장

거수두룩이 심어져 있었다. 땅을 붙이는 일은 한때기가 되었든 한무지가 되었든 손발을 부지런히 놀래야 볼거리도 먹거리도 수확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담한 마당 테이블에 차 한 잔 따르고 바지런히 고개를 쳐드는 야채들을 바라보는 언니의 사진을 볼 때마다 경탄이 가슴으로부터 뛰쳐나온다. 어려서는 힘이 없어 그냥 선택을 받아야 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선택을 했다. 순박하고 정직한 부모님의 부지런한 품성을 이어받아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빛만을 향해 노력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봤기에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앞날을 잘 가꾸어 나가야겠다는 정신줄을 늘 손에 잡고 있었다. 어린 시절 다른 친구들과 나눠 먹을 때의 꽈배기는 달콤한 맛이었지만 세월이 되어 산꼭대기에서 먹는 꽈배기는 구수하고 쫀득해했다. 산의 계곡에 깊어야 빗물을 많이 담을 수 있고 나무들을 더 잘 키워낼 수 있다. 힘들었던 시절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산을 오를 때 마주할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라고 마음의 그릇을 미리 넓혀준 것이다. 그 덕에 맷집이 단단해져 평온한 마음으로 거친 산을 오를 수 있었다. 우리는 자주 산을 찾을 것이며 만나는 가지각색 음식으로 힘을 키울 것이다. 다가오는 주말 산에 가야 하는데 우리의 벌써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음식을 가져갈 것인가 또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삶의 무거운 계절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어쩌면 그 시간들이 마음의 계곡을 더 깊게 파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깊어진 만큼 우리는 더 여유롭게 산을 오르고 더 정성스럽게 먹을거리를 챙기며 오늘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가겠죠. 오늘도 소중한 일상을 즐기며 풍성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엮어가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꾸준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도강중륜은 매주 이 시간대 기수열 시간이겠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오. 기수열 시간을 이용해서 도강중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우선 이 시간을 이용해서 김성춘 이사 선생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춘 이사 선생님께서는 연변병원 중립과에서 3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여기에 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주임 이사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도강중륜에서 병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보시는데요. 이분은 지금 35년 동안 연변병원 중립과에서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서 그러니까 성도를 하게 되면 사천성 성도 중의학대학에서 진수한 경력이 있는가 하면 상해 중의학대학에서 진수한 경력이 있고 그리고 한국경희대 그 한의원에서 2년 동안 연수한 경력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뭐 학력도 풍부하고 그리고 실제 그 림상 경험도 풍부한 이런 새로운 이사 선생님 우리 여기 도강중연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성춘이라 하면 됩니다. 김성춘 이사 선생님 9월 1일부터 정식 여기 나오시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앞에 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데요. 이분은 로중리 선생님에 속합니다. 그리고 부교수급의 부주임이사 이 친구까지 받고 있는 이런 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병을 잘 치료하는가 하면 물론 중의는 전면적으로 과실을 엄격하게 나누지 않지만 해도 많게 이분이 치료를 거쳐서 회복된 분들 가운데서는 어림증이 나거나 두통이 심각하거나 불면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거나 갱년기 종합증을 제대로 잘 건네지 못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식물신경문란이 있거나 중풍후유증으로서 자립하기 좀 힘들어지거나 관심병 그리고 고혈압, 고혈지, 근만성위염 그리고 위장도에 문제가 있어서 변이 항상 고르지 못한 이런 분들 그 외에 지금 그 근만성간염이 있거나 비형간염, 시형간염 포함합니다. 그리고 지방과 알코올과 포함하고 담낭에 염증이 있거나 담낭염이 있어서 담낭벽이 두껍다거나 담낭에 결석이 있거나 포함합니다. 간경화 이런 분들 아주 이 선생님 35년간 중기 경력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처방을 내고 치료합니다. 그리고 호흡기통의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 그 외에 골가모병으로서 힘든 분들 중의는 과실을 엄격하게 나누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경추, 견주, 요추, 무릎 관절에 문제 있는 분들 포함해서 김성춘 이사 선생님 뭐 찾아오시게 되면 9월 1일부터 직접 도강중앙 2층에서 병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니까 여기에는 도강중앙은 여러분들이 찾기도 쉽지 않습니까? 금방 100화 북쪽에 위치해 있고 신화서점 쪽으로 오게 되면 신화서점 금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 2층, 3층, 4층이 도강중륜으로 되어 있으며 규모가 아주 엄청납니다. 보통 뭐 중소, 이 중등 그 병원 그 수준급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아주 우수한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데요.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심장과 뇌혈관이 전문가로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분은 북경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연수한 경력도 있는가 하면 심장과 뇌혈관 질병에 있어서는 기본으로서 뭐 얼굴을 쳐다보고 입을 벌려서 구강안을 쳐다보고 병을 준확하게 이렇게 진단할 정도로서 4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는 조일만 선생님 이분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춘 선생님, 조일만 선생님 모두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에 있어서는 아주 우수한 관심병 고혈압 고혈지혈눈증 특수한 이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그러니까 그 허리 아파가지고 나월신경통도 있고 기기 잼가 3층에
1: 예.
2: 그거 좀 해보려고요.
1: 예예예 다시 연락드릴게요.
2: 예예예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한 가지 문의합시다. 우리 옆집 할머니의 그런 대전 포진 게 백성포이 그래서 예 전번에 가서 그 주인이라든가 3층에 그 피부과에
1: 네. 아 피부과에 최기명
3: 예,
1: 최기명 주임 봤죠. 예, 예.
3: 두 번 갔다 왔는데, 예. 그 새 다리에 빨간 티터가 올라온답니다.
1: 어, 최기명 주임 잘 찾았습니다.
3: 하나 용도하신다면서요. 예. 예. 오늘에 한 번 더 예약해달랍니다. 약도 먹고 바르기도 하고 한 게 말 좋아지고 있다면서 영 즐거워 합니다.
1: 그렇죠. 최기명 주임 피부과에서는 예. 명입니다.
3: 내일 가는 날에 그만가.
1: 예, 화목토.
3: 예, 그래, 내일. 토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이죠.
1: 예, 그렇죠.
3: 예, 예 내리 예약하다고 그랬습니다.
1: 예,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최기명 주임께서는 화목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그렇게 시간 잡으면 됩니다. 피부과에서는 알아서는 명예에 속하니까 일체 오래 잘났지 않은 피부병은 최주임한테 맡기면 됩니다. 예, 건강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도광중년 흉과 치과에서의 저만 가면 이빨을 가서 보이고 다른 치과에 가서 그저 이빨을 뽑았단 말입니다.
1: 예.
4: 이제 이게 뭐 석 달 좀 넘었으니까나 뭐 지금은 말하는 게 뭐 이빨 뽑은 다음에 절에 할 수도 있다면 그래요.
1: 어, 글쎄요. 지금 새로운 치과 그 치료 방법이 예.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예.
4: 예, 그래, 가서 이빨을, 심었습니다, 두 개로.
1: 그래요? 예, 예.
4: 예, 예 굉장히, 아이, 그, 좀, 어둠 빛을 되는데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1: 치아를 심는다는 거는, 그거는 큰 이수를 수여하고 있는데, 흥강건강에서 예, 예. 그런 거 돌파성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예.
4: 예, 그런데 소문 듣고서 그 친구 거기서 했다고 해서, 그래, 소개를 합니다.
1: 예, 예.
4: 예, 그래서 가, 한 게, 정말 대단히 마음 준다.
1: 그렇죠.
4: 제일 빠르게 갔습니다. 그죠?
1: 그래요? 예, 예. 많은 분들 참고 있습니다. 예.
4: 예. 저 뭔가 뭐, 저, 네, 저 집사람도, 집사람은 둘리를 해야겠다며, 그랬겠다기요?
1: 예. 예.
4: 될 수 있을까?
1: 됩니다. 완전히 네. 됩니다. 예. 여기 흠가, 예, 흠가 예. 구간에 찾아오세요. 뇌관이 여기서 치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 네. 번에 해서 좋으니까 가족 식구들 뇌관뿐만 아니라 친척들 친구들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약하지 않게도 순서를 잡기 힘들어질 겁니다. 잘 예약됐으니까 신 놓고 찾아오세요.
4: 친척들도 손으로 가서 그랬는데 이제 내가 말할 겁니다.
1: 그렇죠. 누구든지 치과 문제는 뭐 퍼센트가 높을 정도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도대체 어느 치과에 가면 믿음직하고 제대로 오래 견딜 수 있고 사용에 편리하게 하는가 많이 고민하던 중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흠가구강 도광중현 2층에 오시면 됩니다.
4: 예, 없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 흠가 치과를.
1: 예, 그렇죠. 인정합니다. 모두 인정합니다. 연결실에서 인정하는 치과입니다.
4: 그, 저는 검사, 특강 검사를 하는 것도 뭐 다 면밀로 해줘지.
1: 그렇죠.
4: 값도 저렴하지. 정말 좋습니다.
1: 아, 그럼요. 맞습니다. 예, 예. 예.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셔.
1: 예.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리민길 선생님의 변 환자입니다.
1: 그래요? 예, 예.
5: 예. 위를 수술한 지 4년 돼도 음식 고민해 소화 못하고 먹으면 울로 올라오고 담당이 나빠서 담당급이 계속 나오고 아니 그래서 그 선생님 뭐 좋다는 약은 신약은 다 먹어다 해야 되니까 아 어쨌든 좀 중약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특감에는 그 선생님인데 가서 뵈니까 앉아서 신을도 배우고 중약을 달해서 배달도 이래 먹었는데 벌써 얘 두 축을 먹으니까 효과 있어. 제 중내축은 가서 배우면 전기 치모 맞음에 약을 쓴 게 대단히 효과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정말 아니 소화도 잘 되고 담당 뜨분 뜨비 물이 올라온다면 입으로 콜로 그죠?
1: 힘들었네요. 예.
5: 예, 썩은지 매분지 지네 썩어놓으니 막 매,
1: 그렇죠.
5: 매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그거는 덜에 이렇고
1: 그래요. 그 문제 해결이네요. 예.
5: 예. 아, 생각밖에 정말 아이, 잠도 잘 오고 이 골가에도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건 그거는 무슨 고집병이 찾아놨겠지. 임시 소화면이나 치료하면 되지 않게 아이 약을 먹으면 그 등기 그 선생님인데
1: 정기친 교료법 예예
5: 예, 근데 아이 허리도 반듯하게 못 누워댄데 반듯하게 누울 수 있고 다리도 몇 번 뭐 그런 게 그래서 마음대로 걷게 되고 약은 내 축을 썼는데 그렇게 효과 맞습니다.
1: 그렇죠. 니 명경 선생 예. 호패 있습니다. 예예
5: 야 그래 어찌 감사한지 지금 한 번 더 가겠는데 아이가 사면 또 도실 거만 애수하고
1: 한 번 더 오세요. 나을 때 한 번 더 와야 됩니다.
5: 예. 나선데 또 가겠는가 이런 거
1: 예, 나을 때 한 번 더 보시면 근치가 됩니다. 예예
5: 예. 아이 근데 확실히 감사합니다. 우리인데
1: 예,
5: 내
1: 예.
5: 치료한 거 보고 뭐서 아, 정말 아무게 병 치료한 거 보니 용한 것 같아서 내 치료한 거 보고서를 세부에 가서 치료하고 왔는데 이랍니다. 그 이사 무슨 나이 어린 게 헷내기 무슨 아니 뭐 얼마 알겠는가 이게 다 효과 봐서 좋아한다.
1: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60년 경력에 비하면 이분이 20여년간의 경력을 장춘중위대 졸업하기 20여년간의 경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봐서는 어리지만 해도 경력은 너무 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와 소화계통의 문제를 치료한 분들 가운데서는 거의 만족하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예.
5: 이게 같은 사람마다 됩니다. 아, 보기에 그 헤매기 같은 게 어린 사람이
1: 예.
5: 중이 무슨 뭐 얼마 안 되는 관계 정박이 병이 효과가
1: 병 치료하니까 아니죠. 그렇죠.
5: 계속 땡긴다. 모두.
1: 예. 예.
5: 그리고 그 봤던 김에 내 그 흥강 치과
1: 흥강 흥강 예예 치과 예
5: 거기 내 이거 다른 데서 저 이미 대전에 들리러 한 게 자꾸 들떠서 이래서 이번에 아래 이가 그렇게 무슨 음식이나 뭐 자꾸 이렇게 드나지 그래서 그거 버리고 다시 하자고 그랬는데 이 선생님 야 선생님 정말 진짜에 한 자리 이거 돈 보고 자기 돈 버리는 중시 아예
1: 흥까꾸가 그랬습니다. 예예
5: 예. 아 뭐든 게 아 노현은 원래 이 잇몸이 쫄면서를 드놓을 수 있으니까
1: 그렇지.
5: 내 다 쓸어주겠으니 할 필요 없다. 돈 예.
1: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죠.
5: 버리고
1: 돈 버는 차원이라고 하면 원래 거 버리라 하죠. 예, 예 그래요.
5: 근데
1: 예.
5: 다시 자기 쓸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안 해주고 정 아이 때문 다시 오라고.
1: 보자고.
5: 그래,
1: 예.
5: 그런 게.
1: 대단하죠.
5: 선생님 쓸어서 예, 딱 맞춰준 게 그렇게 이뤘습니다.
1: 그래요.
5: 예. 그래,
1: 예.
5: 너무 감사해서 수고비를 드리자 또 아이 받지.
1: 그래요. 대단하죠.
5: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5: 예, 이게 도강중 위원회 감사드립니다. 예.
1: 예. 예.
5: 선생님들.
1: 우선 이사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환자를 위해서 아주 예. 준악하게 병치료 해주게 되어있으니까 고맙죠. 이제 리명길 예. 선생님 토요일 하루 빼곤 다 나오시고 영길씨 흥가병원에는 기본으로서 휴식일이 예, 따로 특별하게 없으니까 실험 놓고 찾아오세요. 예.
5: 예. 리명길 선생님도 정말 이술도 놓고 이독도 놓고 정말 예, 한자에 대해서 정말 따뜻하게 대하는 게
1: 그렇죠.
5: 정말 병이 절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1: 모두 취하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그래요.
5: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전화합니까?
0: 네.
1: 아, 그러면 말씀하세요.
6: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6: 예, 우리 동서가 그 뭔가 도강중위원회 가서 치료받고 효과 좋으니까 자기 본같이 오빠 형님도 치료를 받고 효과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우리 동서 내고 못해서 아주머니가 약항을 해가서 고생했는데 지금

0: 그분은 많이 도와주니까 또 자기 친척이 그 자비를 고생하는 분도 모시고 갔는데 그렇게 수의라 못이 타던 게 그 그분도 어떤 두번 치료받았는데 많이 좋답니다.
1: 어, 자기가 있게 되면 추위를 예, 많이 타고.
0: 그, 예. 이렇게 소름이라면 얻은 게 그것도
1: 자기만 하고. 하지. 그렇죠. 예, 예.
0: 그, 이, 딱, 그, 먼저 치료 한 분은 목이 딱 모이 걸린 것 같아서, 용, 그것도 모이 붙은 것 같아서 답답해서 그것도 계속 그랬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심장도 그, 아이, 답답하고 잠 못 자겠던 게 지금 모든 것이 온정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두 분이 지금 오늘 오전에 또 가겠다고 예약해달라고.
1: 어, 젊은 선생 찾는 거죠?
0: 예.
1: 예, 그렇습니다. 됩니다. 젊은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빨리 오시면 됩니다. 예, 예.
0: 그리고 내일, 그럼 뭔가 토요일 날에 우리도 오빠네, 그, 손녀가 지금 그, 뭔가, 여드름을 해가지고 고생했는데 오전 얼굴이 기본 상 이렇게 다 아물어가지고.
1: 아, 큰 해결입니다. 예, 예.
0: 예, 예. 그 움직이고 이렇게 많이 공개를 하니까 아들이니까 지금 이렇게 뭘까, 뭐 다시라도 못 먹게 하고, 일단 거기서 작업실 움직이면 다 못 먹게 하더라고.
1: 예.
0: 그래 놓으니까 그게 조금 힘들어 그렇지. 그래도 치료되니까 너무나 좋아하고.
1: 예.
0: 웃음기 돌아서 우리 오빠 이랬다. 야, 가서 그래 우울증이 올까봐 그게 걱정이 되지.
1: 그렇죠. 얼굴이 이뻐도 더 이쁘게 하고 싶은데.
0: 예. 나 있어가지고 이런 걱정하기 너무나 지금 기분 좋아한다.
1: 예.
0: 그래서 내일로 예약해달랍니다.
1: 책이면 피부까지 월요일부터 그 일요일 사이에 우수요일만 나옵니다. 화암부터.
0: 예,
1: 예, 예. 우수요일만 나옵니다.
0: 예,
1: 네, 찾아오세요. 완전히 가능합니다. 피부과에서는 예. 알아주는 명예에 속하니까 실 놓고 찾으면 됩니다.
0: 예, 뭐 바른 양 따위 바르고 그렇게.
1: 그렇습니다. 당약 한 가지로. 예, 예. 그렇죠.
0: 예.
1: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지금 젊은 선생님이 뭔가 치료를 받고, 갑상선 치료를 받고, 지금 많은 효과를 받습니다. 저는
1: 예.
3: 날이 뿍 빠진 거 아니냐고, 예? 그리고 목이 아프고.
1: 예.
3: 어제도 쓰러, 그리고 신경쇠 있어서 옆에서 이렇게 가고, 무슨 정신 아프게 되겠다.
1: 어, 그렇죠.
3: 근데, 예, 어제 갑상선하고, 그리고 신경쇠.
1: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항진이 다 그렇습니다. 많이 분비하거나, 갑상선 호르몬을 적게 분비하거나 이런 경우에 특히 적게 분비하는 경우에 다음에 이제처럼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지금 왜 자꾸 다리만 하던데 지금 땀도 덜 잡아가요. 영혼 기분도 좋고 나도 나들로도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어제 성격 아신다고
1: 그러는데. 어, 예, 예.
3: 예, 그런 거 왜 그랬었네 지금.
1: 갑상선 기능저하가 명확하게 이제 그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으면 뚱뚱해지고 자기만 하고 맥이 없고 기억이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젊은 선생 찾아서 보시는 게 확실하게 좋게 잘 찾으셨으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네.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저 이 위가 대단히 저 백부인이 딱 돌적인 것 같은데 단단한 이런 게 그다음에 성화돼서 그 내려가고 올라다가 올리도 뻗치면서 내려가고 올리 뻗치잖아요. 까니 야 어찌 그 바쁜지 막 입에서 그 냄새가 나서 죽이면서 지 국물이 막 올라오고 이렇게 애 먹었다만 근데 그 리맹길
1: 예 리맹길 선생님 예 예
4: 그 이거 그저 얼마 벌써 한 처음 먹어 한 처음 게라 이거
1: 한 번에 예, 예. 예. 일주일치
4: 먹거나 약간 백복이 쌀쌀해 나더라만
1: 예, 예.
4: 그래던 게 무슨 말이다 다 먹을까 그거 이곳에서 다 먹을까 벌써 아래 내려가는 게 아니더라만
1: 내리꺼지는 게 항 알겠냐
4: 예,
1: 그렇죠.
4: 꺼지더라만
1: 예, 예.
4: 그러면서 입에 냄새가 없더라만
1: 예,
4: 야 용합되다
1: 예예 예.
4: 그래서 저 이번에 또한번더 가다 먹자 내일로 여행합시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리맹길 선생 화목토 아니요
4: 예.
1: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토요일 빼고는 다 나오십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예
4: 잘 알았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그 젊은 선생님을 보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1: 아,
5: 예. 예 저는 지금 점이 발단 위병으로서 야 고생하다가 치료를 했는데 이런데 가서 어떤 위병이 완전히 나타나서 지금 밥 잘 먹고 찬 거 미니만 매운 거 미니만 먹던 게 지금 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 약이 처방이 묘방이 있습니다.

0: 나가면 또 위가 쓰리고 쓰리던 게 그 정도만 나왔었어.
1: 아, 그
0: 사람 아니는데 이런 게 진짜 지금 위가 쓰리던 것도 많이 나왔었어.
1: 예.
0: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또 어제 자자고 새니까 그냥 빼고 뭐 뭐가지 빼고 안 그래서 뭐 넘치는 것도 그냥 아프고 막 그 수술 지르면 아프고 그래서 어제 그런가 그래서 그 병원에가 물어보고 자자고 샌 갑상선이랍니다.
1: 갑상선에 결절이 있거나
0: 예예
1: 예. 갑상선 결절이
0: 예, 구병이 예, 예. 겁이 나서
1: 갑상선의 이상이
0: 예. 잘 안 났던 게 이 선생님 발치를한다는 방송 오더니까 이 조일만 선생님이 나는 신호 조일만 잘한가
1: 아닙니다. 예. 예. 전면을
0: 손도 그리 잘 합쳐도
1: 그렇죠.
0: 내가 또 방에 졸에 진짜 해보고 알더라 말이에
1: 예.
0: 좀 비교적 엉뚱하다고 그래서 어제 두번 지래 두번 지라게 비교서 목이 이렇게 잘못을 했을 것 같아 하고 지금 맥이 없어.
1: 갑상선 그 호르몬 분비가 균일하지 못하게 돼서 결절이 있다는 거 한 대 뭉쳤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일만 선수의 갑상선 결절, 갑상선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0: 그래서 말이요. 예. 내게 비교적 엄중하다면서 몇 번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 치료하고서는 오늘에 또 가겠는데 우리 그 진도 부모님도 또 자동차 지어드랍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 내 같이 갈까? 오늘에 두 분 예약되겠을까?
1: 완전히 됩니다. 오늘 오전에 두 분이 빨리 오세요. 시간은
0: 예, 예,
1: 어우 조금 넘어가더라도
0: 나는 영화 가서 예. 우리 오빠 우리 형님도 글쎄 자자랑선 지어드려서 목이 아파서 만나십니다 지금
1: 예, 예, 예, 예.
0: 오늘이 가겠어요 예?
1: 예 그렇게 하셔 두 분 찾아오시는
0: 예, 예,
1: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동생이 음식을 유치소에 있으니까 예, 음식을 먹게 된 생각이었던 게 어떤 예, 음식을 지었는데 단지은 애가 잘 먹고 있답니다. 사도 잘
1: 예.
3: 예 그리고 예, 참 우유나 예, 참물나 과일을 못 먹었는데 지금 예, 예, 한라를 좀 조금씩 먹고 있답니다.
1: 그래요? 예.
3: 예. 예 그리고 예, 그런 이 동생이 침전지 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예, 두 번 치료를 하니까 예, 지금 많이 나았답니다.
1: 리맹글 선생 찾아보신 걸로
3: 예,
1: 예 좋은 효과를 예, 보셨다 그렇죠.
3: 예, 아침에 일어나면 봐서 10분에 화장실을 두 번 갔답니다. 정상이 못 돼서 그러던 게 이것도 여튼 거의 정상으로 된답니다.
1: 대단하죠.
3: 그래서 예. 이제 좀 조금 치료를 하고 위도 좋고 이빨도 좀 힘들기도 하지만 예, 그런 참깨나 참물이나 따가운 거 먹으면 새콤새콤 해서 못 먹었는데 지금 치료를 한번 받았는데 더 치료를 받고 위도 좋고 이빨도 좋고 하면 9월 말쯤 한국을 데리고 나가서 일하겠다 예, 이명진 선생님이 정말 영하다고 예.
1: 치열하고 있죠.
3: 예, 약속도 예. 저렴하고 영 감사하다고 합니다.
1: 저는 사회적으로 인정합니다. 리명규 예. 선생님,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1: 지금 도강 중년에는 우산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확하게 진단을 하고 확실하게 처방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도강중년에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병치료에서는 도강중년이구나 이 정도까지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특히 도강중년 2층에 흠과 구강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단순 리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어떻게 편리하면 어떻게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제처럼 틀리가 힘든 걸 그 교정해서 다시 쓸 수 있게 우리 객관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세포는 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니 같은 것은 그거는 완전히 세포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나온 그런 제품에 속하게 돼 그거는 변하지 않고 뭐 세포는 수축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지간하면 원 그 틀니 같은 걸 살리는 차원에서 한다는 게 보통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해도 이렇게도 여러 환자분들에게 경제적이고 편리한 조건을 상조해서 여러분들한테 연길 흠과 공항에서는 이미 여기 와서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어젠가는 그 무료로 검사하고 발펜하고 그리고 직접 치아를 씻는데 19원 90전에 한번 씻습니다. 치아를 씻는데 이게 얼마나 싼 가격인데요. 아주 말쑥한 치아를 찾는데 그건 위에다 씌우느라 하게 되면 큰 돈이 드는데도 이렇게 다 하게 되어 있고 모든 치아를 고정하고

0: 분리를 하고 임플란트하고 이런 데 다 봐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찾아봤을 때. 그리고 최기명 피부과 주임의사 선생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피부과의 문제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두 개 극단에서 피부과 문제가 많이 범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노년층에 다 하나는 그 젊은 한참 그 모든 기능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 이 중에는 청소년 가운데서 피부과 문제가 호르몬 분비 때문에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오게 되면 대상포진이라든지 백전풍 어려운 질병이죠. 소보짐, 습진,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후이츠자병이라든지 그 외에도 뭐 바깥에 내놓고 뭐 말하기 싫은 매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네. 잘 치료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장. 원작 위외 외손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태똥은 굳은 얼굴로 한참 말없이 앉아있다가 다시 물었다. 나중에 석달개가 정나라 군대와 담판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일, 그건 말이 담판이지 실은 기말일세. 노인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태평군은 사방으로 포위된다다가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식량을 구할 수도 없었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진 것이지. 삭달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지만은 몇 해 동안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을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지. 정군이 태평군을 한 걸음 한 걸음 핍박하는 것은 적장의 머리를 원하기 때문이었으니 삭달개는 부하들의 목숨이라도 건져볼까 하고 낙병장한테 편지를 썼다오. 졸세를 하려고 두 임금을 모시는 일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할 일이 아니지만은 군사를 구하는 일은 의로운 뜻을 품고 떨쳐 일어난 자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 대장부로 태어나 나라를 위해 변방을 열고 나라에 보답할 수 없을진데 어찌 목숨을 아까워하겠는가. 하지만 이 목숨으로 우리 군사들을 구할 수 있다면은 나를 버릴 것이다. 이 편지의 내용을 청나라 황제에게 전해주기 바란다. 우리의 병사들을 죽이

살지 말고 백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백성으로 살게 하고 군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군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덕을 베풀어 달라. 이 조건을 들어준다면 나 석달개는 자결하고 태평군은 항복할 것이다. 나는 이대로 싸우다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고 머리와 몸이 떨어지더라도 욕되지 않을 것이다. 당구경과 정군의 장수들은 편지를 받아보고는 속임수를 쓰기로 했네. 장수 양응강과 유격왕 송림이 병사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석달개를 만났지. 그들은 석달개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였어. 그러면서 대도하는 쉽게 건널 수 없는 천연 요새인데다가 태평군이 이미 보유되었으니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러 가면서 심하고에 가서 뒷일을 의논하자고 했어. 석달개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 석달개가 거느린 장수 한 명은 심지어 양응강과 송림을 죽이려고 했으니 말이오. 하지만 그들이 하늘에 맹세한다는 둥 어쩐자는 둥 하면서 달콤한 말을 늘어놓자 석달개는 그만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어. 이튿날 석달개는 몇 사람을 데리고 양응강을 따라 심학으로 떠났어. 하지만 양교에 숨어있던 군사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지. 세상을 호령하던 영웅은 어이없게도 그렇게 스스로 올가미에 걸려들고 만 것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지요? 석달개는 어디로 압송됐습니까? 이튿날 대수보로 끌고 갔다가 곧장 성도로 압송해갔지. 그리고 얼마 뒤 죽여버렸네. 석달개를 신문한 관리는 떳떳하고 굳센 기백이 얼굴에 서려 있었고 비굴한 기색이 없이 꿋꿋이 절개를 지켰다고 했어. 죽으면서도 그는 태연하였지. 청나라 조정은 석달개의 무리를 베어 호부까지 끌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구경시켰어. 북경까지 가려고 했지만은 길에서 썩는 바람에 그만두었다고 했지. 가장 처참한 것은 2천 남짓 남은 태평군 병사들이었어. 무사히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속여서는 대수보로 데려간 뒤에 6월 19일 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몽땅 죽여버렸단 말이오. 대수보에 가면은 버려진 무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네. 모태똥은 한참 지나서야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석달개는 분명 영웅입니다. 하지만 적들이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믿었지요. 그러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네요. 착한 백성들은 언제나 적들에게 환상을 품고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노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선생 말이 맞네. 석달개는 적들이 자기 머리만 욕심내는 줄 알았지만은 적들이 어찌 그의 머리만 가지려 했겠는가. 때마침 하늘에서 전동 소리가 들려오면서 집안이 어두워지었다. 노인이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다. 가맣게 구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고 이때로군. 석달개가 이끄는 군대가 지나갈 때도 이런 날씨였네. 노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에 들어와 앉으며 술잔을 들었다. 자네들 군대도 대도하를 건너러 간다지. 내 말을 명심하게 빨라야 하네.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기울였다. 땅을 뒤흔드는 천둥소리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다.

장계석은 대도와 상공을 시찰하면서 모태똥을 두 번째 석달계로 만들려고 한다. 주의원들의 마음은 엄청난 압력에 시달려 꿈속에서도 배에 관한 걱정뿐이다. 홍군은 차로를 지나 이족 지역을 완전히 벗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좁은 산골짜기와 구불구불한 산길이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었으니 어디 가나 알록달록한 꽃들에 만발하고 샘물이 흘렀다. 풍경은 아름다웠으나 구경할 여유가 없었다. 그들은 빨리 대도를 건너려는 생각뿐이었다. 전사들은 지휘원들보다 홀가분한 편이었다. 저지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지만 대수로워하지 않았다. 그건 그들의 상급에서 도맡아 처리할 일이었다. 홍군 전사들은 이족 지역을 지나며 보고 들은 재미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걸었다. 하지만 지휘원들은 사정이 달랐다. 선두부대 사령인 요백성과 정치비원 서병진은 말이 없었다. 요백성은 늙은 부루마를 타고 간신히 걸어가는 홍군 대우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의 목에는 망원경이 걸려져 있었고 몸에는 지도 가방과 자루가 휜 우산을 메고 있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돌레의 산봉우리, 냇물, 들꽃, 전사들의 웃음소리는 모두 남의 일이었다. 배만 있으면 될 텐데. 요백성이 중얼거리였다. 작전국장 슬픈 부루마를 따라가다가 무슨 짓이라도 하는가 싶어서 앞으로 가보았다. 배만 있으면 무슨 방법이든 생길 텐데 말이여. 슬픈 마루에 앉아 뚫어져라 앞만 바라보는 요백성을 보고서야 그가 혼자말로 중얼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슬픈 고개를 돌려 서병진을 바라보았다. 총참모장 동지도 참 못 말리는 분입니다. 자꾸 혼자 뭘 중얼거리신다니까요.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서병진이 마루에서 물었다. 배만 있으면 방법이 생길 거라 하신데 어제 한밤중에도 그런 말을 하더군요. 나는 무슨 의논할 말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쿨쿨 자고 있지 않겠나요? 실은 나도 꿈을 꾸었는데 단번에 배에 다섯 척이 생겼어요. 앞서가던 홍군 제1군단에서 급히 공습 나팔을 불었다. 부대는 길가에 멈추었다. 장정에 오른 뒤로 이런 일이 잦았다. 전사들은 숨을 돌릴 틈이 생겨 좋아했다. 노백성과 서병진이 모두 말에서 내리자 마부가 길가에서 나무가지를 꺾어 말에게 덮씌웠다. 곧 적기 세대가 나타났다. 저 거북이가 또 알라우러 왔나 본데? 누군가 외쳤다. 에이, 오늘은 궁동에서 연기만 하는데 뭘? 하지만 이번에는 알도 연기도 아니었다. 비행기는 공중에서 한 바퀴 빙 돌면서 선전문을 쫙 뿌리고 돌아갔다. 순식간에 알락달락한 종이가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더니 흐느적거리며 날아 내려왔다. 호위병이 가까운 산비탈에 떨어진 이 선전문을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손바닥만한 종이에 검은 글자가 한가득 박혀 있었다. 공산군 병사들, 앞에는 천엄의 대도하가 있고 뒤에는 수십만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다. 당신들은 이미 전군이 봉밀들 궁지에 몰려 있다. 주덕과 모태똥도 이제는 두 번째 석달계가 될 것이다.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하기를 바란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서병진은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선전물을 노백성에게 넘겨주었다. 노백성은 선전물을 힐끗 보더니 사정없이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고개를 쳐들고 하늘에 흩날리는 선전문을 보면서 한마디 하였다. 평생

개구리가 고니고기 먹고 싶어 눈이 달았네. 며칠 전에 로이칸 신문을 보니 장계석이 비행기에 앉아서 대도와 전설을 둘러봤다고 하던데 지금도 왔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작전국장 슬픈 빙빙 도는 적기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럴 리가 있겠나. 노백승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벌써 부대 배치를 끝냈을 텐데. 하지만 장계석은 정말 그들 머리 위에 있었다. 그는 군복을 입은 채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 깊은 골짜기 사이로 흐르는 물살을 내려다보았다. 장계석은 이강의 모든 희망을 걸었다. 곁에는 진성이 지도를 들고 앉아있었다. 안순장은 도대체 어딘가? 장계석이 물었다. 저기 물이 굽이져서 흐르는 곳에서 좀 삐죽이 나온 곳이 바로 안순장입니다. 진성이 몸을 일으키며 손으로 가리키었다. 저기 둥그런 산 옆에 있는 곳 말인가? 그렇습니다. 조그만 마을이군. 그렇습니다. 아주 작지요. 백가구가 될까 말까 한 곳인데 석달계 군대는 저기에 갇혀 거의 절반이 죽었답니다. 장계석은 눈이 휘둥그레서 그 둥그런 산을 바라보았다. 그는 태평군이 섬멸되는 전경을 상상하면서 흥이 나서 물었다. 그 후에는? 네, 그러다가 군사를 이끌고 아래로 포위를 뚫고 나갔지요. 진성은 대도와 물줄기를 따라 이어진 널찍한 곳을 가리키었다. 저기가 노아선이라는 곳인데 석달계의 많은 군사들이 저강으로 쫓겨 들어갔지요. 왕후 셋도 저 물에 뛰어들었답니다. 이야기에 푹 빠진 장계석은 그것이 70여 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밤낮으로 홍군을 쫓고 있는 이야기 같아서 재미가 났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올랐고 대머리에도 붉은 빛이 감도는 듯이 보였다. 설악이 이미 덕창에 이르지 않았나? 예, 맞습니다. 진성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더 빨리 서두르라고 이러지. 이번에는 꼭 한 번에 성공해야 해. 예, 알겠습니다. 비행기는 남쪽 기슭을 따라 천천히 방향을 들었다. 강기슭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장계석이 아래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건 사기를 정리하는 거겠지? 예,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군. 장계석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배야. 남쪽 기슭에는 한 척도 남겨서는 안 돼. 예, 벌써 몇 번째 일렀는지 모릅니다. 유관장님 명령대로 나무 조각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행기는 북쪽 기슭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우는 어디인가? 장계석이 물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진성이 지도를 보며 대답을 했다. 양삼하고 유문에는 한은에 닿았겠지? 네, 그렇게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럼 내 진서를 떨어뜨리게. 예, 알겠습니다. 진성은 편지가 들어있는 자루를 대도화해서 가까운 자그마한 도시에 떨어뜨리었다.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장계석이 자주 쓰는 방법이었다. 듣자니 전번에 위원장님께서 양삼을 격려한 전보가 한몫 톡톡히 했답니다. 진성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가 뭐라고 했지? 양삼한테 낙병장이 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말인가? 장계석이 피식 웃었다. 진정한 낙병장은 나지, 어? 장계석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었다.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모여들더니 이윽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홍군은 험한 산길을 따라 계속 전진하였다. 료백성은 자루가 휜 우산을 들고 걸었다.
서병진은 거무스름한 삿갓을 쓴 채 뒤를 따랐다. 십리쯤 가자 날이 저물었다. 좁은 산골짜기는 더욱 어두컴컴하였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살풍이 올려

사라진 지 오랜 걸요? 설풍이 대답했다. 혹시 대도와 물소리가 아닐까? 어릴 때 강가에서 자라면서 가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서병질이 한참 귀를 가다듬고 듣더니 말을 했다. 맞을 겁니다. 이젠 대도가 뭘지 알았으니까요. 설풍이 대답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외순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 내내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0: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소필 두 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제목이 햇빛 독서와 불빛 독서이고 다음 작품 제목은 절세의 비행입니다.

소필. 햇빛 독서와 불빛 독서. 책을 읽는 행위는 단순한 글자 읽기를 넘어서 우리 삶의 조용한 온기를 불어넣는 정신의 요해입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빛에 따라 달라지는 독서의 느낌을 예민하게 느껴왔다. 창밖으로 쨍한 햇살이 쏟아지는 낮에 읽는 책과 어두운 밤 은은한 등불 아래 펼치는 책은 같은 책이라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품고 다가온다. 햇빛 속 독서는 삶의 활기와 깨달음을 주고 불빛 속 독서는 마음의 평온과 위로를 선사한다. 두 가지 빛 아래에서 이어지는 독서의 시간은 나의 내면을 다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넓혀주는 소중한 일상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책을 읽는 시간은 나의 하루 중 가장 밝은 순간이다.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커튼을 걷으면 부드러운 햇살이 방 안 가득 퍼져 바닥과 책상을 밝게 물들인다. 이런 날에는 굳이 복잡한 일을 계획하지 않아도 따뜻한 햇빛을 안고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풍요롭게 시작된다. 햇빛은 인공 조명과 달리 자연이 내려준 순수한 빛이다. 눈의 부담이 적고 몸과 마음의 생동감을 불어넣어준다. 낮에 밝은 빛 속에서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고 작가의 생각과 이야기의 맥락이 더 명확하게 이해된다. 햇빛 독서는 특히 성장과 배움에 어울리는 독서 방식이다. 학창시절 시험을 준비하거나 지식을 쌓을 때 나는 언제나 낮의 햇살 아래 책을 펼쳤다. 밝은 빛 속에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어려운 내용도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소설을 읽을 때도 햇빛은 이야기의 분위기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준다. 자연의 햇살이 책장 사이로 스며들 때 주인공의 기쁨은 더욱 밝게 다가오고 희망적인 메시지는 마음 깊숙이 새겨진다. 따뜻한 햇빛을 맞으며 책을 읽다 보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잠시 사라지고 현재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게 된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 창가에 앉아 시집을 읽는 경험은 특별한 여울을 남긴다. 뜨거운 기온이 밖에 가득하지만 실내에서 햇빛을 받으며 읽는 시 구절들은 오히려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자연과 삶에 대한 시인의 섬세한 시선이 밝은 빛과 어우러져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동을 선사한다. 가을의 부드러운 해질녘 햇살 아래에서의 독서는 또 다른 무엇이 있다. 노란 빛이 책 페이지에 스며들며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들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 이처럼 계절마다 달라진 햇빛의 색과 온도에 따라서 독서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이 주는 특별한 선물이다.

햇빛 독소는 나에게 성장과 긍정을 가르쳐준다. 밝은 빛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갈 힘을 주고 책속의 지혜와 만나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 힘들고 지친 날에도 햇빛 아래 책을 읽다 보면 세상에는 아직 많은 아름다운 것과 배울 점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햇빛은 눈을 밝게 하고 책은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밝음이 겹치며 나의 내면은 점차 넓고 단단하게 성장했다. 밤이 깊어 세상이 고요해지면 불빛 독서의 시간이 찾아온다. 해가 지고 거리의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밤.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 등불만 켠 채 책을 펼치는 순간은 나에게 가장 편안한 휴식이 된다. 낮의 분주함이 사라진 밤은 오로지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다. 희미한 불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추고 오직 나와 책만 남은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준다. 불빛 독서는 햇빛 독서와 정반대의 매력을 지닌다. 낮의 독서가 적극적인 배움과 성장을 추구한다면 밤의 불빛 독서는 내면을 돌아보고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다. 하루 동안 겪었던 스트레스와 피곤이 은은한 등불 아래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책 속의 이야기와 문장이 마음에 부드럽게 스며든다. 낮에는 바쁜 일상에 쫓겨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의미, 자신의 감정,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밤의 조용한 독서를 통해서 돌아보게 된다. 비가 오는 밤이나 바람이 부는 깊은 밤에 읽는 책은 더욱 깊은 여운을 남긴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오고 방 안에는 오직 등불에 흔들리는 빛만 가득한 순간, 책 속의 세계는 더욱 몰입감 있게 다가온다. 감성적인 수필이나 인생 철학서를 읽을 때는 불빛 독서의 진가가 더욱 드러난다. 작가의 진솔한 이야기와 삶의 깊은 통찰이 희미한 불빛과 어우러져서 마음 깊숙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때로는 슬픈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의 감정을 정리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읽으며 위로를 받기도 한다. 어릴 적 밤늦게까지 책을 읽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부모님께서 잠을 재촉하셨지만 나는 작은 책가방 등불을 켜고 이불 속에서 몰래 책을 읽었다. 그때 희미한 불빛은 두근두근하는 설렘과 호기심을 가득 품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나만을 위해 펼쳐진 것처럼 느껴졌고 책 속의 주인공과 함께 웃고 울며 어린 시절의 상상력을 키워나갔다. 그 시절의 불빛 독서는 나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준 밑거름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독서에 대한 열정을 이어오게 만든 원동력이다. 성인이 된 지금의 불빛 독서는 더욱 차분하고 깊은 의미를 지닌다. 바쁜 직장 생활과 일상의 반복 속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는 유일한 휴식처가 바로 밤의 독서 시간이다. 화려한 조명과 소음이 없는 조용한 밤. 책을 펼치면 모든 외부의 방해 요소가 사라진다. 오롯이 글자에 집중하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은 정신적인 휴식이자 성찰의 기회가 된다. 낮에 내린 잘못된 판단, 미처 돌보지 못한 자신의 마음,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 등을 책 속의 지혜를 통해 정리하고 다듬을 수 있다. 햇빛 독서가 세상을 향한 시선을 넓혀준다면 불빛 독서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 햇빛은 외부의 세계를 배우고 탐구하게 하는 빛이고 불빛은 내부의 세계를 정리하고 성숙하게 하는 빛이다. 두 가지 빛은 서로 보완하며 나의 독서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낮에는 밝은 햇살 속에서 적극적으로 지식을 쌓고 세상을 배우고 밤에는 은은한 등불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듬는 것이다. 요즘은 스마트 기계 발달로 언제든지 전자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종이책을 펼치고 사연의 햇빛

빛과 인공의 불빛 아래에서 독서하기를 좋아한다. 화면의 차가운 빛과 달리 햇빛은 따뜻한 생명력을 품고 있고 불빛은 부드러운 위로를 담고 있다. 책페이지를 넘기는 촉감, 빛에 따라 달라지는 종이의 질감, 글자에 스며드는 빛의 느낌은 디지털 독서에서는 느끼지 못한 소중한 감각이다. 때로는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햇빛에서 불빛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아침 햇살로 시작한 독서가 해질녘을 지나 밤의 등불 아래까지 이어질 때 나는 세상의 흐름을 느끼며 동시에 자신의 성장을 체감한다. 낮의 활기와 밤의 고요함이 어우러진 독서의 시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나의 삶의 일부가 됐다. 책은 결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빛 아래에서 이어지는 독서의 순간마다 조용히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 희망과 성장을 선사한다. 햇빛 독서는 나에게 용기를 주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만들어주며, 불빛 독서는 나에게 평온을 주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준다. 밝은 빛 속의 배움과 어두운 빛 속의 성찰이 겹치며 나의 인생은 더욱 깊고 풍요롭게 채워진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햇빛과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을 것이다. 아침의 따뜻한 햇살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꿈을 키우고, 밤의 은은한 등불 아래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지할 것이다. 빛과 책이 함께하는 이 소중한 일상은 바쁜 세상 속에서 나를 잃지 않게 해주는 의미이며, 언제나 성장하고 따뜻한 마음을 요지하게 만드는 소중한 행복이다. 햇빛과 불빛이 만들어내는 독서의 여정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며, 그 속에서 나의 내면은 언제나 밝고 풍요롭게 빛날 것이다.

소필 절세에 비해 가을이 깊어지고 하늘이 점차 높고 푸르게 들면 어김없이 하늘로 철새들의 비행이 펼쳐집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날갯짓 소리와 선명한 균열은 쓸쓸하면서도 웅장한 감동을 선사한다. 어릴 적에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새들의 모습이 예뻐 눈을 떼지 못했지만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지금 철새 비행을 바라보며 깊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철새의 반복적인 이동은 단순한 계절의 순환이 아니라 삶의 끈질긴 의지, 떠남과 만남의 순환, 그리고 끝없는 성장과 도약의 여정이다. 매년 같은 하늘을 나는 철새들의 비행은 조용하게 나에게 삶의 태도를 가르쳐준다. 철새는 태어난 순간부터 정해진 여정을 따라 살아간다. 따뜻한 남쪽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오면 다시 북쪽으로 날아가 번식하며 삶을 이어간다. 수천리의 긴 하늘길을 쉬지 않고 비행하는 그들의 모습은 언제 보아도 경이롭다. 인간의 눈에는 단순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철새에게 매번의 비행은 새로운 도전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여정이다. 하늘길에는 거센 바람과 비, 짙은 안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때로는 지친 몸을 잠시 나뭇가지에 기대어 쉬기도 하고 모기를 찾아 낮은 하늘을 맴돌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새는 결코 여정을 멈추지 않는다. 어린 시절 고향 마을에서 바라본 가을 하늘의 철새 군락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높은 하늘에 일렬로 늘어선 철새들을 보며 나는 언제나 오랫동안 서 있었다. 시골의 조용한 하늘에 울려 퍼지는 새들의 울음소리는 가을의 쓸쓸함을 더했지만 동시에 먼 곳을 향한 설렘을 심어줬다. 그때는 왜 철새가 매년 먼 길을 떠나는지 깨닫지 못했다. 단순히 추위를 피하고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비행에는 삶에 대한 끈질긴 집념과 미래를 향한 믿음이 담겨있었다. 철새 비행은 떠남에 대한 깊은 의미를 품고 있다. 인간은 익숙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본성이 있다. 하지만 철새는 언제나 익숙한 공간을 떠나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

익숙한 땅의 따뜻한 기억, 편안한 휴식처를 뒤로하고 낯선 길을 떠나는 모습은 삶이란 결국 멈추지 않은 이동임을 알려준다. 우리의 삶도 절세 비행과 다르지 않다. 어릴 적 고향을 떠나 학교로, 직장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떠나는 모든 순간이 절세 여정과 같다. 떠남은 언제나 아쉬움과 쓸쓸함을 동반한다. 익숙한 사람들과의 이별, 익숙한 풍경을 뒤로하는 순간이 허전함은 절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매년 같은 길을 지나지만 매번의 비행은 결코 같은 경험이 아니다. 지난해 함께 비행했던 동료 중 일부는 중도에서 힘을 잃고 떨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동료와 만나 함께 여정을 이어가기도 한다. 그렇게 절세 비행에는 이별과 만남이 반복된다. 삶의 모든 순간이 떠남과 만남의 연속임을 절세는 조용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철새 비행이 단순한 고난과 쓸쓸함만 갖는 것은 아니다. 긴 비행 끝에 맞이하는 새로운 터전은 그들의 모든 고생을 보상해준다. 차가운 겨울을 피해 찾아온 남쪽의 따뜻한 바다와 들판, 봄이 되면 펼쳐지는 푸른 초원과 풍부한 먹이들은 긴 여정의 결실이다. 고난을 감내한 뒤에 찾아오는 평온과 고요는 비행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힘든 과정을 견디고 나면 비로소 성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모든 떠남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절세는 결코 혼자 비행하지 않는다. 수많은 무리가 격려를 이루어 함께 하늘을 나는 모습은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일렬로 정렬하고 선두의 새가 바람을 가르면 뒤따르는 새들은 그 바람이 흐름을 타고 힘을 절약하며 비행한다. 서로의 힘을 유지하고 서로의 뒤를 따르며 긴 길을 함께 이어가는 모습은 공존과 연대의 소중함을 보여준다. 삶의 여정 역시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며 어려운 길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의 비행이다. 때로는 강한 폭풍이 몰아쳐 균열이 흩어지기도 한다. 갑작스런 자연의 변화로 서로 흩어져 혼자 비행하는 순간도 찾아온다. 그런 순간 절세는 두려움이 떨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가른다. 혼자서 바람을 이겨내고 방향을 찾아가는 모습은 개인의 의지와 강인함을 보여준다. 삶에서도 누구나 홀로 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주변의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순간이다. 그때 절세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방향을 찾아가는 강인함이 필요하다. 절세 비행은 기다림과 순환의 미학을 담고 있다. 떠나간 절세는 결코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다. 계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다시 같은 하늘을 지나 돌아온다. 그들의 반복적인 비행은 삶의 희망을 의미한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가을과 겨울에도 봄이 오면 다시 돌아오는 철새처럼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희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지나면 행복과 평온이 돌아오고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 요즘은 도시의 고층 빌딩과 복잡한 거리 풍경 속에서 절세 모습을 자주 보기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가을이 깊어질 때면 여전히 높은 하늘을 지나는 절세들의 군열을 발견할 수 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삶의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나에게 절세 비행은 조용한 위로와 깨달음을 선사한다. 우리는 때로 현재 고난에 갇혀 미래를 잊고 작은 실패에 좌절하며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지만 수천리의 길을 쉬지 않고 비행하는 철새를 보면 모든 어려움은 지나가는 순간일 뿐입니다.

며 삶은 끝없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철새는 결코 목적지를 쉽게 얻지 않는다.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견디고 지친 몸을 이끌고 비행한 끝에 비로소 원하는 터전에 도착한다. 그들의 비행은 성공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끈질긴 노력과 인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꿈을 향한 길은 언제나 험난하고 지치는 과정을 동반한다. 하지만 철새처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을 나는 철새들을 바라보며 나는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철새 비행처럼 수많은 또남과 만남, 고난과 성장의 순간으로 가득했다. 학생 시절에 떨리는 꿈, 사회 나와 겪은 좌절과 성공, 사람들과의 이별과 만남이 모두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여정이었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나의 하늘을 비행해야 할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비가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철새 강인한 의지를 배워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싶다. 철새 비행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떠남의 용기, 만남의 소중함, 고난을 견디는 인내, 함께 나아가는 연대, 미래를 향한 희망이 모두 담겨있다. 매년 가을과 봄, 하늘에서 펼쳐지는 철새들의 비행은 조용하게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달한다. 멈추지 않는 비행처럼 우리의 삶도 언제나 앞으로 나가야 한다며 모든 순간의 경험이 쌓여서 더욱 단단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오늘도 높고 푸른 하늘에 철새들의 곤열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그들의 날갯짓은 가을의 쓸쓸함을 담고 있으면서도 희망의 빛을 품고 있다. 나는 철새의 비행을 바라보며 다짐한다.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철새처럼 강인하고 끈질기게 나아가며 또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매 순간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늘길 철새는 끝없는 비행처럼 나의 인생 여정도 언제나 희망을 품고 계속될 것이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부부로서 연인으로서 함께 걸어가는 모든 분들을 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정권 작사, 지혜선 작곡의 안룡수 마복자 가수가 부른 우린 그냥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이 노래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온 길,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화음이 동행의 소중함을 더욱 깊게 전해줄 것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끔 충전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박경만 작사, 김창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쉼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편안한 쉼을 선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아름답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 리하 작사, 류현근 작곡의 당신과 나 함께라면을 전해드립니다.

0: 있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소선어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소선어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교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의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로 호박은 순충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구산맞이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8곽을 더 드리고 16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경찰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선이박사, 장수로방,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구삼 특수한 우리 자치주 건립 명절을 맞이하는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보통 여기에 현금권 천 원을 빼주는 우대 활동은 1년에 한두 번 있으면 많이 있는 건데 이번에 이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국가 쌈부웨이를 하게 되면 여기서 알아주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국가 자연과학 연구 중심인 중커위원회에서 그리고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라면 전 나라의 모든 경제 생활을 거기에서 안배하는 개혁 경제의 중요한 핵심 그 부위에서 기술 산업 추진 항목에 속하는 이게 바로 천이박사입니다. 그 중국 과학부의 국가 싱허계획 주안 추진 항목에 속하는 이런 이 제품 자체가 천이박사에 속하는데 국가 산부의 추진 항목에 속하는 천이박사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하게 진행되는데요. 498원에 10월간 복행할 수 있는 건 16각을 사면 숨각을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과의 10각과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한각의 가격은 19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CAMP 이슬이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여름으로서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라 하지만 해도 이 제품을 150세로 갈 수 있는 충족한 리런근거와 이러근거를 제공하는 이런 제품 자체가 바로 천이박사에 속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수로방이 제품 자체는 한각에 198원인데요. 이 제품은 한국의 의 처방에 속하는데 우리 오늘 매인들이 바로 의 처방 대우를 받아서 황제의 그 대우를 받는 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98원 한각에 하게 되어 있는데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한 번만 딱 복용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머리가 명석해지고 맥이 나고 저녁에 잠이 잘 오고 순환 장애가 풀리고 소화가 잘 되고 모든 계통이 콤팥이 좋아지게 되고 골격이 좋아지게 되고 종합으로 좋아지는 제품 자체가 바로 장수로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모두 28가지 큰 처방에 속합니다. 40각을 싸면 40각을 드리고 천 원은 빼주고 눈에 붙이는 거약 10각을 드리게 됐는데요.

0: 한가게 가격은 8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기회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명서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겠다며 눈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눈병을 치료해주는 데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완치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 조합 21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우대 활동이 한 가게 598원이라 하는데요. 15가게에 15각을 드립니다. 한 각은 30일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 1,000원 현금권을 빼줍니다. 1,000원을 총값에서 빼줍니다. 아주 드문 우대 활동입니다. 그리고 10각 눈에 붙이는 고약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하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저기 밥사 먹는 한자입니다.
0: 아, 예, 어떠세요?
2: 예, 어전에 1년 반도 넘어 먹었어요.
0: 아, 잘 복용하셨네요. 예. 이게 중앙의 그 발전계획위원회 3부의 추진 항목에 속하는 이런 제품이니까 의심할 바가 없어요. 효과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의 보증하는 좋은 제품이죠. 선택이 잘 됐습니다.
2: 예, 제가 예, 다른 사람보다 예, 신경이 좀 특별하게 예민하다 말이에요.
0: 아, 예, 예. 예.
2: 그래가지고 예, 좀 이제 누구 어딘가 말해도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예, 이 가슴이 땅하고 그래서 그림에 자꾸 잠 못 하겠습니다.
0: 감기가 막혀서 그런 겁니다. 예. 감기가 예, 막혀서 쉽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2: 예, 그래, 뭐, 잠도 못 자고, 가슴이 계속 부끄러워하네, 밥도 못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알게 됐습니다. 그 위로도 팍 내리고, 예. 잠 못 자는 게, 예, 잠도 못 자지만, 거기다가, 예, 꿈을, 그죠? 꿈을 끼다 일어난단 말입니다.
0: 아.
2: 식은땀이 계속.
0: 대뇌 휴식은 못 한다는 걸 말합니다. 계속. 예, 예.
2: 식은땀이
0: 예.
2: 계속 나고, 그러면 밥 못 먹으니까, 예, 살이 그래도 팍팍 내립니다.
0: 어, 그렇죠.
2: 예, 심했습니다.
0: 살이 그렇게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 억제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살이 내린다는 예. 것은 당신의 근육이 쫄아들고 모든 공능이 저하를 의미합니다. 나이 드셔서 살이 내린다면 그게 올라붙기 대단히 힘든데요. 떨어지는 건 빠르지만 올라붙는 건 아주 시간은 길게 써야 합니다.
2: 그래서 예, 우연하게 예,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광고 약도 먹어보고 중이들이 배웠습니다. 약도 먹어보고 예. 괜히 혈액을 볼 것처럼 하다가도 또 이래 반하고 반복이 자꾸 오더란 말입니다.
0: 그렇죠.
2: 그러다가 우연히 전이 박사를 먹고서 지금 이거 지금 한
0: 1년 반 썼다니까 잘 썼습니다. 예.
2: 해결 받아가지고서 이제 잠도 잘 자고 밥도 맛있고 예. 나가 활동해도 아무런 부담도 없이 여기 온다 어지간한 말 해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랬단 말입니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 특히 또 이게 예. 힘이 옵니다. 이거 먹으니까.
0: 그럼요.
2: 예. 예, 밥 잘 먹어 그런지 자관이 맥이 나서 나가 활동하는데 아무런 모병도 없습니다.
0: 어, 큰 문제겠죠.
2: 예, 그래서 먹다 먹다 나이가 언제는 1년 반 넘어 먹었는데 진짜 이거 너무 내 몸에는 너무 합당한다.
0: 예.
2: 그래, 우리 오빠도 있는데 이게 그, 내들 그런, 나 세상을 내 마이를 보상한단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내 참당사를 그 전에 내 쌍도 조금 대접시켜 됐습니다.
0: 예.
2: 근데 그거 다 썼거든요. 영 좋단다. 기억력도 돌아오고, 예. 이렇게 힘도 오고, 이게, 예. 혈압 조절이 잘 될까 그런지 영 좋다니 그랬네. 예. 계속 먹겠다 합니다.
0: 그렇죠.
2: 예. 이번에 또 가격이 또 오른다, 제가.
0: 예.
2: 가격이
0: 9월 7일부터 이제 가격 빼고 오른답니다.
2: 7일이죠, 오른가?
0: 예, 월요일. 예,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예.
2: 진 함지 한개 몇 가구 싸면 몇 가구인가?
0: 지금 천희 박사는 16각을 싸면 20각을 주고 1,000원은 빼주고 눈에 붙이는 아. 고약 10각을 줍니다. 아, 16각에 그래. 20각 줍니다. 많이 줍니다. 예.
2: 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 먹길래 해서 그말 대답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아, 두 분이 형제간이니까 두 분이 이렇게 싸는 예. 게 좋습니다. 16가게 예. 20가게 주고 1,000원 빼주고 예. 이러니까 이때 한 가게 가격은 1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498원으로부터 예. 이 정도게 되면 예. 대단하죠. 예예.
2: 예. 예.
0: 예.
2: 그래 배달 갔다고 그래 둘이 같이 먹길래 배달 갔다고 그래서
0: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예.
2: 예. 501-7766.
0: 예.
2: 네, 수고하세요.
0: 예, 네,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저는 이 천이 박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0: 예.

0: 뭐 심내혈관 질병이 심해갖고 혈압도 노래 잘 안 되고 걸어가 나니까이 어지럽지 계속 나였지. 어째서나 이렇게 영 근심에 쌓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 약을 예, 예. 많이 먹었는데 정말 예, 포효할까봐 예. 만날 무세반을 살고 또 뭐 약도 전에 이미 전에 많이 먹었는데 효과 없었지라. 그래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선이 박사로서는 7개월 좀 넘게 썼습니다.
1: 잘 썼습니다.
0: 첫점에 예. 혈압도 덜이 잘 되고
1: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
0: 예, 어지럽지 예. 없고 예.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밤잠을 잘 잡니다.
1: 예.
0: 예. 그래 하도 있어 약이 또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정말 중국 과학원에서 제조한 약이고 노벨상도 도움 받았다지 않나요? 미국도 그래 꾸준히 먹었더만 지금은 정말 모든 면이 효과 영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언니 때니까
1: 예. 예,
0: 그런 후 맞았습니다. 맞은 지 이제 3개월이 나는지
1: 예. 예,
0: 그래서 내 또 방송에서 들으려니까 이런 환자들에게 되게
1: 빨리 효과를 봅니다. 예, 이제 3개월이면 좋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좋을 것 같아서 이미 내 근본 활동에 많이 써서 2개월 치료줬습니다.
1: 예.
0: 예, 언니 이거 다 써보라고 환자들에게 영 좋다더라고. 그래 여전히 이미 2개월이 곧만 다 잡쌌습니다.
1: 예.
0: 그래 다 잡쌓은 게 그랬다. 오야 그 약이 정말 좋다고. 그러니 이 미네 사질이 바로 쓰지 못하고 그랬던 게 여전히 좀 그럴 수 있답니다.
1: 그렇죠. 점차적으로서 예. 한 1년 반년 석 달 이어간에 점차점차적으로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0: 예, 그리고 말도 있을까.
1: 예.
0: 오물오물하고 잘 못하던 게 우선 전화쯤에 말도 이렇게 똑똑하게 잘 들립니다.
1: 예.
0: 그래 내가 또 이제 방송 듣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영어 활동이 좋다고.
1: 예.
0: 그러니까나 우리 언니도 싸고 나도 싸고 여러 쪽까지 영 좋을 때라 예.
1: 예, 그렇습니다.
0: 예, 돈도 예. 또 뭐 천 원을 빼준다.
1: 예, 16가게 20가게 주고 천 원 빼주고 하니까 귀해지죠. 예.
0: 그래서 우리 언니하고 내 열애숙각 이번에 사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어도 됩니다.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 이런 대우를 우리가 받는다는 게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제품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다는 건 큰 우리가 뭐 새로운 그 건강과 새로운 힘으로서 뭐 그다음 그 나머지 여생을 맞이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바로 천희 박사에 있습니다. 예.
0: 그래서 이 약 따서 꾸준히 먹고 우려니 되어서는 꾸준히 잡숴보겠다. 효과도.
1: 예, 그렇게 하시오. 예,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M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1호미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며 시간 전환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중량 그 10 건강 프로에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제품 자체는 시간 전환이다. 무슨 말인가? 내 8, 90세라 하지만 해도 3, 40 청춘 중년으로 돌아오는 좋은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CAMP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CAMP 발견이라는 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생명과학을 새롭게 만드는 최신 돌파성 제품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럼 생명과학이라는 게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100세, 100세 하게 있지만 해도 150세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D론 근거와 E론 근거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혈관 청소를 하고 혈관을 확장해주고 지금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오두중 추마비가 있고 그리고 반신마비가 있어서 쓰기 힘들어지고 이러던 분들이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런 점들이 정상에 가깝게끔 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고 제대로 모든 공능이 회복되는 이런 좋은 효과를 본 제품이 바로 CAMP 천희 박사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명희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기 설명에 공장 측에서 온 설명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불편하게다면 그 면을 따라 신경적으로 조절해줍니다. 그래서 얼마라도 거기에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런 그 생명과학의 돌파성 제품에 속하고 장수기고 청춘미마의 발견이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영양성분을 공급하고 원래 지금 비뚤게 나가는 걸 그거 바로잡아서는 끌어내오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심장에 집어치를 넣지 않으면 금방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 있다고 하던 이분이 우리 방송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심장 박동이 1분에 42차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심장내과에 가니까 집어치를 넣어요. 집어치라는 게 기계 심장을 기계로서 박동시키는 이 기계인데 이걸 가슴에도 파묻어야 된다. 그렇게 됐는데 집어치를 해야 된다 했는데 이 제품 딱 저희들 방송을 믿고 이 제품을 견제해 복용하셨는데 한 반년 지나가서 병원에 가 다시 검사를 받아본 게 심장박동이 62차, 68차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집어치를 넣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될 수 없는데 자기네 준 약 그거 가지고는 바쁜데 집어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집어치를 여지 않고도 정상으로 심장박동이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우리 남편분이 주성 위염, 미란성 위염, 하수 그래가지고 그때문에 4년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4: 예, 그러니까 이거 아프다 하면 참기 바빠하고 또 소화 잘 안 되고 계속 가슴이 더부룩하게 쌓인 것 같고 계속 꿀꿀 트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약 지금 잡수고 좋은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1: 천희 박사는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찾아서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입니까? 소화계통, 골가마비암, 건파체, 간에 신경계통에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 통틀어서 풀어주는 좋은 제품이 천희 박사입니다. 예.
4: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용 맥이나 하고 식사도 용 조금씩밖에 못했습니다.
1: 예.
4: 그래서 게 식사량도 많이 불어나고 트림하던 게 트림이 적고 그리고 좀 이렇게 소화 잘 되니까 식사량이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감기 자주 걸렸습니다. 감기 거서 걸리면 계속 거서 기침하고 가래가 끓고 이랬는데 매니가 제거된 것 같아요.
1: 이게 면역력이 떨어진 거 면역력이 올리쳐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천희 박사가. 예,
4: 감기를 자주 아이하고 감기 걸려도 또 오래 그렇게 애를 아이 먹이고 이러니까 매이나 하고 가끔 쉬어서 마란이나가 활동도 하고 영 건강이 좋아지고 얼굴도 조금 살이 올랐습니다.
1: 그렇죠.
4: 네, 그래서 지금 이 약을 좀 더 지금 활동하고 있죠.
1: 활동 큰 활동이 진행됩니다. 16각에 20각을 주고 1,000원 빼줍니다. 16각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 1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4: 예, 너무 이럴 때 좀 싸서 장복으로 대선하자고 전화드렸어요.
1: 그렇게 하세요. 9월 7일부터는 가격 인상이 100원 인상이 된다 하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천희 박사에 나는 1년 7달 썼습니다.
1: 예.
5: 예, 이 천희 박사에 쓰기 전에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 약을 좀 이런 약을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이 약이 참 좋습니다, 약이. 네. 한번 비틀어 먹기만 하면 그 자리에 나 걸었습니다. 그래서 10분 조금 기다렸다가 그래 걸으면 걸음이 굉장히 더 잘 됩니다, 이 약.
1: 한 뼛을 풀어 드시게 되면 마음보를 걷는 에너지를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5: 예, 네, 그 네. 얘기 맞습니다. 네. 그래, 어떨 때는 조금 더 걸다가 또 돌아오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그래서. 아, 그래. 돌아오는 시간까지 다 계산해야 되죠.
5: 예. 다 계산해서 걷고 이랬니. 그 다음, 어느 때는, 야, 더 걸어보자. 원래 걸는 것만 더 걸어보자. 더 걸, 그 다음은, 그 돌아오는 시간에 악수 딱 걸린다면 굉장히 이롭을 때다.
1: 예, 예. 피곤하게
5: 하는 거 하면 피곤하지 않고, 예. 좀 탁 누워 쉬시겠다. 일어나면 허리하고 이 무릎이 다 좋아진다 말이야.
1: 운동 에너지 보충제를 하지 않습니까?
5: 예, 그렇지. 예. 운동 에너지 보충제가 또 나갔다 싶지도 이렇게 가고 다 다리 아파를 다 놀리니까 예, 또 더 효과 좋다 말이야.
1: 그렇죠.
5: 좋습니다.
1: 예. 처음에 걸을 때는 이게 내 마지막까지 갔다 올 수 있겠는가 한데 걸으면 걸을수록 오히려 처음에는 힘들지만 좀 더 견지하게 되면 돌아올 때는 갈 때보다 더 신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올 때 뭐 어떻게 오라 그랬지. 선생님 예. 이거 먹고 나니까 점점 더 예. 돌아오는 게 신심 가지고 맥이 나고 예. 그다음에 그때 이렇게 무슨 이렇게 스트레스 없다 말다 예. 걸어갈 수 있다. 이렇다면 근데 정말 걸어와서 또 집일 더 하게 되고 예. 그다음 누워쉬겠다 일어나면 엄청 신체 좋아진다.
1: 그렇죠.
5: 나 이래 밥 영세 먹고 몸 영 많이 났습니다. 좀 이약 잡수고.
1: 그렇죠.
5: 예, 예. 이때부터 예. 그 정신 조금 이렇게 필요한 감이 없어지고, 예. 그 다음 갱맥이 좋아지고, 좀 정신 망가지는 건, 그건 먼저 먹어서 벌써 사흘이니까 나 정신 망가질 때다. 이약 예. 그렇습니다.
1: 종합으로 좋아집니다. 예, 예.
5: 값이 오른가, 이약이?
1: 9월 7일부터 한각에 498원부터 100원 인상돼서 598원 된다고 공장 측에서 딱 어떤 결론이 왔습니다.
5: 이제 예. 되게까 얼마 없지 뭐 시간.
1: 이제 예, 한 뭐 며칠 없죠. 예. 예, 예.
5: 그래, 요번 우리 하던 얘기가 값이 오르기 전에 한번 싸봐.
1: 예, 전희 박사는 국가 산부의 그 국가 세계부의 주요한 추진 항목에 속하니까 믿음성이 강하고 효과성이 돼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아주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오.
1: 네,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을 건강으로서 이끌고 많은 분들이 중풍 후유증에 있거나 혈압이 높거나 혹은 또 혈지가 높거나 종합으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콩팥이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 종합적으로 간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쉽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저희 이 시간에 새롭게 나온 제품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그 장수로 처방이다 이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장수의 비결이 여기 28가지 중약재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번만 딱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딱 드십니다. 약간 그 연한 소금물이거나 따뜻한 물로 드셔도 되는데 그러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를까지 맥이 불끈불끈 나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 제품 자체는 꾸번 배위엔 해소는 역할을 합니다.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돌아서는 이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락을 잘 소탕시켜주고 강기를 완전히 풀어주게 돼 있고 소화공동이 좋아지게 돼 있고 변이 잘 통하고 잠을 잘 자고 기억이 잘 되고 이런 종합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장수로방이라는 이 그 이름 자체가 황실에서 황제의 그 의 처방에 속합니다. 황제만 관리하는 그 의 처방에 속하는데 현대적으로 나온 좋은 이런 성분을 조절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맥이 솟고 불편한 점이 해결받는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천희 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5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7월 스무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67번째 시간입니다.

0: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모여들더니 이윽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홍군은 험한 산길을 따라 계속 전진하였다. 류백승은 자루가 휜 우산을 들고 걸었다. 서병진은 거무스름한 삿갓을 쓴 채 뒤를 따랐다. 10리쯤 가자 날이 저물었다. 좁은 산골짜기는 더욱 어두컴컴하였다. 이건 무슨 소립니까? 설풍이 얼른 걸음을 멈추며 물었다. 모두들 정신을 가다듬고 들으니 멀리서 정말 쏴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멀리서 폭풍우가 밀려오는 것만 같았다. 비행기는 아니겠지? 유백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비행기는 사라진 지 오랜걸요. 설풍이 대답했다. 혹시 대도와 물소리가 아닐까? 어릴 때 강가에서 자라면서 가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서병진이 한참 귀를 가다듬고 듣더니 말을 했다. 맞을 겁니다. 이젠 대도하고 멀지 않았으니까요. 설풍이 대답했다. 말안정처럼 생긴 고개에 올라서니 멀리 널찍한 산골짜기가 한눈에 안겨왔다. 낮게 들이온 구름 아래로 은빛띠 같은 것이 번쩍거리었다. 드디어 홍군의 생사가 달린 대도에 이른 것이다. 조금 전 들었던 쏴쏴 하는 소리가 더 무겁고 우렁차게 들려왔다. 바람이 어찌나 세찬지 우산이 이리저리 쓸려서 유백성은 미처 바로잡을 수가 없었다. 서병진은 삿갓이 자꾸 벗겨지자 아예 등 뒤에 단단히 맸다.
1: 저기가 안순장이겠지?
0: 노백성이 남쪽 기슭에는 마을을 가리키며 말했다. 황혼이 깃든 마을에 주황색 불빛이 몇 개 보이었다.
1: 이제는 임무를 맡겨야겠습니다.
0: 서병진이 말했다.
1: 오늘 밤은 쉴 틈이 없을 것 같아요.
0: 노백승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설풍에게 명령을 했다.
1: 어서 양덕지를 불러오세요.
0: 조금 뒤 몸집이 자그마하고 당차게 생긴 군관이 달려왔다. 24살쯤 돼 보이는데 칼처럼 쳐들린 눈썹으로 씩씩한 기상이 넘치었다. 그는 작은 권총을 매단 가죽띠를 허리에 메고 칼자루에 붉은 비단을 길게 늘인 큰 칼을 등에 가로질러 차고 있었다. 노백승과 서병진은 양덕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호남 내릉에서 가난한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여기저기 떠돌며 대장일을 했다. 14살에는 안원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기도 했다. 날마다 어깨에 160근이나 되는 석탄을 재나르며 욕을 밥 먹듯 하던 소년은 전설처럼 듣던 가난한 당이 오기만을 자나깨나 기다리었다. 남창 봉기가 실패하자 가난한 당은 마침내 양덕지가 사는 데까지 왔다. 그는 20명 남짓한 노동자들과 함께 주덕과 진희를 따라 홍군에 입대하였다. 넉 달 후 그들은 정강산 날에서 모태동의 대오와 합류하게 되었다. 양덕진은 전사, 부반장, 반장, 부패장, 배장, 부련장, 연장을 차근차근 거쳐 团장으로 올라갔다. 싸움에 나서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용감하게 싸웠다. 등을 가로지른 번쩍이는 큰 칼은 양덕지의 상징이었다. 团장이 되고서도 그는 큰 칼을 버리지 않았다.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양덕지는 칼을 쑥 뽑아들고 동지들 나를 따라 돌격! 하고 앞장섰다. 배우고 익히는 일에서도 그는 남에게 뒤지려 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자그마한 공책을 갖고 다니면서 자신이 직접 참관 전투를 빼놓지 않고 기록하였다. 군사학교에서 공부한 적은 없었지만 실전 경험은 어느 단 지휘관과 견조도 뒤지지가 않았다.
1: 양덕지 동지, 동지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어? 루백승은 찬찬하게 부대 형편을 살피었다. 예, 쉬는 시간만 되면은 골아 떨어집니다. 양득지가 말했다. 물에 빠져서도 그대로 쿨쿨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련하겠나, 140리를 걸었으니 말이지. 류백승은 구름 속으로 불이 밝게 빛나는 곳을 가리키었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안손장을 꼭 손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 강을 건널 수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양득지는 시원하게 대답했다. 그는 안순장에는 적 한 개 영이 지키고 있는데 그것도 지방군대고 건너편 안경바에 적 24군의 한 개 탄이 있다고 보고했다. 질관 동지, 어떻게 공격하면 좋겠습니까? 동지가 먼저 말해보죠. 요백성이 되물었다. 그러죠. 양득지가 웃으면서 말문을 열었다. 성치위원 료림 동지하고 의논을 해보았는데 제가 2령을 거느리고 안순장을 습격하고 료림 동지가 2령을 거느리고 적의 탄주의부 건너편에서 공격하는 척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3령은 예비부대로 남겨 사령부를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병진이 흡족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료백성은 영 마음이 놓이지 않아 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양덕지 동지, 호두를 먹으려면 망치가 있어야죠. 아무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배입니다. 배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양덕지는 결의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령 영장 손계산한테 안순장에는 적을 무찌르며 불을 피워올리고 배를 찾은 다음 또 불을 피워올리라고 전하세요. 그리고 동토기 전에 강을 건널 준비를 마치면 세 번째로 불을 피워올리라고 하십시오. 료백승이 말을 마치고는 고개를 돌리었다. 섭정지휘원 동지는 더 지시할 게 없습니까? 서병진은 무거운 얼굴로 양덕지를 보았다. 오늘 적들은 우리 홍군이 두 번째 석달계가 될 거라는 둥 어쩐다는 둥 하는 선전문을 뿌리고 가는데 봤습니까? 네, 전사들도 모두 봤습니다. 돌아가면은 동지들한테 전하세요. 우리는 홍군이고 공산당이 이끄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석달계가 아니에요. 절대 석달계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강, 우강, 금상강을 모두 건너왔는데 대도하라고 못 건널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꼭 대도하를 건널 겁니다. 우리가 석달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두 동지들한테 달려있습니다. 류백승이 덧붙이었다. 양덕진은 여느 때보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격려를 하고는 총총히 앞으로 달려갔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었다. 산길은 돌이 많고 흠하여 밤에는 분간하기 어려웠다. 손에 자루 휜 우산을 들고 걷는 류백성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힘들게 걷고 있었다. 이를 눈치챈 서병진은 얼마 전에 노역한 프랑스 손전등을 꺼내어 류백성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앞을 비추어 주었다. 빗방울은 굵어졌다 찾아들었다면서 도무지 멎을 낌새를 보이지 않았다. 손전등은 찌르륵 찌르륵 가는 소리를 내며 어슴풀에 빛을 뿌리었다. 고요한 밤인지라 대도하의 물결 소리는 더 세차게 들려왔다. 쏴, 쏴. 물결은 바람에 따라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사람의 혼을 빼앗을 듯한 신비한 위엄을 일부러 보여주는 것 같다.

제 아무리 엄밀한 곳이라 해도 틈은 있다. 하물며 썩을 대로 썩은 정권임에야. 에피소드 배에 관한 이야기. 대도와 상류에 있는 대금천과 소금천은 자그마한 물줄기였지만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설산에서 쏟아지는 물을 만나 야생마처럼 거친 강이 된다. 게다가 양쪽으로 높이 치솟은 산에 갇혀 흐르는 게 한스러운지 밤낮 없이 하늘 땅을 뒤흔들기라도 할 듯이 울부짖었다. 대도하는 물살이 거치러 다리를 놓을 수조차도 없었다. 홍구는 나룻배에 희망을 거는 수밖에 없었다. 당시 홍구는 어떻게 첫 나룻배를 얻었을까? 그 배는 어찌하여 남한에 남았을까? 오래전부터 전해진 말로는 그날 밤 남한 안순장에 있는 처갓집에 왔던 수비군 영장이 아내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홍군이 습격하여 배를 빼앗았다고 한다. 이 몇 년 사이 저자가 여러모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사정은 한결 더 굴곡적이고 재미가 있었다. 5월 13일 홍군이 회리를 포위 공격했을 때 유문휘가 이끄는 24군은 대도하 연안을 따라 방어 부대를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서 5.6.7탄의 탄장 여미유가 한계탄을 거느리고 안순장 북쪽 기슭과 대충 사이를 지키었다. 안순장 건너편 안경바에는 적 한계 영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영장은 가로회의 우두머리 한 괴계였다. 이 영의 병사들도 가로회의 사람들이었다. 한 괴계는 안순장이 오래 살면서 도박판을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이곳 악질지주나 망나니들하고는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였다. 이번에 한 괴계의 상관이 이를 이곳에 보낸 것도 지주들의 힘을 빌려 빈틈이 생긴 방어선을 막아보려는 생각이었다. 한 괴계는 별로 품을 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지주들을 끌어들이었다. 악질 도백의 세력이자 이족사무 총주의부 영장 뇌집중이 앞장서서 일했기 때문이다. 뇌집중은 부림 일대의 개간대 사령 양인환과 함께 대도와 일대를 쥐락펴락하는 지배자인지라 홍군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다. 한 괴계가 온 뒤로 두 사람은 죽이 꽤나 잘 맞아 돌아갔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장계석의 명령대로 시가지에 불을 지르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말았다. 한 괴계는 안순장은 홍군의 집중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즉시 불을 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었다. 한 괴계는 이 기회에 한번 본때를 보여 승진이라도 하기를 바랐지만 뇌집중은 생각이 달랐다. 집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재산이 모두 안순장에 있는 데다가 안순장 거리에 있는 건물이 반나마 자기 것이었으니 재산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 수 없는 노릇이었다. 두 사람의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 사이에 홍군은 하루하루 다가왔다. 한 괴계는 조직의 우두머리인지라 역시 배짱이 두둑했다. 이렇게 머뭇거리다가는 일을 그리칠 것 같아서 단호히 결단을 내리었다. 한 괴계는 아침 일찍 안경바에서 배를 타고 와서 안순장 거리의 병사들을 이끌고 나와 장작을 쌓기 시작하였다. 뇌집종은 그 소식을 듣고는 권총을 차고 쏜살같이 달려나왔다. 이 일대에서야 발만 한번 굴려도 사방천지를 부들부들 떨게 할 수 있는 인물이니 가짜는 영장쯤이야 눈에 찰 리가 없었다. 하지만 레이는 지켜야 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을 건넸다. 한영 왜 이러나? 의논을 하고 서둘러야지. 이래서야 쓰겠나?

한객에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뇌영자, 이 동생이 성급한 게 아니라 상부의 명령이라 머뭇거릴 수가 없네. 어?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거스르자는 게 아니네. 마을을 태우는 것이야 나도 찬성이야. 내 집을 몽땅 태워버린다 해도 괜찮다고. 하지만은 적은 아직 오지도 않았잖아. 어? 한괴기는 비웃듯이 말했다. 홍군이 코앞에 왔을 때는 늦다니까 나는 그것까지 책임질 수 없네. 뇌집중은 상대방이 누그러들지 않자 목소리를 높였다. 적들은 월서를 지나서 불임으로 오거나 면령을 거쳐 안순장으로 올 거야. 만약 적들이 불임으로 가고 여기로 안 온다면 내 집들은 괜히 태운 게 되지 않아? 응? 자네 이건 책임질 수 있겠나? 한괴계도 속이 달았다. 나는 군인이라 명령을 따를 뿐이네. 누구 재산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뇌집중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야 하다. 이보게 한괴계, 요새 좀 잘 나간다고 이렇게 안하무인인가? 내 엄지발가락도 자리에 허리보다 더 굵어. 자네야 안순장에서 굴러먹던 떠돌이 아닌가? 영장 며칠 해먹었다고 그렇게 잘났나? 내 탄장을 찾아가 보겠네. 한괴계도 지지 않았다. 뭐? 엄지발가락이 어쩌고 어째? 말이면 단조라나?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났냐? 토안장? 그래, 어디 찾아가봐. 누가 무서울 줄 알아? 우리 같이 가보자고.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을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되나 두고 보자고. 두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다가 서로 멱살을 붙잡고 소가평에 있는 여탄장을 찾아갔다. 뇌집종은 확실히 한괴계보다 교활하였다. 한괴계하고 싸워보았자 결판이 안 날 게 뻔할 테니 벌써 사람을 시켜 말을 배에 실어 강 건너로 보내두었다.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이르자마자 뇌집종은 배에서 내려 미리 보내둔 말을 타고 턴주입으로 달려갔다. 한괴계는 우울하가 치밀어 올랐지만은 터덜터덜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소가평에 이르러 탄장을 만난 뇌집종은 또 다른 얼굴이었다. 뇌집종은 한괴계가 거만한 태도로 백성들의 형편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며 여지없이 깎아내리었다. 시가지를 태우는 일이야 찬성을 하지만은 만약 거리를 태웠다가 홍군이 오지 않는다면은 낭패가 아니냐고 하였다. 만약 적이 가까이 왔는데도 거리를 안 태우는 일이 생기거든 제목을 따십시오. 여탄장은 그 말에 얼마쯤 마음이 움직이었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자네가 뒤늦게 손을 써서 이르그리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자 뇌집중이 웃으며 말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초를 여러 군데 세워놓아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탄장이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만약 일이 잘못되어 위에서 추궁이라도 하면은 어쩔 텐가? 뇌집중은 그 자리에서 홍군이 오기 전에 어김없이 거리를 태워버리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다.

장편소설 대장정 6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연 가요.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많이 웃으세요. 즐거운 인생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석화 작사 류영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젠 여성 가수의 맑고 경쾌한 화음이 전하는 밝은 에너지. 듣다 보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지실 겁니다. 김정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여성 3인창, 꽃처럼 웃는다네를 전해드립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조려화 작사 강철웅 작곡의 참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지켜가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유용호 작사, 김홍일 작곡의 병강 가수가 부른 만남과 믿음을 전해드립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들판에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핍니다. 가냘픈 줄기에 피어난 그 꽃은 가을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박선녀 작사 최군 작곡의 코스모스를 전해드립니다. 김은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가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

0: 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위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네, 지금 시간 아침 6시 3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 네. 구산맹절을 잘 셌지요? 예.
0: 네.
1: 오늘은 기회를 빌어서, 예, 연변의 맹이 칭호를 받은, 예, 박윤덕 주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0: 네.
1: 예, 박윤덕 주임은, 예, 근 50년에 가까운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리학원을 졸업하고 조약에는 도문시 중년하고 연길시 중년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양천공 14년도에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현재는 우리 길태중리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 오전마다 문진을 합니다. 이분이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신경내과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에 신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그리고 각종 원인으로 나타나는 현은증, 두통증, 완고성 실명증, 우울증, 조리증, 신경성 이면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이라든가 밀환성위염, 그리고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의 결장염,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설사, 이러한 말죠. 소아내과 질병의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비뇨기 계통 질병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당뇨병 신병,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소변이 급하고 소변이 작고 소변을 볼 때 저려나는 이러한 병증에 방광염, 뇨도염, 뇌실금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상술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길태중리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말이죠,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박윤덕 주임이 신경내과 질병 치료에 조예를 보인다 한데, 이 방면에 대한 말죠, 상식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해봅시다.
0: 네.
1: 신경내과 질병에 맞아 걸리게 되면 어떠한 맞아 임상 표현들이 나타나는가, 이걸 말죠 우리 대화하게 되면, 내가 아직까지는 말죠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 하게 되면, 박윤덕 주임 같은 이런 신경내과 질병을 잘 치료하는 분들을 찾아서 확진을 받고 진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0: 네.
1: 일단 신경내과 계통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분들이 다음과 같은 말이죠 증세가 늘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1: 하나는 말이죠, 머리가 늘상 어지러워 나는데 심할 때는 말이죠 눈앞이 아찔하면서 번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두통증으로 고생하는데, 긴장하게 되면 말이죠 두통증으로 통증이 나타납니다. 긴장성 두통증이랍니다.
0: 네.
1: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편두통에 왕왕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요. 중이 친구 하계에 태양혈이 있는데 그 부위가 말죠. 자수를 아파납니다.
0: 네.
1: 어떤 분들은 머리를 말죠. 동요맨 것처럼 그렇게 아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뒷골이 뻗친다 하는데 이러면서 아픕니다. 그리고 신경내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특히는 뇌혈관 계통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늘상 사지가 맥이 떨어지고 감각이가 말이죠. 마모에 마비되는 것 같고 절연하고 어떤 분들은 또 바늘로 쏙쏙 지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각이 또 맞아 이상하게 번져지는 분들이 있어요. 몸에 말이죠. 개미가 맞아 근질근질 기어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따갑고 차고 이란 말이죠. 온도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특히 전에 계시는 분들을 본다 할 때 목에 말이죠. 누워 있다가 말이죠. 이 신경내과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따가운데 이분은 모른단 말인데
0: 네.
1: 화상을 입습니다. 된단 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응당합니다.
2: 요추간판 탈출인데 이렇게 거리다 아픔이 신경이 압박된데 다리라는 게 자꾸 내 둘이 뻗치니 걷기 바빠가지고.
1: 예, 예.
2: 강철 쓰고 주인한테도 친구도 맞고 약도 먹고 이런 게 허리 아프는 것들 좀 많이 났고 허리 자꾸 다리 자꾸 내 둘이 뻗치는 게 많이 났습니다.
1: 지금. 예, 자발신경 더 있구만요. 예.
2: 오늘 가서 예약하자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우리 구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기 때문에.
2: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0: 네, 남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요즘 들어서 허리가 계속 아파가지고 옛날에 병원에 가보니까 요추간판 탈출이라고 하는데.
1: 예.
3: 지금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도 대단히 힘들고.
1: 네.
3: 발꿈치에도 둘을 붙이는 것처럼 모두 아픕니다.
1: 네.
3: 그래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기도 대단히 힘들고.
1: 네.
3: 그래가지고 길태동면의 원장 선생님께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해서 많이 나서졌습니다.
1: 예, 예, 좋은 소식입니다.
3: 그런데 잠이 잘 안 오던 것도 잠이 잘 오고 그리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1: 예.
3: 원장 선생님이 약을 더 쓰려고.
1: 예.
3: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3: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세요. 예.
0: 땀뿐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제전합니까?
1: 예, 맞습니다.
4: 네,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4: 저는 그, 대중의 박창호 선생님이 환자입니다.
1: 예, 예.
4: 위가 아파서 이미 세 번을 갔다가 약을 먹은 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예.
4: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가서 지었고 좀 온당하게 하려고 한 번 더 가려고 예약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세요. 예.
4: 네,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5: 저는 예, 아침에 깨나면 머리 아프고 예, 어지럽고 깨고 목이 쫓으시 땄는데 가슴이 후들후들 떨리고 해서 밥 염도 주인 약을 그냥 며칠 뒤에다 먹은 게 예, 심장 이래 떨리는 그게 어떤 술 떨리고
1: 예.
5: 머리술 아파서 오늘도 또 관련된 수인을 예약하려고 전화했습니다.
1: 예, 어제네 오십시오. 예, 이분은 어제만 문진합니다. 예.
5: 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예.
0: 네, 설명 주시죠.
1: 예, 이 신경내과 질병에 걸리게 되면 또 말이죠 정서상에서도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우울해 있고 예? 늘상 초조해 하고 예? 예,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쉽게 말이죠. 예? 성질을 냅니다. 예? 예, 우리 일에는 배를 쓴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심할 때는 걸음걸이가 말이죠. 예?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예? 평형을 잡기 바쁘고 예? 더 심할 때는 말이죠. 펜탄 현상도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6: 저는 예, 머리가 아프고, 그거는 이렇게 뭐니까 흐릿허분하면서 어떨 때는 어지럽고, 정말 이게 걸음걸이 걸을 때 제 꼬꼬지 못 걷고, 어떤 때 삐뚤거리기도 합니다.
1: 예.
6: 그래가지고, 저기 뭐니까, 저기 박윤덕 선생님이 저기 첨약을
1: 예.
6: 몇 번 가다 저다 먹었는데
1: 예.
6: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6: 걸는데도 많이 가벼워졌고
1: 예.
6: 저기 뭔가 이 눈이 부 이렇게 안개처럼 낀 것처럼 그렇던 것도 많이 없어지고 가벼운 진감이 납니다.
1: 예.
6: 효과 영향 좋습니다. 그래서
1: 예.
6: 지금 좀 더 먹어보려고요.
1: 예, 어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6: 예, 알겠습니다.
1: 예, 그만하세요. 예.
0: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7: 예, 선생님, 우리 딸이 이렇게 과민성 비염이 심해가지고,
1: 예.
7: 어제 옛날에 한국에 오랫동안 거기서도 치료를 많이 해도 안 되던 게, 어머니 이 방송 듣고 내이 방송 자주 듣는단 말입니다.
1: 예, 감사합니다.
7: 그래서 그 뭔가 김태중이 그 피부과의 김두임이 선생님이 이렇게, 잘 치료를 한다 해서 거기 가서 예, 한 달 전에 가서 약 가져다 이렇게 거기서 그런 한번 바르고 실험하고 좀 낯선 것 같아서 쓴 게 지금은 그렇게 콧물이 고소 줄줄 내려서 막 휴지 없이는 안 되고
1: 네.
7: 어디 나가기도 좋다 힘들었댔는데
1: 네.
7: 지금은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리고도
1: 네.
7: 콧물이 줄줄 내려오고 재채기 나고
1: 예, 네. 좋은 소식입니다.
7: 예, 네. 그래 좋아질 때 지금이 오늘이 또
0: 네.
7: 선생님을 보이고 약도 가져오자고 그랬나
1: 예. 네. 어전에 오세요.
7: 그리고 이 친구분이 또 한 그런 친구 있어가지고 이 같이 가려고 오늘 두 분 예약해 주세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저는 오란 입병 환자인데 1년에 발작을 서너 번씩 합니다. 한 번씩 발작할 때면 정말 위가 아파가지고 밥도 못 먹고 차고 조금 먹어도 콧물이 올라오고 배가 네. 붓고 식도도 아프고 심지어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예.
8: 예.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잘하신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1: 예.
8: 그래가지고 선생님 댁 가서 청약을 4번 제다 먹었는데 지금은 정말 속도 편하고 위가 아프지도 않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잡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1: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인데요.
8: 예.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9: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응답입니다. 예.
9: 저는 예, 나 뭐고 그런지 저녁에 잠이 들기 힘들고 잠이 좀 들어서 잘까 하면 또 어둠이 말았고 또 어둠 누구 와서 또 잠들기 힘들어 그래도 또 잠자다 하면 또 어둠 말았고 이렇게
1: 예.
9: 소변과 잠이 여기 애를 맥기면 바로 자지 못합니다.
1: 예.
9: 이튿날은 맥이 없고 예. 그래 저기 운전 선생님 찾아가 보이자 그럽니다.
1: 예, 어둠에 오십시오. 예.
9: 예.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0: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0: 예, 저는 콩팥이 좀 나빠가지고 예.
1: 예.
10: 저녁에는 소변이 자꾸 그다음에 저 소변 볼 때 또 어떨 땐 저리고 이래 아프고도 하고 이렇게 잠 자지 못하게가지고 박용덕 주임한테 가서 섬약을 두축 썼지만은
1: 네.
10: 소변도 좀 두드러지고 소변 별 때 저린 것도 많이 났고
1: 네.
10: 정신 상태도 낫고 해서 예, 박용덕주임이 참여 좀 더 쓰려고 합니다, 지금.
1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1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1: 예, 건강하세요. 예.
0: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1: 예, 안녕하세요.
12: 예, 저는 입병 환자인데,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좀 그 용하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예. 그 오늘 한번 찾아가자고 그랬다.
11: 예. 오늘은 예.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12: 예.
11: 예.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예, 안녕하십니까?
11: 안녕하십니까?
13: 예, 길태중이 문진부입니까?
11: 예, 맞습니다.
13: 예, 예. 나는 예, 근간에 그 최영희 주임 선생님 돼서 심호 맞고 다리 아프고 다리 처음엔 굴지 못했습니다.
11: 아 심했군요.
13: 예, 그래 막 어떤 때는 집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일어나자면은 서지 못해 어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 맞고 많이 나왔습니다.
11: 진단은 받았습니까?
13: 진단은 예, 지로월수 근육수축.
11: 예.
13: 예, 근육수축으로 인해서 다리 저림에 그렇던 게 후에는 또 예, 무슨 진단 받았는가 하면은. 어떤 연골이 다 쓰러져 수술해라 아, 했습니다.
11: 예.
13: 그래서 수술도 아예 하고, 침 맞고, 그 다음에 중약을 또, 예, 한 주일 썼습니다.
11: 예.
13: 오늘은, 예, 침도 더 맞고, 중약도 또, 더 써보려고 예약하자고 그랬어요.
1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전에 오세요, 예.
1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11: 네, 안녕하세요.
14: 예, 안녕하십니까. 예. 거기, 그, 길태중이 박윤도 교수님을 예약하박거랍니다.
11: 예, 무슨 예. 정황입니까?
14: 예, 이렇게, 어지럽고, 예, 잠 못 자고, 예, 그다음에 맥이 없고, 밥맛도 없고, 너무 힘듭니다.
11: 예, 예. 예. 예
14: 변비도 있고, 예.
11: 예.
14: 그래서, 소문 듣고 소리 박윤도 주임 선생님이 찾아가서, 중약을 한두 번 썼습니다.
11: 예.
14: 일 썼는데, 어서는 약이 다 떨어졌는데, 지금 많이 났습니다.
11: 예.
14: 위도 편안해졌고, 예. 그 다음에 잠도 요즘엔 좀 잘 잡니다. 그리고, 예, 매기도 나고 하니까, 나 예. 요거 효과도 올 때 조금 더 쓰기 싶어서, 오늘이 예약해야 되니까.
1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14: 아, 예.
11: 예.
14: 그, 저기, 어떤 원인으로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신경적으로 그렇답니다.
11: 예.
14: 설명해도 가니까, 나 예. 이렇게, 예, 그 치료가 완전히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갑니다. 영, 자세하고 얘기해주니까.
11: 예, 그렇죠.
14: 또 가자고 그래.
11: 예, 예. 그냥 실험 넣고 오세요. 어전에. 예,
14: 오늘 겸 예약해주셔요.
11: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14: 감사합니다.
11: 예.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5: 안녕하십니까?
11: 예, 안녕하세요.
15: 예, 저는 일하다가 저리 허리를 다쳤는데
11: 예.
15: 돌아 눕기도 바쁘고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11: 예.
15: 그래, 이 생방송 듣고 저리 일태중의 강철수 주임이 이런데 치료를 잘한다 해서 예. 그래서 강철수 주임한테서 치료를 받은 게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1: 예, 예, 예.
15: 네, 오늘 또 치료받으려고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시다.
1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전에 오세요. 예.
15: 예, 감사합니다.
11: 예, 건강하세요.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6: 안녕하세요.
11: 예. 예, 안녕하십니까.
16: 예, 안녕하십니까.
11: 예.
16: 정문이 하자 이랬나.
11: 예.
16: 예, 나 올해 74인데.
11: 예.
16: 아, 전에 검사 못 해봤습니다. 대검사 못 가보고, 예.
11: 무슨 증상이었습니까?
16: 그래, 관절이 아프고, 뱀이 있고, 예.
11: 예.
16: 어떤데, 오순도 많고, 밤에.
11: 예, 예.
16: 그래서, 아, 한 번은 멘트 온 적이 있었구만.
11: 예, 예, 예.
16: 그래서 거기 전에 검사 한두.
11: 아, 지금의 기계 검사는, 예,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위주로 하지 않고요. 예, 다 중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16: 예, 예.
11: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진맥을 받으면 압니다.
16: 아,
11: 경험이 다 풍부한 분들이에요.
16: 예. 그 일이 청소 일이 된 만큼,
11: 예. 박윤덕 주임을 찾으세요.
16: 예, 가서 걸어 걸어 걸어장에서 좀 힘 내기도.
11: 아, 걸지 못하는 정황이면 말이죠. 전화로 예.
16: 걸고 밥 많이 먹고 걸는다 말고 내 생각이 때문에 걸어도 매겹도 말고.
11: 예. 그러면 한번 와서 진맥을 받고.
16: 예예. 그럼 문의하고 그 예약하고 그 가입.
11: 예, 예약은 됐습니다. 박윤덕 예. 주임을 찾으세요. 오전에.
16: 여기로.
11: 박윤덕 예 중년에서 퇴직했습니다.
16: 예, 도서 분도.
11: 네, 도서도 박신데. 예.
16: 예, 알았습니다.
1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예, 오전에.
16: 예, 감사합니다.
11: 예, 예, 건강하세요.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7: 예, 여보세요.
11: 예, 안녕하십니까.
17: 예, 안녕하세요. 아, 저는 예, 이 우울증 때문에 잠을 잠 못 자고 너무 저기 뭔가 낮에는 흐리멍텅하고 정신이 안 납니다.
11: 예, 예.
17: 농약도 먹고 머리가 계속 뻔하고 예. 머리가 항상 무겁습니다.
11: 예, 예.
17: 맑은 정신이 가지 않고 예. 어쨌든 그런 머리 안에 무슨 산 무슨 바람이 찬 것처럼
11: 예, 예.
17: 항상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기 여기 지인이 소개라는 게 거기 박윤덕 주인이가 무슨 연변의
11: 명의 칭호를 예. 받았습니다. 예.
17: 예, 그래 그분한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11: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17: 네, 알겠습니다.
11: 예, 건강하세요.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8: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점,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1: 에, 신경내과 질환에 말이죠. 걸리게 되면 에, 또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손을 말이죠. 좁혀라 하게 되면 손가락이라든가 손목이라든가 에, 바다다 이렇게 떨립니다. 예.
0: 네.
11: 에, 더 심할 때는 에, 근육이 말이죠. 하늘로 저추에 에, 부들거리는 현상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에, 자연히 말이죠. 어, 이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우도양에 춤을 추는 이런 동작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다 말이죠. 신경내과 질병에 걸린 분들이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이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주의력이가 말이죠. 집중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몹시 떨어지고 아, 본래는 말이죠. 아주 말이죠. 예. 영민한 분인데 말이죠. 이 질환에 걸리게 되면 말이죠. 예. 아둔해집니다. 어째 옛날에는 빠리빠리 했는데 연변말로 말하면 요새는 이제 얼빤해진다. 예. 동작이라. 예. 무슨 동작을 하더라도 잘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더 심할 때는 말이죠. 렌즈 공능 장애라는 것이 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컨대 예를 들게 되면 원래 아주 말이죠. 반가운 분이고 가까운 분인데 방문을 왔는데 말이죠. 잘 알아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특히 촌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때 있습니다. 나는 말이죠. 연변병원 같은 이런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혹은 시립병원에 이런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아,

0: 드리는 이런 과실입니다. 그러면 신경계통이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우리 인체내부에서 본다 할 때 중요한 조절을 하는 말이죠. 이렇게통인데요. 조약에는 말이죠. 중추신경계통하고 주위신경계통으로 마저 구성됐습니다. 중추신경계통이라 할 때는 말이죠. 우리가 머리를 쓰는 말이죠. 뇌하고 척수의 이런 부분으로 조성되는데 무슨 작용을 하는가. 지금 말이죠. 정보시대한데 찬디신시 정보를 말이죠. 접수하고 종합하고 전달하는 이런 말이죠.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추신경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정보를 제때 말이죠. 전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특히 보게 되면 우리 출혈성 병변에 그리고 결혈성 병변, 그러니까 이제 출혈이라든가 조망막 하강 출혈이라든가 그리고 말이죠. 녹근스라는 뇌에 말이죠. 경사 현상이 생기게 되면 정보를 제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는 말이죠. 지체 공능 장애, 사지를 말이죠. 놀리기 바쁘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편탄이 옵니다. 반신불수에. 그리고 또 말이죠. 언어 공능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말이죠.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말씀을 대방에게 전달해야 되겠는데 그대로 나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말이죠.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위신경교통이라 할 때는 말이죠. 주약의 중추신경교통하고 우리 인체의 여러 가지 부위를 말이죠. 연계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는데 이 교통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각이라든가 운동에 말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어째서 이 작용이가 이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 말인데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은 따갑거나 차거나 말이죠. 이러한 말이죠. 네 말이죠. 민감하지 못하다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은 국가 통일의 기반이고 민족 단결의 근본이며 정신적 힘의 영혼입니다. 2026년을 15호 계획의 시작의 해이자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이 정식 시행되는 관건적인 해입니다. 전유상하나 기치 선명하게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재반삽 주선으로 삼고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국 구축이라는 목표와 임무를 확고히 정했습니다. 성육꽃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한 차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주 건설,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0: 시험점 도시 건설 등 중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민족 단결 진보의 꽃이 연변되지 언제나 활짝 피고 가지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고 있습니다. 왕청현 장영가도 강북 사배구역 홍성유 문화관에서 주제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배구역은 민족단결 시범거리, 홍성유 문화관, 홍성유 생활관 등 한 개 거리 두 개관 진지를 알심들을 구축을 하고 정책 선전 강의를 회실에서 거리와 골목으로 옮기고 편민 봉사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융합시켰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배구역에서는 잔물이 가득 쌓였던 낡은 마당을 1000평방미터 규모의 민족단결 선전마당으로 개조하고 4000평방미터 유휴지를 민족단결 유원지로 조성했습니다. 사배구역은 또 따뜻한 마음 식당을 꾸려 독거로인들에게 수만 명 분량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왕청현 강북사회구역에서 연결시 연홍사회구역에 이르기까지 나가 전주 189개 사회구역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상호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은 형태적 피복에서 효과적 관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더욱 광활한 공간에서 관광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누대로 되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에서 유일하게 전국 관광으로 왕내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점 도시로 선정이 된 연변은 33개 촉진 기지를 고품질로 조성을 하고 14갈래 다채로운 연변 주한민족 한가족 주제 로서를 발표하며 다채로운 연변 플러스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기슭의 안도현 두산촌 풍경구에서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자연 풍광에 심취돼 짙은 민속 풍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촌에는 레저 농업, 향촌 관광, 온천 휴가, 견학 교양, 민속 음식 숙박, 빙설 경제 등 다양한 경영 모식을 일체화한 전역 전계절 관광 목적지가 초보적으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 당지부석이 장자이입니다.
1: 精准布局了各种优质的产项目.
0: 다양한 좋은 산업 대상을 정밀하게 배치했죠. 두산촌의 루계로 1억 3,300만 원을 투입해 향촌진흥 견학기지와 공공봉사중심, 관광객 운영중심 등 1년의 중점 대상을 추진해 촌의 관광발전 경영모식을 완성하고 200여 명 취업 인원을 흡수하여 변경에 정착시키고 우리 촌 건설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문화에 대한 인정은 가장 깊은 차원의 인정이며 민족 단결의 뿌리이자 민족 화목의 영혼입니다. 연변 박물관에서 선보인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역사 문화 진회는 지금까지 근 150만 명 관람객을 접대했습니다. 연변 가마단의 장작 가무시 오색 아리랑은 첫 공연 이래 루계 공연 횟수가 근 100회에 달했고 민족 무용국 오설 장백은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종합공연 참가 작품에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이런 공연과 작품은 여러 민족 문화가 교류와 상호 학습을 통해 빛을 발하겠고 주한민족 공유의 정신 터전을 더 튼튼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112개 학교를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양 선행 학교로 명명을 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양이 일상 교수와 교양 과정에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변 대지 곳곳에는 서로 융합되고 여러 민족이 성유시처럼 똘똘 뭉쳐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은 아름다운 생활을 함께 건설하고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리며 민족 단결을 함께 촉진하고 있습니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일이면 인심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혈맥의 융합돼 반석처럼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족 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새로정에서 연변은 단결을 근본으로 주한민족 공동조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실천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 분투하는 방대한 역량을 응집하겠습니다.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 본보기를 전력 구축을 하고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세장을 힘차게 써내려가겠습니다.
2: 아래 당의 민족 사업 총대리론 및 실천 성과 집중 구현,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관찰을 논함이란 제목으로 된 중국 민족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국가립법의 방식으로 당이 민족사업에서 거둔 중대리론과 실천 성과를 국가의지로 전환한 성공적인 실천입니다. 이는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석분평 청석의 중요사상의 진리의 힘과 실천적 위력을 충분히 보여줬으며 민족사업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튼튼한 사상적, 제도적, 법치적 보장을 제공해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이 시종 정확한 방향을 따라 전진하도록 확보했습니다. 법률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수단이고 훌륭한 법률은 훌륭한 관리의 전제입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에서 포취한 중대한 정치 임무입니다. 이 법률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청석의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라는 이 중대 리념을 국가 의지로 전하고 18차 당대회 이래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과 민족단결진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성공적인 경험을 법률 규정으로 승격시켜 제도와 법률적으로 민족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보장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30여 년 내 처음으로 서원을 둔 법률로서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청석의 중요사상을 근본준칙으로 삼고 이 중요사상의 핵심적 요의를 서원과 정칙 부분에 집중 구현했으며 각 장에 전면적으로 관통시켜 신시대 민족단결진보사업의 사량 8주라는 기본 골격을 뚜렷이 세웠습니다.
0: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한 연변주 무형문화재 플러스 민박 융합발전 교류보급활동이 2일 용정회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에서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세 갈래 무형문화재 플러스 민박 주제 관광 노선을 발표해 전주 특색 무형문화재와 민박 차원을 연결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조선족 문화체험의 새로운 선택을 제공했습니다. 활동에서 국내 문화관광 분야 유명 전문가와 학자, 업계 종사자, 우수 민박 운영자와 무형문화재 전승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제 연설, 우수 사례 공유, 업계 대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융합발전의 새로운 사로와 방법, 경로를 깊이 교류하고 연변문화관광산업 융합혁신발전 전망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운남성 보이시 사모구 로조청 창업촌락 운영자 왕하입니다. 이번 무형문화재 플러스 민박 활동에 참가하게 돼 아주 기쁩니다. 앞으로 연변에서 조선족 문화를 더 깊이 발굴하여 몰입식 연변 민박을 만들고 청년들의 창업을 많이 부추겼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창업자 중심도 많이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해란강반 민속온천 변경 자가운전노선, 한눈의 새나라 변경 풍정체험노선, 장백산지역 산림건강양생레저노선 등 세 갈래 무형문화재 민박 주제의 우수관광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 노선들은 전주 무형문화재 자원과 특색민속, 자연생태와 변경 문화관광요소를 통합하여 관광객들에게 고품질 객급 출행 선택을 제공했습니다.
2: 9.3 휴가기간 우리주에서 다채로운 문화관광활동이 펼쳐졌습니다. 광범한 문예일꾼들과 체육애호가들은 열정적인 노래와 춤, 특색활동으로 관광객들에게 연변의 독특한 민족문화 매력을 보여주며 명절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3일 주체육국, 주민족사무위원회, 주교육국에서 주최한 2026년 연변주 제14회 민족식 씨름경기 결승전이 연길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전주 각 현시와 할빈 대표팀에서 온 140여 명 선수가 참가했으며 성인조, 중학조, 소학조와 로인조 등 4개 조별 경기를 설치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면서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경기장 주변에서는 관중들의 응원소리와 북소리가 한데 어우러졌고 우렁찬 함성이 민속원 상공에 울려퍼져 긴장되고 뜨거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참가 선수 최지성입니다. 저는 민족식 씨름을 5년 정도 연습했습니다. 민족식 씨름을 하면 몸을 단련할 수 있고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민속원 근회장에서는 화려한 민족 복장을 차려입은 공연자들이 발판을 딛고 힘을 빌려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이 공중으로 힘차게 솟구칠 때마다 주변 관광객들의 탄성과 박수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3일 정체로운 깜짝 공연이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에서 펼쳐졌습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최근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명태 응원단이 등장했는데 활력 넘치는 응원 체조와 조선족의 신나는 춤 사위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연변만의 특색 문화 관광 매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어 장고춤이 무대에 올라 현장 관중들이 가무의 고향 연변의 문화 저력을 몰입식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려객 홍유진입니다. 저는 해군에서 복무하다 올해 9월에 제대했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고 기쁘면서도 많이 아쉽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도 창립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다시 집에 돌아온 것 같아 아주 친근하고 감동적입니다. 왕창에서는 2026년 들판의 메아리 자치도 창립 기념일 대에 찬 향촌 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3개 특별 공연으로 나뉘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8월 30일에는 록음악 특별공연, 9월 2일에는 추억의 명곡 특별공연이 펼쳐졌는데 여러 전문악단과 공연팀이 정성을 다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왕청현 문화관 관장 손지강입니다. 우리는 왕청현의 여러 우수한 민간문예단체 종목을 선발해 이번 대형 공연을 펼쳤습니다. 왕청현 대중들과 함께 연변 조선족 자치도 창립 기념일을 경축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성체육국에서 주최한 2026년 도나 육정산 야외 도보 초청 경기가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길림성 포미에서 만 16세부터 65세까지의 도보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숲속 보행로를 힘차게 걸으며 자아에 도전하는 동시에 도나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마음껏 감상하고 도나의 깊고 유구한 문화 저력을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0: 현재 우리 조의 각종 가을 알곡 작물은 나달이 여무는 성숙 관근기에 들어섰고 특색 공예 작물과 각종 과일도 잇따라 수확철을 맞고 있습니다. 각지에서는 과학적인 보존 관리에 나선 한편 농업과 관광의 융화 발전으로 향촌 진흥의 질 향상과 효익 증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화룡시에서는 벼, 옥수수 등 주요 알곡 작물의 작황이 좋습니다. 화룡시 농업농촌국에서는 농실을 다 잡고 봉사를 앞당겨 농업기술 일꾼들을 밭머리에 보내 물과 비료 관리, 배수, 침수 피해 방지, 병충해 예방 통제 등 관근고리를 둘러싸고 정밀화 기술 지도를 펼치며 가을 수확 전에 재반 관리 보호 사업을 세밀하고 착실하게 추진하여 가을 알곡의 풍장을 전력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룡시 농업농촌국 농업기술보급중심 책임자 로단입니다. 현재 고온다우 기상 조건에 대비해서 화룡시 농업기술 중심에서는 광범한 농민들이 두 가지 면에 조의를 돌릴 것을 당부합니다. 먼저 도랑을 잘 소통시켜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감측을 강화해 병충해를 방지하는 것이죠. 우리 주 특색산업도 풍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용정시 덕신양 남양촌에서 빨갛게 익은 고추가 집중 수확과 가공 고봉기를 맞으면서 열기 넘치는 생산 현장이 가을철 향촌의 눈부신 풍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촌내 점을 합작사의 가공 작업자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싱싱한 고추가 세척, 선별, 건조, 절단 등 자동화 공정을 거쳐 고추 말랭이, 고추 가루 등 특색 제품으로 가공되고 있습니다. 표준화 가공을 통해서 농산물이 부가가치가 높은 특색 상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용정시 덕신양 남양고추 재배첨을 합작사 책임자 유영남입니다. 올해 우리 남양고추 재배첨을 합작사의 고추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고추를 가공한 후에 파란 고추 말랭이와 고춧가루를 만드는데 고추 말랭이는 한국에 판매하고 고춧가루는 주로 연길 시내에 판매합니다. 도나시 과원이 들어서면 자홍색을 띤 담스럽고 통통한 자두와 빛깔이 고운 능금이 상큼한 과일 향기를 풍깁니다. 전민들은 과수 사이를 오가며 과일을 따면서 기쁨 넘치는 풍장의 전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당지에서는 천혜 기후 우세의 의탁을 해 특색 과수 재배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집집마다 과원이 있습니다. 당지 과수농가들은 과일을 따서 판매하는 동시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과일 따기 체험을 즐기게 하고 있습니다. 황금 가을에 연변대지는 알곡이 넘치고 경치가 아름다우며 주민들의 생활에 더 윤택지고였습니다. 오래전 각지들에서는 알곡 생산 토대를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특색 부민 산업을 육성을 하여 다원적으로 효과를 높이면서 신시대 향촌 진흥의 풍작 다반지를 힘차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전이 5일 저녁 6시에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주 상무국과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이 함께 경기 관람 더하기 계열 해민 활동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은 강인한 경기 작품과 뛰어난 체력, 조직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5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에서 연변 대표팀은 홈에서 정규 시즌 1위인 대련 대표팀을 맞이합니다. 관람 체험을 향상시키고 소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 상무국과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경기 관람 더하기 계열 회민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경기 전과 중간 휴식 시간에 대형 북공연, 가요 연창, 특색 응원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며 대련에서 온 출연진도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경기장 밖에는 특색 시장이 조성돼 삼꽃 냉면, 한정 삼계탕 등 연변의 유명 먹거리와 문화관광 상품이 전시됩니다. 관람객은 입장권 부분으로 주내 20개 중점 관광지를 무료 또는 절반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니온페이 APP를 통해 식사, 숙박, 출행, 관광, 구매, 오락, 우대 패키지와 1원 냉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0: 5일 저녁 6시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 연변 대표팀 대 대련 대표팀 경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에서는 저녁 5시 25분부터 경기 전 다채로운 공연과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한편 이날 저녁 7시 연면 용정 크시안팀은 원정에서 무속 5구팀과 맞붙게 됩니다. 당일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날 경기를 실황 중계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이영화 서태문이었습니다.
1: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주 정원경제 실천 성과와 미래 발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입니다. 작은 실수로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왕청현 배초구진 중흥촌에서는 입살 재배를 기반으로 재배 가공 판매를 아우르는 완전한 산업사슬을 이루면서 산업으로 향촌진흥에 힘을 실어주는 경로를 탐색했습니다. 배초구병원은 연변의 8대 핵심 입살 생산기지 가운데 하나 로 수질이 깨끗하고 토양이 비옥합니다. 중흥촌은 주요 재배구역에 위치해 있지만 전에 입살 정밀 가공 능력이 부족해 량질의 배율을 주로 극곡 상태로 외지에 판매해 부가가치가 낮았습니다. 자원을 활성화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초구진에서는 현대화 입살 가공기지인 왕청현 간전농작물 재배 전문 농장을 세웠습니다. 2019년에 생산에 투입된 이 농장은 하루에 100톤을 가공할 수 있는 현대화 입살 가공 생산 라인을 갖추고 도화향 2호, 송갱 22호 등 량질의 뼈 품종을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한 입살은 국가량질뼈 1급, 2급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간전농장 상표를 등록해 현지 브랜드의 시장 인지도를 안정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현재 배초구진의 뼈 재배 총 면적은 865헥타르에 달하며 그중 간전농장의 표준화 재배 면적은 380헥타르에 이릅니다. 완전한 입살 산업사슬은 촌집체의 안정적인 경영성 수입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진의 재배농가의 알곡 품질 향상과 소득 증대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극곡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던 단일한 모식에서 벗어나 정밀 가공으로 입살의 부가가치를 크게 높였으며 자체 생산 판매에서 표준화 재배 정밀 가공 브랜드화 판매에 이르는 전면적인 승격을 실현했습니다. 내일 전 왕청현에서는 귀주대학 교수 장련생을 왕청현 향촌진흥 발전전략 고문으로 초빙하는 개혁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장련생은 귀주대학 박사생 지도교수이자 국가 만인기획 과학기술 혁신 선도인재로 장기간 해충생물예방치료 곤충생태학 및 자원곤충산업화 개발연구와 응용 등 분야를 연구해왔으며 여러 개의 과학 연구기술이 전국 량식생산구역에 착지 보급되었고 농업 친환경 발전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학술연구 수준과 풍부한 실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초빙 기간에 장련생은 국가농업친환경발전치리자원과 접목하고 왕청현의 콩, 옥수수, 벼 3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자문, 기술적 인도, 대상견인 등 사업을 펼쳐 왕청현의 흙토지 보호와 경작지질 향상을 기반으로 다지고 농업 생산 방식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며 향촌의 전면 진흥과 농업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예정입니다. 일전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한 G331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가 정식으로 개업했습니다. G331 국도 1314km 지점에 위치한 이 풍경구는 변경 풍경과 낭만적인 사랑을 주제로 하고 관광 촬영 레저 체험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료에 따르면 도문시 중점 변경 문화 관광 대상인 이 풍경구는 일생일세의 낭만적인 내포에 이탁해 변경 풍경 민속 문화 혼인연애 주제를 요소로 역사 플러스 민속 플러스 혼인연애를 아우르는 몰입형 문화 관광 새 시나리오를 조성합니다. 풍경구는 청년 군체의 감성 소비 취향을 겨냥해 경관 요소와 창의적 요소가 설계됐습니다. 해당 대상은 우리주 혼인연애를 주제로 한 문화 관광업 생태의 시장 공백을 메우고 연인 및 청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필수 방문지를 제공하며 G331 연변 구간의 복합형 문화 관광 새 시나리오를 더해줄 전망입니다.
녹색 양봉 산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규모를 키우고 양봉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증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최근 주 농업농촌국 축산본소는 기술팀을 조직해 변경 현시에서 량질의 왕벌을 무료로 나누어주고 양봉 기술 방문 지도 봉사를 펼쳤습니다. 주농업농촌국 축산본소에 따르면 이번에 훈춘도문 활용령정 안도 등 5개 변경 현시 루게로 252마리의 우량종 왕벌을 나누어줬습니다. 왕벌 품종은 극동, 흑벌, 송단 2호, 카르파티아, 카니올라, 황환계, 동북 흑벌 등 6개 우량 품종을 포함하며 모두 길림송 양봉과학연구소에서 전문적으로 선정 육종한 것으로 우리 주 산간기후와 양봉 환경에 적합합니다. 우량종 발급은 시작에 불과하며 기술을 실질적으로 보급하고 생산량을 안정시키며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양봉산업은 우리주 변경향촌의 독특한 부민산업으로 다음 단계의 주축산본소에서는 상시적인 기술하향 방문지도 봉사를 펼쳐 우리주 양봉산업이 조방형 양봉에서 표준화, 우량종화, 량질화로 전환 승격되도록 추동하고 작은 꿀벌이 변경군중이 소득 증대와 치부를 이끄는 황금 날개가 되게 할 방침입니다.

0: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마당은 비록 작지만 대천지를 품을 수 있고 방치된 땅에서도 부귀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네, 근래 정원경제는 국가향천지능전략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부민산업으로 2023년 조항 1호 문건의 국가전략으로 포함된 이후 분산적이고 자발적인 소농 모델에서 정책의 뒷받침을 받아 전역에 보급되고 다원화로 발전하는 고품질 발전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정원경제 실천 성과 어떠하며 미래 발전 전망 어떨까요? 네, 오늘은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의 윤철우 박사님을 모시고 정원경제를 둘러싸고 우리 주의 실천 성과와 발전 전망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정원경제라면 바로 뜨락경제인데요. 먼저 우리나라 정원경제 현황에 대해 말씀 주시겠습니까?
1: 네. 에, 정원경제의 개념은 일찍 우리나라 그 경제학자인 우왕원이 1984년에 처음 제출한 것입니다.
0: 네.
1: 에, 바로 농민이 집드락을 기지로 가정에서 생산 경영을 주체로 하면서 자신과 그 사회에 상응한 농산물로 봉사를 하는 그런 경제 형식입니다.
0: 네.
1: 지난 40여 년간 드락경제는 남방, 연해, 내지에서 빨리 시작되었고 그 발전이 빠릅니다.
0: 네.
1: 우리나라 정원경제를 보게 되면 최근 내내 그 발전이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네. 그 2023년 중앙 1호 문건에서

0: 처음으로 국가 전략이 포함된 것을 시점으로 정책 주도 전력 보급 모델 다원화의 그 고품질 발전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1: 네.
0: 네. 2025년 이 그 시장 규모는 약 859억 원에 달하며
1: 네.
0: 분산된 개별 농가에서 규모화 집단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그렇다면 우리주 정원 경제 발전 현황 어떠합니까?
0: 네, 우리주 정원경제도 이런 정책적인 지도하에 시작되었으며
1: 네.
0: 우리주는 정원경제를 그 향촌진흥이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1: 네.
0: 기재혁신과 정책지원을 통해 규모화, 특색화, 다원화된 발전구도를 형성하였습니다.
1: 네.
0: 우리주 정원경제를 보게 되면 설계가 명확하고 정책 보장이 튼튼합니다.
1: 네.
0: 우리주에서는 발전 사상을 정원경제 발전 사상을 담가하여 변력 연동 리익 연계 모델 장신을 통해 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아울러 소액 신용 대출으로 그 보조금을 대체하는 등 금융 정책이 강렬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이미 누적 소액 신용 대출 발급액은 1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그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1: 네.
0: 농가 참여도가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1: 네.
0: 2025년 전주 그 전체 정원경제 규모는 2만 천무에 달해 동기에 비해 2%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발전 모델이 다원적으로 융합되었습니다.
1: 그렇네요.
0: 우선 재배, 축산, 유주인 그 겨울버섯, 고추, 모기버섯 재배와 네. 가금사육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1: 네.
0: 왕창현 서유사촌 겨울버섯 프로젝트 예상 판매액은 생산액은 4만 건이며
1: 네.
0: 빈곤 타출 그 가구의 소득 증대를 직접적으로 견인하였습니다.
1: 네.
0: 천양진에서는 3년 연속 빈곤 탈출 가구에게 그 병아리를 지급하였습니다.
1: 네.
0: 다음 그 정원 플러스 혁신 모델인데
1: 네.
0: 정원 불고기, 농가 체험 등 정원을 보급하여 향촌공원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켰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정협위원이 제의로 수공예 와 그 정원 경제를 융합하여
1: 네.
0: 특색 브랜드를 육성하였으며
1: 네.
0: 농가 연계, 이익 공유와 생산 판매를 연계한 이런 기업 플러스 전집단 플러스 농가 주문 농업에 의하여
1: 네.
0: 판매 통로를 확보하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제1석이 홍보대사, 라이브 판매, 클라우드 슈퍼마켓 플랫폼을 활용해 판매 채널을 높였으며
1: 네.
0: 2025년 소비지원 제품 판매액이 3,618만에 달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정원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주 농업, 농촌 해당 부문과 각 현시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내놓아 정원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지요?
0: 네, 우리주 농업농촌국과 향신진흥국에서는 일찍 2023년 4월에 연합으로 정원경제를 발전시킬 때에 관한 실시 방안을 내놓았으며
1: 네.
0: 재빈곤 발생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상응한 목표 임무를 명확히 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네.
0: 바로 중앙 1호 문건이 그 전면 포체에 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일부 현시에서는 재정한 좋은 방안을 정원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서 특색이 있고
1: 네.
0: 성과가 돌출하여 전형으로 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일부 현실을 보게 되면 정원경제 발전이 규범화되고
1: 네.
0: 규모화되고 있으며 양식업을 주선으로 하는 농가 정원경제가 좋은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0: 안도현의 경우 정원경제 발전이 비교적 빠른데 현, 향 두 부문에서는 정원경제 발전에 많은 중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1: 네.
0: 안도현에서는 안도현이 그 산업 항목 발전 수익금을 정원경제 발전을 또 지원하고 있는데
1: 네.
0: 1차 성적인 보조금으로 먼저 건설하고 후에 지불하며
1: 네.
0: 정원경제 플러스 소액담보대출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정원경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네.
0: 목전 안도현 정원경제 항목은 전현 180개 행정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1: 네.
0: 정원경제를 발전시키는 농가가 1만 1천여 호에 달합니다.
1: 네.
0: 우리주를 보게 되면 안도현 명월진 봉립촌이 그 곰취 종식업
1: 네.
0: 도나시 강남진이 팽패 뭐 정식업
1: 네.
0: 도나시 그 관지진이 호수향 사양
1: 네.
0: 왕성현 배초구진이 고추 재배 등 그 네. 향진 촌톤으로 대폭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그 정원경제는 농민 수입 증가에 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그리고 안도현을 보게 되면 이도 백화진이 그 두산촌이
1: 네.
0: FAO 유엔 식량 농업기구 시범촌으로 선정되는데
1: 네.
0: 우리주 정원 경제의 그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네.
0: 다음 정원 경제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장출해
1: 네.
0: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안도현에서는 장백산 그 흑토지라는 그런 상표를 등록하고
1: 네.
0: 적극적으로 광범한 농호들을 이끌어 상표를 면비로 그 사용하게 하여 농산물 부가가치와 시장 경쟁을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0: 근년에 안도 령림 부추, 령증시 로투구진 오얏,
1: 네.
0: 도나 추리구 전병 등 그 정원 경제 브랜드가 나왔는데
1: 네.
0: 지금 시장에선 수요가 넘쳐나 공급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0: 그 다음으로는 농업과 관광이 결합된 향촌 전원 정원 그 민박업이 빠른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안도현 그 만보 홍기촌,
1: 네.
0: 화룡 광동촌,
1: 네.
0: 도나 소석산,
1: 네.
0: 훈촌 맹릉촌 등 민속 그 특색 관광이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이외에도 연길 도나 등 현시에서는
1: 네.
0: 주변이 그 촌, 툰의 농가 뜨락을 충분히 이용하고 확장하여
1: 네.
0: 그 제3방과 합작해서 건설된 조선 민속 특색이 갖춘 그런 특색 민박과 민박 관련 항목으로 수입을 창출해 정영 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조항 1호 문건을 그 기초로 해서 지금 나라적으로도 정원 경제 발전에 많은 조치를 따라 세우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이 정원 경제 발전에 관련해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요?
0: 네, 지금 그 정책 등급이 뚜렷하게 제고되고 있습니다.
1: 네.
0: 2023년 처음으로 중앙 1호 문건에 수록되어
1: 네.
0: 빈곤 탈출 지역이 발전을 장려했으며
1: 네.
0: 2025년에는 지역 실정에 맞춰
1: 네.
0: 민가 그 뜨락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1: 네.
0: 농민 소득 증대의 그 중요한 통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1: 그렇네요.
0: 2026년에는
1: 네.
0: 감숙 고랑, 흥룡강 집현,
1: 네.
0: 길림 연변 등 여러 지역에서 전문적인 장려 보조 방안을 내놓았으며
1: 네.
0: 재배업, 사양업 수공예, 문화관광 등 여러 가지 그 업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규모와 보급 범위가 빠르게 확정되고 있습니다.
1: 네.
0: 전국 그 빈곤 탈출 인구 취업 규모가 3,300만 명을 달하여
1: 네.
0: 또 그 배경 속에서는 그 민가 뜨락 경제가 현지 취업이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우리주 그 투도진 등 사례를 따르면 그 한진에서 700가구 이상을 동원하여
1: 네.
0: 10만 평방미터 이상이 그 재배의 면적을 확보하고
1: 네.
0: 가구당 연간 3,000원에서 4,000원이 그 소득 증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한 모델이 끊임없이 진화 그 승급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 전통적인 작은 그 채소밭
1: 네.
0: 소규모 사양장에서
1: 네.
0: 민가 뜨락
1: 네.
0: 플러스 무형 문화 유산 민박 전자상 거래 주문식 이런 융합 형태로
1: 네.
0: 변화하고 있으며
1: 네.
0: 한 마을 한 품목이 그런 집단 효과가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또한 그 합작사 플러스 기어 플러스 네. 농가 형식이 생산 판매 연계 메커니즘도 점차 성숙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일련의 조치를 취한 데서 우리 뜨락 경제 발전, 정원 경제 발전이 좋은 현황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에서 정원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어떤 우세가 있는지요?
0: 네, 첫째는 그 유리한 그 조건과 비교 우세가 있습니다.
1: 네.
0: 정원 경제의 발전은 빈곤 해탈 공략전 성과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1: 네.
0: 빈곤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치하고 촌민들이 수입을 효과적으로 높이며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해 살기 좋은 매력 향촌을 건설하는 데 유리하며 또 더 나가서 그 흥변 부민 변방 공고에 이롭고 우리주 그 향촌 건설 지능 전략과 농업 농촌 현대화를 조력하여 새로운 그 경로 새로운 증가를 이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네.
0: 여기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2022년 9월 농업농촌부 국가향촌진흥국에서는 빈곤 해탈 지역을 고무 경계하여 고차원의 정원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그런 지도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1: 네.
0: 여기에는 정원경제의 그 고질량 발전으로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고 창업하여
1: 네.
0: 향촌 그 특색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농민 수입원을 늘리는 중요한 경로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1: 네.
0: 2023년 중앙 일원문건에서는 처음으로 빈곤 탈퇴 지역에서 조건이 되는 농가에서는 정원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그 고무 경제한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1: 네.
0: 이에 맞춰서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뜨락경제 발전을 지지하는 문건을 내놓아 정원경제 발전이 새 시대 새 여정이 중요한 의사 일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둘째는 그 형식 발전에 따른 추세라고 봅니다.
1: 네.
0: 2022년 공무원 반공청에서는 량식 생산을 온당하게 발전시키자는 그런 관련 문건과
1: 네.
0: 2024년 중앙 1호 문건 등 중요한 그 정책 문건에서
1: 네.
0: 경작지를 농작물로 생산하는 위에 다른 작물 심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1: 네.
0: 이런 정책으로 말미암아 경작지를 이용한 그 재배업과 종약재 재배업, 식경공 등 여러 가지 네. 재업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1: 네.
0: 이런 형세의 측면에 어떻게 해야 하고 출구를 어떻게 하는가를 연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드라게 종약재 재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1: 네.
0: 재배업으로 하는 새로운 출구를 실현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실제로는 정원경제 발전은 그 농민 수입 증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주에서는 농민 수입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1: 네.
0: 그 정원경제를 적극 발전시켜 농민 수입을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그 경작지에 따른 그런 그 재배업으로 수입을 올리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1: 네.
0: 지금은 그 토지 그 면적이 어느 정도 고정되다 보니 수입도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 하여 농가의 그 뜨락을 이용해 정원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그 하나의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주를 보게 되면 농가 뜨락 면에서는 조건이 우라합니다.
1: 네.
0: 우선 농가마다 거의 그 500평방미터 이상이고 어떤 그 농가에서는 그 한 두 무 정도 밭이 있다 보니까 그 네. 발전 공간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1: 네.
0: 통계에 따르면 그 전주 22만 3천여 호 가운데서 토지를 이전한 농가가 10만 400호에 이르고 총 농호의 그 44%를 차지합니다.
1: 네.
0: 전주 농어의 뜨락 경제는 지금 뜨락 경제 면적은 지금 4,586헥타르인데 지금 유휴 면적이 1,000헥타르에 달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농촌에 남아 있는 노동력으로 뜨락 경제 발전에 함모할 수 있는 내 특히 그 간단한 그 재배업 양식업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네.
0: 네. 우리주는 농업 특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그 기여하고 있으며
1: 네.
0: 이미 선두 기업을 형성하고 있고
1: 네.
0: 농업 산업화 기업이 1,400여 개이고
1: 네.
0: 그 가운데 그 선두 기업이 300여 개가 있습니다.
1: 네.
0: 네. 한마디로 그 농촌 그 집체 경제가 그다지 부단히 그 발전 장대하고 있는데
1: 네.
0: 그 수입은 루계로 7억여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레저 농업과 향촌 관광에서 그 성급 이상 기업이 63개,
1: 네.
0: 주급 이상 일촌 일품 시범촌이 62개,
1: 네.
0: 지역 중 그 브랜드 기지가 18개,
1: 네.
0: 물류 종합 그 봉사 중심이 800여 개이며 현 향급 3급 전자상 공중 공공보사 그 봉사 중심이 85개 있습니다.
1: 그렇네요. 그렇다면 우리주 정원경제 발전에서 어떤 모식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0: 네, 정원경제 발전에서 인력, 재력, 물력, 생산, 공급 판매 등 몇 개의 그 핵심적인 문제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예,
0: 특히 그 농호, 중개인, 기업, 시장, 정부 등 리익 해당 부문을 통합하여 네. 여러 부문이 참여하고 배합하면서 리스크를 함께 감당하고 리익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산업 사슬 링크 메커니즘 기제와 리익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데
1: 네.
0: 산업 사슬 모식은 다른 한계 모식보다도 자체 실정에 맞는 그런 정원 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0: 여기서 그 몇 가지 그 참고 가치가 있는 모식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 네.
0: 첫째는 바로 선두기업 모식은 선두기업 모식인데
1: 네.
0: 회사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호입니다.
1: 네.
0: 두 번째는 그 전자상 그 플랫폼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호이고
1: 네.
0: 세 번째는 그 중개인 조직과 플러스 농호입니다.
1: 네.
0: 그리고 네 번째 모식은 상업 슈퍼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호이고
1: 네.
0: 다섯 번째는 법인 플러스 농호 이런 모식입니다.
1: 네.
0: 여섯 번째는 관광회사 플러스 농호이고 일곱 번째는 노동력이 없는 이런 비어있는 그런 농호 이 집을 이용한 이런 농호와 제3자 간이 그 플러스 모식입니다.
1: 네.
0: 이런 모식들을 취할 수 있는데 반드시 여기에서 중시를 돌려야 할 것은 자체 실정에 맞게 그런 정원경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1: 그렇네요. 네, 금방 정원경제 발전에 필요한 모식들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정원경제의 쾌속적인 그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특색을 돌출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0: 네, 정원경제 발전에서 입체식 그 재배 양식업이 그런 종합 개발을 돌출이 해야 합니다.
1: 네.
0: 농가뜨라기 그 농가뜨라기 그 지상 지하 및 정원 공간을 충분히 이용하여
1: 네.
0: 적극적으로 립채식 재배업 양식업을 발전시켜 밭에는 과일나무를 심고
1: 네.
0: 중약재를 재배하며 그 과수원에서는 포도나 이런 기타 그런 과수를 재배하고
1: 네.
0: 또한 그 밑에서는 달기나 게사의 벌들을 키워서
1: 네.
0: 그리고 또 금정기 보수를 재배해 그 드라기 그 립채식 개발 리용을 다그쳐 정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함으로써
1: 네.
0: 종합적인 생산액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1: 네.
0: 예를 들면 한 농가에서 마당에 50그루의 과일나무를 심고
1: 네.
0: 닭을 사용하고 또한 그 과일 저 수확량으로 한 근에 뭐 40 저 한 번에 40근 놓쳐도 한 근에 30원일 경우에는 그 1년에 과수원에서 받은 6천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토달갈을 판매할 수도 있고
1: 네.
0: 여러 가지 부가적인 수입을 올려서 많은 그런 경제적 효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과일나무 밑에는 버섯을 자려올 수도 있고
1: 네.
0: 그것을 이용하여 버섯 재배로 하고
1: 네.
0: 또 거기에서 기타 그 토닥 사용까지 합치면
1: 네.
0: 정원경제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 효익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1: 네.
0: 이렇게 우리 주 농촌 마을에서는 정원경제 발전 모델을 양성해서
1: 네.
0: 정원이 녹음이 우어지고 꽃향기,
1: 네.
0: 과일향기가 그윽한 그런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려놔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네.
0: 다음은 그 선도기업이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1: 네.
0: 정원경제 발전에서 선도기업은 떠날 수 없습니다.
1: 네.
0: 선도기업에서는 그 농민들에게 원자재를 공급해주고
1: 네.
0: 가공과 같은 산업사슬을 제공해서 그 전문 정원 경제와 산업 사슬이 그 효과적인 결합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더 많은 수입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1: 네.
0: 다음으로 그 판로 해결을 돌출한 네.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1: 네.
0: 정원 경제 발전에서 시장 수요를 중심으로
1: 네.
0: 주문식 그런 모식을 통해 기업에서 회수하고 농호들이 자체로 판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1: 네.
0: 그 판로 문제를 해결해 정원 경제의 그 계속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한 그 품질 관리를 돌출한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1: 네.
0: 품질은 생명이고
1: 네.
0: 품질 관리는 관건입니다.
1: 그렇죠.
0: 정원 경제의 발전에서 농산물의 품질 제일 책임자는 농민입니다.
1: 네.
0: 때문에 농민들에게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
1: 네.
0: 장기적인 효과를 보장해 줌으로써
1: 네.
0: 시장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1: 네.
0: 이외에

0: 그 사는 모식 정신을 돌출함과 아울러 네. 전형적인 그런 시범화의 길을 두드러지게 하며 규모화, 산업화, 그런 표준화, 브랜드화, 주문화, 시장화, 차별화, 조직화 등 여러 가지 전략을 네. 돌출함으로써 네. 그런 정권 경제의 그 계속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정권 경제 발전에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네. 당이 그 20차 대회에서는 향촌 진흙 전략을 전면적으로 포치해 그 향촌 특색 산업을 발전시켜 농민 수입 성과 경로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 네.
0: 정권경제 발전은 농업, 농촌 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1: 네.
0: 고도로 집약화된 그런 근원 경제 업태로 발전 잠재력이 있고
1: 네.
0: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1: 네.
0: 때문에 우리는 그 정권경제 발전에서 연변 특색이 농민 수입 증가의 길을 개척해
1: 네.
0: 향촌 진흥이 새로운 경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1: 네.
0: 첫째로는 조직 정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
1: 네.
0: 발전 전략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1: 네.
0: 정원경제의 발전은 하나의 종합적이고
1: 네.
0: 개통성이 강한 공정으로
1: 네.
0: 농업 부분에만 의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각급 그 당위 정부의 그 고도의 중시와 강유력한 추진, 정책적 추진하에 각 현시 정원경제를 향촌 진흥 전략과 농민 수입 증가의 중요한 돌파구로 삼아야 합니다.
1: 네.
0: 하나는 그 사업적인 그런 전략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네.
0: 이것은 큰 국면을 돌보는 전략적 문제로 꼭 지켜야 할 그런 규정과 지침입니다.
1: 네.
0: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향촌 진흥 전략을 조력하는 것을 목표로 농민 수입 증가를 핵심으로 하는 그 농촌이 새로운 산업을 배육하고
1: 네.
0: 산업사슬 새 코스를 동력을 하는 농업 현대화 발전을 촉진하며
1: 네.
0: 시장을 주도하는 농민이 주체가 되어 정원 경제를 계속적이고 빠른 발전을 이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정원 경제 발전에서는 반드시 네. 여러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 네.
0: 하나는 그 정부의 인도하에 시장을 주도로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1: 네.
0: 정부에서 계획하고 정책을 내놓고
1: 네.
0: 조직하는 그런 경로로 정원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1: 네.
0: 다른 하나는 실사구시적으로 당지 실정에 맞게 분류하고
1: 네.
0: 추진해야 합니다.
1: 네.
0: 우리 주 그 자원 우세에 입각해서
1: 네.
0: 우리 주 실정으로부터 출발해 실사구시적으로 향촌 농가에 이르기까지 그 재배업이 적합하며
1: 네.
0: 재배업을 추진하고 사용업이 적합하면 사용업을 추진하는
1: 네.
0: 그리고 관광업이 적합하면 관광업을 추진함으로써
1: 네.
0: 촌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네. 일촌 일품 일향 일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1: 네.
0: 정원 경제의 규모화 산업화 집약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전형을 수립하고
1: 네.
0: 시범을 선도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1: 네.
0: 정원 경제 발전에서 그 전형을 선정해 촌민들이 이끌어 질서 있게 발전시키며
1: 네.
0: 조건이 좋은 촌, 툰, 향진을 시범으로 해서 그 시범호가 시범촌을 이끄고
1: 네.
0: 시범촌이 시범진, 시범현을 이끄면서 정원경제를 크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1: 네.
0: 이와 함께 그 종합적인 정책으로 부축력도를 강화해서 정원경제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중점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1: 네.
0: 발전 모식을 창신해 연변 정원 경제의 계속적이고 고질량적인 발전을 구축해서 또한 거기에 산업 사슬을 구축해야 합니다.
1: 네.
0: 우리 주 그 정원 경제 발전에서
1: 네.
0: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1: 네.
0: 우리 주 실정에 맞춰 거기에
1: 네.
0: 맞는 여러 가지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여기에서는 뭐 재배업, 양식업,
1: 네.
0: 관광 민박업,
1: 네.
0: 수공업,
1: 네.
0: 뭐 서비스업 등인데
1: 네.
0: 그 재배업에서는 우리 주 그 농가 뜨락이 큰 그 실제 정황으로 출발해서 중약재,
1: 네.
0: 재배,
1: 네.
0: 과수, 균류, 남채, 산나물 등 경제 작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농가 뜨락을 그 수입으로 증가하는 하나의 경로로 해야 합니다.
1: 네.
0: 양식업에서는
1: 네.
0: 가금, 소, 양, 토끼, 꿀벌 등
1: 네.
0: 경제동물이 포함되고 있는데
1: 네.
0: 이런 양식업으로서 일촌일품을 형성해 작은 정원으로

0: 네, 큰 경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관광 민박업에서는 예, 왕홍 도시로 알려지고 있는 그 J336 도로 네. 연선 관광업이 좋은 발전 기회를 틀어주고 예, 네. 주변 구 주민과 정원 민박 가정 료관 향촌 관광

0: 자별화된 시장 수요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농촌 농업 발전을 발전이 실증으로부터 출발해 네. 농기계수리, 량식 기름 가공, 식품 가공업, 전자상 물류 등 봉사업을 전개하여 작은 정원도 하여금 큰 봉사를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업태를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방금 유근철우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정원 경제의 거시적 현황을 상세히 짚어주시고 우리 주 자원 우세와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의 발전 강점을 심층 분석해 주셨으며 특색 부각 모델 도입 및 대책 방안 등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각 부분에 유력한 정책적인 지원 아래 연변의 모든 농가 마당이 더 찬란한 빛을 발하고 연변 향촌지능과 고품질 발전에 원천적인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합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문화와 중국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2: 연변의 지능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니다.
4: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